0: 쉬고 싶어.
1: 언니, 나도 그래.
2: 엄마, 이제부터 이 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 그냥 남는 방이지 뭐.
2: 혹시 제 방으로 써도 돼요?
3: 뭐? 너희들 방 바꾸고 싶은 거니?
2: 아니요, 저 혼자요. 저만 여기로 옮기는 거고 빙고는 원래 방을 쓰는 거예요.
1: 둘 다 침대방이 생기는 거예요.
3: 어, 그래.
1: 만세!
3: 너희들이 원한다면.
4: 좋아, 끝.
3: 아빠, 블루이 침대 이 방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4: 아, 뭐라고?
2: 블루이 이 방이 아니면 침대방. 빙고, 혹시 수박 카펫 내 방에 가져가도 돼?
1: 어, 좋아. 근데 우리 카펫 경주 먼저 하자.
2: 좋아. 준비 시작.
4: 됐어. 끝났네.
2: 고마워요, 힘센 아빠.
4: 힘센 아빠라 하지 마.
1: 힘센 아빠, 빙고 침대도 옮겨주실래요?
4: 아우, 이런. 끝.
1: 아빠 고마워요.
2: 저기 빙고, 거긴 내 침대가 있던 자리잖아.
1: 어, 그래도 괜찮지?
2: 그럼 당연하지.
1: 둥지에는 발코니 보여서 좋아.
2: 어, 맞아. 그렇지. 지금 뭐 하는 거지?
1: 조용한데?
2: 둥지에 발코마, 움직여봐. 어, 진짜 움직였어. 좋아.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야.
1: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
2: 그래, 그럼 글로리아는 누구 걸까?
1: 맞아. 글로리아는 누구 거지?
2: 이건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한테 주신 거야. 근데 빙고는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잖아.
1: 빙고 태어난 거 깜빡하셔서.
2: 맞아. 할아버지가 너무하셨어.
1: 그래서 그때 언니가 빙고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쓰자고 그랬어.
2: 빙고 말이 맞아.
1: 그럼 누구 방으로 가야 하는 거야?
2: 빙고 방으로 가도 돼.
1: 고마워, 언니. 근데 오늘 밤은 언니 방에서 자는 게 어때?
2: 아, 좋아.
1: 블루이 언니, 램프는 누가 가져갈까?
2: 빙고가 가져가.
1: 아니, 괜찮아. 램프는 언니가 가져가.
2: 고마워.
1: 대신 잠자요 일어나 놀이할 수 있을까?
2: 그래, 좋아. 잠자요? 일어나.
1: 와!
2: 잠자요?
4: 얘들아, 잘 시간이야. 어서 신나게 놀았으니까 곧 자야지. 왜, 어디로 가는 거야?
2: 어, 맞다. 깜빡했어요.
1: 잘자, 언니.
2: 잘자, 빙고.
1: 잘자야 해,
2: 빙고도.
1: 편안하게 잘자야 해, 글로리아랑 램프도 잘 부탁해.
2: 응, 그럴게.
4: 그래, 알았어. 알았다.
3: 잘 준비됐어, 블루이?
2: 네.
3: 우후, 신나겠다. 잘 자라.
2: 엄마도요. 빙고한테 말콤에게 인사해달라고 전해주세요.
3: 알았어.
4: 잘 자, 빙고.
1: 아빠도요.
4: 여긴 끝.
3: 빙고, 언니가 말콤에게 잘 자라고 인사해달래.
1: 어, 알았어요. 언니가 잘 자래, 말콤.
2: 내가 어디 갔는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3: 알았어. 이제 네 방으로 가자. 잘 자, 빙고.
1: 주무세요.
3: 이제 잘 시간이야, 우리 딸.
2: 네, 엄마.
4: 어, 와, 내 소파. 나 안 해.
3: 나 안 해. 어, 늦었네.
1: 어, 안 되겠어.
3: 아! 지금 뭐 하는 거니?
2: 빙고가 가져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3: 지금 잠잘 시간이야, 얘들아. 이런 건 일찍 했어야지.
1: 그치만 언니는 책이 필요해요.
3: 아, 알았어. 서둘러. 자, 됐지? 잘 자.
2: 주무세요.
3: 빙고.
1: 이거 언니가 가져가도 돼요.
3: 그래,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야.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요. 잠잘 시간이니까.
1: 알았어요, 엄마.

0: 나 안 해.
1: 나 안 해. 아우, 또 졌어.
0: 이겼다.
1: 잠만 자고 뭐 하는 거니?
2: 방 안에만 있었어요.
1: 쪽지 보내는 것도 안 돼. 잠잘 시간이잖아.
2: 알았어요.

0: 우리 딸 괜찮은 거야?
1: 잠자는데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0: 뭐라고? 여기 침대도 있고 여기 책도 있고 여기 카펫도 있고 저기 사다리까지 있잖아. 뭐가 빠졌을까? 마지막으로 쪽지 보내는 건 어때?
2: 잘 자, 미씨. 잘 자, 릴라. 밥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3: 오! 잘했어?
0: 잘했지, 힘센 아빠. 내일 블루이 침대 다시 옮겨야 할 것 같아.
3: 야, 뭐라고? 자기 방이 그리운 건가?
0: 아니, 방 때문이 아니야.
3: 스냅! 하하! 예!
1: 아, 아빠만 매일 이겨요.
3: 네가 느려서 그래.
2: 블루이 언니가 이길 때도 있어야 해요.
3: 내가 왜 그래야 돼?
0: 블루이는 아이니까.
3: 일부러 져주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아빠 믿어.
1: 왜 그렇죠?
3: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0: 그럼 매일 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별일 없어.
0: 어, 그래? 메모리 스냅 놀이가 그렇게 좋아?
3: 좋긴. 난 메모리 스냅 싫어해.
0: 왜 그런지 말해줄래?
3: 왜냐면 내가 매일 지니까 스냅! 우와! 나 센 몽구스가 된 것 같아.
0: 여보, 그건 거위인 거 알지?
1: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장애물 경기.
0: 빙고 출발!

0: 종각했네. 올라가 올라가
1: 이타치.
2: 근데 그게 어디로 갔지? 아빠 초록색.
3: 보세요, 우리가 장애물 경기장 만들었어요. 이거 해보실래요?
2: 좋지요. 누각이나 볼까? 아, 결승선은 어딨어?
0: 아니, 여긴 경주하는 곳 아니고 재미있게 노는 곳이야.
3: 네.
2: 아, 그래요?
3: 뭐 하시는 거예요?
2: 꼬꼬닥 흉내지.
3: 꼬꼬닥 흉내를 왜 내시는 거죠?
0: 겁쟁이라고 놀리는 거야.
3: 꼬꼬닥이요?
2: 아니, 질까봐 겁내는 거. 꼬꼬닭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0: 그만. 아이들에게 모든 걸 경쟁하라고 할 순 없어.
2: 그건 그냥 핑계야. 어서, 여기 호스가 결승선이야. 준비, 시.
0: 아니, 경주는 안 할 거야.
3: 네, 재미있게 노는 게 좋아요.
2: 이기면 얼음과 하자.
4: 얼음과 하자! 준비, 시작!
0: 잠깐!
2: 내가 더 빨리 갈 거야. 아빠가 이겼다!
0: 그래, 잘했어요.
2: 고마워. 그럼 이겼으니까 얼음 과자 먹어야지.
0: 그렇게 하세요. 오늘 아빠랑은 충분히 같이 논 것 같아. 좋아, 우리 다시 신나게 놀아볼까?
3: 재밌었어요. 네!
0: 뭐라고?
3: 경주 또 하고 싶어요. 아빠 이기게 도와주세요.
5: 네, 얼음 과자 먹고 싶어요.
0: 알았어, 쉽게 이길 순 없을 거야.
3: 그렇긴 해요.
0: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3: 반칙! 예!
0: 예! 뭐? 아니, 연습해야지!
2: 너희들 또 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3: 어, 네, 그래요. 이번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2: 잘하고 있어. 봤지, 엄마? 아이들이 지는 건 못 참나 봐.
0: 그럼, 물론이지.
3: 준비 시작!
2: 어, 이런! 출발은 좋았어. 하지만 날 이길 방법은 없을걸. 아, 잠깐, 뭐지? 이게 이렇게 낫지 않았는데.
3: 아니야, 로이 언니!
0: 이제 그만해, 여보. 끝났으니까.
3: 오, 사랑해, 얼음 과자야.
2: 잘했어, 블루이. 네가 이겼다.
0: 왜 그래, 블루이? 얼음 과자 맛이 별로야?
3: 아니요.
0: 살짝 아이셔하지 않아?
3: 네,
5: 원래 아이셔하는 거잖아요.
3: 경주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어요.
0: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이리죠.
5: 네?
0: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날 거야.
5: 원래 그건 아이셔하는 맛이잖아요.
0: 좋아. 여기서 중요한 건 공에 몸을 튕겨서 빨리 가는 거야. 흥! 이제 해봐.
3: 준비 시작! 흥! 아! 중지!
0: 좀 더 연습해. 엉덩이로 타고 내려오지 말고 엎드려서 바로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5: 그렇지, 그렇지!
0: 근데 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3: 무슨 뜻이에요?
0: 아빠가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데 시간을 썼을까?
3: 아니요, 그냥 점프.
0: 어, 그럼 너도 점프.
3: 근데 너무 높아요.
0: 아니, 아니야.
5: 힘내, 블루이 언니, 빨리!
3: 아빠를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어요?
0: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블루이. 안타깝게도 아빠가 맞아. 장애물은 그냥 없어지진 않아. 헤쳐나가야 돼.
3: 좋아요.
0: 좋았어!
3: 중지, 0초!
0: 0초! 어, 아니, 다른 버튼을 눌렀잖아, 빙고.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라고?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영초네.
2: 좋았어. 바람도 잘 불고 있고 경기장 점검도 직접 해봤는데 이상한 건 전혀 없네.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2: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 달리겠다는 거네 뭐 상관없어.
1: 아버지, 지난번 경기 때 저의 반칙 죄송합니다.
2: 어, 그래. 에, 좋아. 반칙하면 벌 받아요.
1: 그럼요. 행운을 빕니다.
2: 네, 그쪽도요.
1: 준비, 시작!
2: 뭐지? 그걸 어떻게 배운 거야?
0: 그렇지, 블루이, 그렇지.
2: 아니, 이런. 실패, 몽구스.
1: 내가 이길 거야.
3: 안 돼!
4: 방금 뭐 한 거야?
2: 아, 그게 나도 모르겠어. 아, 그런가?
3: 반칙!
2: 아, 누가 진실을 말해줄래? 몽구스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있잖아. 모든 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0: 내 생각엔 몽구스가 아이에게 지는 게 싫은 것 같은데.
1: 기록은 0초예요.
2: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0: 블루이?
1: 그럼 메모리 스냅 놀이로 다시 하는 걸로 해요.
2: 아우, 이런. 아, 기린, 기린 그림이 어디 있더라? 아, 원숭이?
1: 기린, 기린, 원숭이, 원숭이, 독수리, 독수리.
2: 어떻게 다 맞춘 거야?
0: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빙고.
1: 만세!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 이겼다!
2: 아...
0: 됐다, 깨끗하네.
4: 블루이.
1: 왜요?
4: 방금 다 정리했는데 이건 또 뭐야?
1: 반다 퍼즐이요.
4: 아빠가 그 트램폴린 놀이터에 데려가실 텐데.
1: 오래 안 걸려요. 조각이 크니까요. 봐요.
4: 알았어. 하지만 다 하면 정리한다고 약속해줘.
1: 약속할게요.
2: 그럼 이제 트램폴린 놀이터 갈까?
1: 와!
4: 블루이, 퍼즐은?
1: 안 끝났어요. 깍깍깍깍깍깍. 어? 아빠,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2: 아니, 지금 트램폴린 놀이터 가요.
1: 끝나고는요?
2: 그래, 좋아. 끝나고 가면 돼.
1: 약속하시는 거죠?
2: 그래, 약속해.
1: 만세!
2: 갈 시간이다, 얘들아. 어서, 저녁 먹을 시간이야.
1: 1분만 더 놀래요.
2: 벌써 21분이나 더 놀았어.
1: 도망가,
2: 민나. 알았어, 잡으러 간다. 이리 와. 그만해.
1: 아빠, 지금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2: 아니, 이미 문 닫았어.
1: 그치만 트램펄린 다 끝나고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2: 근데 트램펄린 놀이터에서 오래 놀았어.
1: 약속하셨잖아요.
2: 아유, 이런.
1: 이번 이야기는 약속.
2: 잘자, 얘들아.
1: 안녕히 주무세요.
2: 아직도 아빠한테 화난 거야?
1: 아빠가 도서관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2: 문 닫았잖아.
1: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2: 알아, 우리 딸. 근데
3: 이 판다 퍼즐이 왜 정리가 안 되어 있지?
2: 빨리 숨어.
0: 어디로 숨었어?
2: 숨다니, 누가?
0: 판다 퍼즐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친구 말하는 거야.
2: 그런 일이 있었어? 블루이가 약속한 걸 어긴 거야?
1: 아빠가 약속 어겼으니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4: 뭐야?
5: 맞아요. 아빠가 약속을 어겼어요.
2: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고.
0: 그러고 보니 약속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네.
5: 네.
2: 좋아. 그럼 이제부터 아무도 아무런 약속하기 없기다.
5: 아빠가 우릴 항상 사랑한다는 약속은요?
2: 우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
0: 좋아. 모두들 약속은 해도 좋지만 서로 지킬 수 있어야 해.
6: 좋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2: 휴. 블루이, 그럼 이제부터 우리 약속 지키기다.
1: 어떤 일이 있어도?
2: 어떤 일이 있어도.
1: 그럼 모두 다 잘 자요.
3: 판다 퍼즐.
2: 어서, 얘들아, 빨리 해.
0: 오늘 아침에 내가 빙고에게 빨리 해라고 했더니 빨리 해 중이에요 하는 거 있지?
1: 아빠, 도서관에서 꼬꼬마 놀이 같이 할 수 있죠?
2: 서두르면 어떤 놀이라도 같이 할 수 있어. 약속해.
1: 약속하는 거예요?
2: 약속할 게 됐지. 가자.
1: 빙고, 아빠가 도서관에서 꼬꼬마 놀이 하기로 약속했어.
2: 근데 잠깐만, 꼬꼬마 놀이가 뭐야? 꼬꼬마 놀이.

0: 거야?
1: 네, 계속 무릎으로 걸어다니셔야 해요.
0: 말도 안 돼.
1: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0: 아, 알았어. 안녕하세요.
2: 응?
0: 여기 아래요.
2: 어. 안녕하세요.
0: 저는 어른 책을 찾아요.
2: 어, 잡지 옆이에요.
0: 고마워요. 너무 높잖아.
1: 여기 작은 친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 어, 그래. 여기 있어, 꼬마야.
0: 읽어주세요.
2: 오.
1: 진짜 웃겼다.
0: 그래, 그래.
2: 약속 지켜준 거 정말 잘했어.
0: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블루이, 혹시 아빠 책을 네 책가방에 넣어도 될까?
1: 그럼요.
0: 그럴 거라고 약속한 거지? 두 권밖에 안 돼.
1: 네, 약속해요.
0: 좋아. 여기 있지.
1: 아, 뭐예요?
0: 아!
1: 기다려요. 책이 너무 무거워요.
0: 고마워, 블루이. 너무 멋져.
2: 그만,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속이기 위해서 약속하는 건 안 돼.
0: 아.
2: 약속이라는 건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해.
1: 모든 세상 말이에요?
2: 아무것도. 도서관도 없고 길도 없고 전기줄까지도.
1: 전기줄까지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기줄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2: 아니, 상관 있어.
0: 엄마 말이 맞아. 속이면서 약속하기 없기.
1: 좋아요. 어, 저기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요?
3: 네, 제발요. 안 돼요?
2: 그래, 하지만 곧 점심시간이니까 엄마가 가자고 하면 진짜 가는 거야.
1: 알았어요.
2: 약속하지?
1: 약속해요.
0: 오늘 아침에 빙고한테 징징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빙고가 이제 막 시작한 거래.
1: 엄마, 빙고 좀 가보세요.
2: 오, 이럴 수가. 내려와, 빙고. 점프해봐.
4: 그렇기 싫어요.
2: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잡을게.
4: 약속하는 거예요?
2: 물론이지. 약속할게.
4: 오!
5: 세상에나, 잘했어.
1: 타볼까?
2: 블루이, 점심시간 이제 가야 돼.

0: 여보, 오늘 내가 빙고한테 구슬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글쎄, 구슬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1: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 어서 침대로 가.
3: 아빠가 항상 사랑할 거라고 약속해. 소파에서 쉬어 정리님 얘기신문 읽으며 어우 무슨 일을 하셨나.
1: 아빠 휴대폰에 있는 노래 틀어주실래요?
2: 아 그래 알았어. 시끄러운 노래만 아니면 괜찮아.
1: 아니요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2: 무슨 노래야?
1: 버거도그.
2: 버거도그 됐다 틀었어.

0: 아, 미안해 얘들아.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거든.
1: 그럴 리 없어요. 뭐? 보여주세요.
0: 안 돼.
1: 거짓말이잖아요. 화면이
0: 저리 떨어져.
1: 배터리가 다 된 거.
0: 블루이. 아니 잠깐. 아빠도 햄버거 도그 노래 같이 듣고 싶어. 완전 끔찍하게 아름다운 노래야. 근데 요즘 나온 휴대폰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배터리가 빨리 나가. 반짝거리는 새 휴대폰 사도록 만드는 건데 난 필요 없거든. 아 진짜 배터리가 나갔어. 정말이야. 절대 거짓말 아니라니까. 여보세요?
2: 아이들한테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1: 네.

0: 어, 좋았어. 새로운 빙고 3000 로봇. 어서 작동해보고 싶은데 이걸 내리면 될 거야. 아니, 뭐야? 에?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 이제 됐어. 아, 안 돼! 어, 이런. 이건 문제가 있어. 여기 어딘가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333-444-533. 평범하네. 기술 지원팀 부탁해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좋아요. 아, 저기 빙고 3000을 지금 방금 구매했는데요. 다리 쪽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다리를 쭉 펴도 다시 올라와요. 네, 해봤어요. 그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네, 다음은요? 그냥 흔들어요? 그럴게요. 흔들, 흔들, 흔들, 흔들. 네, 네, 계속 흔들었어요. 다시 해보라고요? 아니, 이것도 안 되네요.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알았어요. 아래쪽도 보고 있어요. 그냥 찔러보라고요? 좋아요, 할 수 있죠. 아니, 안 돼요. 이 방법도 안 되네요. 이제 어쩌죠? 앞을 찔러보라고요? 알았어요. 아니, 안 되겠어요. 그냥 환불할래요. 네? 저기요, 제가 그쪽까지 다시 운전해서 갈 수는 없고요. 오늘 중요한 결승 경기가 있거든요. 물건 찾으러 와주세요. 모르겠으니까 택시 보내줘요. 아니,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됐어요. 모르겠다. 되잖아. 된다고. 야!
1: 빙고 3000 잡지 좀 갖다줘. 저것보다는 빠른 줄 알았는데.
0: 난 이제 모르겠어.

0: 이어서 EBS 시청자 리포트가 방송됩니다.
1: 전기톱이 있어.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씽씽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2: 당연하죠.
1: 네.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2: 그렇죠, 그렇죠. 네.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연차.
2: 여기 연차.
3: 낙동강 천삼매미가 전체가 다 오고 있습니다.
4: 말을 이말이야.
5: 열두요.
6: 빨리 움직여. 우리가 이거 작업 못해.
7: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8: 요즘 우리 집인데
9: 그때가 그립네.
8: 그립지.
10: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 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11: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12: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13: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11: 아, 그렇습니까? 빛공자인가요?
13: 네.
11: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13: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LED라든지
11: LED, 예,
13: 그다음에
11: 예.
13: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11: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14: 미래 최전선에선 여성들. 34kg의 갈비와 씨름하는 30대 여성 유경 씨.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데요.
15: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사실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고 막힐 수 있겠냐, 뭐 이런 거죠.
14: 한편 27년간 해자원 수집을 하며 현장을 누비는 50대 은영 씨도 있습니다.
16: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14: 또한 수연 씨는 매일 약 300여 개의 포스터를 만들며 억척스럽게 전통시장을 지킵니다.
17: 쓰러져요. 쓰러져요. 점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빨라요.
14: 내일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물의 저하까지 가게 된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네, 우리의 삶에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며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기쁨도 아쉬움도 모두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소중한 경험일 텐데요. 그 소중한 시간 속에 EBS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늘 함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자 리포트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들의 소중한 평가를 들어보는 시청자 평가원 리뷰 시간 함께합니다. 이충영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4: 네. 자, 먼저 오늘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5: 네. 지난 7월 23일에 방송된 최고다 호기심딱지 기상 열사병을 조심해 편에 대한 의견입니다. 최고다 호기심딱지는 호빵이 호떡이와 함께 인간의 몸에 대한 과학 지식을 배우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열사병의 원리를 탐구하는 여행을 떠난 호빵이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호빵이는 야외에서 얼굴이 빨개진 호떡이를 발견했는데요. 호떡이는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여름날 숨바꼭질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더운 야외에 지나치게 오래 있어 열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열사병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호빵이가 호기심 세계로 이동하는데요. 이런 오프닝은 아이들에게 무더위가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을 자연스럽게 심어주어 유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호빵이가 열사병을 탐구하는 곳은 인간의 몸속을 형상화해놓은 공간이었는데요. 그곳에서는 체온 작전 사령부라는 이름이 붙어있었고 각 신체 부위와 몸속 성분들이 체온 조절을 위해 어떻게 바삐 일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적혈구, 간, 뇌 등 몸을 이루는 구성 요소들 모두 분장한 배우들이 재밌는 연기로 표현해 자칫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을 유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습니다. 배우들의 열연 덕분에 아이들이 몸속 물질 처리 과정을 생동감 있게 이해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점도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학적 내용을 의인화해 표현하는 것은 아이들이 어려운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미와 직관성, 쉬운 이해를 위해 무엇을 생략하고 무엇을 전달해야 할 것인지는 조금 더 고찰해 볼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방송에서는 피부에 지나치게 강한 햇빛과 자외선이 쏟아질 경우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표현했는데요. 이 경우에도 의인화된 몸속 구성 요소들의 재밌는 연기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햇빛과 자외선이 위험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햇빛과 자외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체온 조절 기능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묘사되지 않았습니다. 체온 조절 사령관이 당황해서 잘못된 지시를 내리는 정도로 묘사가 됐는데요. 시청자 입장에서는 햇빛과 자외선이 체온 조절을 교란할 수 있다는 단순 상식에 대해서는 알게 되겠지만 그 이상의 원리적 사고로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물론 시간이 한정된 어린이 방송에서 모든 과학적 지식에 대해 깊은 원리적 차원까지 다룰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원리적 사고까지 약간이나마 함께 전달하려는 노력이 더해진다면 더욱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정보화 시대에 지식을 얻는 것 자체는 매우 쉬워졌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생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4: 최고다 호기심딱지에서는 신체 과학 내용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와 노래로 좀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밖에 또 어떤 장치를 활용하면 좋을까요?
5: 저는 쉬운 설명의 핵심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접 경험하는 것들과의 연결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개념도 우리가 평상시 알던 현상과 연결하고 나면 쉽게 이해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회차에서는 우리 몸에서 열이 오르면 적혈구와 혈장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열을 날라 배출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적혈구와 혈장이라는 개념을 단독으로 들으면 내 일상과 별로 상관없는 과학적 개념처럼 들리면서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들이 결국 피를 이루는 성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더위에 처하게 되면 그것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얼굴이 빨개지게 되는 거다라는 설명이 더해지는 것만으로도 아, 내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에서 겪는 그 더워서 얼굴이 빨개지는 게 적혈구와 혈장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과학적인 내용을 일상과 연결하면 자기 지식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더 쉬워진다.
5: 네.
4: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5: 지난 7월 24일에 방송된 EBS 초대석 노래로 시간을 뛰어넘다 가수 윤수일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EBS 초대석은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명사들을 초대해 그들의 전문성과 삶, 철학에 관해 이야기하는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오랫동안 사랑받는 가수 윤수일 씨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윤수일 씨가 직접 출연해 진행자와 1대1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히트곡들을 간단하게 들려줬는데요. 평상시 다른 매체에서는 접하기 어려운 가수의 진솔한 인생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윤수일 씨는 월남하신 호러머니 밑에서 큰 혼혈아였습니다. 과거에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차별이 너무 심해서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가장 큰 위안을 줬던 건 음악이었습니다. 윤수일 씨는 어머니가 밤마다 틀어놓았던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음악에게서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음악의 세계에서는 출신에 대한 차별이 적고 개성을 잘 발휘하면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수가 된 윤수일 씨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며 많은 히트곡을 작곡하고 불렀습니다. 특히 해당 방송에서는 아파트라는 곡이 많이 언급됐는데요. 국민 가요가 된 이 노래는 당시 산업화와 도시화로 발전하는 사회에서 콘크리트 속 고독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 걸그룹 블랙핑크의 멤버 로제가 같은 제목의 노래를 발표했고 그게 세계적으로 대히트를 치면서 윤수일 씨의 아파트도 덩달아 다시금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당 방송이 좋았던 점은 진행자인 정관용 씨가 공감어린 말투로 인터뷰를 잘 이끌어줘서 그런지 윤수일 씨가 모든 질문에 굉장히 진중하게 성심성의껏 답했다는 겁니다. 웃음보다는 내용 전달에 초점을 맞추어 가볍게 소비되는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 차별성 있는 인터뷰 프로그램이 완성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주제가 다소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EBS 초대석은 출연자들의 삶 전반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진행 방식이 그 사람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도와주긴 하지만 자칫 여러 이야기를 나열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통일성이나 몰입감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시청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회차는 윤수일 씨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출발해 최근 활동까지 다뤘습니다. 이렇게 여러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순차적으로 다루는 것도 충분히 재밌고 유익하긴 하지만 때로는 필요에 따라 한 주제에 더 날카롭게 집중하는 인터뷰를 만들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인터뷰에서는 최근 많은 젊은 가수들이 윤수일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음악 시장에 대한 윤수일 씨의 생각이나 현재 품고 있는 음악에 대한 철학 등을 다뤄봐도 아주 흥미로운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4: 방금 얘기해 주셨던 어떤 특정 주제에 집중하는 구성 외에도 시청자들의 몰입감을 좀 높이기 위한 방식들 여러 가지 좀 차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또 다른 방식 어떤 게 있을까요?
5: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서 출연자의 생각을 조금 더 깊이 들어보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회차에서는 최근 많은 젊은 가수들이 윤수일 씨의 노래를 리메이크했다는 점이 잠깐 언급됐는데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수일 씨는 간단한 반응 정도를 보이는 것으로 방송 흐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과거의 윤수일에도 관심이 가겠지만 그것 이상으로 현재 윤수일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지 훨씬 더 많이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따라서 현재의 가요계 상황이나 윤수일 씨가 여전히 사랑받는 상황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깊은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4: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과학 프로그램을 한번 넘어가 보죠. 어떤 의견 준비하셨을까요?
5: 지난 7월 24일에 방송된 취미는 과학, 과학 수사, DNA는 어디까지 알고 있나 편에 대한 의견을 준비했습니다. 취미는 과학은 과학자와 떠나는 유쾌한 기차 여행이라는 콘셉트로 과학 이론을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내는 과학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22년간 몸담았던 법과학자 임시근 교수가 출연해 과학수사 기술에 대한 기초 지식과 최신 트렌드를 알려줬습니다. 이번 과학수사편은 주제 선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취미는 과학은 유머러스한 것으로 잘 알려진 연예인 백두콘 씨가 진행자를 맡은 프로그램으로 과학 지식을 흥미진진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이번 과학수사편의 경우 과학을 넘어 여러 범죄 이야기까지 함께 다룰 수 있습니다.

0: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범죄 영화를 보는 것 같은 흥미진진함을 느끼면서 동시에 그와 연관된 과학 지식까지 얻어갈 수 있었던 방송이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미제 살인 사건이 과학 수사 기술을 바탕으로 해결된 사례를 이야기해 주어서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이번 회차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구성하려는 제작진의 노력 역시 돋보였습니다. 방송 도입부에서 데프콘 씨의 간식을 누군가가 몰래 한입 베어물었다는 사건이 제시됐습니다. 그러면서 패널들 중 누가 간식을 훔쳐먹은 것인지 수수께끼가 던져졌는데요. 그리고 이 수수께끼를 법과학 지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시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가볍고 유머러스한 미제 사건으로 시작해 지식으로 연결하니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주제에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충할 만한 점은 이 장난스러운 미제 사건을 방송 내내 더 잘 활용할 수도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처음에만 간식을 훔쳐먹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중반부부터는 아예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다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누가 범인인지 알려줬는데요. 그 사건을 더욱 촘촘히 구성해서 중반부에서도 법, 과학 지식과 연결했다면 더욱 흡입력 있는 방송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해당 방송에서는 간식을 한입 베어문 곳에 남은 심을 이용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간식을 먹기 위해 그곳에 접근하는 과정, 그리고 다 먹고 나서 자리를 뜨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에 남겼을 만한 증거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면 법과학 지식이 더욱 흥미롭게 시청자에게 다가갔을 것 같습니다. 그랬다면 전반적으로 방송의 짜임새의 통일성과 연결성이 강화됐을 겁니다. 또 하나 아쉬웠던 점은 DNA를 특정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이 다소 어려웠다는 겁니다. 일반 시청자 중에는 유전자를 이루는 A, G, T, C라는 용어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해당 개념이 과연 뭔지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 친절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심도 있는 내용까지 확장되면 내용 이해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겁니다. 취미는 과학이 친절한 과학 방송인 만큼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는 그 기초가 되는 지식을 먼저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유전자의 기초 개념이라고 하지만 뭐 A, G, T, C 여전히 낯설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더 시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 거라고 제시할 수 있을까요?
0: 저도 생물학 전문가가 아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예를 들면 비유를 활용해서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집을 하나 지을 때 그 집을 네 가지 종류의 벽돌로 지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집이 아무리 복잡하다고 할지라도 그걸 분해해보면 결국에는 네 가지 종류의 성분으로 분석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DNA도 각 사람마다 다 DNA가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국에는 A, G, T, C라는 네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어떻게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각 사람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A, G, T, C의 배열을 잘 조사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면 범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한번 설명을 덧붙여줬다면 그 이후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1: 자, 다음으로 우리 EBS 다큐멘터리 시대 목격 준비하셨죠?
0: 네, 지난 8월 2일에 방송된 EBS 다큐멘터리 시리즈 시대 목격 연극의 신구 편에 대한 의견 준비했습니다. 시대 목격은 문화, 예술, 언론 분야에서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며 시대를 관통한 인물들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배우 신구 씨의 인생 이야기와 91세의 나이에 이른 지금까지 계속되는 연기에 대한 열정이 소개됐습니다. 신구 씨는 지금까지도 연극 배우로 열심히 무대에 오르고 있었는데요. 해당 방송은 연극 연습을 하고 직접 무대에 오르는 신구 씨의 모습, 신구 씨와 인연을 맺었던 여러 사람들의 인터뷰, 그리고 먼 과거의 시각자료 등을 통해 신구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최대한 다면적으로 전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특히 대형 방송국의 강점을 발휘한 점이 눈에 띄었는데요. 제작진은 이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 상당히 많은 오래된 신문이나 사진, 영상 자료 등을 활용했습니다. 이는 과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방송국이 아니었다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또한 이번 방송에는 많은 유명인들이 기꺼이 출연해 배우 신구에 대한 다양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대선배의 삶을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니 기꺼이 촬영에 응한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런 섭외가 가능했던 데에는 EBS의 긍정적인 이미지도 한몫했을 겁니다.

0: 진행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점을 짚어야 할것 같습니다. 해당 방송은 장면들 사이사이 긴 틈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느린 속도로 진행된다는 인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진행이 진중하거나 편안한 느낌을 줄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루하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매체 환경이 많이 변해서 빠르게 진행되는 영상들에 사람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EBS가 느린 분위기의 방송을 고수하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겠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요즘의 시청자에게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도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출연자들이 전반적으로 신구 씨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만 들려줬다는 겁니다. 물론 해당 방송이 한 인물의 훌륭함을 조명하는 방송인 만큼 칭찬의 내용이 대부분인 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인물을 더욱 입체적으로 다루기 위해 신구 씨 개인의 후회스러운 사건에 대한 에피소드를 다루거나 주변 사람들이 신구 씨의 사소한 단점 같은 것을 짚어주는 것도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심각한 단점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신구 씨가 인생의 성찰을 느꼈던 그런 어려웠던 순간을 함께 다뤘어도 시청자가 신구라는 인물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1: 작가님이 꼽아주신 그 느린 방송의 진행은 사실 다큐멘터리라는 장르의 어떤 특성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그 결은 이어가면서도 시청자들과의 어떤 접점을 계속해서 호흡을 같이 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0: 저는 느린 호흡이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개선한다면 가장 대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컷 편집을 역시 더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중간에 남는 공백을 훨씬 더 과감하게 잘라서 앞뒤 말들을 붙여서 훨씬 더 말들이 빨리 진행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1: 네.
0: 요즘 인터넷에서는 아예 극단적으로 컷 편집을 짧게 만드는 사례들도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렇게 만든 콘텐츠들이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사례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만큼 아무리 다큐멘터리라고 할지라도 이런 과감한 컷 편집을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고민해 봄직할 것 같습니다.
1: 자, 지금까지 이충룡 작가와 함께 EBS 각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들어봤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고다 호기심 딱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다 호기심 딱지는 어려운 인체 과학 지식을 한 편의 극으로 재미있게 풀어내는 어린이 프로그램입니다. 인체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과학 지식과 일상 속의 호기심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해주는 국내 유일의 유아 어린이 인체 과학 콘텐츠로 꾸준한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최고다 호기심 딱지를 제작하고 있는 안소연 PD와 이성심 작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두 분 시즌5 한창 제작 중에 계시는데 엄청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가요?
2: 네, 열심히 즐겁게 잘 제작하고 있습니다.
1: 네, 작가님께서는 이 최고다 호기심 딱지 5시즌 중에 무려 3시즌을 함께하고 계시죠?
3: 네. 운 좋게도 저한테 이렇게 원고를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시즌 2, 3 거쳐서 지금 5에 합류해서 작업하고 있거든요.
2: 네.
3: 저도 역시 피디님처럼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1: 네. 자, 호기심 딱지. 2014년부터 방영을 시작한 대표 장수 프로그램입니다. 오랜 시간 방영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요?
2: 좀 이런 인체 의학이 사실 어려울 수 있는데 좀 쉽고 재미있게 좀 풀어서 이렇게 얘기해주는 그런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인 것 같아서 그래도 좀 장수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금은 너무 이제 익숙한 호빵이 뭐 호떡이 캐릭터들인데 사실 처음부터 그 캐릭터들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3: 네, 시즌1은 과학 실험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었다 보니까 호빵 호떡이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고 시즌2를 시작하면서 인체과학을 한번 다뤄보자. 그 호기심이 빵빵한 친구, 5살쯤 되는 친구를 한번 만들어볼까 했어요. 그래서 호기심이 빵빵하다 해서 호빵이라는 캐릭터를 만들게 되었고 호빵이가 궁금한 이런 점을 닥터 몸이라는 할아버지한테 많은 걸 습득한 다음 이제 시즌4부터는 호떡이라는 동생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이 친구가 맨날 왜왜왜왜왜를 하거든요. 이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호빵이가 호기심 딱지로 몸속에도 들어가고 사물 속으로도 들어가고 하면서 호기심을 해결하고 있죠. 호떡이가

0: 그러면 시즌4와 지금 방영 중인 시즌5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 그러니까 시즌4부터 시즌5에 이제 호빵이 호떡이가 직접 이제 호기심 딱지를 들고 이제 몸속으로 들어가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좀 이런 의학 인체 정보를 좀 알려주는 좀 포맷이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기보다 직접 이제 뭔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몸 안으로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것이 좀 다른 차이입니다.
2: 작가님도 계속해서 이번엔 뭘 하지? 막 이런 아이템 사운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이템 창고는 대체 어디에서 나오나요?
3: 일단 뭘 많이 봅니다. TV도 많이 보고 예능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보다 보면 자꾸 이제 궁금해지는 상황들이 보이고 신기한 것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템을 보통 얻기도 하는데 예를 좀 들자면 어떤 배우가 물을 꿀꺽꿀꺽 이렇게 마셨는데 이 울대를 울려가면서 꿀꺽꿀꺽 마시는 걸 보고 아, 물을 꿀꺽꿀꺽 마시게 하고 싶다. 그래서 꿀꺽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고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캬 이렇게 하잖아요.
2: 네.
3: 캬 하는 물 캐릭터를 만들어서 애들이 꿀꺽 캬 하면서 물을 많이 마시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꿀꺽이와 캬의 소원 같은 그런 아이템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결국은 보고 거기서 포인트만 하나 얻어서 이제 저희는 크게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만들고
0: 그런데 계절은 매해 반복되고 장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이템이 겹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3: 그게 아마 제작진의 가장 큰 고민이자 고충이 아닐까 싶은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이 되듯이 그때마다 꼭 해줘야, 다뤄줘야 되는 아이템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살짝 이제 변주를 주는데 식중독을 다룰 때도 한때는 식중독균 입장에 대해서 다루고 어떤 때는 식중독균이 몸속에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어떤 때는 식중독이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 이동 경로에 대해서 다룬다거나 식중독을 조심하자인데 이제 이렇게 조금 변주를 주려고 엄청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2: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만큼은 내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흥행 보장 아이템이다.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3: 동시에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똥. 네. 방귀 오줌 이렇게 뭐 배설하는 아이템을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또 이걸 좋아하니까 안 다룰 순 없는데 작년에 한거 올해 똑같이 할수 없으니까 그것을 좀 바꿔서 표현하고 극으로 만들어내는 게 역시 또 힘들지만 또 이게 잘 나왔을 때는 또 희열이 또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2: 그러면 반대로 좀 제일 다루기가 까다롭다 하는 아이템 있을까요?
3: 네. 매회 반복되는 아이템을 역시 다루는 것이 까다로운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변주라고는 얘기했지만 고급스럽게 포장해서 변주고 고심을 엄청 해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까 저렇게 바꿔볼까 엄청 고민을 해야 되는 그 과정이 좀 힘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뇌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템을 공부를 해서 원고 작업을 하기 전에 공부를 수험생처럼 하거든요. 소화가 돼야 재밌는 걸 발췌를 하는데 뇌에서 도대체 스트레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도파민은 어디서 나와서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표출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해서 틀리지 않게 구현해내는 게 조금 어려운 작업이긴 하더라고요.
0: 호기심 딱지는 매회 세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럼 세트를 의뢰할 때 PD님이 가장 신경 쓰시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1: 일단 그 회차 컨셉이 예를 들면 뭐 사극풍인데 조금 밝은 톤이다 하면 이제 전반적인 그런 컨셉을 좀 제일 중시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독특하게 이렇게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하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눈 세트가 좀 가장 고민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눈 이렇게 작화로 그려놓고 그냥 이제 눈동자에 사람이 서는 것보다 아예 그냥 볼풀공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면 좋겠다 이렇게 회의 때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공 안에 사람이 들어가다 보니까 산소도 좀 부족하고 촬영할 때 조금 힘들었던 그래서 그때 좀 어떻게 구현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찍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2: 작가님은 대본 집필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 쓰세요?
3: 일단 이게 인체 과학이다 보니까 저희가 뇌라고 쉽게 말해도 이게 돌아가는 원리 같은 것들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저희 자문 선생님이 계시는.

0: 선생님한테 이제 전문적인 것들은 이제 원고를 드리고 검수를 받아서 검수 받은 내용 중에 오류가 있으면 다시 수정해서 또 다시 재검수를 받고 이런 과정을 한 3번 정도 거치거든요. 완성 원고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거 팩트 체크하는 부분들이 사실 좀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그 과학적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또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0: 저한테 필요한 것은 상상력인 것 같아요. 어떤 걸 놓고 이걸 어떻게 바꿀까, 어떻게 구현을 할까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팩트가 맞다고 하면 그 중에서 이제 포인트만 딱 뽑아서 재미있게 이제 구현하려고 각색도 하고 재미있는 서사가 있는 스토리를 가져다가 약간 비슷하게, 결이 비슷하게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2: 저는 약간 노래를 좀 제작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 소개할 때, 뭐 나는 뭐 누구야, 나는 누구야, 이렇게 소개하는 것보다 노래로 나는 누구고 이제 어떤 역할을 해,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노래를 통해서 조금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0: 한때 이렇게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하다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모 안무가가 있었잖아요. 이런 동작이 되게 아이들도 따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아, 그럼 좋다. 우리도 저 춤을 가져다 한번 활용해 보자. 물놀이를 오래 하면 왜 손가락에 주름이 생기는지 그 아이템을 다룰 때, 처음에는 팽팽하고 매끈매끈했던 이 손가락이 왜 쪼글쪼글해지는지 했을 때 가져다 한번 써보자 해서 차용했던 기억이 있어요.
3: 지금까지 이제 방영한 여러 회차 중에서 반응이 굉장히 터졌다 이랬던 회차가 있었을까요?
2: 그 환경 호르몬 편? 그래서 환경 호르몬을 저희가 이름이 어려우니까 이제 가짜 호르몬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사실 환경 편이나 이제 환경 호르몬 주제 자체가 좀 어렵거나 이게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마라탕을 통해서 이제 나를 하다 보니까 조회수가 좀 되게 생각보다 엄청 잘 나왔던 그런 회차로 기억합니다.
3: 아무래도 출연진 여러분들이랑 함께하는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배우들과의 그 끈끈한 정이라든가 호흡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아, 이래서 우리가 굉장히 오래 했구나. 딱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2: 배우분들이 합이 진짜 좋으시고 이게 워낙 또 오래 호흡을 맞췄다 보니까 이제 안무 같은 거나 이제 현장에서 좀 바로 이제 즉석에서 맞추는 부분도 이제 호흡이 정말 찰떡같이 맞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정말 재밌고 사실 현장에서도 진짜 많이 웃고 감독님들도 되게 많이 웃으시고 네, 정말 최고입니다, 호흡.
0: 이제 저는 이제 원고로 처음 배우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저는 물결과 느낌표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물결을 두개 하면 딱두 개만큼 연기를 해주고 느낌표를 평소에는 두 개를 찍다가 띵띵띵 세 개를 찍으면 그게 강조했으면 하는 포인트에 세 개를 찍는데 기가 막히게 느낌표 세 개만큼 연기를 해줄 때 너무 감사하죠.
3: 자, 지금까지 안소연 PD, 이성심 작가와 함께 최고다 호기심 딱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앞으로도 계속 저희 최고다 호기심 딱지 사랑해 주시면 그 응원 힘입어서 전원일기 못지않은 장수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정말 이게 현장에서 저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좀 같이 함께하고 있다. 네,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계속 애청해 주시고, 좀 애청해 주셔 왔어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몸속 세상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려주는 최고다 호기심 딱지. 앞으로도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쾌하게 해결해 주며 오랜 시간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다시 꺼내보는 화제작, 이론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과학과 요리의 환상적인 만남, EBS 다큐프라임 요리의 과학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의 이정모 관장님이 직접 진행을 맡아 독창적인 시선으로 요리의 세계를 새롭게 풀어내는데요. 세계적인 셰프들과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 과학자들이 총출동한다고 합니다. 일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4: 요리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 질문에 답을 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요리사 중 하나인 이 사람은

0: 요리의 비밀을 할머니에게서 배웠습니다.
1: Ma grand-mère était un très grand rôtisseur. Le feu. Elle avait la maîtrise du feu.
0: 요리의 시작은 언제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1: En cuisine, il n'y a rien sans le feu. C'est quoi le feu? C'est une école.
0: 오래전부터 요리는 불에 익힌다는 것을 의미했죠. 불의 열기가 닿은 식재료는 마법처럼 변합니다. 형태가 달라지고 색깔이 변합니다. 불을 다루는 방법에 따라 요리는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불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열을 전달하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오래된 방법을 알고 있죠. 그 방법에 관해서는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 45 anni di carriera di macellaio. Sono macellaio da 45 anni, ma la mia famiglia lo è da 250.
0: 긴 세월 동안 이곳에서 만들어온 요리는 단 하나. 프렌치식 스테이크입니다.
2: 에 quello è il taglio classico per la bistecca alla fiorentina.
0: 고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고기를 익히는 방법입니다.
2: La cottura più primitiva del mondo. E poi ci vuole un gran fuoco di brace, di quercia, di leccio, di legna forte e nobile.
0: 필요한 것은 딱 하나. 불에서 직접 전달되는 열. 복사입니다. 복사는 가장 큰 열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100도에 달하는 열기가 아무런 매개체 없이 그대로 재료에 닿습니다. 순식간에 격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때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3: Which is that searing a piece of meat will seal in the juices.
0: 150년 전 독일의 한 과학자가 처음 언급한 이야기는 이제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3: Except that that doesn't happen. You can cook the surface of a piece of meat at very high temperature. Juices will still flow right out.
0: 정말로 육즙이 가득한 스테이크를 만들고 싶다면 일단 고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먼저죠.
3: believe it or not, even though it's solid, it's about 75% water and about 25% protein.
0: 열이 가해지면 단백질은 수축합니다. 고기가 익는 소리는 빠져나온 육즙이 증발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육즙을 보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의 온도입니다. 49도가 넘어가면 가장 먼저 미오신이 응고되면서 고기가 서서히 핑크빛으로 변합니다. 60도가 되면 미오글로빈이 결합하면서 붉은색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65도가 넘으면 콜라겐이 변성되면서 급속도로 육즙이 배출됩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단백질이 반응을 끝내고 많은 육즙이 사라지죠. 스테이크를 잘 굽는다는 것은 가장 맛있는 온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0: Боодог гэдэг маань бол одоо Монгол төмний хэрэгжсэн шүү дээ. Битүү хоол. Тоо баг бахасаал ингээд аавыг ах нарыг хийж явахыг л харж байлаа, идэж байлаа. Тэгэл
1: 고기를 손질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돌멩이를 모으는 겁니다. 돌멩이가 달궈지면 진짜 요리가 시작됩니다. 달궈진 돌이 요리 도구가 되는 거죠. 불의 열기를 저장한 돌멩이는 약 300도까지 올라가죠. 그 열은 다시 염소 가죽 속에 고기에 전달됩니다. 열이 물질을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0: 자, 우야가. 그때 혈기가 또 이거 우리 거 흉스득. 안타야 그 우리 또 다트라 하더라도 가득차 야 우어서 우리 한 요 가득도 안타 이래서 가득히 또 우리 또 하고.
1: 고기가 제대로 익었는지 확인하는 건 집안 어른의 몫입니다. 이것은 열 에너지가 이동한 결과물입니다.
0: 이놈 두루치인 보았다가 나트마스 택일도 굴도다. 이네 보틀라롤. 나트마르는 각도우세레 쪼글슴 хотгод өнөөс гээчд ирэн дим нэг олуулаа цугсан үед боддог хэдгий.
1: 아마 돌은 가장 원초적인 열 전달 물질이 아니었을까요? 대부분의 요리는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열 에너지가 전달된 결과물들입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열을 전달하는 물질이 있죠. 그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렇게 큰 물체가 떠오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비슷한 원리를 갖고 있는 것이 또 하나 있죠.
2: 절매 케밥은 오작라다 피셔. Gerekli sebzeler, domates, biber, sarımsak ve muhtelif baharat. Harmanlayarak çölmeğin içerisine koyarız.
1: Hacıman 진짜 조리 도구는 항아리가 아닙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항아리 속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면 야채와 고기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발생합니다. 부피가 1600배나 늘어난 수증기는 위로 떠오르게 되고 뜨거운 수증기는 항아리 속을 순환하며 구석구석 열을 전달합니다. 가장 균일하게 열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 대류입니다. 기체나 액체가 순환하며 열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건 아마 가장 작은 규모의 대류 현상일 겁니다. 대류가 만들어낸 완벽한 식탁입니다. 세상 모든 요리의 역사는 열과 온도를 제어하려는 도전이었습니다. 복사, 전도, 대류. 세상의 모든 요리는 결국 이 세 가지 방식을 조합해서 재료를 최적의 온도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이었죠. 그런데 정말 재료의 온도를 이상적인 지점으로 맞추는 것이 요리의 전부일까요? 어쩌면 그 너머에 뭔가 더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MIT에서 생물학을 전공한 이 남자는 독특한 방식으로 진로를 정했습니다. 새로운 방식의 스테이크 요리법으로 유명해졌죠. 리버스 시어링이라는 방법입니다.
3: Traditionally, the way most people would cook a steak is that they would take the cold steak, sear it

0: in a skillet and then put it into an oven to finish cooking all the way through. What I did was sort of reverse that process. So instead of searing it first, you start it in a low oven.
1: 전통적인 요리법이 열이 겉에서 안쪽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라면 리버스 시어링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바깥쪽을 가장 나중에 익히는 거죠. 오븐의 대류열을 이용해서 안쪽을 약하게 익힌 뒤에 달궈진 팬의 전도열로 표면을 익힙니다. 스테이크의 표면이 갈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화학 반응, 마이야르 반응입니다. 140도 이상의 고온에서 단백질과 당이 결합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죠.
2: Maillard était un chimiste français qui a découvert que les protéines, alors notamment qu'on va trouver dans la viande, peuvent réagir avec des sucres, donc des molécules de sucre, le tout à haute température.
1: 사실은 마이야르 자신도 죽을 때까지 이 반응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몰랐습니다.
3: But you know it when it occurs. It's what causes the browning. It's what causes the change in color.
4: Appearance of a brown color on a cooked food is an immediate sign that there's going to be a lot of flavor there.
2: Mais c'est ça qui va donner tous les goûts magiques, un peu noisette, un peu torréfié, caramélisé, un peu beurré, qui sont extrêmement intéressants en cuisine.
1: 리버스 시어링은 마이야르 반응을 극대화하기 위한 요리법입니다.
0: Reverse sear, what it does is it raises the temperature so that it's evenly cooked, but more importantly, it dries off the surface.
1: 표면이 마르면 온도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되어 마이야르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불에 익힌 음식을 좋아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지구상에서 유리된 음식을 먹는 것은 인간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리는 인간과 동물을 구분짓는 행위죠. 왜 인간만 요리된 음식을 먹을까요? 인간과 요리,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저 우연에 불과할까요?
5: I think there's something going on beyond that. Why we have such a profound relationship with them, I don't know, but I suspect that maybe we evolved with cooking to have a preference for that.
1: 왜 인간만 요리된 음식을 좋아하도록 진화했을까요? 우리 몸은 생감자의 영양소를 51%밖에 소화하지 못하지만 익힌 감자는 95%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쇠고기에 들어있는 특정 단백질은 가열했을 때 소화율이 4배나 높아지기도 하죠.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실은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5: The comparison of chewing time in humans and our close relatives is fascinating. Based on chimpanzees and gorillas and orangutans and so on, we would be chewing about 6, 7, 8 hours a day. How much do we actually chew? Less than 1 hour a day.
1: 씹는 시간이 적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5: The total guts in our body are about 2/3 of the amount that you would have if we were a great ape.
1: 우리는 그만큼 적은 에너지로 쉽게 소화되는 음식을 먹게끔 진화해 온 겁니다.
5: Then it means more energy is available to go to maintaining the brain.
1: 실제로 유인원의 경우 장이 큰 종은 뇌가 작고 뇌가 큰 종은 장이 작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가장 큰 뇌와 작은 장을 가진 영장류입니다. 이걸 뇌와 장의 교환 관계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뇌와 장을 맞바꾼 겁니다.
5: So what is it to be human? What made us human? I think that what made us human is when the ape that was our previous ancestor learned to cook.

0: 우리는 왜 인간이 되었을까요? 오랫동안 가져왔던 의문입니다. 어쩌면 우리 조상 중 하나가 우연히 요리된 음식을 입에 넣게 된 바로 그 순간. 우리는 이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1: 네, 요리의 과학은 이 화면으로 보여지는 신비하고 이 화려한 요리들이 이 시선을 먼저 사로잡았던 다큐가 아닐까 싶어요. 작가님은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굉장히 출출했거든요.
2: 네, 세계 최정상 셰프들이 구현해낸 압도적인 미식의 비주얼을 화면에 잘 담아내려는 제작진들의 노고가 상당히 돋보였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영상미뿐만 아니라 인류가 불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얻고 또 그 안에서 마이야르 반응이 신비롭게 일어나서 그것이 요리의 풍미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그 과정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걸 보여줘서 취지에 굉장히 잘 맞았던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 네, 눈으로 보는 미각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요리가 인류 문명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었는데요. 다음 2부에서는 곡물이 어떻게 요리로 변화 발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의견들을 함께 나누는 시청자 의견 이시선 시간입니다. 어린 철학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어린 철학자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워주는 어린이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7월 22일에 방송된 감정 시리즈 1부 나는 왜 짜증이 날까 편에서는 매미소리와 공사소음, 동생의 장난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상에서 발생하는 짜증의 원인을 탐구했는데요. 출연자들은 짜증의 원인이 외부 환경 때문인지 혹은 자신의 마음 상태 때문인지 토론하며 짜증이란 감정을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대해 이번 편을 갱년기인 부모와 사춘기인 자녀가 함께 시청했다는 후기가 있었으며 짜증을 내는 속마음은 내 의견을 들어주세요일 것 같다는 출연자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짜증이란 감정이 누적돼서 화로 발전하는 과정을 아이들에게 친근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진화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한 방식이 좋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송 시간대는 가족들 모두 등교와 출근 준비를 해야 해서 프로그램 시청이 어려우니 방송 시간대를 좀 더 앞당겨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이언트 팽TV에 대한 의견입니다. 자이언트 팽TV는 남극에서 온 펭귄인 펭수가 스타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입니다. 7월 24일에 방송된 대프리카 여름나기 편에서는 무더위로 유명한 대구를 찾은 펭수가 현지 시민들과 매운 갈비찜 빨리 먹기 대결을 펼치며 대구 시민들의 더위와 매운맛에 대한 남다른 자부심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포그를 체험해보고 관람차 안에 마련된 노래방 시스템도 즐기고 치맥 페스티벌을 방문해서 무더위 속에서도 낭만과 유쾌함을 잃지 않고 여름을 즐기는 대구 시민들의 모습을 활기차게 담아냈습니다. 이처럼 심한 폭염 속에서 촬영하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의견들도 일부 있었지만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씨에 탈을 쓰고 있는 펭수에게는 더 힘든 촬영일 것 같다며 여름엔 가급적 실내에서 촬영하길 바란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제작진과 펭수가 사전 협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시청자들의 걱정이 큰 만큼 어떤 안전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언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지식채널 2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식채널 2는 다방면의 지식을 5분 내외로 짧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7월 27일에 방송된 굶주린 피부편에서는 촉감 장난감인 말랑이에 성인들도 열광하고 있는 현상을 통해 현대인을 덮친 터치 결핍의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1958년 해리 할로의 원숭이 애착 실험으로 입증됐듯이 부드러운 접촉이 통증과 불안을 달래는 위로의 효과가 있음을 전하며 온기가 사라진 시대에 우리에게 왜 사람의 손길이 필요한지 살펴봤는데요. 이에 대해 요즘 막연히 생각했던 내용인데 5분이란 짧은 영상에서 과학적인 원리와 함께 위안을 얻었다는 시청 후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세대를 불문하고 손으로 직접 만지며 갖고 노는 제품이 유행하는 걸 보니 촉각이 정말 중요한 감각이라는 걸 느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과 말랑이를 만지는 행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빈약하고 또 말랑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연결의 부재로까지 엮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정작 해당 제품들을 구매해서 만지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느낌이 좋아서 만질 뿐인데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결핍이 있고 접촉이 부족해 슬픈 현대인으로 비추는 흐름은 현상을 너무 비약한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국비행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국비행은 대한민국의 숨은 비경과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박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7월 28일에 방송된 묵혀야 제맛, 고수의 시간 2부, 천년의 신비 황칠자개 편에서는 어머니와의 추억을 따라 나전의 길에 들어선 33년 경력의 김영준 작가가 전통 자개를 생활 속의 예술로 재탄생시킨 여정을 소개했는데요. 보길도 앞바다에서 영롱한 빛을 뽐내는 전복을 구하고 1년에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귀한 황치를 얻기 위해 숲으로 향하는 모습을 통해 신비로운 공예의 세계를 조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미를 훌륭하게 지켜나가는 모습이 존경스럽다며 이런 예술이 영원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개 작품이 독특하고 멋져 작가 고유의 철학이 잘 느껴진다며 나중에 직접 찾아가서 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EBS 뉴스 12에 대한 의견입니다. 7월 22일에 방송된 문해력은 기초학력, 한자 교육 주목하는 교육 현장 뉴스에서는 문해력 저하가 학습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우려 속에 초등학교 현장에서 무조건적인 암기 대신에 게임과 모둠 활동을 통해 맥락 속에서 한자어를 익히는 수업을 도입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는데요. 이런 방식의 한자 교육은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어 학습 적응도 돕고 교과 어휘 유추 능력을 높이는 대안으로 떠올라 각 지자체의 교육 조례 제정과 교육당국의 지원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에 대해 한자가 담고 있는 의미만 알아도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니 한자 자체를 읽고 쓰는 데 중점을 두고 가르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며 한자를 외우고 쓰기보다는 해당 한자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파악하는 수준의 교육이면 충분할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등 저학년부터의 한자 교육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초등 저학년은 글쓰기와 책 읽기, 낱말 찾기 등의 활동만으로도 문해력을 높일 수 있으니 한자 교육을 중등 교육 과정에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때론 거창한 조언보다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눈빛 하나가 더 큰 위로가 되곤 합니다. 오늘 하루 마주한 눈빛들이 서로의 마음을 보듬는 따뜻한 온기로 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4: 전기톱이 있어.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씩씩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5: 당연하죠.
4: 네.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5: 그렇죠, 그렇죠. 네.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2: 여기 영차!
3: 여기 영차!
4: 낙동강 1300리가 전체가 다 오르고
5: 말을 이 말이야.
6: 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작업 못해.
7: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누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8: 요즘 우리 집인데.
9: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8: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 하고 맨날 빨가 벗고 수영하고.
10: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박았습니다.
11: 죽었으니까 앞에가 보면
12: 저 등이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13: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란내는 거야?
10: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일단 싸우면 두 대까지 안 나요. 에이, 야, 나와! 야, 시키야! 아이! 야, 야, 야, 야, 나오기 싫어.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모아놓을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큰 한계죠.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의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개시하지도 못한.
2: 그네 한 수.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국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나.
6: 이해하는 건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나요?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1: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3: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4: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5: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6: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5: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7: 매생이로 만드는 겨울철 영양이 가득한 제철 밥상. 겨울철 아침 식사로 이만한 게 없다. 매생이로 만드는 영양죽 레시피. 부드러운 감자죽에 매생이를 넣어 색다른 매력이 있는 매생이 감자죽부터 매생이 제철에 무조건 만들어 먹어야 할 부침개 레시피. 겨울 밥상에 딱 어울리는 쫄깃쫄깃 매생이 버섯전까지. 요리가 쉬워지는 한명숙 요리연 구가의 손이 가는 집밥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8: 안녕하세요. 체육의 에너지 광이고요.
9: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8: 네. 네. 이 겨울철 바다의 대표 별미, 이 매생이를 활용한 요리를 이번 시간에 만나볼 텐데요. 이 파래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감은 훨씬 부드러운데, 이 매생이 감자죽. 재료를 한번 볼까요?
9: 네, 그래서 남부지방의 이제 유명한 명물 이제 매생이고요.
8: 네.
9: 그리고 이제 매생이에다가 감자, 그리고 이제 양파,
8: 네.
9: 그리고 이제 다시마 국물.
8: 네.
9: 여기에다가 이제 습식 찹쌀가루,
8: 네.
9: 이제 물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볶을 이제 참기름,
8: 네.
9: 후추 약간, 그리고 이제 소금 간 준비해 주시고, 오늘 토핑으로 이제 새우, 다른
8: 네.
9: 새우 좀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8: 너무나 기대가 되는 오늘의 요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생이 감자죽 만들어 볼
9: 네.
8: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또 매생이에요.
9: 네. 그래서 이제 네. 매생이가 뭐 이제 칼슘도 되게 풍부하게 들어 있고 또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8: 네.
9: 그래서 이제 겨울철 드시는 정말 영양식품 중에 하나잖아요.
8: 네.
9: 그래서 요즘 요렇게 이제 그 생매생이도 있고 냉동된 것도 판매하기도 하고
8: 네.
9: 요 이제 저는 오늘 매생이를 한번
8: 네.
9: 한번 헹궈 볼 텐데요.
8: 자, 손질을 어떻게 하는지 네. 좀 알려 주세요.
9: 그래서 이제 차가운 물 준비를 해 주시고 이걸
8: 네.
9: 바로 물에다 넣으면 워낙 이게 가늘어요.
8: 예.
9: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렇게 건져내거나
8: 네.
9: 세척하기 이제 어려우시니까 여기다 채를 하나 이렇게 걸쳐 놓으시고
8: 네.
9: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물을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8: 맞아요. 매생이가 진짜 네, 이렇게 네. 풀어보면
9: 맞아요.
8: 확 풀려가지고
9: 네. 그래서 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저어가면서 씻어보시면
8: 네.
9: 이게 약간 불순물이나 이물질들이 이렇게 흩어지면서
8: 네.
9: 뜨면서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건져내시는데 다행히 요즘은 매생이가 거의 세척이 여러 번 된 게 나와서
8: 네.

0: 이렇게 물에 한두 번만 헹궈도 뭐 이렇게 지저분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 두번 정도 이렇게 건져서 물 버리고 이물질 보이면 건져내고 한 거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찹쌀가루 넣어주시는데요. 오늘 이제 찹쌀가루는 습식 찹쌀가루예요. 근데 꼭 찹쌀 안 하셔도 되고 맵쌀 하셔도 되고 습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건조되어 있는 거 쓰셔도 되거든요.
1: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찹쌀가루는 어쨌든 가루잖아요. 근데 습식은 뭐면 또 건조된 거 뭔지.
0: 보통 이제 마트에 가시면 밀가루 코너에 있는 이제 생쌀을 이렇게 빻아놓은 가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늘 같이 이렇게 방앗간에서 빻아 공부하시면 좀더 약간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이거든요.
1: 그게 근데 습식이에요?
0: 그래서 오늘 거는 이제 약간 습식 입자가 좀 이렇게 있죠?
1: 그래서
0: 이게 없다 그러시면 그냥 건조된 가루 쓰셔도 되고, 이것도 없어요. 둘 다 없어요. 그럼 생찹쌀을 불려서 쓰셔도 돼요.
1: 그럼 선생님, 이게 만들었을 때, 죽을 만들었을 때 맛의 차이가 조금 있나요?
0: 맛에 요게 저는 이제 건조된 거보다는 이렇게 습식 찹쌀가루가 좀더 부드러운 느낌. 그게 이제 얘는 냉동 보관을 하니까 저온에 있어서 쌀 고유의 맛이 그대로 더 유지돼서 요걸로 하시는 거를 이제 권하지만 혹시 없으시면 그냥 마른 것도 괜찮습니다. 많은 양을 쓰는 게 아니라 괜찮아요.
1: 자, 찹쌀가루와 물을 동량으로 했나요?
0: 그래서 동량으로 덩어리지 않게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됐어요.
1: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감자를 이제 한번 볶아 볼게요.
1: 볼까요?
0: 참기름 주시고요.
1: 자, 이동해서 볶아 보겠습니다.
0: 이제 참기름을 조금 둘러주시고. 양파를 이제 처음에 좀 볶아서.
1: 양파를 먼저 볶아요.
0: 양파를 볶아서 이제 풍미를 조금.
1: 선생님, 뭐 우리가 국도 좋고 찌개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음식 좋지만 그냥 또 죽도 후루루 뜨끈하게 먹고 싶게
0: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아침에 좀 입도 깔깔한데 뭔가 좀 든든하게 드시고 싶다 이럴 때 너무 괜찮고, 그다음에 간식으로도 영양간식 너무 좋죠. 그다음에 이제 양파가 이렇게 살짝
1: 투명해졌을 때
0: 이제 감자를 넣고 같이 볶으세요. 이게 이제 참기름으로 볶는 거라
1: 확실히 향이 좋네요.
0: 오래 볶거나 온도가 너무 높거나 하면 탈 수 있어요.

0: 그래서 다시마 국물을 잠길 만큼.
1: 오늘은 다시마 국물 준비해 주셨어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뭐 네 컵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준비하셔서 냄비 두께나 이제 냄비 크기에 따라 물은 한 컵 정도 더 늘리셔도 되고 약간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뚜껑을 덮어가지고 네. 한 10분? 그 정도 이상은 두시면 감자가 완전히 익어요. 예. 그러면 으깨가지고 이제 매생이 넣고 이제 죽을 끓여볼게요.
1: 자, 그럼 아주 감자를 포근포근하게 푹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0: 요거를 이제 한 10분 이상 그 정도 이렇게 끓이시게 되면 네. 뚜껑 한번 열어볼까요?
1: 될까요?
0: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감자가 이렇게 익었어요. 예. 그래서 감자가 충분히 익으면 이렇게 이제 요런
1: 감자를 으깨주는
0: 으깨주시는데 요런 거 도구 활용하셔도 되고 예. 주걱이나 잘 익으면 잘 으깨지니까 주걱이나 뭐 거품기나 뭐 예. 국자나 이런 걸로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렇게 이제 메쉬기로 이렇게 눌러가지고 예. 입자가 조금 있는 게 저는 먹기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1: 맞아요. 너무 예. 부드러운 것도 좋지만 네. 어느 정도 입자가 있어도
0: 예, 씹히는 맛.
1: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정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해서 예. 여기에다가 이제 매생이.
1: 예.
0: 네.
1: 매생이를 넣을 건데요.
0: 네, 매생이를 이제
1: 매생이 넣고 얼마나 조리를 해야 되는지.
0: 매생이 너무 오래 끓이시면 맛이 좀 떨어지고 풍미도 떨어져요. 예. 그래서 매생이 넣으시면 한 2, 3분 정도 가볍게 끓이시는데 예. 감자하고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지면서 풀어졌다 그 정도 느낌으로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막 뭉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불 잔잔하게 줄이시고.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숟가락을 조금 예. 주걱이나 이런 걸 들어가시면서 이렇게 젓는 것보다는 약간 이렇게
1: 들어가면서 위로.
0: 예, 이렇게 해주시는 게 골고루 잘 풀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자 그 쌀가루를 안 넣거나 하시면 감자향을 더 늘려서 하셔도 되는데 네. 찹쌀가루 들어가면 좀 약간

0: 부드러운 식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찹쌀가루도 한번 이제 넣어볼게요. 찹쌀물.
1: 자, 어느 정도 매생이가 풀렸을 때.
0: 네, 풀리고 나면 이제 찹쌀을 저어서 이제 넣어주세요. 네. 이제 넣으시면서는 이제 좀 저어주시면 됩니다.
1: 어떤 식으로 넣으면 될까요, 선생님?
0: 네, 그냥 이렇게 넣으실 때 가라앉았으니까 잘 풀어서. 예. 이렇게 이제 한번 넣고.
1: 한번 넣고 접고.
0: 네, 이렇게 이제 좀 저어주시고. 한 번에 탁 넣으면 덩어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두세 번에 나눠서.
1: 농도도 잡아주고 좀 찰기가 생기죠.
0: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드시기에 식감이 훨씬 더 좋고 네. 색감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1: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네, 감자를 어느 정도 씻는 시간이 조금 있게끔 하신 게 이 부드러운 매생이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풍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가루 이제 물에 개서 다 들어가면 이제 불을 약하게 줄이셔서 투명하게 뜸 들이듯이 이제 끓이시는데 요거를 잠깐 뚜껑을 한 2분 정도 닫았다가 열어주셔도 되고 이제 만약에 수분이 조금 많은 것 같다 그러시면 뚜껑을 연 상태에서 수분을 좀 날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요 튀니까 저는 이제 불 약하게 줄여서 2분만 뚜껑 닫았다가 열을게요.
1: 이렇게 추운 겨울에 뭔가 영양 가득한 그리고 속도 채울 수 있는 몸에 좋은 이렇게 죽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네. 매생이가 몸에 좋으니까 또 이렇게 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네. 한번 이렇게 이제 뚜껑을 열었더니 이렇게 이제
1: 먹음직스럽게
0: 이렇게 잘 퍼지고 걸쭉하게 이렇게 이제 농도가 났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감자도 이렇게 갈지 않으니까 오히려 질감이 더 좋죠. 예. 이제 마지막에 자, 소금간. 기운 맞춰서 이제 소금간을 살짝 해서 자 이렇게 매생이 듬뿍 농도도 딱 좋게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1: 그렇죠.
0: 이제 한번 담아볼게요. 네, 자 이제 담아볼게요. 네.
1: 이거야말로 그냥 영양식 아니에요?
0: 네,
1: 보양식.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1: 몸에 좋은 성분들이 가득 들어 있고요. 따뜻하게 끈하게. 네. 또 아주 바다의 맛을 듬뿍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생이는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하는데
0: 매생이 이렇게 해서 죽 하시면 완전 별미 중에 별미.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토핑으로 이제 새우를 조금 올릴 거예요.
1: 자, 마른 새우를 준비해 주셨는데
0: 이제 마른 새우를 팬에다 한번 슬쩍 볶았어요. 네. 네, 그러면 좀 더 바삭바삭해지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부셔가지고 그 씹는 맛도 있고
1: 감칠맛도 더해지고요.
0: 네, 색감도 있어서 드시기 훨씬 더 좋더라고요.
1: 이렇게 활용하면 좋겠네요. 네. 냉장고에 또 이렇게 놀고 있거든요.
0: 그렇죠.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거는 또 이제 수분 흡수해서 약간 더 이렇게 눅눅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볶아서 이렇게 수분 날리신 다음에
1: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없다 하면 그냥
0: 드셔도 되고
1: 여기에 김가루 어때요?
0: 그렇죠. 김가루. 근데 매생이하고 김하고 차이가 없으니까 뭐 깨 같은 거.
1: 그렇죠.
0: 그런 거 이제 넣어주셔도 되고.
1: 예.
0: 자, 이렇게 해서.
1: 아니, 그냥 집에서도 이런 별미를 예? 아주 몸에도 좋게 따뜻하게 맛있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이제 한번 완성을 했습니다.
1: 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생이 감자죽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생이 감자죽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매생이를 체에 맞춰 찬물에 헹궈주세요. 습식 찹쌀가루에 물을 넣고 섞어 찹쌀물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습식 찹쌀가루를 사용해 죽을 끓이면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살릴 수 있어요.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채 썬 양파를 넣어 볶다가 한 입 크기의 감자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다시마 국물을 넣고 뚜껑을 덮어 10분 정도 끓여줍니다. 감자를 으깬 뒤 매생이를 넣어 2분에서 3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그런 다음 찹쌀물을 나눠 넣어가며 약불에 끓이고 소금을 넣어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볶은 건새우를 잘게 썰어 올리면 매생이 감자죽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매생이가 참 생소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만요. 지금은 겨울이 되면 이 매생이가 더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네. 이 매생이 버섯전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그래서 재료에는 이제 매생이, 그리고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 그리고 이제 홍고추 있으시면 조금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죽

0: 선생님, 네. 이 매생이 전에는 네. 이제 굴이 들어갔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오늘 버섯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그래서 그 매생이 식감하고 버섯이 좀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의 그 맛이 있죠. 네. 그래서 식감이 잘 어울려서 저는 버섯 넣고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한번 굵은 거는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이제 뜯어서 네. 그 길이를 좀 썰어주세요.
2: 길이를요?
1: 한 2cm 정도 되도록 썰으시면 재료들이 잘 어우러지는 것 같아요.
0: 네. 자, 오늘 선생님과 하는 또 마지막 네. 요리인데요.
1: 네.
0: 물론 우리가 뭐 국도 하고 찌개도 하고 죽도 했는데 네. 아니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네. 이 전은 언제 나오나 싶었는데 오늘도 나오네요.
1: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굴 넣고 하시는 거는 굉장히 여러 분들 하셨어서 네. 제가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 네. 방법도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이제 팽이도 좀 밑둥 붙은 거는 이렇게 좀 갈라서 띄워주시고
0: 네.
1: 이것도 길이를 한 2, 3cm 이렇게
0: 2cm로 한번 잘라주세요.
1: 네, 그래서 팽이버섯
0: 네. 이 버섯도 몸에 좋은 거 두말하면 잔소리죠.
1: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뭐 다른 버섯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뭐 표고 넣으셔도 되고
0: 네.
1: 뭐 새송이 버섯을 이렇게 가늘게 채 쓸어서 넣으셔도 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홍고추 요거는 위에 이제 약간 고명처럼 포인트 줄 거라
0: 네.
1: 그냥 보시고 작게 동글동글하게 근데 너무 두껍게 썰면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오거든요.
0: 예.
1: 2mm 미만.
0: 이 빨간 고추는
1: 네.
0: 홍고추는 항상 전에 꼭 빠지지 않는
1: 네.
0: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명절 준비하시면서
0: 네.
1: 이렇게 뭐 장 이것저것 보시고 집에 있으신 댁들은 넣으시고 없으시면 파프리카를 잘게 다져서 위에다 조금씩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제 홍고추 씨 있는 부분을 좀 털어내고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0: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채소 손질이 다 끝났고요.
1: 네.
0: 자, 그럼
1: 이제
0: 반죽을 만들어 봐야 될 텐데요. 반죽 한번 준비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반죽 재료에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으면 반죽이 잘 안 돼요, 네. 골고루. 그래서 이제 순서가 여기다 이제 가루하고요.
0: 어떤 가루죠,
1: 네,
0: 이거는?
1: 네, 이거는 부침가루.
0: 부침가루.
1: 네, 근데 만약에 밀가루를 하셔도 되고, 밀가루를 하시면 소금 간 양으로 이제 조절하시면 되니까.
0: 네.
1: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0: 비율을 어떻게 할까요?
1: 이거 동량으로 맞추시면 돼요. 가루하고.
0: 네.
1: 물하고 이렇게 이제 동량으로 이제 풀어 가시면서
0: 네.
1: 여기에 이제 소금간을 살짝
0: 네.
1: 네, 그래서 한 3분의 1 작은 술 정도 이제 밑간을 살짝 이제 해주시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매생이를 이제
0: 네.
1: 섞어주시는 거예요.
0: 매생이를 한번 섞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1: 이렇게 빼놓으신 매생이.
0: 선생님 오늘 만드는 이 전에 반죽은 네. 어느 정도의 농도인가요?
1: 너무 되지 않는 게 매생이는 네. 약간 부드럽게 찰랑찰랑 익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제 되지 않게 해주시고
0: 너무 되지도 또 너무 묽지도 않네요.
1: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저는 참기름 한 방울 매생이 반죽하면서
0: 네.
1: 예, 참기름도 약간 넣었어요.
0: 참기름 들어가면 좀 좀
1: 네, 그러면 약간 고소한 풍미
0: 네.
1: 그리고 이제 매생이의 약간 특유의 바다향이 약간 비릿한
0: 예?
1: 그런 거를 좀 부드럽게 감싸주니까
0: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매생이 반죽이 됐어요.
0: 네.
1: 그럼 여기다 이제 버섯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0: 어때요? 버섯은
1: 네, 그래서
0: 어느 정도 양 넣을 거예요?
1: 이거 이제 다 넣는데 한 번에 다 넣지 말고
0: 네.
1: 요 이제 느타리 넣고 한번
0: 섞어주고요.
1: 섞어주고 그다음 이제 팽이 넣어주세요.
0: 네. 팽이 넣어볼까요? 자, 팽이까지 이렇게 넣어서
1: 네.
0: 정말 몸에 좋은 재료들밖에
1: 맞아요.
0: 안 들었잖아요.
1: 맞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매생이가 워낙 이제 그 칼슘도 많이 들어있고요. 철분도 많이 들어있고
0: 네.
1: 뭐 비타민, 무기질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몸에 좋은 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0: 맞아요.
1: 거기에다 또 이렇게 칼로리 낮은 또 몸에 좋은 버섯 들어갔으니까
0: 네.
1: 이렇게 이제 반죽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0: 자, 그럼 예. 맛있게 이제 전을 한번 붙여봐야겠죠.
1: 그렇죠. 그럼 이제 붙여주시면 되죠.
0: 자, 이동해볼까요? 그러니까 또 전 부치는 소리가 한번 나야 돼요.
1: 맞아요. 예. 겨울엔 또 이렇게 네. 부침 드시면 또 따끈따끈하게 해서 드시면 너무 좋잖아요.
0: 네.
1: 그래서 자. 기름을 둘러주시고
0: 오늘은 또 매생이를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1: 네.
0: 쫀득하게 만들
1: 네.
0: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기름을
0: 네.
1: 조금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이제 두르세요.
0: 넉넉하게.
1: 네. 이제 두르시고 온도가 되면은 이제 한번 팬을 골고루.
0: 네.
1: 그리고 이제 전 부치실 때 너무 얇은 팬보다는
0: 네.
1: 좀 두께감이 있는 팬이 기름 많이 사용하지 않고도 타지
0: 네.
1: 않게 잘 지질 수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름 둘러주시고
0: 네.
1: 이제 온도가 됐으면 이거를 이제 한 수저
0: 자 크기는

0: 어느 정도로 만드실
1: 그냥 저는 이렇게
0: 건가요?
1: 이제 한입 크기로 이렇게 할
0: 아.
1: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수저로 너무 크게 부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한입 크기로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렇게 되면 이제 올려가시면서 여기에다 이제 홍고추를
0: 하나씩,
1: 네, 한 개씩
0: 몇
1: 뭐두
0: 개씩.
1: 개씩 약간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그래서 제가
0: 제가
1: 예,
0: 올려드릴게요.
1: 하면은 이제 올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되면
0: 예.
1: 너무 불세게 하지 말고 중불 정도.
0: 네. 굉장히 또 먹음직스럽네요. 아주
1: 네.
0: 푸릇푸릇한 게 바다의 채소라고 해요.
1: 그쵸. 그래서 매생이 요거 이렇게 이제 해서 드셔보시면
0: 네.
1: 이거 식은 거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또 꺼내 드셔도 굉장히 그 풍미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예,
0: 쫀득하게.
1: 좋더라고요.
0: 무엇보다 몸에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서
1: 맞아요.
0: 사실 이 저는 물론 식사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간식으로 많이 드시잖아요.
1: 그렇죠.
0: 그때 이렇게 몸에 좋은 간식해서 온 가족이 함께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하실 때 팬에 놓으실 때 프라이팬이 이제 가장자리 기름이 안에서 바깥으로 흐르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가장자리부터 쭉 넣어서 온도 높은 상태에서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가운데. 그리고 전 부치실 때 특징 너무 여러 번안 뒤집는 건 아시죠? 예. 그래서
0: 네.
1: 어느 정도 밑면이 익었을 때 뒤집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게 버섯이나 이런 애들이 들뜨지 않도록 한번 이렇게 살짝 눌러가면서
0: 네.
1: 이제 지져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 보셔서
0: 네.
1: 전체적으로 바닥에 있는 게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0: 예.
1: 이제 흔들거리면 그러면은 이제
0: 위쪽 면이 조금 익었다는
1: 예,
0: 거죠?
1: 네, 그러면 한번 뒤집어서
0: 네.
1: 예, 이렇게 눌러서
0: 살짝 눌러주는 이유가 뭔가요?
1: 눌러주면 재료들이 이렇게 잘 이렇게 엉기면서
0: 예.
1: 골고루 훨씬 더잘 익거든요. 그래서
0: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눌러주시고
0: 이 색이 조금 더 진해졌어요.
1: 그렇죠. 예,
0: 매생이 색이
1: 익으면 더
0: 예.
1: 진해져요. 맞아요.
0: 아주
1: 그래서
0: 더
1: 이렇게 해서 이제
0: 풋하게.
1: 눌러서
0: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 매생이란 이름 자체가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약간 저는 이제 곤충의 이름 같다고 들었었는데 왜 매생이인지.
1: 네, 매생이가
0: 예.
1: 그 생생한 이제 이끼를
0: 예.
1: 이렇게 바다에서 뜯는다 이런 뜻이에요. 매생이
0: 오,
1: 말
0: 예.
1: 그대로. 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저거 진짜 곤충 이름인가 하는데 정말 신선한 깨끗한 물에서
0: 예.
1: 그 겨울에 차가운 온도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채취가 가능한 게 바로 요 식재료라서
0: 예.
1: 겨울에는 또 겨울 재료로 영양 만점 재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이제
0: 예.
1: 추천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다음에 뭐 한번 조금 더 익어야 되겠다. 그럼 다시 한번 정도만 뒤집어 익혀서 이제 꺼내주시면 됩니다.
0: 자, 그럼 저는 완성도 준비하고
1: 네.
0: 있을게요. 옮겨 담아볼까요? 이야, 정말. 이 저는 한입 베어물면
1: 네.
0: 그 바다의 맛이 입안에서 쫙 퍼질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이렇게 해서.
0: 네. 이야, 정말 쫀득쫀득할 것 같은데요. 군침이 돕니다,
1: 네,
0: 선생님.
1: 그래서 이게 이제 겉은 약간 바삭, 속은 되게 부들부들 촉촉한 식감이거든요.
0: 네. 네.
1: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대로 드셔도 되지만 저
0: 네.
1: 이제 초간장
0: 네.
1: 굉장히 간단해서 이제 그릇에 바로 하셔도 돼요.
0: 그럴까요?
1: 예, 네, 그래서 이제
0: 예.
1: 양조간장 이제 간장 1 하시고
0: 이 비율은
1: 네.
0: 뭐 어떤 전을 찍어 먹어도 상관없는
1: 그렇죠.
0: 거죠?
1: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식초를 1.
0: 네.
1: 그리고 너무 짜고 시잖아요.
0: 네.
1: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맛술 1.
0: 네.
1: 요렇게 해서 세 가지를 1대 1대 1로 조절해서 드시면
0: 네.
1: 짠맛은 줄어들고
0: 네.
1: 약간 상큼한 느낌 맛으로 이제 곁들여서 드실 수 있습니다.
0: 네. 이 겨울 한철만 잠깐 나오는 건강식품인 매생이 놓치지 마시고요. 이 자주 만들어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생이 버섯전이 완성됐습니다.
2: 매생이 버섯전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느타리 버섯과 팽이 버섯을 한입 크기로 찢은 뒤 2cm 길이로 썰어주세요. 홍고추는 송송 썰어줍니다. 부침가루에 물, 소금, 매생이, 참기름, 느타리 버섯, 팽이 버섯을 넣고 섞어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반죽에 참기름을 넣으면 풍미가 더해지고 매생이의 비린내를 잡을 수 있어요.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반죽을 한입 크기로 올린 뒤 홍고추를 올려 앞뒤로 노릇하게 붙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매생이 버섯전을 담고 양조간장, 식초, 맛술을 섞어 초간장을 만들어주면 매생이 버섯전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전통 한식의 대가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남은 명절 음식을 활용하는 레시피부터 국어로 만드는 일품 요리까지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을루시 강력한 압력과 고온으로 밥맛을 더욱 맛있게 세라믹 코팅으로 쉽게 눌러붙지 않고 다양한 여론에 사용 가능한 세라믹 IG 압력솥 3리터 증정.
4: 같은 나이, 같은 고민, 그렇게 선택한 서로 다른 암보험. 잠깐만요. 어? 그 암보험 보장은 꼼꼼히 확인해 보신 거예요?
5: 어, 그럼요. 당연하죠.
4: 혹시 암에 걸리면 진단비 든든하게 지급되나요?
5: 당연히 지급되죠.
4: 혹시 더 무서운 2차 암이나 전이암도 추가 보장하나요?
5: 보장되나? 네, 제 건 보장해줘요.
4: 암수술비나 항암치료비도 걱정 없게 매년 지급하고요.
5: 매년? 그렇게나 해줘요? 네, 해줘요.
4: 암수술 후에 방문 간병인 지원도 해주나요?
5: 에이, 그건 진짜 말도 안 된다. 제 건 다 해주는데. 도대체 무슨 암보험이 그렇게 보장을 해줘요?
4: 새로 나온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암 진단 시 진단금 일시 지급. 2차 암 전이암은 잘 들으세요. 최대 8회 진단금 추가 지급.
5: 어머머, 8회?
4: 암 수술이나 항암 치료비도 매년 최대 5년간 지급. 위, 간, 폐암은 별도 치료비 지급.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최신 치료비는 물론 이 많은 보장들까지.
5: 우와, 대단하네.
4: 그래서 이름부터 프리미엄.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어떤 보장이 더 필요하신가요? 지금 보장의 차이를 비교해보세요. 지금 AIA로.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0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2: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0: 전기톱이 있어.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씩씩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1: 당연하죠.
0: 네.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0: 볼거리 한가득.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 미료 시네마 굿일 헌팅.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산 다큐.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이번 주말에도 EBS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0: 뻔하고 흔한 명절 선물. 그 흔한 선물 위에 구전 녹용. 명절 선물은 이제 구전 녹용입니다.
1: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2: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3: 먹는 즐거움.
2: 잇몸 튼튼 이가탄.
4: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5: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6: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7: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6: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이곳에서 동서양의 거인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임원 2국당 크르그드스탄에 우리 한국인이 정복자로 걸문 술탄 메흐메드 2세는요, 엄청난 도박을 걸게 됩니다.

0: 전 유럽을 공포에 몰아넣은 오스만 제국.
1: 정복자 메흐멧 2세, 파티 메흐멧 2세의 초상이 여기 있습니다.
0: 난공불락이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무너뜨린 전략은 기발했습니다.
1: 배가 산으로 간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진짜로 배가 산으로 갑니다.
0: 세계사를 바꾼 오스만 왕조의 젊은 술탄.
2: 수백 년 수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이 패권국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0: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까지 영토를 확대하며 600년 넘게 초강대국으로 군림한 오스만 제국의 역사, 그 비결이 뭘까요? 오스만 제국을 만들고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을 만나러 떠납니다. 유구한 역사와 다양한 문화로 여행자의 오감을 자극하는 나라 튀르키. 여행의 시작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끼고 동서양이 만나는 곳, 튀르키의 여행의 핵심 이스탄불입니다. 다채롭게 발전한 역사만큼이나 독특한 문화유산. 거리 전체가 살아있는 역사박물관인 이스탄불은 여행자들을 매료시킵니다. 세계적인 미식 여행지로 꼽힐 정도로 풍성한 식문화도 자랑하죠.
1: 튀르키예 하면 사실 케밥이 가장 유명한 요리.

0: 이잖아요. 그런데 케밥을 계속 먹다가 보면 약간 국물이 땡길 때가 있어요. 오늘 이스탄불에서 가장 맛있는 초르바 집으로 갑니다.
1: 일반적으로 구운 고기를 뜻하는 케밥은 많이 익숙할 텐데, 초르바는 생소 아시죠? 맛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0: 여기다.
1: 나름 유명하다는 맛집을 찾아갔습니다.
0: 밴데 비르타네 이스켐베 이스티요르. 제가 주문한 거는 이스켐베 초르바라고 하는 건데요. 이 초르바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치면 약간 스프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냥 스프보다는 약간 해장국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켐베는요, 동물의 내장으로 만드는 약간 그 해장국 같은 음식을 이야기를 해요.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1: 튀르키예를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서도 먹는 국물 음식인데요. 수많은 민족들의 요리법이 섞이고 재료가 다양해지면서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최대한 알뜰하게 동물을 활용해야 했던 유목민의 음식이랍니다. 육수에 추가할 거라는데 이건 뭘까요? 달걀과 밀가루를 넣고 잘 섞은 다음 물까지 부어주면 끝이라는데요. 아까 통째로 들어간 게 요구르트였답니다. 요구르트를 신선하게만 먹었지 끓여서 먹어본 적이 없어서 그 맛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0: 빵도 뿌려 먹네요. 맛있겠다.
1: 물이 귀하고 초원이 많은 유목 생활의 특성상 물 대신 요구르트를 끓이는 조리법이 나타났답니다. 여행하면서 국물 요리를 못 먹어 그리웠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0: 이게 마음 같아선 접시째 들고 먹고 싶은데 사실 튀르키예에서는 접시째 들고 먹는 거는 실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푼으로만 맛있게 드셔야 돼요. 벤데 코렐리데 초큐젤 çok güzel oldu.
2: Kebap gibi düşünebiliriz o zaman. O yüzden çok güzel bir şey oldu.
0: 이게 요거트로 이런 맛을 내는 게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한국의 해장국이 진짜 생각나는 맛인데 약간 시큼하면서도 아주 시원한 맛이어서 튀르키예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번 정도는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여행의 큰 매력. 이날 초르바 두 그릇을 먹고 참 행복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이스탄불을 떠나 아주 오래전부터 세계사의 중요한 역사적 무대가 된 튀르키예의 중북부 도시 아마시아로 갑니다.
0: 오스만 제국이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지중해에 이르기까지 정말 대륙의 패권국으로 군림하게 되었죠. 이렇게 수세기 동안 오스만 제국이 패권국으로 군림할 수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합니다.
1: 흑해 연안의 산악지대에 위치하며 오스만 시대의 상업 및 경제 중심지로 주목받은 아마시아. 많은 학자와 예술가, 시인들이 모이는 문화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0: 아마시아는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폰투스 왕국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고, 오스만 제국이 들어오고 나서는 왕자들의 도시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어요. 특히 그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을 승리로 이끈 메흐메트 2세가 바로 이곳 아마시아의 총독을 지내면서 통치술을 익혔습니다.
1: 오스만 제국 초기에는 술탄 계승권자들을 지방의 총독으로 보내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0: 이렇게 옛날 건축물들이 잘 보존이 돼 있어갖고 마치 제가 지금 오스만 제국 시기에 어느 한 시기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이렇게 딱 보면 보통 1층보다 2층, 3층이 조금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원래 오스만 제국 시기의 건축의 특징이라고 하면 1층보다 2층, 3층을 좀 더 넓게 지었다고 해요.
1: 강변적으로 집을 돌출시켜 내부 공간을 확장시킨 구조.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기 어려워서 사생활 보호 효과도 있었답니다. 여러 문명이 거쳐간 흔적이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데요. 왕조는 바뀌었어도 이 도시의 매력은 변함이 없었나 봅니다.
0: 술탄의 자리에 오른 메흐메트.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였냐면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이러한 이복 형제들의 존재가 자신의 왕권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메흐메트 2세는요, 이러한 형제 사례를 본격적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 사례에 대한 풍습은 아주 비극적이지만 오스만 제국이 세계 제국으로서 그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큰 힘이 돼요.
1: 할아버지 때부터 골칫거리였던 형제 간 권력 다툼의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 형제 사례는 약 1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그 시기의 제국은 강대했습니다.
0: 오, 동상이 지금 셀카를 찍고 있어요. 야, 이 주변 보니까 여기 사진 찍으면 잘 나올 것 같은데? 너도 여기 프린스니? 나도 한국에서 온 양 프린스야.
1: 왕자들의 도시라 왕자인 척 좀 해봤습니다.
0: 나이 먹어도 죽지 않는 이 외모 너무 치명적이다. 너란 녀석. 오, 여기 사과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있네요. 메라바.
1: 아마시아는 해발 고도가 높고 일교차가 커서 사과를 많이 재배하는데요. 아이스크림을 유제품인 초코카이막에 찍고 견과류까지 올려 먹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웠는데 딱 좋더라고요.
0: 굉장히 맛있어요. 이 돈두루마가 여기 터키 전통 아이스크림인데 굉장히 쫀득쫀득합니다. 저 규제.
3: 아마스 엘마스는 Eylül ayında çıkıyor. Daha onun çıkmasına 2-3 ay daha var. Yani yenilecek elma Amasya'nın elması Eylül'de çıkıyor.
1: 아마시아에 독특한 풍경이 있다고 해서 찾아갑니다. 바위산 중턱에 나 있는 의문의 동굴들. 개수도 여러 개인데다가 아치형의 반듯한 직사각형까지. 모양이 다양합니다.
0: 아마시아에 오면 특이한 걸 하나 볼 수 있어요. 이 산에 이렇게 막 구멍들, 그러니까 동굴같이 구멍들이 뚫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옛날 기원전 4세기에서 1세기 정도 사이에 이쪽에 있었던 이 폰토스 왕국에서 만든 무덤들이에요.
1: 폰토스 왕국은 아마시아를 수도로 삼았을 때부터 돌무덤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굴을 파고 그 안에 정교하게 무덤을 또 판 형태.
0: 여기 사람들이 대체 이걸 어떻게 팠을까요? 이 산 위에다가.
1: 이 돌무덤 전통은 이후로는 이어지지 않았다는데요. 아마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비경입니다.
0: 별로 안 커 보였는데 올라와서 보니까 굉장히 크네요.

0: 주인이 바뀌는 동안 여러 차례 복원과 파괴를 반복했던 성체. 이제는 그 흔적만 남았지만 훌륭한 전망대가 되고 있습니다.
1: 아마시아는요, 예전부터 굉장히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굉장히 다양한 역사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요, 술탄들이 왜 왕자들을 이곳에 보냈는지 알 것 같아요.
0: 산과 계곡으로 이루어진 천연 요새는 밤이 되면 또 다른 분위기로 바뀌는데요. 공부하는 게 힘들다가도 다 잊었을 법한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지난 여운을 뒤로하고 이번엔 튀르키예의 뜨거운 여름을 만나러 갑니다. 작은 도시지만 여름이 되면 이 경기 때문에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 도마니치입니다.
1: 도마니치에 왔습니다. 이 도마니치가 큐타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오늘 662년 된 5일 레슬링 경기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0: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튀르키예의 전통 스포츠. 작은 도시라 행사도 작을 줄 알았는데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5일 레슬링은 튀르키예인들에게 인기 스포츠인데요. 여름은 5일 레슬링 시즌으로 전국 각 지역에서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에서 중요한 건 선수와 심판.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대회 후원자랍니다. 경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가장 많은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사람이 다음 해의 후원자로 선정되는데요. 이 전통은 경기를 지속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40도에 가까운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관중들의 열기를 꺾진 못했습니다. 드디어 등장한 선수들.
1: 5일 레슬링이 원래는 오스만 제국 시기에 에디르네 지방을 지키던 40명의 전사들이 하던 씨름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밤새 동안 그 진행됐던 이 씨름 경기 중에 두 명의 전사가 실제로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사망한 전사를 기리기 위해서 매년 경기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0: 경기를 앞두고 사뭇 긴장돼 보이는 선수들. 무릎 아래까지 오는 가죽 바지를 입고 전신에 올리브 기름을 잔뜩 발랐습니다. 격렬함을 줄여 부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선수들은 미끄러운 상태에서 온갖 기술과 힘으로 상대를 지치게 해 승부를 봐야 하는데요. 보통 한 판 승으로 승부를 결정한답니다. 상대 선수가 두 팔을 내린 상태에서 배를 하늘로 보이거나 상대 선수의 등이 땅에 닿는 경우, 그리고 상대 선수를 들고 세 발 이상 걸으면 한 판 승으로 판정됩니다. 경기를 보고 있노라니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웠을 오스만 군대 병사들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오스만 군대는 유럽의 웬만한 군대보다도 훨씬 강력했다고 평가됩니다.
2: 당시 오스만 군대는요, 정말 그 다양한 전투 환경에서 습득한 정말 다양한 그 지식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받아들인 군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유럽 전체를 제패를 할 때도 상대방의 기술을 나의 기술로 삼는 이러한 어떤 그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오스만 군대는 훈련법 자체도 이제 굉장히 체계적이었고 심지어 그 신신무기를 받아들이는 속도도 가장 빨랐어요.
0: 오일을 발라 미끄럽기 때문에 가죽 바지를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 가죽 바지에 손을 넣어

0: 경기는 어린 선수들부터 그룹을 나눠 진행되는데요. 지금까지와는 급이 다른 체격의 선수들. 5일 레슬링 프로리그에 등록이 돼 있는 마스터급 5일 레슬링 선수들입니다. 매해 배출 인원이 100명이 안 되고 사회의 모범적인 인물로도 인정받기 때문에 인기도 많답니다.
1: 아까도 사실 굉장한 경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선수들이 진짜 이 경기의 핵심 메인 선수들이랍니다.
0: 경기는 시간 제한이 없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미끄러워서도 힘들지만 진짜 선수들을 어렵게 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2: 여기 한번 만져보면은 이거 뜨거워요. 만져보세요.
3: 네네.
4: 오, 뜨겁네요.
3: 뭐 bizi pişiriyor yani artık bu hararet yani şu anda normalde güneş 40 derece ise şu anda bizim şu hissettiğimiz 60 derece.
0: 아무런 장비도 없이 오직 체력과 정신력으로만 싸웁니다. 드디어 결승전. 이번 대회에 수석 레슬러 타이틀이 걸린 싸움. 막상막하의 실력에 경기는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5: 누구 응원하세요? 저는 지금 오늘 처음 알았지만 규르샷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잘하고 있는데
0: 관중들도 숨을 죽이고 보는 경기. 대치가 길게 이어지더니 규벤의 최후 일격에 큐르샷이 배를 보이고 맙니다. 최선을 다한 경기에 두 사람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는데요. 우승자에게는 수석 레슬러라는 칭호와 상금이 주어졌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겨루고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남자들의 경기. 화끈하고 멋진 튀르키예의 뜨거운 여름을 만났습니다.

0: 다음 여정을 이어가기 전 잠시 들른 곳. 마을에 명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1: 여행을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많이 길어서 오늘 한번 튀르키예 스타일로 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0: 남자 이발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력이 정말 좋다더라고요.
1: 유명한 분이 계신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
2: 찾은 것 같아요. 여긴 것 같아요.
1: 메라바.
3: 헬로. 헬로.

0: 이분이 주인이시랍니다. 여러분. 벽에 걸린 사진을 보니 튀르키예 방송에도 출연하신 게 잘 찾아온 것 같은데요.
1: 머리를 굉장히 잘 잘라주신다고 소문을 듣고 왔어요. 좀 잘 부탁드립니다.
2: Evet, hiç merak etmeyin. En güzel tıraşı ben yaparım. Balıkesir'e hoş geldiniz.
0: 말 한마디에도 자신감이 넘치시니까 믿음이 갑니다. 그런데 이게 뭐죠? 가위나 칼은 안 보이고 이게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불을 붙이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3: 오!
2: No, no, no, no.
3: 이거 불이에요, 불이에요, 불.
2: 어, 어.
3: 오, 오, 오, 오!
4: 바람이 타고 있는 것 같은데?
0: 모르고 와서 진짜 당황했습니다.
3: 잘 자르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불로 자르신다는 거는 몰랐어요. 이거 지금 가위를 안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걱정됩니다.
2: 예야, 굿이야, 겨루세요.
0: 머리카락을 불로 그을리는 특이한 이발법. 이렇게 이발한 지 20년이 다 됐답니다. 튀르키예인들은 털이 많아서 이발소에서 귀털과 얼굴 잔털을 불로 정리한답니다. 제가 놀란 게 안쓰러웠는지 냉수를 두 잔이나 주시더라고요. 정말 식겁했습니다.
2: 비스 bunu böyle yaparken biz genellikle Türk berberleri şu yanak ve tüylerimizi çoğunlukla kulak çubuğuyla yakıyoruz. Kulakları yakıyoruz. Dedim ki kulak yakabiliyorsak saç niye yapmayalım? Hair niye yapmayalım? Dedim. Küçük bir çalışmayla baktım ki oluyor. Çünkü
0: 처음엔 재미있고 특이한 방법으로 입소문 났는데 헤어스타일에 손님들도 만족스러워하면서 더욱 유명인사가 됐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발 쇼를 하러 다닐 정도래요. 이 마사지도 최고입니다.
3: 엄청 시원해요.
2: 오케이.
3: 네, 좋아요. 처음에 사실 불이 살짝 좀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이발사분의 솜씨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마사지까지 아주 완벽했습니다.
1: 잘 잘라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오케이.
1: 아이고.
0: 인상 좋은 불 이발사 아저씨와 나눈 특별한 추억. 오랫동안 이발할 때마다 생각날 것 같습니다. 강한 오스만 제국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여행. 이번엔 부르사로 갑니다. 튀르키예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고 600년 위대한 제국의 역사를 품은 도시죠. 오스만 제국 초기 100년 가까이 수도였습니다. 한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도시 전체가 시장통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1: 부르사에 왔어요. 이 부르사는요, 원래 오스만 제국의 첫 번째 수도였어요. 근데 이 수도가 이스탄불로 옮겨간 후에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왜냐면 여기가 국제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이에요.
0: 부르사는 실크로드의 거점으로 중국에서 들여온 실크가 활발하게 거래됐습니다. 중국 대신 페르시아가 대체 실크 생산지로 급성장했을 때도 로마와 페르시아 상인들이 만나 거래하던 곳이 바로 여기 부르사였죠. 교역과 함께 상인과 여행자들의 숙소도 발달했는데요. 그중 하나인 코자한입니다. 국제 국제 무역의 중심지이자 거대 시장으로 아래층은 숙소였고 2층이 모두 실크 판매점이었답니다. 비단 제품들이 지금도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1: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실크가 진짜 많아요. 그리고 진짜 이쁩니다. 아,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진짜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메라바.
5: 안녕하세요. 메라바. 네.
0: 부르사에서 생산되는 실크 제품이 궁금했는데요.
5: 이건 bizim orijinal turkuaz rengimiz. Türk mavisi. İçinde kırmızı tonlarla renklendirilmiş şu şekilde. Osmanlı lalesi. Bu da Osmanlı bordosudur. Padişah bordosu.
0: 화려한 색감과 부드러운 촉감. 비단에 대한 로마인들의 욕망이 실크로드 무역의 동력이 됐다고 하는데 그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1: 야, 실크가 이게 이 촉감과 빛깔 이게 지금 카메라에 다 담기나요 혹시? 야.
5: 그래, bunların dışında farklı ülkelerden gelen ipek modellerimiz de var. Bu şekilde Hindistan'dan gelen Hint ipeği. Bunun sebebi de bu kalınlıkta ve bu gramajda Bursa'da üretimin olmaması.
0: 인도 실크는 내구성이 좋아 사랑받았는데요.
1: 사실은 인도도 굉장히 실크로 유명했었어요. 근데 이 기술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제는 부르사에서도 이렇게 유명하고 좋은 실크를 만들 수 있게 됐네요.
0: 막상 사려고 했더니 결정 장애가 왔습니다.
1: 두 개 다 너무 이뻐요. 어떻게 사야 되지?
0: 이럴 땐 두 개 다 사는 게 정답이죠.
1: 감사합니다. 대식표면은.
5: 대식표면은. 네.
0: 비단을 과하게 소비해 로마 제국이 붕괴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비단.
1: 중국에서 넘어온 비단 대부분이 바로 여기 부르사에서 거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르사에서는 단지 유통을 넘어서 누에고치를 직접 생산하기도 하죠. 결국에는 유통과 생산 모두 다 하게 되는 이 부르사가 비단의 도시가 되게 됩니다.

0: 오스만 제국은 이슬람 왕조로 출발했지만 여러 민족과 여러 종교를 품을수록 율법적인 이슬람만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방적인 이슬람 교단이 발생하기도 했죠.
1: 그 튀르키 하면 바로 떠올리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있죠. 이렇게 팔을 딱 하고 계속 도는 댄스가 있어요. 데르비시 댄스라고 하는데 오늘 그 댄스를 보러 갈 겁니다.
0: 제자리에서 쉬지 않고 회전하며 추는 춤 세마는 유네스코 세계 무형 문화유산에도 등록됐습니다. 도착한 곳은 모스크 옆에 위치한 교육관. 방문객들에게 무료로 세마를 가르쳐준답니다.
1: 지금 수업 중인가 봐요.
0: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계속 도는 걸 연습하는데요.

0: 어지러울 텐데 어린 아이들도 잘 따라합니다.
1: 메라바. 이게 데르비스 댄스를 연습하고 있는 게 맞나요?
2: 네, evet, doğru. Burası semazenlerin eğitim aldığı yer. Burada eğitim alıyorlar. Farklı aşamalarda semazenlerimiz var burada. Hepsi burada eğitimini alıyorlar.
3: Mesela dönerken başı dönmüyor mu?
4: Dönmüyor. Çünkü artık alıştığımız için çark ata ata artık dönmüyor.
3: Tamam.
0: 6살 아이도 하니까 왠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친구들 하는 걸 보니 도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1: 저는 이슬람교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데르비시 댄스를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2: 더비 교회라는 거죠. 야는 뭐 사제 무슬림 엄마가 그랬고, 뭐니 이스테얀 아르줄라얀 헤르케스 세마에데비들 야니. 야니 사제 무슬림나 하스 bir şeydi. Herkes yapabilir bunu. Farklı dinlerde de çeşitli ritüelleri, benzerleri var zaten yani.
1: 예전에 사실 그 데르비시 댄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게 계속 도는데 어지럽지 않은가 봐요. 계속 뭔가 이렇게 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0: 관심 있던 춤이라 살짝 신났습니다. 바닥에 진 같은 게 박혀 있어서 소금을 뿌리는데 이때까지 왜 뿌리는지 몰랐습니다.
2: 뭐예요?
5: 그래.
1: 야, 어렵다. 그럼 여기 짐 같은 게 박혀 있는데 위치에서 이탈을 하면 굉장히 아파요.
0: 어지러운 것보다 발의 아픔이 더 큽니다.
1: 이렇게 쭉쭉 돌고 싶은데 돌아볼까?
0: 알고 보니까 소금도 상처를 막기 위해 뿌리는 거랍니다.
1: 잠깐만, 이거 진짜 아파.
2: 오 타탄 üzerinde her şey var, her duygu var. 아주 hüzün, sevinç. Hepsi var. Hepsini barındırıyor. Hepsini yaşamasına sebep oluyor aslında bir nevi o tahta, o çivi. Bu duyguları yaşamasına da vesile oluyor.
0: 아픔을 넘어 이제 행복을 느끼는 아이. 저도 석 달을 배우면 이렇게 될까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모스크로 모여듭니다. 매주 저녁 이곳에선 세마 의식이 열리는데요. 세마를 준비하는 이슬람 수도승, 세마젠. 많게는 일곱 겹까지 옷을 갖춰 입는데 흰색 저고리는 에고, 즉 자의 죽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입는 하얀색 옷은 수위를 상징하죠. 독특한 긴 모자는 묘지의 비석을 상징한답니다.

곧 무아지경에 빠지는데요. 여러 개의 흰색 스커트가 돌면서 꽃처럼 피어나는 모습이 환상적이면서도 엄숙합니다. 회전이라는 고통스러운 동작은 신을 만나기 위해 이겨내야 하는 하나의 관문. 회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신과 더 가까워진다고 믿는답니다.

우리가 자유로웠거든요. 그리고 이 교단과 이 의식이 사실은 오스만 제국 초기부터 상당히 융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제국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인종과 종교 그리고 문화를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에너지가 제국을 성장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기틀이 된 것 같습니다.

0: 감동의 여운을 간직한 채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로 떠납니다. 부르사흐 근교의 울루아밭 호수는 풍부한 수생식물과 물고기, 조류들의 서식지인데요. 울루아밭 호수의 이 마을에는 과거 그리스에서 온 피난민들이 정착했습니다.
1: 이 근처가요, 울루아밭이라고 하는 아주 아주 큰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에스키카라치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요, 굉장히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내려와봐. 아, 여기 특별한 분이 계시다고 해서 왔는데 혹시 어떤 분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0: 다들 잘 아는 눈치인데 제가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하셨나 봐요. 황새와 우정을 나누는 할아버지 사진이랍니다. 해외 방송국에서도 다녀가고 다큐멘터리 영화로도 만들어졌대요. 동상도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1: 여러분, nice to meet you, sir.
0: 주인공이 바로 옆에 계셨네요.
1: 아, 이 정말로 황새하고 친구이신 게 맞나요?
2: 네, 12 yıldan beri sandalıma geliyor, köyümüze geliyor, yuvasına.
0: 직접 보여준다는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호수 바로 앞에 집이 있다는데요. 할아버지와 친구인 황새의 이름이 야렌이랍니다.
2: 야렌?
1: 야렌.
2: 야우르라레. 야렌이 야우르라레. 4단에.
1: 어. 올 야렌 뭐?
2: 주 가르치다. 에비니 신데키 야렌. 아, 미나르시.
0: 할아버지 집 앞 전봇대 위 둥지는 새끼들 차지가 됐습니다.
2: 야, 야네, 야요. 이제 애들이 세례게 했는데 거기까지.
0: 대화를 하시는데 황새가 알아듣는 걸까요?
2: 야네, 야, 야요. 거기요, 주변씨. 야, 야, 야.
1: 어, 온다. 어? 그냥 가버리네?
0: 길게 돌아 마당으로 내려오는 야렌. 할아버지가 던져주는 물고기를 먹는 모습이 꼭 반려동물 같습니다. 먹성도 좋아서 한 마리로는 어림도 없어 보입니다.
1: 제가 던져봐도 되나요? 야렌. 아이고.
0: 근데 정말 신기하게 반응을 안 합니다.
1: 제가 던진 걸 안 먹네요. 이게 아무나 준다고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2: 어디 갔는데?
1: 네, 그냥 가버렸어요. 네. 그거 던져줬더니 고양이가 먹네요.

0: 야렌에게 줄 물고기를 잡기 위해 저녁에 그물을 걷는답니다. 할아버지가 호수로 나가자 어느새 따라와 앉는 야렌. 12년 전에도 이렇게 처음 만났다는데요. 은퇴를 하고 돌아온 고향에서 할아버지가 사귄 멋진 친구죠. 야렌은 가을이 되면 또 떠나야 한답니다.
1: 야렌 도시 benim için önemli. Çünkü ben Yaren'le çok dost oldum, arkadaş oldum. Onu çok seviyorum. Bu yüzden Yaren'in karnını duydum ben mutlu oluyorum.
0: 다음 봄에도 야렌이 변함없이 찾아와 할아버지와 오랫동안 우정을 나누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0: 임원 이국당 크르그드스탄에 우리 한국인이 정복자로 왔던 적이 있습니다.
1: 확실히 고도가 높아서 그런지 정말 여기가 가파르고 진짜 힘들어요.
2: 상담완료 시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딥이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8: 입원 첫날부터?
3: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3: 됩니다.
1: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3: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3: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3: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3: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3: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2: 상담 완료 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3: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4: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3: DB라면 됩니다.
5: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3: 됩니다.
6: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3: 됩니다.
7: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3: 되고요.
8: 지병이 있어도?
3: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3: 됩니다.
9: 암 치료비도?
3: 됩니다.
8: 진단비도요?
3: 되고요.
8: 병원 통원비도?
3: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3: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0: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6: 이게 뭐가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삼가발류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8: 방문 삼가발류시 원터치로 누구나 손쉽게 설치 가능한 원터치 텐트. 휴대가 간편한 돗자리,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9: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0: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1: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0: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1: 네?
10: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1: 와.
10: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1: 어떻게?
10: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9: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12: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3: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2: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11: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5: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0: 전기톱이 있어.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씩씩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1: 당연하죠.
0: 네.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 징집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영차!
2: 여기 영차!
3: 낙동강 천삼행리가 전체가 다 울었어요.
4: 나랑 이 말이야.
5: 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작업 못해.
6: 다시 이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7: 도지 우리 집인데.
8: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7: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 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9: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아주 큰 담석이 담석이 내려오는 길을 박았습니다.
1: 죽었으니까 앞에가 보면
0: 저등이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2: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놀았냐는 거야.
0: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0: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16세 미만은 소셜 미디어를 쓸수 없다. 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법을 시행한 나라 바로 호주입니다. 8달이 지났지만 호주 청소년 10명 가운데 8명은 지금도 소셜 미디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적표만 보면 실패인데 호주 정부가 택한 건 후퇴가 아닌 더 강한 규제였습니다. 그 이유를 송성한 기자가 현지에서 취재했습니다.
1: 세계에서 처음으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한 나라 호주. 법이 시행된 지 8달, 호주의회는 플랫폼 기업들을 불러세웠습니다.
2: 80% of under 16-year-olds still accessing your platforms. Whose fault is that? Let's start with Google, maybe.
3: Firstly, I think you might be referring to the eSafety Commissioner's latest research. That was clearly at a point in time in March. So we are iterating in that space and have been taking steps from day one and will continue to do so. And we do keep the eSafety Commissioner updated on that work.
1: 호주의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 eSafety가 지난 7월 공개한 실태 조사. 16세 미만 청소년의 81%는 여전히 SNS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제도 시행 전보다 겨우 4%포인트 낮아진 결과입니다. 연령 인증에 합리적인 조치를 하지 않는 기업엔 4,950만 호주 달러. 우리 돈 490억 원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지만 조치가 이루어진 곳은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4: Our current tools significantly limit this ability with no ability to validate the information social media companies provide us today. To establish a breach of the social media minimum age obligation, it is not enough to show that under 16s have accounts on the platform. We must demonstrate that the platform failed to take reasonable steps to prevent underage users from having accounts.
5: 호주 법안에 있는 합리적인 조치라는 추상적인 의무를 두게 되면 집행 단계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계정을 줄이는 것과 실제 이용을 막는다는 게 다르다는 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세이프티도 이 원인을 플랫폼의 연령 확인 실패로 지목을 했습니다.
1: 메타는 공청회 직전까지 16세 미만으로 의심되는 계정 75만 개를 지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남아있는 계정은 몇 개일까?
6: And what's the denominator? Just remind us. How many people, children do we believe, or users under the age of 16 are using your platform?
7: I don't have that to hand, I'm sorry. That might be a question for the eSafety Commissioner.
6: You don't know? 1 million, 2 million? Any idea?
7: No, I'm sorry.
8: The people who were asking the questions kept saying, but the children are still on social media. And they were flat-faced. We're doing everything we can. We are following the laws. It was disgusting. Just really disgusting.
1: 법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시드니의 한 공원을 찾았습니다.
9: 어리구나, 어리구나, 어리구나.

0: Do it again, do it again, do it again. I messed up at the end.
1: Raise your hand if you're not 16. Throw up your hand if you're still on the social media.
2: Yeah. When it comes to not effective ways, because some people didn't actually get banned. Some devices didn't get banned, and then also there was verifying your ID was not as effective as they thought it would be.
3: Yeah, and also a lot of our friends have not got banned, like none of us got banned from social media, so if they made it a bit more stricter, then maybe it could have gone the way the government intended, but it wasn't as strict as they wanted it to be.
4: 15살 청소년과 함께 계정을 만들어봤습니다. 필요한 건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그리고 16이 넘는 생년월일이 전부였습니다.
5: It doesn't
1: do any like facial verifications or...
5: Yeah.
4: 다른 플랫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6: Basically, before the ban, people were trying to find some other escape, trying to find another app that can go around this, work around this ban. But in the end, at the end of the day, most of our accounts didn't get banned, like most of them.
7: We know now that our children have worked around the age ban. They're still in social media. The social media companies have not cleaned up their act. They've not behaved any better. And so actually we're in a worse off position than we were before.
4: 시행 8달 만에 나온 성적표는 법의 실효성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진단이 나왔고 법을 되돌리거나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의회 안팎에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SNS 괴롭힘과 알고리즘 속에서 자녀를 잃은 뒤 누구보다 앞장서 입법을 밀어붙였던 부모들은 낙담하기엔 이르다고 말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는 겁니다.
8: So the question is it working? Wrong. It's cultural change, and cultural change takes time. You know, these platforms, social media has been normalized in our children's lives for over a decade. Over a decade. Now that's not going to just change overnight. So cultural change takes time, and that change is starting to shift with conversations. Now it's given parents guardrails to say, it's not ever, it's just not yet. You're not ready for it yet.
4: 호주 정부는 오히려 규제를 더 조이고 있습니다. 최대 과징금을 지금의 두 배로 올리고 규제 기관이 플랫폼의 내부 문서를 직접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령을 확인해주는 업체와 앱스토어까지 조사 대상에 들어갑니다.
9: We can't allow the power that these companies, which are unaccountable, which get massive amounts of funding, of profit, and have extraordinary power. We need to make sure that Australians are in charge of this.
10: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뭐 유예하고 그 다음에 그냥 진행 상황을 봤지만 앞으로는 더 사실 조사를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계속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연령 확인이 제일 중요하고 연령 확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서 그 16세 이하의 아이들은 계정을 가지지 못하게 너희들이 철저하게 그 게이트를 지켜라 라고 하는 플랫폼의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4: 호주에서 시작된 규제는 이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같은 법을 만들었고 우리나라와 프랑스, 영국을 포함해 20곳 안팎의 나라들이 입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길을 걷는 호주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그저 법 하나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1: You know, if you were in an office like this in 1980, you'd probably be, you know, smoking away. It wouldn't be an issue. But once it started to become an issue, once you started to get legislation that sought to leave a behavioural change for all the reasons that we do put laws around smoking, you got declines in the level of smoking. I think the expectation is that we will start to see this over time with regards to social media.
4: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12: 네, 이상으로 9월 4일 EBS 뉴스 12일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의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이해하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나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선배님은 여전하신데?
5: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4: 과일상 팀메이트. 역시 우리 과일. 먼저 먹는 거. 아, 지금 먹어, 지금. 누나는 사과?
5: 사과 먹어요.
6: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얼마 전에 아주 특별한 미술 회고전이 열렸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1세대 조각가 김윤신 조각가님의 70년 예술 인생을 총정리하는 회고전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죠. 네, 나무와 돌을 깎아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사람과 자연 또 예술과 혼이 하나가 되는 세계를 경험하게 해준 조각가. 젊은 시절 더 넓은 예술 세계를 찾아서 아르헨티나로 떠나서 작업하셨고요. 몇 년 전에 귀국하셔가지고 지금 구순이 훌쩍 넘은 그런 나이에도 아직도 전기톱을 들고 작업을 하고 계시답니다. 김윤신 조각가님 함께 만나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7: 감사합니다. 네. 김윤신입니다.

0: 35년생이시죠?
1: 네.
0: 우리 나이로 이제 92.
1: 네.
0: 그러면 조각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 조각은 55년.
0: 55년.
1: 예, 학교, 아. 대학 들어가서부터.
0: 그렇죠.
1: 예.
0: 그건 72년째네요.
1: 예.
0: 그동안 만드신 작품이 모두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1: 확실한 숫자는 모르지만 뭐 잊어버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것도 많고
0: 예,
1: 근데
0: 예.
1: 한 1,5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예, 그림하고 조각하고
0: 그렇죠.
1: 예, 판화하고 뭐 미술이라는 그 단어가 붙은 거는 전부 다 제가 한 번씩 작업을 한 거기 때문에
0: 네.
1: 숫자는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0: 그렇죠.
1: 생각은 안 합니다.
0: 하여간 1,500점이 훌쩍 넘는.
1: 예.
0: 얼마 전에 그 가운데 이제 대표작들을 모아가지고 회고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1: 예.
0: 회고전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네, 회고전에는 170여 점이 모였어요.
0: 예.
1: 초창기부터 한 판화서부터. 그런데 진열을 참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한 번에 누구든지 오시면은 그, 아, 이 작가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0: 그렇죠.
1: 네. 그게 아주 잘 돼 있었고.
0: 그래야 회고전이죠.
1: 예. 어.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너무
0: 네.
1: 감사하고, 회고전이 그렇게 일찍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0: 예.
1: 저는 해고전이 있다는 것까지도 생각 안 하고 작업을 했어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제 삶이니까.
0: 예. 예. 미술 전문 매체, 미국에 있는 미술 전문 매체가
1: 네.
0: 올해 2026년 아시아에서 꼭 봐야 될 전시 그렇게 네. 꼽았답니다.
1: 아, 그래요. 그것도 몰랐어요. 네.
0: 그만큼 이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었는데.
1: 아유, 감사합니다.
0: 선생님, 이제 72년 예술 활동이, 나무, 돌, 조각,
1: 예.
0: 그리고 뭐 회화,
1: 예.
0: 판화,
1: 예.
0: 이렇게 다양하지만,
1: 예.
0: 그중 제일 많은 건 역시 나무죠.
1: 나무죠. 네.
0: 왜, 언제, 어떻게 나무에 꽂히셨어요?
1: 네. 어렸을 때 저는 원산이 고향이에요. 예, 원산에서 태어났는데 집 사정에 의해서 거기서 좀 가까운 암변이라는 데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살았는데 거기는 사과가 아주 맛있는 사과가 나는 생산되는 곳이었어요.
0: 예, 예.
1: 풍경도 아주 아름답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려서 이제 내가 느낌을 가질 때부터 내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한 10년은 거기서 살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린 시절에
0: 예.
1: 그 자연의 풍경과 정말 자연이 내 친구였어요. 친구들도 없으니까.
0: 완전히 산이,
1: 예.
0: 산이 가깝고 나무가
1: 예.
0: 많았군요.
1: 예, 많고, 그리고 논이고, 밭이고
0: 예.
1: 다.
0: 예. 예. 예.
1: 그런 데서 자랐기 때문에 자연은 내 친구며 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자연이라는 거는 나하고 뺄 수 없는 내 삶이에요.
0: 예,
1: 네,
0: 예.
1: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0: 예.
1: 우리나라가 외정 일본이 그 지배할 때니까요.
0: 그렇죠.
1: 2차 대전이 났을 때 폭격도 많이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그 산에 아주 큰 나무들이 그 쓰러져 있는 거예요.
0: 폭격 맞아가지고?
1: 아니, 팠어요. 사람들이.
0: 땅을 파서?
1: 예, 땅을 파서 소나무만 거꾸로 났어요. 그 뿌리는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고요.
0: 왜 그랬대요?
1: 근데 나중에 그 동네 할아버지들 말씀이 전쟁이 나서 일본 사람이 비행기에 기름이 부족해서.
0: 아, 맞아, 맞아.
1: 예, 기름을 빼기 위해서 예, 그렇게 했다고.
0: 맞아요.
1: 그런데 늘 내가 바라보고 같이 대화하고 하던 그 나무들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마음도 아프고.
0: 아하.
1: 그래갖고 그때부터 내가 이 그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자연이 나야, 저기 내 친구야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38선을 그렇게 넘어와서 내가 55년부터 작업을 했지만은 60년대부터 이제
0: 예.
1: 시작을 나무로 하게 된 거죠.
0: 어려서부터 그렇게 나무를 좋아했군요.
1: 네,
0: 네.
1: 나무를 좋아했고 자연이라면은 그건 나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0: 그러셨군요.
1: 네.
0: 55년도 미대 입학해서 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 갔다 오시고.
1: 예.
0: 그렇죠?
1: 예.
0: 그 1974년에 한국 여류 조각가회를 만드셨다면서요?
1: 예. 파리에서 와서는 한국 여성들이 활동을 활발하게 못하더라고요. 파리에서 보면은 세계에 정말 여성들이 다 와서 공부하고 어떤 이제 모임을 가져갖고 이끌고 뭐 엄청나게 그
0: 그렇죠.
1: 활동량이 많았어요. 근데 한국은 오니까 이제 조용하고 그때부터 이제 한국이 그 어려움이 지나갔으니까
0: 네.
1: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그게 조건이 안 맞으니까 조용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갖고
0: 단체를
1: 예
0: 만드시고.
1: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0: 네. 그 전해인 73년에
1: 네.
0: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에 작품 출품하신 거 기억나시죠?
1: 예.
0: 그건 어떤 계기였습니까?
1: 그거는 계기보다도 저는 그걸 연락을 받았어요. 예, 한국의 그 미술가 그
0: 예.
1: 협회에서 작품을 내라고. 그래서 이거 뭐를 할 것인가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인들의 영원한 수호신 그거를 생각을 하고 이제
0: 예.
1: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유인이니까 이 어떤 형태를 딱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상자, 나무로 짠그 상자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거기에다가 한국적인 느낌이 나기 위해서 한국 종이를 다 붙였어요.
0: 나무에 종이를
1: 예,
0: 붙이고,
1: 붙이고 거기에다가 도장 찍는 인주를
0: 인주.
1: 갖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인주를 다 거기다 찍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모난 통을 짠 데다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림이 다 틀린 거죠.
0: 예.
1: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진열을 하든지 하고 싶은 대로 놓으면은 그게 이제 형태로 남는 거예요.
0: 뒤집어놔도
1: 예.
0: 또 뒤집어놔도
1: 예, 옆으로 펼쳐놔도 되고, 위로 더 올라가도 되고, 그렇게 자유스럽고, 정말 내 맘대로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작업을 할수 있고, 우리들이 다 그렇게 살수 있으면 참
0: 네.
1: 좋겠다. 그런 제목으로 이제 찐 겁니다.
0: 평화와 자유,
1: 예, 평화와
0: 그렇군요.
1: 자유. 네.
0: 그리고 왕성히 활동하시다가,
1: 네.
0: 미대 교수도 하시다가,
1: 예.
0: 83년에
1: 네.
0: 갑자기 아르헨티나로 훌쩍 가셨어요?
1: 예,
0: 아르헨티나랑 무슨 인연이 있었습니까?
1: 네, 거긴 우리 조카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고모, 이 방학이 되면 한번 와봐. 여기서 사니까 너무 고모가 좋아하는 나무들이 아주 많이 있고 좋은 나무가 많아. 그러니까 한번
0: 예.
1: 다녀가세요.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가서 정말 나무가 너무 좋아갖고
0: 그래요?
1: 예 그냥 돌아오질 못했고
0: 그리고 그냥 거기 눌러 계신 거예요?
1: 처음에는 가니까 너무너무 좋아갖고요. 일단 그 나라를 알아야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여행을 했어요. 여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 자연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해요. 예, 어떤 지역에는 가면은 북쪽에 아주 더운 쪽에 그런데 가면은 산이 나무가 하나도 없는데 흙 자체가 색깔이 노란 게 있는가 하면 또 자주색이 이렇게 쫙 그림같이 색깔별로 이렇게 돼갖고서는 산이 그렇게 그림같이
0: 산 전체가 하나의
1: 산 전체가요. 그게
0: 그림이군요.
1: 너무 아름답고
0: 예.
1: 정말 그런 거는 예술가가 그렇게 거대한 작품을 할수 있겠어요? 너무너무 정말 좋았어요. 네.
0: 그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1: 예. 그 다음에 또딴 지역을 또 가니까 나무가 노란 나무도 있고 빨간 나무도 있고
0: 하하.
1: 색깔이
0: 네.
1: 안 쪽에는 몰라요. 어떤 색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러한 좋은 나무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돌아와서 예. 제가 한국 대사관을 갔어요.
0: 그래서요.
1: 찾아가서 나 이 나라에서 전시를 하고 싶습니다.
0: 아르헨티나에서 예. 전시하고 싶다.
1: 작품은 하나도 안 갖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

0: 말씀을 드려봐야 되니까 그랬더니 거기에서 아, 그뭐 어디서 하고 싶으냐고.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그랬어요.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국립미술관에서 전시하고 싶다.
1: 하하하하.
0: 알지도 못하면서는.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력서를 써오라 그래서 그 다음날 써갖고 가서 이제 로베르토 델비자노치라고 거기서 30년을 이제 근무하신 관장님이 계시는데 얘기를 들으시면서 저는 그 나라 말 하나도 모르죠. 같이 가신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그랬더니 해줄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1: 이력서만 보고서
0: 예,
1: 전시할 수 있다.
0: 예, 이걸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날 작품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한 달만 시간을 달라고
1: 작품을
0: 그랬어요.
1: 안 갖고 갔으니 이제
0: 안 갖고
1: 만드셔야
0: 갔죠. 예.
1: 되니까.
0: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좀못 사는 동네에 내가 가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어요. 객지니까, 시내는 우리 조카가 이제 좋은 데서 살고 있고, 거기 살다가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집을 하나 얻어갖고, 거기서 이제 나무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비가 많이 와갖고, 이제 나무들이 가로수가 많이 쓰러졌어요. 근데 무슨 나무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끌고 올라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1: 그렇겠죠.
0: 그걸 끌다 못해갖고 애를 쓰니까 이제 동네 분들이
1: 도와줬어요.
0: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끼꼬라고 연방경찰서에 근무하시는 경찰이에요. 우리 집 바로
1: 이웃분이.
0: 옆에 사시는 분인데. 그래갖고 그분의 도움으로 이제 그걸 길에 집 앞에까지 이제
1: 갖다
0: 갖다가
1: 놓고,
0: 놨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걸 나무를 쓰러뜨려서 앉아갖고 이제 손으로 하는 톱하고 예 그다음에 끌하고 망치를 사다가 그 나무에 길에 앉아서 이제 일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경찰분이 가다 오다 보더니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1: 그럼요.
0: 나무 전기톱이 있어.
1: 전기톱.
0: 전기톱인데 그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면서 이렇게 이런 거 갖고 하면은 쉬운데 그거 가서 사다 하라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기구 파는 데를 가라 그래서 거기 갔더니 정말 톱이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톱을 하나 사갖고 와서
1: 그 전기톱을 거기서
0: 전기톱을
1: 처음 쓰신 거구나.
0: 예,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르쳐 줬어요. 이걸 전기에다 꽂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누르되 조심을 해라. 이
1: 조심해야죠.
0: 체인이 돌다가 뭐탁 해서 벗기면은 얼굴도 지나가니까
1: 당연하죠.
0: 아주 조심하고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그것도 무서운 것도 모르고요. 나는 갖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싱싱이 잘 돌아가는 거예요.
1: 당연하죠. 손으로 끌 망치보다 훨씬 쉽죠.
0: 네. 그래서 그걸로 하기 시작했는데 40년을 하고 보니까 그 톱은 내 몸하고 똑같아요.
1: 그렇죠,
0: 예, 그래서
1: 그렇죠.
0: 하나가 돼서 오늘날까지 지금 하고
1: 그래,
0: 있습니다.
1: 아무튼 저 국립미술관 관장이 전시해줄게. 이제 작품 만들어야 되니 한 달만 줘. 그래서 한달 만에 작품을 만드셨어요?
0: 만들어서 연락을 해서 오셨어요. 예, 그 대사관 축원하고 오셨는데 그이 양반이 거기서 손을 탁 치면서 야, 나 이런 작품은 30년을 여기 근무를 했지만 처음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하고 속살이 있는 나무 껍질, 거기는 나무가 흔하니까 많은 작가들이 그렇게 나무로 작업을 많이 해요. 근데 저같이 그렇게 껍질을 붙이고 속살과 색감을 이렇게 다르게 하면서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게 하는 건 처음 봤다. 예.
1: 그래서 전시를 하셨어요?
0: 예.
1: 그러셨구나.
0: 근데 이게 작품도 크고 좋으니까 실내보단 실외에서 하면 참

0: 참 좋겠다.
1: 야외 전시.
0: 예, 그래서
1: 네.
0: 야외 전시, 그 나라의 아주 유명한 도시 부에노스아이레스 한복판에 있는 그 공원 안에 꽃이니 뭐 나무의 그 꽃이 이렇게 많이 피고 꽃도 많이 진열이 돼 있는
1: 네.
0: 그런 장소에서 2달을 했습니다. 네.

0: 그렇게 뭐 한국의 대학 교수직도 사표 던지고 그냥 아르헨티나 나무와 함께 작업할래 결심하실 만큼
1: 예.
0: 아르헨티나 나무가 그렇게 좋아요?
1: 네.
0: 우리나라 나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1: 이런 가구 짜는 나무, 또뭐 바닥만 까는 또 나무, 집만 질수 있는 또 나무,
0: 하하하.
1: 이렇게 그 나무에 튼튼하고 좋고 색깔 있는 것들이 아주 유명한
0: 종류별로,
1: 세계적으로,
0: 종류별로.
1: 예, 그런 질이 좋은 나무가 많았어요.
0: 나무 색깔이 다양해요?
1: 다양하죠. 빨라산또 같은 나무는 청색이면서 또 노랗게도 되고,
0: 하하.
1: 예, 공간의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해요.
0: 그런 나무도
1: 예, 그런
0: 있어요?
1: 나무도 있으니까, 이렇게 선풍기 앞에나 그런 데 있는, 이렇게 놔두면은 그 나무가 파랗게, 예, 그렇게 변하고요.
0: 예.
1: 녹색으로 변하고, 또 햇빛이 나는 따뜻한 뒤쪽에다 넣으면 노랗게 또 변해요.
0: 아니, 세상에, 그렇게 색깔 변하는 나무 전 처음 들어봤어요.
1: 아, 그래요? 근데 그게 그 나라에서는 돌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걸 이렇게 둥그렇게 깎아갖고 배, 물에 그 띄는 배, 그 베어링을 거기에다가 그걸로 해서
0: 배의
1: 물에다가 놓고 예,
0: 베어링을.
1: 배가 움직이게 하고 그렇게 단단한 예, 돌이에요.
0: 그렇게 단단한
1: 아,
0: 돌,
1: 나무죠. 네.
0: 그러니까 돌처럼 단단한 나무인데
1: 예.
0: 전기톱으로 하면 작업은 잘 돼요?
1: 근데 처음에는요, 모르니까요, 이렇게 탁 하니까 전기톱이 탁 튀는 거예요, 의외로.
0: 그렇겠죠. 단단하니까.
1: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눌러서, 튀지 않게 눌러서 하려니까 이제 힘이 들었죠. 예. 근데 그게, 한 40년 하니까 익숙해져 갖고, 뭐, 잘 다루고 있습니다.
0: 아무튼
1: 네.
0: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볼수 없는 그런 다양한 나무들이 많아서
1: 예.
0: 그 나무 종류별로 또 작업 다 다르게 다르게 하셨겠네요.
1: 그런가 하면은 또, 이 단단해갖고, 그 톱이 불러줄 정도로 된 게브라초라는 그
0: 나무도 있어요.
1: 나무는 또
0: 그럼
1: 그렇게
0: 톱이
1: 단단, 예.
0: 끊어질 정도로.
1: 예, 그렇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작품 할 만하죠.
0: 그러셨군요. 정말 한국 생활 때려치고 가실 만하네요.
1: 네.
0: 그런데 그 80년대에 어렵게 대학 교수까지 되셨는데 교수직까지 마다하고 아르헨티나를 훌쩍 떠나신 계기가 있었나요?
1: 그때는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어려울 때고,
0: 그렇죠.
1: 이렇게 재료 구하기도 힘들고, 근데 거기 가니까 아주 여유스럽게 그렇게 재료도 많고, 이웃도 좋고, 너무너무 풍요로워요.
0: 그래서 나는 예술가가 되겠다. 대학 교수가 아니라.
1: 예, 그래서 내가 예술가가 돼야지. 교수가 되면은 생활이야 풍요롭게 그냥 할수 있지만 조건이 교수가

0: 되고 보니까 작품할 시간이 없어요.
1: 그렇죠.
0: 네,
1: 그렇죠.
0: 한국이 그게 어렵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그 80년대 초반 아르헨티나의 문화 수준은 우리나라보다 좀 높았습니까?
0: 아, 문화가 유럽에서 본 것 같이 수준이 그렇죠? 아주 높았어요. 미술관에 가보니까 그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작가들 작품이 많았어요.
1: 네,
0: 그게
1: 네.
0: 많고 모든 수준이 높아 있었고 건축물도 그렇고 그때만 해도 한국 혹은
1: 비교가 안 되게,
0: 비교가 안 되게 아주 수준이 높았어요.
1: 그렇군요.
0: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작가가 돼야지.
1: 네. 그리고 되셨고.
0: 네.
1: 네.
0: 그래서 그 이제
1: 아까 여행 얘기하시면서 아주 거대한 산 하나가 무슨 미술 작품 같았다.
0: 네.
1: 그런 말씀하셨는데
0: 예.
1: 바로 그런 그 안데스 산맥의 장엄한 경관을 모티브로 해서
0: 예. 예.
1: 나무 조각을 회화 조각으로 재탄생시킨
0: 예.
1: 그런 작품도 있다면서요.
0: 예. 안데스 산맥을 한번 여행을 이제 해보기도 하고 그 나라는 산이 거기밖에 없어요. 예, 딴 데는 전혀 산을 볼 수가 없어요. 평야인데 거기에 그 산은 평야에 그렇게 큰 산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아주 위엄도 있고
1: 장엄하죠.
0: 멋지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회를 버스를 타고도 가봤는데 아주 그 묘미가 아주 대단하고 또 이 반 또 흘러서 그 반쯤 가서 또 반쯤 가면은 얼음이 예, 눈이 또
1: 빙하,
0: 쌓여갖고,
1: 빙하. 예, 만년설,
0: 예,
1: 만년설.
0: 많고, 그것들이 삐죽삐죽 선데 이렇게 얼어서 있는 걸 딱 보니까,
1: 네.
0: 정말 딴 나라에서 볼 수 없는
1: 그렇죠.
0: 그러한 예, 풍경이었어요.
1: 그래서 그 풍경을 재현한 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0: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때 이제 초창기니까 그거를 보고는 이제 그게 내 이제 남아 있었어요.
1: 네, 네,
0: 그래서
1: 네.
0: 그거를 한번 표현해 보자.
1: 네.
0: 이제, 예.
1: 그 아주 좋은 나무를 만났어요.
0: 네.
1: 그러면 어떻게 먼저 스케치를 하세요?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세요?
0: 젊었을 때는 스케치를 하고 조각은 앞, 옆 사방을 다 하고 위에도 봐야 되고 밑에도 봐야 되잖아요.
1: 예, 예.
0: 근데 나무 조각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1: 네.
0: 그 그림이 필요가 없었어요.
1: 스케치가 필요 없어요?
0: 네, 스케치가 필요 없었어요. 나무를 사면은 많이 사요, 한꺼번에. 그러면 그 구해온 데서 딱 보고 내가 필요한 걸 먼저 꺼내요. 네, 먼저 꺼내서 아, 얘는 이렇게 생겼구나. 옹이도 많구나. 얘는 뭔가 조금 이상이 있다. 썩어 있는 데도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거를 나무 종류를 한 서너 개 내놓고 계속 보면서 질이 어떤가.
1: 나무 질.
0: 예, 나무 질이 어떤가.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나는 거 중요해요. 나무마당 냄새가 특이하거든요.
1: 어허.
0: 근데 그게 나한테는 굉장히 좋았어요.
1: 예,
0: 싱싱한 맛이 나서 정말 그 냄새만 맡아도 내가 건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게고 또 껍질이 나는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껍질이 잘 붙어 있는가, 떨어져 있는가. 나이테는 어떻게 흐르고
1: 그렇죠,
0: 있는가,
1: 그렇죠.
0: 옆으로 갔는가, 우회로 갔는가, 이런 거. 근데 다른 나무는 순서적으로 이렇게 나이테가 가는데, 팔로산토 같은 나무는 나이테가 일루도 가고, 일루도 가고, 이렇게도 가고, 사방으로.
1: 그것도 희한하네요.
0: 그러니까 그게 돌같이 단단한 나무인 거죠.
1: 그렇게 아무튼 나무를 살피고,
0: 예.
1: 나무랑 대화를 하면.
0: 예. 하면선 순간에, 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생각이 딱 나면 톱을 갖고 톱이 가는 대로 내가 쫓아가요.
1: 스케치도 없이?
0: 예.
1: 아.
0: 그냥 쫓아가면은 이제 이 공간, 이 미술은 공간 예술이잖아요.
1: 그렇죠.
0: 이 공간이면 이쪽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 자체에서 그 공간을 따라서 가면서 이제 예,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1: 그냥 척척척척 저절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0: 예.
1: 아.
0: 그리고 이제 그렇게 뭉텅뭉텅 잘라내면 이제 흐름을 보면서 끈으로 이제 다듬고.
1: 다듬고.
0: 예, 그렇게 하죠.
1: 보통 작품 하나 만드시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0: 근데 뭐 작품에 나무에 따라서 틀려요.
1: 나무에 따라 또 예,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예, 예.
0: 단단한 거는 좀 시간이 많이 가고요. 내가 할 만한 거 쉬운 거는 뭐 하루에도 형태는 예, 찾을 수 있어요.
1: 전기톱을 40년 넘게 다루셨는데 네. 혹시 전기톱으로 크게 다치신 적은 없어요?
0: 근래 와서 안 다쳤는데 다친 일이 없는데 근래 와서 이제 그 집이 넓으니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많이 잊어버려요. 예, 근데 이게 톱을 요새 큰 나무를 갖고 금강송이라는 그 소나무를 갖고 하다가 이게 나무가 크니까 이거를 내려 눌러야 되는데 톱을 그냥 이렇게 쥐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돌아가거든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안 깎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르려니까 힘이 부족하더라고요.
1: 아니, 지금 2연세에 아직도 전기톱을 든다는 게 기적이에요.
0: 아유,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1: 아무튼 크게 다치신 적은 없다.
0: 예, 없어요.
1: 천만 다행이네요. 네. 수없이 많은 작품이 있는데, 그 중에 크기로 제일 큰 작품은 몇 미터쯤 됩니까?
0: 큰 작품은 뭐 많이 했어요. 네, 많이 했는데 많이 2m 넘는 것들이죠.
1: 대부분. 2m 넘는
0: 예,
1: 거.
0: 그거를 지금 아르헨티나의 그 문화원, 한국 문화원에도 이제 큰 걸 하나 또 기증을 하고
1: 네, 예, 네.
0: 제 방이 하나 이제 나라에서 줘서 거기다 이제 놓고 네. 왔습니다. 예.
1: 2008년 내에 아르헨티나 가신 지 25년 만에 김윤신 미술관이 문을 열었죠.
0: 네.
1: 그걸 어떻게 열게 된 겁니까?
0: 하여튼 저는 어디 갈 때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옆에서 많이들 도와주세요. 예. 거기는 우리 제자가 있었는데 우리 제자가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 갔었어 있었어요.
1: 예.
0: 그래갖고 나를 도와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미술관을 할 수 있게 이제 동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 미술관의 관장이 미술관장인데
1: 제자분이
0: 예. 근데 동생이 뉴욕에서 사는 동생이 놀러 왔어요. 언니하고 엄마하고 선생님 같이 산다는데 어떻게 사시나 하고 왔는데 언니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작품 해는 밖에 모르고 그 언니는 애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미술을 어른도 가르치고 그런데 이제 집이 없으니까 전부 다 그걸 이제 몇 년씩 이렇게 기간을 얻어갖고 이제 달달이 돈을 주면서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1: 어렵죠.
0: 예. 근데 뭐 학생들은 많이 왔어요. 근데 그걸 보고 동생이 언니, 내가 이 집을 사놓고 갈 테니 선생님 역에다가 모든 걸 하고 미술관을 질 수 있으면 위에다 더 짓고 그리고 가실 때는 그냥 놓고 가시면 내가 이거 다시 받겠습니다 이렇게
1: 그 제자분의 동생분이 그렇죠. 도와주셨군요.
0: 예, 그리고 엄마도 이제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맏딸이니까 이제 따라서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와 계셨고요.
1: 그래서 김윤신 미술관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있는 거죠.
0: 지금도 그렇죠? 있죠. 예, 네. 지금도 뭐 집 문을 잠궈놓고 그러고 왔어요.
1: 네. 네. 나무를 주로 작업을 많이 하셨지만
0: 예.
1: 돌로도 작업을 많이 하셨는데 예. 뭐 멕시코나 브라질 오지의 채석장에서 오랜 기간 체류하시면서 돌 조각도 하셨다고요.
0: 네.
1: 돌은 뭘로 합니까? 전기톱도 안 되잖아요.
0: 전기는 전기인데 물이 내려와서 톱을 식히면서 하는 거죠.
1: 아, 물로 톱이 되는?
0: 물이 톱이 뜨거우니까 돌에 닿으면 열이 가해서
1: 그렇죠.
0: 그러니까 물이 내려오면서 둥그런 이렇게 큰 톱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르게 되는데
1: 그러니까 손으로 들고 하는 전기톱은 안 되고.
0: 그거는 이런 거는 안
1: 되죠.
0: 예.
1: 고정된 전기톱에다가 그렇죠. 돌을 이렇게 네. 밀어대면서 네. 네. 네. 차가운 물로 식혀가면서. 그렇죠. 참 어렵겠어요, 돌 조각은.
0: 어려워요.
1: 그러니까.

0: 그러니까 그거는 내 맘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지가 않아요.
1: 그러니까요.
0: 한정된 거기에서 잘라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돌들은 특히 온수 같은 돌 이런 거는 바깥에서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색깔을 갖고 있는지.
1: 돌이 속으로 파보면 색깔이 달라요?
0: 안 나와요, 그래도요.
1: 겉에는?
0: 근데 아주 흐리하게 뭐 파리한 거면 살짝 뭐가 보이고 또 빨간 거면 그게 이렇게 비쳐서 살짝 보이고 예, 노라면 또 노랗게 살짝 보이지 무슨 색깔이라는 거 확실하게는 안 나와요.
1: 근데 그걸 깎아보면은 색이 확 나와요?
0: 그 색깔이 나올 때까지 약을 넣고 갈아요. 그러면 막 색이 정말 환상적이죠. 예, 그렇게 이쁜 색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작품하기가 너무너무 고정됐기 때문에 톱이 자유롭게 안 돼서 힘들고
1: 그래도 그렇게 힘들지만 그런 영롱한 색이 돌 속에서 나온다는 거는 그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거의 보석이네요. 보석이에요, 보석.
0: 네, 준보석에 그래서 그게 준보석의 그 강도거든요. 근데 이 브라질에 가서 한 작품은 그거보단 강도가 2, 3도가 더 높아요. 예. 그래갖고 그것도 역시 갈아야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가는 방법이 스타일은 비슷하지만 거기에 약을 쓰는 게 틀려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하는 건 더 힘들었어요.
1: 그러니까 나무 조각보다는 돌 조각이 훨씬 더 어렵네요.
0: 예, 어렵죠. 어렵고 색깔을 찾아내느라고 노력이 더 많이 가죠.
1: 그리고 그냥 회화 작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회화 작업은 조각에 비하면 훨씬 쉽겠네요.
0: 그렇죠. 그건 평면에 하니까
1: 그러니까.
0: 마음대로 입체적인 만들 수도 있고 평면으로 차원이 다르잖아요. 조각하고 이제 그림하고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회화 조각이라는 그 걸로 넘어가야 되겠다.
1: 회화와 조각을 결합한
0: 결합하는 그거를 내가 생각을 해갖고 코로나 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나무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다 쓰고. 근데 그거를 이제 건축하다 남아서 버린 것들을 주워서 그걸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 내가 안변에서 살 때 뭘 만들고 색깔 칠하고 뭐 이렇게 그림 그리고 땅에다도 하고 하던 그 생각이 나갖고 그 어릴 때 생각을 안변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컬러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1: 나무에다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고
0: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 오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나무 조각을 밖에 놓으면은 오래 지탱을 못해요.
1: 자꾸 색깔도 변하고 뒤틀리고
0: 그렇죠. 그리고 뭐 뒤틀리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고 오래 보존하기가 어려우니까 캐스팅을 해요. 그 뭐 저 브론즈로도 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와, 이제는 나무를 넘어서 금속과 함께
0: 거기다 해서 오래 보존. 그 보존이라는 게 이제 나는 내가 더 이상 작품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몇십 년이 될까? 10년도 안 되겠죠? 그러다 나가 하여튼 100살은 넘게 내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러셔야죠.
0: 그래서 그 작품에 밖에다 놔도 좋을 정도의 작품들을 그렇게 정원에다가 설치를 해서 아무나 와서 그런 데서 감상하고 느낄 수 있는 거를 하나 해놓고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1: 그렇게 오랜 세월 아르헨티나에서 작업하시다가 몇 년 전에 이제 한국으로 영국 귀국하셨는데 다시 한국에 돌아오시게 된 계기가

0: 또 전화를 알아갖고 결국에 우리 관장님께 연락이 돼서 이제 초대받은 걸 알았습니다. 나는 상상도 못했어요.
1: 그러니까 결국 남서울 미술관 전시가 베니스 비엔날레 초대로 연결된 거네요.
0: 그렇죠. 연결된 거죠.
1: 그리고 그 박수근 미술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거기서 창작 활동도 하셨다면서요.
0: 네. 그래서 거기서 작품을 그리고 많이 했어요. 그 사이에요. 한국 나무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거기가 안변하고 가까운 그 산 능선이 있는 것 같았어요.
1: 고향 느낌도 나고.
0: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살아야 되겠다.
1: 예,
0: 이런 마음을 그때 이제 가졌던 거죠.
1: 그 박수근 미술관 프로그램 덕에 한국에 와서 작업하기 시작하시고 영국 귀국해서 지금은 파주에서 작업하고 계신데.
0: 그렇죠.
1: 한국 나무 중에는 주로 어떤 나무로 작업하세요?
0: 한국 나무로는
1: 소나무?
0: 예, 나무가 소나무. 그다음에는 은행나무.
1: 은행나무.
0: 예. 그다음에는 이렇게 굵게 되는 나무 있어요. 그게 마을마다 큰 거 있는 거.
1: 느티나무.
0: 아, 느티나무.
1: 예, 예.
0: 느티나무. 뭐 그렇게 또 박달나무 네, 등등 그런 나무들을 또 구해줘서
1: 네,
0: 그걸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1: 아주 다양한 나무로 하시는구나.
0: 네. 근데 한국 나무도 좋아요.
1: 아르헨티나 나무보다는 한국 나무가 작업하기가 더 편하죠?
0: 예.
1: 덜 단단하니까.
0: 예.
1: 그죠?
0: 그리고 아주 재밌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우리 한국이 이렇게 부흥되고, 발전이 되고, 이렇게 너무 좋은데,
1: 예.
0: 이제 한국 와서 내가 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예. 그 2024년에 베니스 비엔날레에 초청되신 게
0: 네.
1: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73년 상파울루 네. 비엔날레에 이어서 50년 만에 초청된 거거든요.
0: 예.
1: 그 기억나시죠? 베니스 예. 비엔날레에 어떤
0: 네.
1: 작품 내셨는지.
0: 예. 그 아드리아노 페드로인가 그 사람이 그때 그 총 책임자였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어디나 외국인은 있다 그 제목이었어요.
1: 어디나 외국인은 있다.
0: 예. 예. 그래갖고 이제 내가 외국에서 이제
1: 예, 예. 예,
0: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남미 재료니까 또 관심도 있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이 나요.
1: 그렇군요.
0: 예, 와서 보시고 돌 네 점, 나무 네 점에서 여덟 점이나 초대해 주셨어요.
1: 알겠습니다.
0: 네.
1: 자, 70년 넘게 조각과 회화 작업 하셨는데
0: 네.
1: 조각과 회화 중에는 조각이 더 재미있으죠?
0: 다 틀려요.
1: 네.
0: 조각은
1: 뭐가 낫다고 말할 수 없다.
0: 네, 조각은 힘들지만 이 느낌이 좀 다르죠. 힘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내 이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림은요, 그냥 색감과 색감의 어울림에서, 그냥 순간순간에 내가 느낌으로서 이제 하기 때문에 아주 재밌고 아기자기한 그런 맛은 있어요.
1: 예. 네. 다르다. 그런 거는.
0: 항상 그런 이제 맛이 있고.
1: 지금도 계속 뭔가 만들고 싶은 그런 게 계속 생기십니까?
0: 그렇죠. 예. 그것, 이 미술이라는 거는 뭐이든지 하면은 그게 미술에 속해 있는 것 같아요.
1: 예. 예. 예.
0: 그러니까 뭐 연필로 끄적거린다든가.
1: 그것도 작품이고.
0: 예. 뭐이든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앞으로 그게 정식으로
1: 네.
0: 작품이 될 수 있는
1: 그럼요.
0: 그런 거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0: 네.
1: 앞으로도 건강하시게
0: 네.
1: 계속 오래오래 작업 훌륭한 네. 작품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4: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4: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4: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3: 어떻게?
4: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5: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6: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5: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할 도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세트와 강력한 바람 상쾌하게 시원하게 리모컨 선풍기까지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8: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9: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3: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10: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11: 이어서 한국기행이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거의 한 400년 됐어요.
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연차!
2: 여기 연차!
3: 낙동강 천삼매미가 전체가 타고 있어요.

0: 나라 이 말이야.
1: 빨리빨리 움직여. 이래가 작업 못해.
2: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3: 요즘 우리 집인데.
4: 그때가 그립네.
3: 그립지.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먼저 빨가벗고 수영하고.
5: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6: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7: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5: 아, 그렇습니까? 빛공자인가요?
7: 네.
5: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6: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7: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무슨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LED라든지
5: LED, 예,
7: 그다음에
5: 예.
7: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5: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8: 어! 이래 최전선에선 여성들 34kg의 갈비와 씨름하는 30대 여성 유경 씨.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데요.
9: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대체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냐, 뭐 이런 거죠.
8: 한편 27년간 폐자원 수집을 하며 현장을 누비는 50대 은영 씨도 있습니다.
10: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8: 또한 수연 씨는 매일 약 300여 개의 포스터를 만들며 억척스럽게 전통시장을 지킵니다.
11: 쓰러져요. 쓰러져요. 젊잖아요. 계속 체력으로만 빨라요.
8: 내일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0: 일단 싸우면 두 대까지 안 나요.
1: 어이, 야, 나와! 내 시켜! 아이! 야, 야, 야, 야, 나오세요. 나한테.
0: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무한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그런 게죠.
2: 상대표를 받으면서 실제 말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도마뱀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밤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무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책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외딴 곳에 터를 잡고 농사를 짓는 부부가 있습니다.
5: 오늘이 추석인데요? 벌써 현지가 얼만데요? 오래됐어요.
4: 찰떡호흡 자랑하는 산골 부부의 본업은 어부.
5: 오, 한 마리 있다. 오, 있다.
6: 30년? 30년 했어요.
5: 느낌이 딱 와요. 잡히면.
4: 부부의 힘을 솟아나게 만드는 건 이 녀석들뿐만이 아니죠.
6: 아들, 많이 잡았어?
7: 좀 나올 것 같던데.
6: 뛰어나.
4: 산골에서 슬기롭게 어부로 사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양구 소양호로 향합니다. 새벽부터 어김없이 조업에 나서는 진용 씨 가족을 만났습니다.
5: 이거 저기 있어.
6: 플로 가야 타? 아들 거는 풀렀어? 네. 응. 여기 잡으러 갑시다.
8: 아침에 세 분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9: 네,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이제 출근 시간대는 비슷하고 날 더우니까 일찍 하고 들어와서 또 쉬어야죠.
4: 부지런한 고기잡이에 빈 그물 없다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쉼 없이 물길을 달려온 부모님의 뒤를 둘째 아들 재훈 씨가 따릅니다. 아들이 향하는 곳은 다른 어장.
10: 아들 어디로 가요?
11: 인제. 우리 아들은 조업버스 있는 허가구역이 인제군이고 우리는 춘천시예요. 허가구역이 틀려요.
4: 소양호는 강원도 인제, 양구, 춘천에 걸쳐있는 거대한 호수로 내륙의 바다라 일컬어지는 곳이죠.
6: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기분에.
4: 어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6: 여기 있어요.
4: 어제 쳐놓은 주낙을 끌어올립니다.
6: 오, 쓸만하다. 오, 오, 오. 이거 찍어라 그래. 응.
4: 딸려온 것은 자연산 민물장어.
12: 엄청 크네요.
13: 네.
12: 어, 이거 대물인데.
6: 응, 오늘 이건 좀 작아.
12: 응, 좀 제.
6: 재밌어요. 하다 보면

0: 느낌이 딱 와요. 잡히면 땡기다 보면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1: 녹록치 않은 어구의 고단함을 단박에 잊어버리게 해주는 손맛이라죠.
0: 중간빠 있어.
1: 수온이 오르고 먹이가 많아지는 여름은 장어가 가장 활발한 계절, 장어 힘이 가장 좋을 때랍니다.
0: 여기도 넘어가요. 닫아놔야 돼요.
2: 많이 놓쳤어요, 우리.
0: 네. 얘네들은 꼬리만 나오면 그냥 도망가요. 앞, 뒤도 안 봐.
2: 저는 주된 게 장어인데, 뭐 장어뿐만이 아니라 뭐 잉어도 올라오고 메기도 올라오고 아무튼 다양한 어종이 올라와요.
1: 계절마다 잡히는 어종도 제각기죠. 소양호를 터전 삼은 지 30년. 사실 강원도는 연고조차 없던 곳이었다죠.
2: 김포인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영업영차 하다가 이제 그게 싫어서 이쪽으로 우연한 기회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0: 낳고서 들어온 거예요. 큰 애 낳고 작은 애 뱃속에 있을 때.
3: 남편분이 여기 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0: 처음에 힘들었죠. 힘들어갖고 안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랑이 하도 애원을 해갖고 그래 한번 가서 살아보자.
3: 근데 어부가 바다도 있잖아요. 왜 가면서?
2: 아 근데 이상하게 바다는 싫고 여기는 와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아 이게 내 직업이구나 하는 게 와닿더라고요.
1: 품 넓은 소양호가 주는 평화로움에 마음을 빼앗겼죠. 하나 결코 쉽지 않은 일.
3: 얘 좀 다른 거네요.
2: 바닷가에 그 정치망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이제 강망이라고 해요.
1: 부지런하지 않고선 거저 손에 쥘 수 있는 게 없더랍니다.
2: 두 마리.
0: 어머. 좋아.
2: 두 마리인가?
0: 3마리야, 3마리. 이야, 대박이네.
1: 땀 흘린 만큼 내어주니 그래도 버틸 수 있었다죠.
3: 오늘 잘 잡히는 거예요?
2: 오늘 잘 나오는 거예요.
3: 거예요. 네.
1: 그 기쁜 소식 빨리 전해주고 싶은 이가 있습니다.
0: 아들 배예요, 아들. 아들. 많이 잡았어? 야, 우리 대박 났어.
3: 좀 나올 것 같던데.
0: 뛰어나.
3: 5마리?
0: 많이 잡았네.
1: 부모님의 뒤를 이어 어부가 되겠다며 6년 전 둘째 아들 재훈 씨가 서울 생활을 마무리하고 돌아왔다죠.
4: 조그만 한 장, 한 마리.
1: 혼자서도 거뜬히 조업을 해냅니다.
3: 작업하시는 거 보면 어떠세요?
0: 잘해요, 이제. 믿음직해져, 뭐, 이제.
4: 든든하죠.
1: 사실 힘든 길을 자처하는 아들을 처음에는 말려도 보았답니다.
5: 반대 엄청 많이 하셨죠? 아예 못하게 하셨었어요, 이거를. 근데 제가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 고집 부려가지고 하게 된 게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1: 고생인 줄 알면 쉽게 포기하겠거니 하고 허락했더니 재훈 씨가 뚝심 있게 버텨낸 겁니다. 무트로 돌아오면 서로의 수확량을 바로 확인하는데요.
3: 이건 뭐예요? 비가 조금 왔다고 붕어가. 오늘은 누가 더 많이 잡은 거예요?
5: 오늘은 제가 졌어요.
3: 이럴 때 어때요? 부모님 더 많이 잡은 날.
5: 근데 맨날 이기다 한 번 진 건데요.
2: 요즘 그랬어요. 근데 오늘 한 번 이겼지 계속 졌어요 우리 아들한테.
6: 그래도 아들이 많이 잡는 게 좋으시죠?
2: 어차피 뭐 아들이 잡나 제가 많이 잡나 좋긴 한데 그래도 젊은 사람이 많이 잡아야죠.
1: 지 몫을 톡톡히 해내는 아들의 성장이 그저 흐뭇하기만 합니다.

0: 선착장에서 차로 3분 거리 외딴 산골에 집으로 향합니다.
1: 밑에 게 내 거지? 밑에 게 내 거지? 이게 내 거 같은데?
0: 배는 달리 타고 일은 함께하는 가족.
1: 뿌듯하죠?
2: 이걸 다 이제 팔고 그러면은 제 월급 나오겠는데. 일단 어부는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제일 행복하고 좋은 거지.
0: 장어잡이는 막상막하지만 손질만큼은 아버지를 따라갈 수가 없다죠.
3: 장어는 왜 손질하시는 거예요?
4: 먹으려고요, 우리 식구들. 여름난이라고 고생들 했는데 우리는 이게 모양식이에요.
0: 그런데 굶는 건 또 아들이 잘한답니다.

0: 저희는 그냥 양념 안 하고 소금 찍어서 먹는 그렇게 먹으면 맛있어요. 자연산장어는.
1: 그래야 본연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답니다. 만만치 않은 몸값 자랑하지만 오늘만큼은 가족을 위해 아낌없이 구웠습니다.
2: 예, 잘 왔습니다.
3: 맛있게
2: 그래,
3: 먹읍시다.
2: 고생했다.
3: 잘 먹겠습니다.
2: 이거 어떻게 해? 맛있다.
3: 맛있어.
2: 그냥 맛있다.
3: 잘 먹었어. 끝내줘요, 진짜. 장어 하나 는 얘가 굽는 거는 아주 잘워요, 맛있게.
2: 우리만 먹기 아까운데.
4: 평생 먹는.
2: 야, 이거 사진 찍어서 자랑도 해.
4: 에이, 형 삐져.
1: 몸보신도 제대로 했겠다. 다시 또 일나섭니다.
2: 짧게 많아?
3: 많지 않아.
1: 지금부터는 농부가 될 시간. 옥수수를 비롯해 웬만한 채소는 직접 키운답니다.
3: 옥수수 따뜻해. 내가 땀은 잘라라, 자기는?
1: 옥수수만 놓고 보아도 적은 양은 아닌데요.
2: 호흡이 촉촉인데요?
3: 벌써 한지가 얼만데요? 오래됐어요. 그러니 뭐 해야지, 뭐 착착 맞아야지. 안 맞으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많이 남았었네.
2: 걱정하시는 같지 않으세요? 지금 옥수수 따는 것도 몰래 나온 거예요. 왜 몰래 나왔어? 우리 아들은 안 시키려고. 우리 애들은 고기잡이를 안 하려고, 안 왔으면 했는데 굳이 한다 그랬는데, 저는 정말 스파르타식으로 엄하게 가르쳤어요. 일단 모든 거 한 번만 가르쳐줬어요. 고기잡이를 안 할,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왜래 그게 득이 돼갖고, 걔한테는 지금은 그물 설치하는 거나 고기 잡는 거나 모든 면에서 저보다도 앞서고.
1: 그 시간 아들 재훈 씨도 쉬지 않고 소양호로 나왔습니다.
5: 아들 어디 가세요?
0: 지금 그물 세척하러 가고 있어요.
1: 어부의 삶이 물고기를 잡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랍니다.
5: 언제쯤 구경이에요?
0: 요게 한 2주에서 3주 사이 정도 됐습니다. 날이 뜨거워서 때가 너무 빨리 생겨서 고기들도 영리해가지고 이게 그물에 때가 끼면은 피해가요, 그물을.
1: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고생 끝에 얻은 지식이죠.
0: 소리 내는 게 빠가사리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동작입니다. 일단은 많이 해보는 게 정답이더라고요. 계속 그물 세척도 해보고 설치도 해보고.
5: 빨개졌어요.
0: 힘들어요. 부모님이 쉽게 저희를 먹여 살리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또 들죠.
1: 이런 그물이 10여 개나 된다죠. 무겁게 끌어올린 그물을 싣고 세척선으로 향합니다.
0: 그냥 어부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하루 정도 햇빛에 말렸다가 그 다음날 설치하고, 그래야지 좀 때 타는 속도가 조금 늦춰지니까.
1: 부지런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어부의 길.
5: 어떤 좀 어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요?
0: 일단 롤모델은 부모님이에요. 진짜 부지런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그게 롤모델이에요. 저 부모님 그 모습을 배우고 싶어요.
1: 모처럼 가족이 함께 소양호 둘레길을 찾았습니다.
6: 좋은데 나오니까?
2: 여기가 시원하다. 그치, 진짜.
1: 아들과 함께 보고 싶은 풍경이 있어 나선 길.
2: 요거 한 50m 구간에서 잡자고 하면은 여기서 한 2, 3km 잡을 거다.
7: 딱 여기가 나올 지형.
2: 그치?
6: 그냥 보는 눈이 그래. 커요, 어부들은. 나올 것 같아.
5: 작업하시는 곳이 보여요?
2: 예, 바로 저 건너편입니다. 제가 작업하는 게. 요쪽은 지금 양구군 지역이고 저쪽 강 중앙에서 건너편은 춘천시.
7: 이렇게 보니까 위에서 보니까 맨 다르다.
6: 그렇지. 밑에서만 보는 거구나.
7: 아래서 위만 쳐다봤는데.
6: 그거 아빠 그물이야.
2: 그러니까 반평생을 여기 들어와서 살았어요. 좀 고생은 했지만 그 고생에 대한 그 보람이 전체 지금 이렇게 후하게 느껴지는 기분이라 저는 여기 들어오길 잘했어요.
1: 가슴 충만한 행복이 앞으로 아들이 가는 길에도 함께하길 바랍니다.
8: 이제 결혼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거든요.
9: 아직도 저는 가끔 적응이 안 돼. 텐션이 높아요.
10: 우리는 찰떡 같은 사이예요. 쫀득쫀득하게.
11: 거의 결혼한 거랑 똑같은 뭐. 밤하고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
8: 절대 안 끊어.
12: 정말 빨리.
11: 단짝이에요. 영원한 단짝.
13: 손더문유 씨, 지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러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저기 방시가 또 암이래.
15: 지난번에 폐암이었잖아. 이번에는 대장암이래.
16: 요즘 암 두세 번 걸리는 사람 꽤 되더라.
15: 그러니까 암보험 들 때 암 진단금 몇 번 주는지 꼭 확인하랬잖아.
17: 맞습니다. 암보험 가입할 때 암 진단금이 딱 한 번만 보장되는지 여러 번 보장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악사는 암 진단금을 최대 8회까지 보장해드리고 전이암도 따로 보장해드립니다.
18: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있는데 뭐부터 들으실래요?
19: 좋은 소식이 뭔데요?
18: 간암 치료에 특별히 좋은 최신 항암 치료가 나왔습니다.
19: 나쁜 건요?
18: 이게 비급여라 환자가 치료비를 전부 부담해야 돼요.
17: 그래서 학사는 표적항암 방사선 같은 최신 암치료 비용을 암에 한 번 걸리든 두 번 걸리든 계속해서 반복 보장해드리고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암 주요 치료비도 암 진단 후 생활자금도 보장해드립니다.
20: 우리 저 한 번만 들자.
21: 우리도 나이 드는데 심장이나 뇌, 치매 같은 병이 필요하지 않을까?
20: 그것보단 암이 먼저지.
21: 하나로 다 해주면 좋을 텐데.
17: 그래서 악사는 딱 한 번 가입으로 암 보장은 물론이고요. 뇌 심장 질환을 진단금은 물론 치료비까지 보장해드리면서 여기에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치매도

0: 보장해드립니다. 당뇨가 있어도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어도 간편하게 전화로 가입할 수 있다니까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1: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2: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3: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4: 아, 이 분위기?
5: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 조감독,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분. 안심이 안 되는데?
2: 감독님, 뭐가 문제예요?
1: 위생과 청결이 빠졌잖아.
3: 식품 안심 없어.
1: 몰라?
3: 개인 위생부터 업장의 청결, 꼼꼼한 식재료 관리까지 까다롭게 감독하는 안심의 기준. 안전한 외식은 식품 안심 없어로 감독.
4: 액션!
3: 다섯 개의 별과 빛나는 위생으로 식품 안심 없어. 오케이.
2: 감독님, 이제 그 다음이.
1: 다음은 5천만의 안심으로.
3: 안심의 기준 식품 안심 없어.

0: 도대체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는 마음을 과학으로 들여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안토니오 다마지오. 그는 신경생물학적으로 마음을 포착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입니다. 마음의 비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낸 거죠. 특히 그가 주목한 건 느낌입니다.
1: So is there a reason why we have feelings in our nature? Without feelings, we would be dead.
0: 느낌이 마음을 만들어 온 긴 여정을 함께 하시겠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먼저 소개 좀 관객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안녕하세요. 저희 우르과 풍각쟁이들이라는 팀이고요. 이런 음악 합니다.
0: 네. 저걸 짚을까 말까 생각이 계속 고민을 했는데 살인면이에요. 의상 컨셉만 한번.
2: 아, 옛날 그 연주자분들이 빨간 가운을 입고 연주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0: 마지막으로 이 알맹이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 면들.
2: 아, 그건 제가 다 먹었습니다.
0: 뒤에 기타리스트 분 요 페달 보드가 도마죠, 이거? 아까 발견했는데, 예, 도마예요. 쉽지 않습니다.
3: 그 길을 갈 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시끄럽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4: 전골음악.
5: 사실상 모두가 좋아하는 음악을 각자 섞는 건데 국악 장단 위에 뭐 레게라든가 뭐 아프리칸 리듬도 섞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음악, 좋아하는 음악 다 섞는다고 보시면 돼요.
6: 국악 전통 장단 중에 언모리 장단이라는 그런 장단 위에서 뭐 포스트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멜로디를 사용해서 힘차게 달리는 무대 준비했습니다.
7: 재밌게 봐주세요.
6: 와, 안 맞아 심지어.
8: 아, 그거 즐겨주세요.
9: 아, 그 재밌게가 이미 즐기는 거
6: 맞아요.
10: 하나 둘 셋.
11: 재밌게 봐주세요.

포크 음악을 하고 있는 김초원이고, 같이 음악하는 동료들은 저에게 홍대 마녀라고 불러주는데, 뭔가 사람들이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울한 마음이나 어두운 면을 음악으로 담아내고 있는 가수입니다.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너무 되고 싶어서, 사실 제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모든 지원이 다 끊겼었거든요. 19살 그쯤에 서울 올라와서 완전히 홀로서기로 음악을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만

보고 취업해라. 오늘 아침에 딱 이야기했어요. 나 촬영에 거의 EBS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전화 오더니 그 EBS에서 하는 헬로루키인가 뭔가 그거 맞아? 해서 이제 우리 딸 화이팅 이런 건못 해주셨지만 아마 속으로 엄청 좋아해주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나 TV 나왔어.

전자음악하는 넬키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홍대 클럽 다니면서 진짜 슬램을 많이 했거든요. 그 에너지를 집 안에서 방구석에서만 풀다가 이제 키라라님의 팬이어서 우연히 수업을 듣게 됐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 약간 우리나라에 저런 미친 사람도 있구나 이런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약간 파괴적이다 보니까 춤도 추고 부시고 할수 있는 거는 다 풀고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입니다. 예.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직접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영차!
2: 여기 영차!
3: 낙동강 1300리가 전체가 다 오르고
4: 말을 이만해.
5: 됐어요.
4: 빨리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사고 못해.
6: 다시 이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7: 요즘 우리 집인데.
8: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7: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 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9: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10: 펜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11: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9: 아, 그렇습니까? 빛공자인가요?
11: 네.
9: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10: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11: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LED라든지,
9: LED, 예,
11: 그다음에
9: 예.
11: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9: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12: 이래 최전선에 선 여성들. 34kg의 갈비와 씨름하는 30대 여성 유경 씨.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데요.
13: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대체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12: 한편 27년간 폐자원 수집을 하며 현장을 누비는 50대 은영 씨도 있습니다.
14: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12: 또한 수연 씨는 매일 약 300여 개의 포스터를 만들며 억척스럽게 전통시장을 지킵니다.
15: 쓰러져요. 쓰러져요. 점잖아요. 계속 체력으로만 빨라요.
12: 매일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16: 서울 드라마 어워즈 대상의 영광은
17: 99.9% 확정이야.
18: 사고치기 전에 은퇴시켰어야 됐는데.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 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 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특히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버티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에요. 나는 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주방에 들어갔을 때요. 그러면 30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세도 바꾸고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는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최현석입니다. 요리사를 지원을 하면서 뭔가 그 깊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때 당시 제가 요리를 시작할 때 형, 어머니, 아버님 다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너 주방에 들어갈 때 이거 조심하고 들어가 라고 일러준 게 절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혼난다. 그리고 어디 가면 반드시 빈 자리를 뭐 알 수 있게 어디 가겠다고 보고하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형이 당부한 게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난 30분 받고 30분 더 묶고 더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1시간 일찍 갔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도 안 열려있고. 그래서 밖에서 한 4, 5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구체적인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때로는 꿈도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꿈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조종사.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이런 거 끝나면 단체로 영화 관람을 시켜줬어요. 라는 영화를 했는데 근데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아서 그 영화를 20번, 30번을 봤던 것 같아요. 비디오를 빌려서도. 모든 대사도 외우고 막.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비행기 조종하면서 전쟁을 하는 파일럿도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난 파일럿가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작사 작곡 한 8곡 정도 했는데 또 같이 그 교회 반주하시는 그 누님께서 너의 찬양은 예사롭지 않다. 이걸로 일을 하자. 라고 해서 구체적인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가스펠 싱어였던 것 같아요. 복음성가 가수. 현실의 돈벌이와 막 이게 실생활과 이제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 군대를 제대하고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다시 학교를 가고 일을 하던 친구들은 자기 복귀를 했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제일 잘하는 게 발차기. 무술 같은 걸 엄청 무술가가 되려고도 했었습니다. 무술 너무 잘해서.

그림도 좀잘 그리고 기타 치고 노래도 잘 잡기에 능한데 남들보다 좀다 잘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딱히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 형다 요리사셨어요. 자연스럽게 너할게 없어? 그럼 요리나 해. 요리를 해. 요리를 배워가 아니고 요리나 해. 라고 해서 형이 소개해서 들어간 데가 제첫 직장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금 셰프 이러면 예술가 아티스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선망의 요리 직업이잖아요. 30몇 년 전에 요리사는 그냥 여러 기술직 중에 하나. 요리사는 셰프나 요리사가 아니고 그냥 종업원이었습니다. 고용돼서 음식을 생산하는 직업 중에 하나.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도 호텔의 셰프시긴 했거든요. 슈퍼바이저. 꽤 괜찮은 직급의 분이셨는데 그냥. 근데 우리는 이 감자 깎는 시늉을 하면서 이 짓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아버님께서 애들은 이거 못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화이트 칼라 이렇게 정장 입고 이런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책상에 앉아서 출퇴근하는 그런 샐러리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저도 이걸 하게 됐죠.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면접 볼때 8시간 근무라고 했고 9시 반쯤 오라 그랬나? 근데 저는 8시인가 더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고 4, 50분 밖에서 기다렸고 그 아침조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셰프복을 처음으로 갈아입히고 저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더미같이 이렇게 막 오시조개 한 40kg, 홍합 30kg 제가 막내니까 다 닦아가지고 뭐 삶아서 까야 돼요. 근데 홍합 40kg 뭐 이렇게 까면 처음 하는 사람이 하면 시간 합니다. 아,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 막 엄청 바쁘게 막 일하는데 처음에 이제 닦아가지고 그거 삶아 놓고 뭐 육수 받아 놓고 했더니 벌써 직원들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와서 그걸 까는데 다른 분들 서비스 할때막 정신없거든요. 뭐 처음 들어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 뭐 카페 상떼, 뭐 부카니에라, 뭐 스파게티 뽀마도로 막 이러는데 그리고 저녁에 이제 딱다 되니까 저녁에 오븐 앞에서 이 스패츌라라고 하나 들고 마늘빵을 구워서 그 일만 했어요. 그랬는데 집에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10시까지 끝나고 한 11시쯤 돼서 끝나더라고요. 아침에 8시쯤에 갔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 던져진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툭 던져놓고 헐거허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제는 내 밥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 서러움이 남산길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거길 뛰어내려가면서 그때 막그 뭔가 혼자 찬양 같은 걸 부르면서 뛰어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서러워서 첫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요리사고 어머님도 요리사고 형도 요리사인데 어렸을 때 집이 이렇게 막 형편이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늘 월세집에 돼지갈비 구워 먹으러 가는 게 엄청 큰 행사인 것처럼 그랬어서 제가 제밥벌이를 하거나 저도 이제 자랐으니 집에 보탬이 돼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저의 뭔가 근면 성실함 이런 거보단 저의 형편이 저를 등떠밀린 느낌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힘들거나 무섭거나 싫어도 그냥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뭐한 한두 달 지나니까 사람들하고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손도 익으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처음에 파스타 파트로 배정이 됐는데 그 제가 이제 마늘빵을 굽지 않으면 이 요리들이 다른 요리들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젓가락질도 사실 되게 못했거든요. 한두 달이니까 젓가락질도 잘하고 칼질도 잘하고 제가 뭐

실주가 많으니까 일들을 빨리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가르쳐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좀 낯도 가리긴 하는데, 친해지면 사람들 재밌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금방 친해지고 이러면서 재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적응하고. 요리사 집안이기 때문에 후각, 미각이 굉장히 발달한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돼서 빨리빨리 적응하고 일을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기 시작했죠. 요리는 진짜 매력적인 직업인데, 문제는 이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특히 지금 주방의 모습과 예전의 주방이 완전 다릅니다. 선배들이 혼내고, 텃세도 조금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일 외의 업무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회식 같은 데를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거든요. 술 먹고 힘들다고 막. 그러니까 혼나고, 막 욕하고, 선배들 수습해가지고 뭔가 숙소 같은 데 잡아서 들여놓고, 그리고 집에 와야 되고, 택시 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요리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남을 이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파스타를 해서 냈어요. 처음으로 불판을 잡고 막 승진을 한 거죠. 마늘빵만 굽다가 드디어 설거지만 하다가 요리를 냈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고객님 뭐 봉골레 너무 예술이었다 뭐 이런 말이 탁. 이 뭔가 이 성취감. 근데 그 성취감이 제가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진짜 이 3주 걸려서 도색을 다탁 만들어 놓고 너무 흐뭇해요. 그냥 저 스스로의 만족이잖아요. 근데 요리는 누군가가 굉장히 행복해야 주는 피드백을 주거든요. 내가 하는 일로 저 사람에게 행복을 줬네. 그 행복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남을 기쁘게 해줬다는 성취감도 있고, 내가 만든 나의 스킬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면접을 보면서 왜 요리사 되고 싶어 하냐? 아니, 20년 전에 데이터 막쫙 모아보면 대부분 요리사가 되게 된 동기, 뭐 국수나 뭐 해서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가 너무 맛있다 그런 게 기분이 좋았다. 그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요리에 대한 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요리사가 멋있어 보이니까 매체에서 보고, 멋있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뭐 나는 파인다이닝 셰프가 돼서 멋있게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 사람의 스킬을 가늠하는 그 잣대는 있는데,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눈빛이 살아있고, 뭐 이런 친구들, 파릇파릇한 그런 친구들이 더 중요해요. 무슨 유학을 갔다 왔느니 이런 거보다는. 요즘 친구들 워낙 똑똑하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친구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속을 하면서 면접을 보죠. 1년 동안 도망가지 않기. 1년, 2년 버티면 무조건 요리 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만 안 가게 버티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인내 미덕이 있는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남다른 끼와 뭐 재료리에 대한 재주 이런 것보단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스승님이 진짜 장난인 분이거든요. 진짜 정말 지금만 생각해도 그분 밑에서 어떻게 10년을 버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좋은 스승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인데, 파스타를 매일 뽑거든요. 파스타는 계란으로만 뽑아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파스타 반죽을 치는데, 깨진 계란 그냥 버리면 혼납니다. 쓰레기 부피 많다고 겹쳐서 넣어야 돼요. 지금 그때 쓰레기 종량제도 없었어요. 우유깍 쓰고 그대로 버리면 혼나요. 접어서 부피 줄여서 버려야 돼요. 믹싱볼에 물기 있는 거 한번 닦아야 되고, 막 오더가 엄청 밀려도, 야, 정리 안돼 있어. 하지 마. 치우고 해.
그리고 수도 꼭

굳이 물, 야,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날에서 물 절약해. 세제 많이 쓰면 한강 물고기 네가 다 죽여. 이 좋은 습관 베이스가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 이제 스승님 찾아가서, 셰프님 저 스타 셰프 할 겁니다. 나 그런 셰프 될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그런 게 뭐가 돼, 임마.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유명해지니까, 약주 하시거나, 어디 누구랑 제자들이랑 같이 있거나, 누구 있으면 가끔 전화하셔서 막 바꿔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자랑하시려고. 자랑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저도 누군가의 엄청 위대한 셰프의 스승이었다로만 기억돼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뭐 이메일과 편지와 뭐 이런 것들이 와요. 요리에 대해서 뜻이 있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어떤 친구가 저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조기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장르가 아닙니다. 저도 스물 몇살때뭐 시작하고 그리고 요리사로서의 꿈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게 요리 10년을 하고서 십몇 년 차에 고객분들이 막, 와, 이거는 엄청 유니크하다. 이런 뭔가 도전과 이런 걸 새로 와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또 귀가 팔랑팔랑팔랑. 그래,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하죠. 난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요리사를 최소한 꿈꾸고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서둘러지 않아도 되고 도망이나 가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중학교 때 배우고 싶은 거다 하고 고등학교 때 경험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자기 직업을 선택할 쯤 됐을 때 그때 생각해도 절대 안 늦어요. 어려운 직업 아닙니다. 걸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리사의 문턱이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바심 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난 이제부터 남들이 받지 않는 세상에 없는 일을 만들자 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리를 통해서 웃음을 드리고 싶은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0몇 년이 됐는지, 30년이 지나니까 이 숫자가 되게 흐트러져요. 그 요리 철학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게, 10년간 스승님 요리를 배웠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헤드 셰프가 되고 레스토랑을 끌고 가는 셰프가 됐을 때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게 인생을 바꿔놨는데 저에게 댓글 하나가 탁 충격을 준 거죠. 맛있긴 한데 너무 똑같다. 스승님 요리를 내가 여기서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 진짜 충격이었어. 팍. 첫 번째는 우리 스승님 요리를 여기서 하니까 스승님의 파이를 내가 나눠먹는 느낌. 두 번째는 저도 저를 스승이라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생겼는데 우리 스승님의 그늘에 있는 거죠.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일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메뉴 개발하는 거예요. 한 매달 세트 메뉴를 두 가지를 매달 바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2, 3년 동안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무리되는 일이다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스스로에 나는 약속이다 이러면서 막 개발했는데 지금도 계속 메뉴를 개발하는데 새로운 거,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이게 저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가 너무 안 나와서 예전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사진이 진짜 뭐 만장이에요, 막. 근데 지금은 막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걸 손님들한테 냈다고?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밸런스가 잘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많이 계속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흑백 요리사에서 계속 뭔가를 메시지를 계속 내려고 해요.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탄탄한 완벽한 요리, 전통을 잇는 요리, 새로운 도전하는 요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건강한 문화가 된다. 나는 여기서 이 작은 톱니바퀴 역할을 한다. 야, 우리가 전하고 싶은 요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 익숙한 걸 스페셜하게 표현하는 거다. 전 세계 모든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접시 하나 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처음 불고기버거를 먹었을 때 이렇게 완벽한 요리가 있나?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알잖아요. 더 좋은 뭐 수제버거를 비싼 걸 먹으면 이것들이 아니깐 뭔가 햄버거 만들기가 어려운 것처럼 요리하는 게 너무 어렵죠.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요리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뭐 유명한 셰프님 이런데 나는 당당하게 난 그래도 파인다이닝 셰프야. 뭔가 아티스트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진 찍어달라 그럴 때 소금 뿌리는 거 해주세요 이러면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 사람 날 개그맨으로 보나? 무슨 날 뭐, 그것도 다 바뀌었어요.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파인다이닝이 아직도 장르가 어려운 장르예요. 왜냐면 요리 중에 하이엔드 식당이라고 그끝 위에 더 뭐가 없다는 그 뜻이거든요. 비싸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매일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저도 막 너무 비싼 데 가면 위축되고 실수하면 실수해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파인다이닝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어렵고 뭔가 부담스러운 걸 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끊임없이 제가 했던 게 그거거든요. 돈을 주자, 편하게 만들자,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요리에 유머를 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편의 코미디 영화가 그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 조금 가져가면 되지 않나?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악마 같은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오픈 키친이었는데 직원들을 혼내고 막 욕하고 막 옛날에 문화가 그랬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돌 깎이듯이 부드러워지고 모진 데가 이렇게 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조직이 커지다 보니 제가 악마 역할을 하지 않아도 저보다 엄청 무서운 악마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강한 어조로 감정 섞지 말라고. 감정을 섞는 순간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에 대한 메시지가 희석된다고 얘기해요. 뭘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끼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미쳤어! 막 이러면 미쳤어만 들어오고 막 그것만 들어서 감정적으로 뭐 굴욕당했다든지 아니면 반감이 생겨서 인지해야 될 것들이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빼고 강하게 얘기해라. 물론 저도 가끔 안될 때가 있긴 한데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방 분위기는 누구나 제안을 다할수 있어요. 한 2개월 문 닫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들

뭐 주방 청소 다 해놓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해서 목표는 300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1개 추려서 메뉴에 넣자. 생각나면 다 던져.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 봐요. 한 요리 130번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요리를.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재밌고 이렇게 이런 요리지만 뒤에 진짜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계속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뭐 소금 1g씩 0. 몇 g씩 바꿔가면서 온도 몇 도씩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레인지에 시도를 계속하죠. 무조건 하자. 그 포인트는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20년 전쯤에 만든데 장미가 신경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장미를 요리했으면 얼마나 로맨틱할까. 꽃을 주면서 안정 효과가 있으니 뭔가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요리처럼. 장미가 또 향도 좋은데 신맛이 있어요. 각각류랑 잘 맞아서 장미를 막 텍스처를 바꾼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텍스트로 쓰면 그림처럼 툭툭 제또 그림을 잘 그려서 형상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툭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막.

2000개, 3000개 막 영감으로 막, 그때는 내가 진짜 요리계의 아마데우스인가? 점점 그게 이제 희박해지고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레스토랑에 10년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보았던, 배웠던 맛의 베이스와 이런 게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쓰질 않았으니까. 쓰기 시작하니까 그 예전에 배웠던 걸 다 쓴 거죠. 2000개 정도 만들고 나니까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창작의 영감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엄청 많은 경험을 농축해서 짜낸 게 요만큼 나오는 게 창작인데 1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우려먹을 게 많을까요? 스승님한테 배웠던 그런 기본 베이스에서의 지식들이 다 그때 쏟아져 나온 건데 소진이 되죠. 하도 많이 쓰니까. 그때부터는 딴 게 없어요. 더 채워야죠. 영감을 위해서 많이. 책 보고 공부하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또 영감 그리고 자다가 막 아이디어 노트 뭔가 있으면 다 기록하고 지금 이제 휴대폰에 몇 월 며칠에 뭐 어디 가서 뭔가 있으면 아이디어가 쭉 있으면 열몇 개 뭐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거 그걸 무조건 다 만들어 봐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운동화를 봐도 막 요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 무슨 까만 거는 무슨 뭐 커피로 만들고 하얀 거는 우유로 만들어서 저걸 무슨 뭐 초밥처럼 만들어볼까? 이러면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써보면 까만 건 우유야 이런 걸 직접 만들어보는 거죠. 그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던 영감이 지금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근데 영감이 와서 만든 요리는 진짜 위대한 요리들이 나와요. 이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 요리에 관한 지식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비혼에는 리프레시 있죠. 그것도 중요해서 요즘은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요리도 엄청 많죠. 130번 만들었던 요리가 연어초밥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 연어 살을 초밥에 그 고추냉이랑 달콤한 맛을 그 안에 넣어요. 그래서 아이스바로 얼려요. 근데 연어초밥이니까 연어살을 갈아서 얼려야 되는데 연어살을 갈아서 얼리면 설킁설킁 거려요. 근데 그렇게 섞어서 넣으면 먹으면 연어초밥 맛이 나요. 진짜로 얼리면 얼음 결정들이 이렇게 막 되면서 씹히는 그런 식감이 안 좋은 거예요. 에퀄리스로 만들면 그 자체가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렸더니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연어 단백질 아이스바가 만들어졌어요. 후리가케라고 일본 그 밥에 먹는 거 있죠. 탁 묻혀놓으면 딱 열어서 사람들에게 아이스바를 먹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파인다이닝에서 폼잡고 싶어도 정장을 입고서 아이스바를 빨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기에는 성공을 했어요. 연어 맛도 진짜 연어 초밥 맛이나.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가 뭐냐면 연어 초밥을 초밥으로 먹고 싶어하지 차가운 아이스바 형태로 먹고 싶어하지 않더라고요.

0: 그거예요. 호가 있는데 호 50, 불호 50. 실패죠. 적어도 호가 9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무섭게 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딴 걸로 또 바꾸면 되죠. 우리는 그게 장점이니까. 야,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좋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뭐한 하루에 대여섯 개는 조금만 먹고 남겨와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생소하대요. 바꾸자. 그게 우리 색깔인 거죠. 그런 대표적으로 성공했지만 실패한 요리. 제 의도는 다 담겼지만 고객의 그런 니즈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한 실패작일 수도 있죠. 나중에 다시 도전할 겁니다. 더 완벽한. 제가 생각해 요즘 또 머리 똑똑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천재가 있으면 반드시 빛날 확률이 높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천재가 많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가치들이 높고 다들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걸 제안하거나 실전해보자라고 하지 않아요. 해보면 더 확실하게 검증이라도 한번더 하면 확률이 더 높잖아요. 뭔가 잘 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짓은 당연히 해야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뭐든 나옵니다. 100점짜리든 30점짜리든 뭐든 나와요. 지금은 버티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시도조차도 잘안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안될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러는데 안될것 같던 거 10번 중에 다 10번 다 실패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되는 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나서서 해보고 버티고 하면 사람들 진짜 엄청난 것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더 해본 사람 무조건 이겨요. 저도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 테스트 하는 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어요. 그 자존감에 대해서 하는 토크쇼를 나갔는데 보통 대학, 미국 대학의 졸업자들이 자존감 포인트가 30점인데 전 3점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낮은 거예요. 제 스스로의 인간에 대해서 계속 혼자 질타하고 막 이런 편이긴 한데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잘난 거야. 왜냐면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막내 요리 와서 저한테 막 이런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아, your dish is totally different. 야, 네 요리는 완전 달랐다는 사람하고 그때 그게 엄청 자신감 있게 보였나 봐요. 지금도 이제 요리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본인 자신감이 낮은 건 그냥 뭐 신경 쓰고 난 자존감이 낮지 그러지 말고 자존감 높은 걸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죠. 당신은 뭐가 하고 싶으십니까? 참 어려운데 정말 쉽습니다. 난뭐 해야 되지?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건데 레스토랑 오는 친구들한테 뭘 얘기해? 왜 요리 시작했니? 하고 넌뭐 하고 싶어? 나는 나중에 무슨 레스토랑을 차려서 뭐 셰프님 멋있는 레스토랑 되고 뭐 셰프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러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 SNS 열어서 알고리즘 뭐가 뜨는지 보면 돼요. 저는 맨날 강아지 애니메이션 뜨고 막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쪽일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거는 심플하게 자기가 아는데 그걸 뭔가 생산적이고 막 엄청 거창한 걸 자꾸 찾아서 그러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즐거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존감 높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1: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수잔 발라동.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2: 이어서 지식 채널 2가 방송됩니다.

0: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성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1: 죽겠습니까? 앞에가 보면
2: 저등이 치고 막
3: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4: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란내는 거야?
0: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이때는 싸우면 두 대까지 안 나요. 어이, 야, 나와! 야, 시켜! 아이, 야, 야, 나, 야, 나오세요.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구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큰 한계죠.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이해하는 건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아빠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리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장롱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Establish a recon post downstairs. Code Red, repeat. We are at Code Red. Recon plan, Charlie. Execute.
5: Star Command, come in. Do you read me?
4: Where? Ah!

0: 양양시티 외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양양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양념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2: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이어서 무지개 강아지 딜런의 모험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우의 곽에서 레시피 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 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 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 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 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피성! 피성! 마음이 위험해!
5: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6: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7: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지구 영웅 헌개맨.

0: 이벤트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쫓아 생일 축하해 츄 덧셈 뺄셈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캠핑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츄.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3: 진짜 맛있겠지.
4: 와 진짜 맛있다.
5: 너무 좋다.

그래 이거야. 오늘은 커다랗고 빨간 모자를 쓸 거야. 그리고 특별한 트럭을 타는 거지. 삐뽀 삐뽀 삐뽀. 그리고 또 필요한 건 이거야. 이걸 불 끄는 옷으로 사용할 거야.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소방관이 될 거거든. 친구들, 나랑 같이 소방관 놀이 하지 않을래? 좋다고? 신난다! 아우, 아우, 아우! 그럼 우리 소방관 놀이 해보자. 자, 모두 다 같이 출동 준비!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이렇게 말이야. 자, 볼래? 너도 해봐. 엄마야! 이제 내 차례. 뭐야? 이거 왜 물이 안 나오지? 으아! 잘 나오네. 자,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소방관 놀이! 아우! 가자, 소방관 친구들! 사이렌을 울려라! 출동이다!

소방관 친구들, 저 소리 들려? 저건 내 친구 B씨 같은데? B씨가 구해달라는 것 같아. 소방관 친구들, 출동이다! 사이렌을 울려라!

0: 우리 소방관이야. 우리가 구해줄까? 응, 알았어. 기다려라, 소방관 질러님 나가신다. 그렇지. 우리 호스를 써서 B씨가 내려오게 도와주자. 그래, 자, 조금만 더. 잡았다! 무사했구나. 날아갈 뻔한 B씨를 구했어. 아우! 비비비. 어? 뭐라고 B씨? 비비비. 아, 이번엔 나무에서 좀 구해달라고? 비비비비. 소방관 친구들, 자, 출동이다! 소방관 한 명으로는 안 되겠어. 금방 올게.
1: 좋아, 기사들. 드래곤을 깨우지 않고 저 성까지 가야 한다. 그 전에 먼저 간식부터.
0: 안녕, 오지.
2: 드래곤이다.
0: 보디.
1: 딜런이구나. 줄까?
0: 고마워. 아참, 나무 위에 있는 B씨를 구해줘야 해.
1: 왜? 잡아먹힐까봐?
0: 어? 아니, 우린 소방관인데 B씨가 나무에 갇혔거든. 좀 도와줄래?
1: 좋아. 그럼 소방차에 타면 되는 거지?
0: 응, 맞아.
1: 또 사이렌도 울리고 말이야.
0: 그렇지.
1: 아, 간식도 가져갈까?
0: 좋아. 간식은 많을수록 좋지. 그럼 B씨를 구하러 가보자. 어서 타!

0: 내가 오지 소방관을 데려왔어.
1: 걱정 마. 우리가 널 그 나뭇가지에서 구해줄게.
2: 근데 저길 어떻게 올라가지?
0: 바로 소방관처럼.
2: 그래, 소방관처럼 해보자. 그게 어떻게 하는 건데?
0: 우린 소방관 어디든지 달려가죠. 삐뽀 삐뽀 사다리 차. 사다리! 난 사다리야. 날 타고 올라가. 그래, 바로 그거야. 아주 잘하고 있어. 그렇지, 오지 잘한다. 이제 거의 다 됐어.
2: 나 주는 거야? 내가 널 나뭇가지에서 구해줬어? 진짜? 여기 무지무지 덥네. 나 좀 안아줘.
0: 어때? 구조는 잘 돼가?
1: 그게 둘이 같이 있어. 그리고 간식도 있고.
2: 근데 우리 둘 다 나무 위에 갇힌 거 있지?
0: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제 구해야 할 친구가 더 많아졌으니까 소방관이 더 많이 필요하단 뜻이야. 손상안경을 만들어서 소방관이 더 있는지 찾아보자. 자, 이렇게. 비씨하고 오지를 구하는 걸 도와줄 친구가 보이니? 데이지야! 도와줄지도 몰라! 데이지!
3: 데이지! 우리 도와줄 소방관이 필요해!
4: 하지만 난 소방관이 아닌걸. 난 불이거든!
0: 불이라고? 불이야! 근데 우리 소방관이잖아! 그러니까 불을 꺼야지! 바로 호스로!
4: 지글지글 타닥타닥 난 불이다.
0: 그리고 난 소방관이고 말이야.
4: 뭐만 찾지? 쌩. 뭐만 찾지? 못 맞췄지? 또 못 맞췄지롱.
0: 가자 소방관 친구들, 저 불을 끌어 출동. 소방관, BC 소방관, 걱정 마. 지금 도와주러 갈게.
2: 우와, 불이 점점 더 가까워져.
0: 소방관들, 호스가 있잖아.
2: 호스? 그게 없으면 어떡하지?
0: 아무거나 쓰면 돼.
2: 호스, 호스, 호스.
4: 지글지글.
2: 호스다.
0: 불아, 이젠 도망가지 못할걸?
4: 난 불이다!
0: 소방관 친구들, 물 발사! 자, 뭐해? 너희도 해봐!
4: 불이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물!
2: 우와, 불이 꺼졌어!
0: 불구기 성공!
2: 딜런, 응, 뭐해? 근데 여긴 어떻게 내려가?
0: 소방관들이 전부 나무 위에 갇히다니, 이를 어쩌면 좋지? 서로서로 구해주자!
2: 하지만 어떻게?
0: 그건 아주 간단해. 무사히 착륙할 것만 있으면 돼. 봐봐! 착륙판이야! 뛰어내릴 준비는 됐지?
4: 난 됐어.
2: 아니 싫어. 난 안 할래. 정말 됐어.
0: 아이 괜찮아 오지. 같이 용기를 내보자.
4: 그래 오지.
2: 알았어. 한번 해보자.
0: 하나, 둘, 셋.
4: 우와, 구조작전 성공이야.
0: 구조작전 성공? 예, 우리가 해냈어. 아우, 아우, 아우.
5: 우린 소방관 서로서로 구해주죠.
0: 우리가 해냈다.

0: 그럼 또 만나.
1: 어?
2: 피자 배달부.
0: 친구들 안녕. 난 딜런이야. 자, 어서 들어와.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볼까? 오늘은 맛있는 냄새가 아주 많이 날 거야. 페퍼로니네. 그리고 주문을 받으려고. 딸깍.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피자 큰 거 한 판 주세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큰 거요? 알겠습니다. 딸깍. 그리고 이걸 쓸 거야. 피자 반죽까지. 이 위에 맛있는 페퍼로니를 얹으면 짜잔, 맛있는 피자 완성! 우와! 이제 식기 전에 빨리 배달해야 해. 왜냐하면 오늘은 바로 피자 배달을 할 거거든! 친구들, 나랑 같이 피자 배달하지 않을래? 좋다고? 아우! 아우! 아우! 아우! 아 참,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아무거나 쓰면 돼. 자, 그럼 초인종을 누를게. 띵동. 주문하신 피자입니다. 자, 여기요. 이제 너희가 해봐. 오, 내 피자군요. 고마워요. 자, 가자. 밖에 나가서 해볼까? 피자 배달 놀이! 아우, 아우, 아우! 이 피자를 배달해야 해. 식기 전에 빨리. 자, 출발!

0: 준비됐어, 비씨?
1: 미!
0: 좋았어! 유나 비씨! 잘한다!
1: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안 돼!
0: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왼쪽!
1: 엄마야!
0: 아니, 오른쪽으로! 솔방울은 바로 앞에 있어!
1: 아이, 참...
0: 그래, 바로 그거야!
1: 이제 내 차례!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안녕!
0: 안녕, 딜런!
1: 안녕, 딜런! 우린 피자 배달 놀이 중이야! 어? 나 피자 좋아하는데! 그럼 주문하실래요?
0: 신난다!
1: 잠깐, 난 전화기가 없는걸. 아무거나 쓰면 돼! 전화기, 전화기... 여보세요?
0: 비비?
1: 전화기야! 응? 아, 맞다! 삑삑삑삑 딸깍? 여보세요? 딜런의 피자 가게입니다. 안녕하세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 주세요. 페퍼로니 치즈 피자 하나요? 알겠습니다. 어디로 배달하면 될까요? 우리 보트집으로 가능한 한 빨리요. 걱정 마세요. 금방 갑니다. 딸깍? 좋아. 주문 받았어? 이제 피자를 만들어 볼까? 피자 반죽에 치즈를 뿌리고 페퍼로니를 얹으면 자, 완성! 그럼 오진의 보트로 배달하자.
0: 어? 가는 길은 알아? 안내해 줄게. 오진의 보트집으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1: 하지만 오진의 집은 바로 저긴걸.
0: 네, 오른쪽으로 가세요.
1: 좋아, 네가 잘 알겠지. 자, 출발!
0: 우와, 피자빵!

0: 알았어. 배달이 중요하니까. 피자 배달.
1: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미라요, 딜런, 미라.
0: 드디어 다 왔어. 언덕 꼭대기야.
1: 잘했어, 딜런. 아니, 당신은 잘 해낼 줄 알았어요.
0: 고마워. 어? 딸깍, 여보세요? 피자 배달입니다. 맛있는 피자를 금방 배달합니다.
2: 전데요, 주문을 좀 바꿔도 될까요? 네, 맞아요. 치즈를 추가하고 싶은데요.
0: 치즈 추가요? 네, 알겠어요. 딸깍. 큰일 났어. 치즈를 더 구해야 해. 그것도 빨리. 근데 어디서 구하지? 아, 그래? 손쌍안경을 만들어서 찾아보자. 혹시 치즈처럼 생긴 게 있는지 볼래? 저기 있다. 노란 민들레랑 주황색 잎. 가자.
2: 안녕. 어? 여긴 우리 치즈 가게입니다. 치즈 좀 드릴까요?
0: 네, 부탁해요.
2: 무슨 치즈로 드릴까요? 노란 치즈도 있고 주황색 치즈랑 또 이건 어때요? 고르곤졸라.
0: 우와, 치즈 종류가 참 많네요. 그럼 노란 치즈하고 주황색 치즈로 주세요.
2: 알겠습니다. 자, 여기요.
0: 치즈를 추가했어. 딸깍,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딜런의 피자 가게죠? 피자를 빨리 먹고 싶은데 거의 다 왔나요? 삐비비비.
0: 네, 곧 도착합니다. 딸깍, 피자를 빨리 배달해야겠어. 길 안내 부탁해. 오진의 집으로 가는 빠른 길은?
1: 저쪽으로 가면 됩니다. 으스스하고 시끄러운 덤불을 지나서요.
0: 으스스하고 시끄러운 덤불? 저게 정말 가장 빠른 길이야?
1: 네, 확실합니다.
0: 좋아.
1: 바퀴를 보세요. 막대기가 걸려있군요.
0: 어떡해. 꽉 끼었어. 그럼 저 덤불은 지나갈 수가 없겠는걸? 다른 길이 있는지 보자.
1: 정비사를 부릅니다.
0: 응?

0: 집에 도착했습니다.
1: 어? 드디어 다 왔다. 이제 피자를 배달하자.
2: 어떡해? 어? 토핑이 다 어디 갔지? 그 토핑이 없으면 피자 배달을 못 하는데 그걸 꼭 찾아야 해.
0: 찾는 중.
2: 이 근처에 있을 텐데.
0: 찾는 중. 어. 아직 찾는 중.
2: 오, 치즈는 여기 있어.
1: 응? 치즈, 치즈, 치즈.
2: 어? 치즈잖아. 그리고 페퍼로니야.
1: 자, 여기 있어. 비비. 고마워. 아이, 천만에.
2: 토핑을 다시 다 올렸네. 잠깐, 페퍼로니 하나가 없어. 친구들은 혹시 보이니?
1: 어? 이게 왜 여기 있지? 길안내 도와줘서 고마워, 데이지.
0: 천만에요. 길안내를 마칩니다. 우리가 해냈어, 딜런!
2: 이제 피자를 배달하자!
1: 아, 그렇지!
3: 자, 여기요!
4: 우리 피자야! 딱 맞게 왔네요. 피자 파티 하려고 내 친구들을 초대했거든요.
2: 우리가 해냈다! 아우, 아우, 아우!
5: 예, 예, 성공!
6: 피자 맛있는 피자 배달 왔네. 이제 맛있게 먹자.
1: 이야, 신난다!
4: 우, 맛있어 보인다.

0: 신나게. 그럼 또 만나? 그거 내가 깔고 앉았던 페퍼로니 맞지?
1: 정말? 먼저 먹을래?

0: 안양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양념시티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2: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타!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왜 주인님?
1: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네오미.
0: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1: 똑똑한 AI 로봇 네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1&1.
2: 사건 발생. 변신 경찰차 출동. 주차 블록 변신 경찰차. 경찰 본부로 변신. 월드컵 출동하라. 범인 검거 완료. 월드카 주차블록 변신 경찰차.
3: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4: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5: 지당하신 말씀.
4: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육식의 치킨.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전 붉은 행성 화성에서 라이브 중입니다. 믿음직한 로봇 보아와 함께요.
1: 안녕 제이, 무슨 일 있어? 더 활기차 보이네.
0: 그럼요, 오늘은 모래폭풍이 안 부니까 밖에서 실컷 뛰어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요. 가자 보. 여긴 임시 거주지인데 이주민들이 쉬면서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보, 같이 가! 여긴 테라시티 식물구역인데 식물 전문가들이 화성에서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 연구하고 있어요. 식물구역에선 어떤 일을 하세요?
2: 전 지구 식물이 화성 흙에서도 잘 자라게 하는 일을 한답니다. 감자처럼요.

0: 다들 들으셨어요? 지구의 서처럼 감자칩을 먹을 수 있대요. 맞다, 으깬 감자, 구운 감자, 치즈 감자고요.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빨리 확인해 볼게요. 시장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발전기에 무슨 일이 있어요?
1: 나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장비들을 돌려야 해서 전기를 좀 썼더니 발전기가 고장 났나 봐.
2: 아, 이런. 우린 전기가 나가면 큰일 나는데.
1: 아,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절 뽑아주신 거잖아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발전소만 폭파되지 않고 멀쩡히 남아있다면.
0: 우리
2: 짐이 안에 있는데.
0: 시장님, 이제 어떡하죠?
1: 아, 걱정하지 마. 누구보다 건물을 잘 짓는 친구들을 불렀거든. 기가 빌더. 곧 도착할 거야. 다들 잘 오고 있나요?
3: 네, 곧 화성에 도착해요.
4: 저 사람들이에요.
2: 어서 빨리 보고 싶어.
4: 다들 덩치도 크고 거대할걸.
2: 농사를 더 열심히 지어야겠는데.
1: 아, 어서 와요. 난 K예요. 테라시티의 시장입니다. 내 얘긴 들어봤겠죠?
3: 안녕. 우리가 기가 빌더예요.
5: 저기 봐. 우리 보고 기뻐서 할 말을 잃었어.
6: 탐험할게 진짜 많겠다. 벌써 좋아지는데.
5: 행성 전체가 붉은 먼지로 뒤덮여 있는 거야.
6: 너무 신나. 청소할게 잔뜩 있겠는데.
7: 여기는 엄청난 기회의 땅이야.
8: 새로운 친구들을 얼른 만나서 꼭 알아주고 싶어.
1: 그래, 너희들은 기가 빌더의 조수구나. 착각할 뻔했네.
2: 너무 귀여워.
1: 그럼 진짜 기가 빌더는 언제 오는데?
3: 우리가 진짜 기가 빌더예요. 그리고 전 조수가 아니라 팀 리더예요. 우린 하루팀이에요.
2: 귀여운 꼬맹이들에게 화성을 맡긴다고?
1: 자자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5: 아, 발전소가 고장났나요?
6: 우리가 딱 맞춰서 잘 도착했네. 정확히는 도착 예정 시간보다 83초 빨리 왔어. 아니, 82초, 81초, 80초.
5: 아니, 그것보다 더 일찍 와야 했는데.
3: 우리의 실력을 보여주자. 기가 빌더 출동!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티.
8: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9: 기가 빌더 출동.
2: 진짜 멋있다.
3: 좋아, 얘들아. 우리가 할 일이야. 화성에 진짜 멋진 도시를 만들어보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집도 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길도 만들고 전기를 만들어줄 발전소까지 지어야 해.

0: 대체 어떻게 한 거지?
1: 우리가 잘못 봤나 봐요.
0: 말도 안 돼.
2: 뭐 대단하구나. 근데 아직

0: 도시로 보낼 전기가 전혀 없어.
1: 아,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발전소가 잘 돌아갈 거예요.
2: 전기가 다시 들어왔다!
3: 세상에! 멋진데!

0: 변신 완료! 마이티 봇 변신 완료! 레일 봇 변신 완료! 스케일 봇 변신 완료! 루루스랑 변신 완료! 기다려!
1: 괜찮아? 안 다쳤어?
2: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 하마터면 우산을 타고 우주로 날아갈 뻔했어.
1: 우산? 그래! 이거 좀 써도 돼?
2: 더 이상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3: 바람이 너무 세!
1: 얘들아! 우산으로 모래바람을 막는 거야!
0: 보자.
4: 얼른 해보자.

0: 기가 빌더가 구해줬어.
1: 우와, 저거 좀 봐요. 너희 정말 대단해.
2: 잘했어, 기가 빌더. 너희는 화성을 구한 영웅들이야. 그거 봐요. 내가 최고의 건설 전문가를 불렀다고 했죠?
3: 세상에, 동 내부의 환경이 지구와 똑같아요.
2: 그럼 이제 이 무거운 우주복을 벗어도 되겠군요.
1: 상쾌해.
0: 우리들만의 집이 생겼어.
1: 그것도 화성에.
0: 고마워요, 기가 빌더.
4: 다들 우릴 좋아할 줄 알았어.
2: 헤라시티의 시장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기가 빌더는 화성 최고 건설팀입니다.

마음껏 기뻐해 두거라. 꽃 행성과 모든 비밀은 내 것이 될 테니까.

0: 화성은 원래 날씨가 선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오늘은 왜 이렇게 덥지?
1: 테라시티에서 라이브로 인사 전합니다. 오늘은 가장 특별한 날이에요. 일점의 날이거든요. 화성이 태양과 가장 가까워지는 날이죠.
2: 행복한 근일점의 날 보내세요. 기념하기 위해 식품공학팀이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자, 여기. 녹아버렸네.
3: 난 지금 뭐가 당기는지 알아?
0: 지구로 돌아가는 항공편?
3: 아니, 시원한 물속에서 수영하고 싶어.
2: 그거예요. 지금 테라시티에 필요한 건 수영장이에요. 일에 딱 맞는 팀이 있어요.
4: 시장님, 무슨 일 있나요?
5: 기가 빌더. 찜통 같은 더위에 다들 고생 중이야. 은하계에서 가장 멋진 수영장을 만들어줄 수 있니?
4: 수영장이요? 진짜 재밌겠다. 너무너무 신나. 빨리 수영장을 만들어서 놀자.
6: 왜? 나는 빼줘. 물이라면 질색이니까.
4: 물론이죠, 시장님. 다들 출동 준비됐어? 그럼 기가 밀다 출동! 땅타기 대장 쿠키! 땅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7: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8: 기다리다 출동!
4: 좋아, 얘들아. 이러면 어떨까? 화성 이주민들은 지금 너무 더워. 그래서 새로운 수영장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해주는 거야. 엄청 높은 미끄럼틀도 있고 아찔한 다이빙대랑 물이 쏟아지는 폭포까지 만드는 거야. 그럼 수영하러 가볼까?

0: 아, 이제 새로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해볼까?
1: 시장님, 안 돼요! 아직 수영장에 물이 없어요!
0: 아, 맞다. 수영장에 물이 있어야지. 깜빡하고 물을 안 채웠네. 걱정하지 마.
2: 시장님!
0: 바로 물을 채우긴 힘들겠어. 다들 좀 쉬다가 돌아오는 건 어때요? 한 30년쯤 후에?
1: 화성에는 생각보다 물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화성의 남극과 북극에는 물이 많지만 거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 사람이 버티기 너무 힘든 환경이거든.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만 있다면 수영장을 물로 금방 채울 텐데.
0: 용암! 극지방까지 연결된 용암 동굴이 있어. 아빈, 동쪽 언덕 지도를 띄워줄래? 저기, 동굴 보이니? 극지방의 환경은 매우 가혹하지만 그 밑으로 연결된 용암 동굴에 거대한 빙하가 있다고 했어.
1: 우린 빙하는 필요 없어요. 물이 필요하지.
3: 포키, 빙하가 물이잖아. 꽁꽁은 물, 녹이기만 하면 돼.
1: 자, 그럼 어서 가볼까? 기가 들던 출동!

정해선 난방기 한 대 준비 완료.

0: 우리가 드디어 도착했군.
1: 에? 뭐야? 이게 아닌데.
0: 기, 차 돌려! 엉뚱한 곳으로 왔잖아.
2: 수영장을 채우고도 남을 거야. 수영장 파티를 시작해볼 거야.
3: 아무도 우릴 막을 수 없어. 아까 내가 말했잖아. 난 수영하기 싫다니까.
2: 이상하다. 이건 계산에 없던 일인데.
3: 어쨌든 물이 더 생겼잖아. 그럼 좋은 거 아니야?
0: 바로 여기야. 내가 화성에서 제일 먼저 찾은 빙하야. 여기 있는 건 다 내 거야. 다 가져가서 실험에 써야겠어. 다들 뭘 꿈을 대고 있어? 빨리 쉬어.
3: 어이, 멈춰. 그 빙하는 우리가 써야 해.
0: 너희가 누군데?
2: 우린 기가빌더야.
4: 기가빌더, 건물에 질러 왔다.
3: 너희는 누군데?
0: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지금 농담하는 거지?
0: 농담 따윈 안 해. 그러니 방해하지 말라고. 너희 상관없는 일이니까 빠져. 얘들아, 가자. 동굴이 떠나가라. 놀아볼까?

0: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라이티볼 변신 완료!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번 변신 완료! 가! 따라와!
1: 하하! 그 기가 애성인지 뭔지는 안 보이는군. 내가 과학적 업적 쌓는 걸 아무도 막을 수 없어. 아무도!
0: 포부! 거기서! 네? 이제 도망 못 가, 포부!
1: 이건 말이야, 흔히 볼 수 있는 물이 아니야. 아주 소중한 물이지. 잘 봐! 스트라이크! 화성의 모든 차원은 오직 내 연구를 위해 존재한다. 비행 모드 작동!
0: 빨리 막아야 해!
2: 멀리까지 한번 뻗어볼게! 준비, 조준, 발사!
3: 야! 이건 또 뭐야?
1: 아니, 누구 마음대로!
2: 힘이 더 필요해!
4: 선에서 90도 오프셋 빅뱅을 파이로 나누면 아, 어디 떨어질지 알겠어.
5: 아, 기가 밀더는 안 돌아올 것 같지?

0: 어쩔 수 없지. 선풍기 앞에나 있어야겠다.
1: 아, 저기 좀 봐요.
0: 거대한 빙하잖아. 바로 우리 쪽으로 떨어지고 있어.

0: 난 수영장 만드는 건 좋지만 수영하는 건 안 좋아. 몸이 젖는 건 별로거든.
1: 어? 누가 물에 젖는 걸 싫어한다고?

0: 이어서 소맥커핀 찰칵 세계여행이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0: 피성 피성 마음이 위험해.
4: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5: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6: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0: 데뷔 드렉스. 내 손으로 만드는 무한 액션 트랙. 과학의 힘을 이용해 액션스톤을 굴려봐. 추진력을 이용해서 빙글빙글 360도 회전. 액션스톤 발사. 그래비 드렉스. 고어 스타트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1: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3: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1: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 형들, 떡볶이 먹자.
2: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1: 이거 대박이네.
3: 진짜 맛있겠지?
4: 대박. 너무 맛있는데?
5: 쫄깃쫄깃하네.
4: 너무 좋아.
6: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0: 출발 지점에서 시작해 각 나라를 방문하면 랜디온이라는 특별한 몬스터가 등장해 랜디온이 내는 민게임에 승리하고 세계 일주를 해내면 게임 클리어!
1: 오라! 과연 내 리듬에 따라올 수 있을까? 떨어지는 화살표에 맞춰 댄스를 춰보시지!

하, 이곳이 정렬의 나라 스페인인가? 생각보단 함성이 작은데. 그럼 내가 세상에서 가장 정렬적인 모델을 보여주지.

0: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게. 랜드마블의 규칙은 이미 알고 있지? 일단 리듬 노트에 맞춰 춤을 추는 거야. 굉장해! 리듬을 전부 맞췄어! 역시 이 게임의 랭킹 1등이야!
1: 오, 나와 승부하러 온 플레이어인가? 이거 정렬적인 무대가 되겠군!
0: 사람들을 원리대로 돌려놔!
1: 저 모습이 정...

0: 저들을 되돌리고 싶다면 나와의 게임 승부에서 이겨보시지. 자, 게임 시작이다. 떨어지는 화살표에 맞춰 나와 똑같이 댄스를 춰보시지.
1: 게임은 잘해도 직접 몸으로 하는 건 잘 못하네.
0: 올레! 과연 이 몸의 플라멘코 춤을 똑같이 따라 출 수 있을까?

0: 조기를 모르는 녀석이군. 하지만 이 완벽한 플라멩코 기술을 따라하지 못할 것이다.
1: 엄청나! 소맥의 정렬적인 막 졸업 가족들이 원래대로 돌아왔어!
0: 그래봤자 내 기술에 따라오지 못할 거야.
1: 가족 모두 춤에는 재능이 없는 것 같네.
0: 어째서냐? 내 플라멩코 기술이 더 완벽했을 텐데. 그런 거군. 저 가족의 진심 어린 막중이 기술보다 중요한 진정한 정렬을 담았다는 건가? 에스토이 데로타도
1: 렌디움의 약점인 QR코드가 드러났어. 지금이야! 녀석의 사진을 찍어!

데이터로가 돌아와서 다행이야. 어? 내가 누구냐고? 내 이름은 트레미.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냉기온들을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게임 속 세상에서 나와 너희들을 찾아.

챔피언들은 원래 게임 속 세상에 존재하던 몬스터야. 각 나라를 상징하지. 하지만 갑자기 램비온들이 현실에 나타났어. 그 탓에 여러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그래도 다행히 너희들 덕분에 에이터로를 캐치할 수 있었어. 소맥이 네가 아니었다면 스페인을 구하지 못했을 거야. 말하자면 선택받은 용사라고 할 수 있지. 이 위험천만한 모험에 함께해주겠다고 소맥이 너가 동의했잖아. 그럼 다음 행선지는 바로 영국! 이곳은 영국의 대표적 랜드마크인 시계탑 빅벤! 정확히는 시계탑 속 종의 이름을 의미해. 영국의 랜디오는 분명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긴장을 늦추면 안 돼!

0: 용맹한 자들이여, 모든 걸 걸고 최고의 결투를 보여다오. 뭐냐, 이 집만두는.
1: 펭귄의 권, 싸움을 멈춰.
0: 나를 막으려면 이 결투에서 이겨야 할걸. 승부하자고.
1: 현재 RPG 게임에서는 공격 선택지를 누르지 않으면 데미지

0: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날아가 버리면
1: 바로 나의 턴이 시작되지. 화염칼.
0: 맞아, RPG 게임에서는 스킬의 설명을 잘 읽고 활용하는 게 중요해. 역시 게임은 소액이야.

0: 내가 스킬이 없어도 너에겐 일반 공격이 있다고!
1: 공격은 겨우 그게 다인가?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겁쟁이 녀석이었군. 단칼에 끝내주지!

0: 도망가기 버튼이 생겼어. 일단 도망치자.
1: 나약한 녀석. 뭐야, 벌써 티타임 시간이잖아.

0: 어라? 왜 그래? 괜찮아?
1: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겁쟁이 녀석이었군.
0: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게 신경 쓰인다고? 그래도 전에는 엘토로에게서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싸웠잖아. 나는 봤어. 소맥이 네가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런 너와 함께라면 다시 한번 싸울 수 있어. 자, 영국을 구하러 가자.

시간에 합을 맞춘 것 치곤 좋은 연계다. 하지만 엑스칼리버! 나의 승리다.

0: 멋진 소방구조 대원이 됐어. 든든한 새 친구 트윗과 함께 말이지.
1: 반가워. 난 트윗이야. 어떤 사건도 맡겨만 줘.
2: 다요, 트윗, 사건이야. 어서 출동해야 해.
0: 알았어요. 소방구조대 출동.
3: 자동차 구조대도 있다는 거 잊지 말라고. 자동차 구조대 출동.
2: 도시에서 일어나는 위험한 사건들과 거짓으로부터
3: 시민들을 지키고 진실을 밝혀내라.
4: 그래비 트랙스. 거침없는 액션스톤에 질주. 멋진 확장을 이용해서 최고의 트랙에 도전해봐. 높이 올려준 다음 마무리로 멋지게 착지. 그래비 트랙스. 코어 스타터와 다양한 확장을 만나보세요.

0: 형들 떡볶이 먹자.
1: 떡볶이에 닭고기가 들어가 있네.
2: 진짜 대박이네.
1: 진짜 맛있겠지.
3: 대박. 너무 맛있는데?
4: 쫄깃쫄깃하네.
3: 너무 좋아.
1: 잘 어울려.
5: 쫄깃한 닭다리살이 가득한 닭떡볶이.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7: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육수 치킨. 크크크.

0: 아저씨, 저 좀 태워주세요.
1: 안 돼, 이 녀석아. 버스는 정류장에서만 승하차하도록 되어 있어.
0: 아, 아저씨, 제발 한 번만요.
2: 네?
1: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세요, 손님.
2: 아저씨!
3: 쟤는 뭐야? 어?
4: 이연?
1: 응? 뭐야? 아이고, 저 어이없는 녀석.
2: 아저씨,

0: 망했다.
1: 에휴, 그냥 뛰어가면 되겠구먼. 나갈래요! 문 열어줘요!
2: 얼른요!
3: 저도 나갈래요! 열어주세요!
4: 괜찮아요?
1: 아, 안 돼요!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4: 어떡해!
5: 큰일 났어요! 여기 버스가 추락할 것 같아요!
6: 그렇잖아도 보고 있어.
7: 서둘러 다른 대원들도 출동시켜야겠군. 그때까지 버스가 버틸 수 있겠나?
6: 이 안이 있으니까 한번 믿어볼 수밖에요.
7: 알겠네.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도와주세요.
1: 자, 빨리 잡자고.
0: 잡아. 아저씨, 절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시면 안 돼요.
2: 아, 알았어.
0: 바이어 로봇가 곧 올 거예요. 조금만 더 버티세요.
3: 이미 도착했어.
0: 어?
3: 버킷리스 액션.
4: 이카루스 액션.
3: 이제 저희에게 맡기세요.
0: 서둘러줘.
4: 걱정 마. 내가 받치고 있는 동안 어서 끌어올려!
3: 알았어! 손이 받질 않아!
4: 이제 함께 서둘러!
0: 조금만 버텨! 내가 지원할게! 페닉스 액션!

0: 해냈다.
1: 아직 아니야. 어? 승객들을 무사히 나오게 해야지.
2: 물론이지.
3: 자, 다들 조심해서 내리세요.
4: 긴장이 풀려서 그런지 다리가 안 움직여.
5: 종종 일어나는 일이죠. 제가 도와줄게요.
4: 피닉스님.
5: 맞아, 이 느낌이야. 살아있는 느낌. 샘은 내가 얼마나 바쁜지도 모르시면서. 내가 바로 지각 대마왕.
6: 맞아 맞아, 지각 대마왕이지.
0: 10연속 지각이라니. 학생이 맞나요?
6: 지각 대마왕.
5: 니들 정말.
1: 그만 그래.
5: 어? 유리?
1: 이 안은 지각 대마왕이 아니야. 오늘은 버스 사고 현장에서 파이어로봇

0: 도착할 때까지 사람들을 돕느라 늦은 거라고.
1: 그것도 지각인데.
0: 어머, 다쳤네.
2: 아, 이거 별거 아니야.
0: 내가 붕대 감아줄게. 나 응급 구조사가 되기로 했거든.
2: 아, 그래?
0: 그럼 몸 조심해.
3: 이게 뭐야?
4: 변봉이네, 변봉.
3: 변봉이네, 변봉.
1: 몸 조심해.
5: 울리?
1: 몸 조심.
3: 유리가 나한테 몸 조심하래.
6: 이번에도 전교 꼴찌 같은데.
3: 다녀왔습니다. 옷만 갈아입고 바로 본부로 갈 거예요. 어?
6: 본부? 너 이거!
3: 어? 아! 내 빛나는 성적표가?
7: 어? 뭐야? 너 머리 왜 이래?
3: 아, 별거 아니에요. 버스 사고 현장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조금 다쳤어요.
7: 이게 조금이니? 완전히 미이라가 됐잖아.
3: 이러다가 훈련 늦겠네. 저 다녀올게요.
7: 이현아, 강희안! 아, 저 성적표! 이 녀석이 얼렁뚱땅 도망을 쳐!
8: 여보, 뭐? 우리 아들이 다쳤다고? 얼마나?
7: 몰라. 다친 데 보여주지도 않아. 나 걱정돼, 여보. 아직 중학생인데 저러다가 큰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
8: 큰일은 뭘. 아직 중학생이니까 저렇게 열정이 넘치는 거지.
7: 당신, 이안이 태어날 때 무슨 일 있었는지 잊었어?
9: 오늘은 고층 건물에 화재가 났을 때를 가정해서 벌이는 구조훈련이야. 모두 준비됐지?
3: 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1등을 해볼까?
10: 1등한 적도 없으면서. 그리고 이건 경쟁이 아니거든.
11: 뭐, 이안에게는 파이어 로보가 인생의 딱이니까.
9: 그럼 준비 시작!
12: 잠깐!
3: 아이고, 갑자기 뭐예요?
12: 잠시 실례하겠네.
9: 박사님, 무슨 일이세요?
12: 긴급한 전달 사항이 하나 있네.
3: 에?
12: 이안은 지금부터 파이어 로보에서 제외한다.
13: 네?
3: 오늘의 안전 교육!
9: 오늘은 파이어 로보가 버스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조했지? 그러면 이번엔 안전하게 버스를 타는 방법부터 알아볼까?
3: 버스를 탈 때는 버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인도에서 안전하게 기다려요.
10: 뭐야? 자기는 버스를 따라서 뛰어갔으면서?
3: 그건 내 잘못이야. 죄송합니다.
11: 또 창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밀면 안 돼요.
9: 맞아. 창밖으로 손을 내밀면 표지판이나 나무, 다른 차에 부딪힐 수 있어요.
10: 태우, 너! 그리고 내릴 때는 버스 뒤쪽을 먼저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요.
9: 맞아. 뒤쪽을 확인하지 않으면 오토바이나 자전거, 다른 차와 부딪힐 수도 있거든. 그러니 항상 주위를 확인하고 내리도록 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13: 안전!

0: 네가 여기 웬일이냐?
1: 아빠가 절 출동 못하게 하셨어요?
0: 출동? 아, 그거? 우리 아들은 왜 그렇게 파이어 로보가 하고 싶을까?
1: 왜긴요? 사람들 구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보람차고 막 슈퍼 영웅이 된 것 같다고요. 근데 공부 좀 안 했다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0: 엄마 아빠가 단지 성적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니?
1: 당연하죠. 공부만 빼면 저처럼 완벽한 아들이 어디 있다고요.
0: 이안아, 이게 뭔지 아니?
1: 몰라요. 근데 아빠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0: 이건 개인 인식표라는 건데 화재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밖에 있는 동료에게 맡겼다가 나올 때 돌려받는 거야. 하지만 아빠도 인식표만 남길 뻔한 적이 있었어. 아마 네가 막 태어났을 때였을 거야.
1: 네?
0: 엄만 그때 충격을 받아서 네가 태어났는데도 기뻐하지 못했어. 그래서 너한테도 그런 일이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마음을 좀 이해해 주자. 응?
1: 알겠어요.
2: 정말 이대로 이안을 포기하실 건가요?
3: 어쩔 수 없네. 가족을 잃은 마음은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2: 하지만 어렵게 찾은 피닉스의 주인이에요. 피닉스가 없으면 파이어로봇은 완전해질 수 없다고요.
3: 그것도 알고 있네.
2: 이안의 어머니를 모셔서 설득해보는 건 어떨까요?
4: 안녕하세요.
3: 네.
4: 이걸로 할게요.
1: 출동을 안 하니까 할 게 없네.
4: 도와줘요, 피닉스님.
1: 유리야! 여기서 뭐해? 나 여기 있는 거 알고 온 거야?
4: 아닌데.
1: 아이, 설명 안 해도 돼. 우리 일단 회전 목마부터 탈까? 같이 타니까 신난다, 그치?
4: 그래.
2: 스카이타워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32층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3: 소방관만으로는 역부족이겠군. 준비됐나?
5: 네!
3: 제 위에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자, 이쪽으로.
1: 허큘리스 액션!
2: 이카로스 액션!
1: 상황은 어떻죠?
3: 중간층까지는 진압했고 이제 전망대의 불길만 남았네. 다행히 사람들은 모두 대피시킨 상태네.
4: 대장님!
3: 무슨 일인가?
4: 강철 팀장 인식표가 아직 남았습니다.
3: 강철 팀장이?
5: 강철 대원은 이 안의 아버지다.
6: 네?
7: 대장님! 42층 계단! 야!
3: 강철! 강철! 대답해!
8: 42층 바로 갑니다.

0: 오히려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1: 나라도 이안에게 알려야겠어.
2: 르르. 아, 참 아름다운 세상이야.
3: 이안아.
2: 응? 유리야?
3: 난 사실
2: 어? 왜? 나 지금 바쁜데.
4: 뭐? 아빠가?
3: 어?
4: 아빠! 아빠! 정 박사님! 피닉스 출동을 허가해주세요!
5: 안 된다. 넌 이제
6: 강이안! 너 거기 들어가기만 해봐!
4: 어? 엄마? 엄마가 왜 거기 있어요?
7: 네 문제를 설득해보려고 모셨어.
6: 너 거기 가만히 있어? 아빠가 위험한데 너까지 잘못되면 엄마 못 살아.
4: 엄마.
6: 엄마에겐 아빠와 네가 더 소중해. 불 속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구한들 엄마에겐 아무 의미도 없다고.
4: 엄마.
1: 저기 어머님. 끼어들어서 죄송하지만 의미는 있어요.
8: 제가 바로 그 증거예요. 어릴 적 절 구해주신 소방관 아저씨 덕분에 저도 파이어로보가 될 수 있었어요. 제게는 정말 큰 의미예요.
9: 엄마, 들으셨죠? 아빠는 누군가에게 영혼과도 같은 존재예요. 저도 그런 아빠처럼 되고 싶다고요.
6: 이안아.
9: 엄마, 아빠를 꼭 구출해낼 거예요. 알았죠?

0: 이런. 내가 너무 늦었지?
1: 그런 소리 말고 넌 빨리 아버지를 찾아.
0: 알았어.
1: 그럼 부탁해.
0: 아빠 들리세요? 아빠 들리면 대답하세요.
2: 여기까지인가? 여보, 이안아, 엄마를 부탁한다.
3: 아빠, 아빠, 나는 아빠 같은 훌륭한 소방관이 될 거예요. 아빠, 대답해요.
0: 아빠, 아빠, 이안. 아빠, 괜찮아요?
4: 역시 파이어로봇!
5: 정말 멋져요.
4: 오, 진짜 멋지다.
0: 엄마, 아빠는 괜찮아요. 다리만 좀 다치셨어요.
5: 여보, 미안하.
6: 자, 갑시다.
7: 역시 피닉스님.
0: 어? 유리야!
7: 어머! 피닉스님이 내 이름을?
0: 제가 도와줄게요.
7: 이안아, 미안해. 사실은 널 만나러 갔던 게 아니었어.
0: 오늘의 안전 교육.
8: 오늘 파이어로봇은 건물 화재에서 이안의 아빠를 구조했지? 만약 건물에서 불이 나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
0: 불을 피해서 나와야 해요. 불은 우리 파이어로봇와 소방관이 끌 테니까 먼저 내 몸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0: 가스, 가스, 가스! 불이 났을 때 생기는 가스를 마시면 쓰러질 수 있어요. 응? 옷이나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낮춰서 대피해요.
1: 한 손으로 벽을 만지면서 움직이면 길을 잃지 않고 문을 찾을 수 있어요. 아, 참!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으니 확인하고 열어요.
2: 좋아요.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는 가스가 쉽게 차서 위험하죠? 꼭 계단으로 대피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0: 이어서 자이언트 팬TV가 방송됩니다.
1: 짜잔! 특별한 정 통통 치즈 카드를 두 장이나!
2: 어?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인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3: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3: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4: 피성! 피성! 마음이 위험해!
5: 짜증나고 막 화나려고 해.
6: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7: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0: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1: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2: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0: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1: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이거 번호.
1: 번호는
0: 한 명 어디 있어?
2: 펭수 안 왔습니다. 펭수.
0: 펭수? 펭수 어디 갔어? 맨날 누죠?
3: 저기 가서 저기 저기 온 것 같습니다.

0: 빨리 안 와?
1: 안녕하십니까?
0: 빨리 서라고. 응? 왜 늦었어?
1: 저 안 늦었는데요?
0: 너 항상 늦어. 지금 몇 시야?
1: 5시 8분이야.
0: 앞으로 늦지 마. 너 때문에 지금 운동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지금. 다들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
1: 왜 기다려요?
0: 너 때문에 운동이 안 되니까.
1: 그게 아니고 다들 저보다 일찍 온 거죠. 제가 늦은 게 아니고. 저는 시간 맞춰 왔어요.
0: 너 왜 자꾸 말 대답을 왜 하는 거야? 예 아니오만 해. 알겠어? 얘는 해야지.
1: 예!
0: 그래. 좀 늦었지만 운동 시작하자. 이사망들 몸 풀고 1학년들은 공 죽고. 오케이?
1: 예? 저희 왜 공 죽어요? 그럼 2학년, 3학년은 안 죽어요?
0: 너 2학년, 3학년 되면 안 죽게 해줄게. 1학년이니까 주서.
1: 저는 2학년 때 죽고 싶어요.
0: 그때도 분명 죽게 해줄게. 지금도 주서 그러면은.
1: 그러면 3학년 때는?
0: 그때도 죽게 해줄게. 또 주서. 빨리 가.
1: 예. 1학년 죽으러 가자.
2: 그래. 가자.
1: 와 진짜 많아. 이거 언제 다 주워?
3: 야, 펭수 빨리 주워.
0: 3 스텝 고.
3: 야 펭수야. 어? 너 왜 늦었어?
1: 나 안 늦은 거라니까?
3: 너 늦어서 우리 다 같이 혼났잖아.
1: 아니 나는 맞기도 했는데 다들 빨리 온 거야. 그러면은 야,
3: 너도 앞으로 10분 일찍 와.
1: 그래? 너네는 어떤 선배가 제일 무서워?
3: 야 이거
1: 얘들아 우리는 하나야.
3: 3학년, 2학년 선배님들은 다 멋있고.
1: 아?
3: 딴짓하지 마.
1: 아니 빨리 듣고 다 같이 몸 풀면 좋은 건데 이거. 근데 너네 솔직히 구호 다 외웠어?
4: 당연히 다 외웠지.
3: 당연히 다 알고 있지.
1: 뻥치네. 아직 못 외웠잖아.
0: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술!

0: 꿈내 센스가 센스가 웃자 웃자 웃자
1: 웃자 야 너희들 꿀 안 먹고 뭐해? 내일까지 먹을래?
2: 아 빨리 죽겠습니다.
1: 빨리 모아.
3: 빨리 모자.
4: 빨리 모자.
2: 빨리 모자. 파이팅 있게 공 주우려고 한 건데. 봐라 나는 아무래도 농구에도 소질이 있어. 슛! 아, 노.
5: 다시.
2: 뽀뽀뽀뽀뽀뽀뽀뽀뽀.
5: 야, 정말 치지 마.
0: 인사, 됐습니다.
2: 어디가? 안녕하십니까?
6: 펭수, 너 나 좀 잠깐 봐. 빨리 따라와.
2: 어? 지금 보고 있는데?
6: 빨리 따라와.
2: 아, 따로 보자고요? 와, 대박이다. 와, 나 스카웃 당한다. 와! 조금. 감독님 어디까지 가요?
6: 빨리 들어와. 여기 앉아.
2: 네.
6: 아 여기 있는 내 자리야. 아. 여기 앉아야 돼. 아. 그래. 펭수 너 요즘에 고민 있어?
2: 아 과연 이 프로 구단에서 단체로 저를 스카우트하려고 그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
6: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
2: 뭡니까?
6: 인성이야. 근데 아까 보니까
2: 네.
6: 훈련 그 집합하는 데도 늦고 공 줬는데도 다른 친구들이 열심히 주는데 너는 줍지도 않고 우리 서울고 야구 부원들은 전부 인성이 너무 좋아. 네가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물을 흐린다든지 그러면 서울고 야구부가 전체 욕을 먹게 되는 거야.
2: 오.
6: 무슨 말인지 알겠어?
2: 네.
6: 그러니까 앞으로 야구보다는 첫 번째 인성이 돼 있어야 돼.
2: 저 그래. 궁금한 게 있습니다.
6: 어 뭔데?
2: 감독님 인성은 어떻습니까?
6: 김동수 하면 원래 인성이었어. 너무 웃는 것 같은데? 향수?
2: 감독님 그럼 저 질문 있습니다.
6: 질문 또 하는 거야?
2: 네.
6: 그래.
2: 야구란 무엇입니까?
6: 야구 그렇지. 야구는 인생이야. 이 인생에 세 번의 찬스가 온다는 거 알아 몰라. 9이닝을 하면 세 번 정도는 온단 말이야. 세 번 중에 한 번 내지 두 번만 살리면 이길 수 있어. 그만큼 야구는 재밌고 그렇다는 거.
2: 와, 인생 그 자체군요.
6: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2: 알겠습니다.
6: 그래. 가서 이제 또 훈련해 알았지?
2: 예!
6: 아 이거 봐. 이거 인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0: 끝까지 봐야 돼. 야, 펭수야, 맞히지 말고 휘둘러야 돼.
1: 아, 휘둘러!
0: 그렇지.
2: 휘둘러야지, 휘둘러.
0: 반말하지 말고. 야, 지우야, 네가 가서 한번 봐줘.
3: 이렇게 돼서, 여기 공이 오는데 이렇게 쳐서.
1: 아, 이렇게 안쪽으로!
3: 네, 그렇지.
1: 오케이, 하겠습니다. 안쪽으로.
2: 오케이.
1: 안쪽으로 그냥! 안쪽으로 그냥! 안쪽으로!
0: 야.
1: 안쪽으로!
0: 야, 역시!
1: 아!
0: 이, 펭수야.
1: 네.
0: 일단 첫 번째는 공을 끝까지 봐야 되는 거야.
1: 공을 끝까지 봐.
0: 어. 이 눈이 이렇게 되면 나올 정도로 그냥 눈을 이글이글 딱 봐야 되는 거야.
1: 네.
0: 잘 맞을 때는 그래도 이렇게 딱 보고 치는데
1: 네.
0: 안 맞을 때는 돌린단 말이야.
1: 아.
0: 강하게 치려고 그러니까. 그래.
1: 공을 끝까지 알았지? 보고 쳐라.
0: 그렇지. 이쪽으로 나와봐. 내가 치는 네. 거 한번 보여줄게. 오.
1: 오. 오.
0: 자, 한번 넣어봐.
1: 뭐 하세요?
0: 아, 일단 한번 본 거야.
1: 아.
0: 아, 일단 한번 본 거야.
1: 아.
0: 공을 끝까지 보고.
1: 오, 오, 오 뭐야!
0: 잘 맞을 때 끝.
1: 오!
0: 알았지?
1: 알겠습니다.
0: 잘 보고. 오. 다시 한 번. 공을 끝까지 봐야 돼.
1: 공을 끝까지 보는 게 중요하구나. 공을 끝까지 보고 쳐라. 끝까지! 끝까지!
0: 휘둘러야지!
1: 아, 왜 안 돼요!
0: 야, 공을.
1: 아이!
0: 에이, 너 펭수, 야, 나 안 되겠다. 너 타자는 그만하고 포수를 좀 열심히 한번 해봐.
1: 역시. 제 재능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0: 아, 일단 포수도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1: 저 포수가 맞는 것 같습니다.
0: 아니야, 일단 가보자.
1: 왜냐면 제가 펭수 아닙니까?
2: 펭수, 빨리 와, 펭수야.
1: 예. 역시나 포수야.
2: 빨리빨리 가야지, 빨리빨리.
1: 예, 뻘!
3: 펭수.
1: 저 포수하러 왔습니다. 이걸로 공 다 잡겠습니다, 제가.
4: 너무 큰 거 아니야, 글러브가?
1: 이거 모든 공 다 받을 수 있어요.
4: 자세부터 한번 볼까?
1: 자세요!
4: 너무 어정쩡한데?
2: 포스 일로 와봐.
4: 우리 형들이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자.
3: 하나, 둘,
1: 뭐야,
3: 셋,
1: 저게?
3: 네.
4: 2번 해보자, 2번.
3: 하나, 둘, 셋,
1: 뭐야?
3: 넷, 다섯,
5: 쌍안, 쌍안. 초이스 주면사 엉덩이를 졸음 잡았던.
4: 자, 선배들 하는 거 잘 봤지?
1: 저 포수 안 할래요.
3: 똑바로 해, 똑바로. 구에 맞춰서 하는 거야, 구에.
1: 예.
3: 2번.
1: 아, 샹하이, 샹하이.
3: 네, 샹하이, 샹하이.
1: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아웃! 아! 아웃! 아! 어, 다리 후들거려. 아니, 공 잡는 거에 이게 왜 해야 돼요?
4: 이건 포수한테 가장 필요한 훈련이고, 그러면 이 훈련을 왜 하는지 알려줄게.
1: 예.
4: 막내야, 화철이 공 한번 받아볼래?
1: 오! 화철 선배님 공이에요. 좋아요.
4: 화철아.
6: 예.
1: 어! 어! 어! 아우, 내 눈! 아우! 예. 어후! 오, 코치님, 제 눈 괜찮아요?
4: 아주 멀쩡하던데.
1: 오, 쉬어. 선배님, 선배님 너무 좀 무셔요. 아! 반갑습니다.
6: 네.
1: 선배님 아버님께서 홍성원 선수님이시죠?
6: 아, 맞아. 잘 알고 있네.
1: 제가 아버님 같은 멋있는 포수가 되겠습니다.
6: 아, 좋다. 세게 던져내는 거잖아, 그럼.
1: 당연하죠.
6: 아, 전력으로 던져줄게, 오늘.
1: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6: 오케이, 오케이.
7: 펭수는 큰일 났어.
1: 높아! 높아!
6: 이건 너 잘못이지.
1: 볼이야, 볼!
6: 이건 너 잘못이야.
1: 제 잘못이라고요?
6: 너 글러브가 얼마나 한데 그걸 못
1: 잡아. 자스민! 짚고, 짚고! 와우!
6: 이거 너, 못 잡네, 근데. 가운데 되는 저도.
1: 어우, 너무 느려! 저기 내일도 잡겠어요, 내일.
6: 느리다 했다.
1: 아, 진짜로,
6: 진짜로. 올려줄게, 그러면.
1: 진짜로! 와우! 아, 아, 아, 아.

0: 그냥 던져!
1: 받아본 김에 이번 지우공도 한번 받아볼까?
2: 오, 지우민님은 공 빠릅니까?
1: 한 154까지 나오는데 펭수 받을 수 있겠어?
2: 154요?
1: 지우야.
3: 예.
2: 선배님, 전력 투구해 주십시오. 전 한 200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3: 진짜로?
2: 네.
3: 알겠어요. 형이 던져줄게.
2: 예, 감사합니다. 가자! 와우! 야, 이거 맞으면 죽겠는데! 강하게! 우와! 가라!
3: 으차!
2: 아, 나이스!
3: 좀 잡아봐.
2: 컴온! 우와! 우와! 어디 갔어?
3: 저기 글러브 껴있잖아.
2: 어디 갔어? 어, 여기 있어? 형님, 저 잘하죠?
3: 너가 잡은 거 맞아?
2: 제가 잘하는 거죠. 아, 뭐, 이 정도면은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 거기 던져줄게.
2: 검은! 아우! 아!
1: 펭수야, 원래 그렇게 어려운 거야.
2: 아, 이거 우리 안 잡히는 거예요?
1: 그래도 내가 봤을 땐 좀 잘한 것 같아.
2: 그래요?
1: 다음 훈련하러 갈까?
2: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역시 154kg는 빠르긴 빠르구나.
3: 빨리 와, 펭수, 빨리 와.
2: 아니, 코치님.
4: 네.
2: 도대체 웨이팅을 맨날 왜 하는 거예요?
3: 일로 와봐.
2: 아니, 야구를 하고 싶어요.
3: 말 될 거야, 일로 와, 빨리.
2: 아.
3: 빨리 올라가.
2: 잘했지.
5: 이거 봐봐, 100kg 아니야?
3: 일로 와.
5: 일단, 일로 와.
3: 일로 와,
5: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와. 이거 딱 읽어봐. 강혜자 항의, 빨리 읽어봐.
2: 강혜자 항의는요? 기능성 훈련 혹은 해당 종목 훈련 위주로만 했던 운동선수들, 3개월에서 6개월만 스트렝스 훈련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음.
3: 뭐 말 이해했어?
2: 못했어요.
5: 몸으로 직접 해요. 가자.
2: 아니, 못했는데.
5: 자, 지금 운동하는 거 보이지?
2: 우와.

0: 빨리 배워, 빨리 배워, 빨리.
1: 마지막 세트, 마지막 세트.
2: 죽여, 펭수!
3: 죽여! 죽여버려, 죽여버려!
2: 펭수, 구급차 불러, 구급차!
3: 사랑하는 여자 생각해, 사랑하는 여자!
2: 야, 사랑하는 여자, 사랑하는 여자!
4: 자, 나와봐, 다시 읽게. 이거 왜 하는 거야? 강한 것이 기능적인 것임. 대부분 운동선수들은 충분히 강하지 못함. 이게 무슨 말이야?
0: 그냥 너가 웨이트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아, 조용히 하고 하면 돼, 그냥. 그냥
4: 알겠습니다.
0: 알겠지? 열심히 하자.
4: 열심히 할게. 야구하러 왔다고. 이게 뭐야! 아, 진짜 이거 너무 힘들다. 나는 포수가 잘 맞는다고 생각했거든.
5: 그래서 네가 머리가 크니까 이 타겟이 넓어가지고 투수들이 던지기 편할 거야, 포수로 하면.
4: 아, 머리가 크면 좋은 거야?
5: 당연하지. 너 100kg 넘잖아.
4: 응.
5: 포수야, 그러면.
4: 왠지 모르게 그 코치님 보니까.
5: 그치? 포수 코치님이잖아.
4: 어.
5: 너 밀리지 않아.
4: 어, 그니까. 아니, 코치님이 나랑 맞더라고.
5: 어, 넌 된다니까. 넌 무조건 포수야. 넌 하다 보면 다 성공할 거야.
4: 근데요, 저 궁금한 게 이제 졸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제 순서가 뭐예요?
5: 프로에 이제 지명 받는 걸 기다리고, 만약에 프로에 지명을 못 받으면 이제 대학이나 뭐 다른 데, 독립야구단 이런 데를 들어가는 거지.
4: 그럼 다들 어때요? 지금 심정이 좀 착잡하겠네요?
5: 그치, 불안하지.
4: 그거 언제 나와요?
5: 그거 이제 한 달 뒤에, 9월 20일쯤에 나와.
4: 오! 진짜 보시네? 정우민님, 프로 가실 거 아니에요?
1: 어, 그렇지.
4: 그럼 가장 원하는 구단이 있어요, 혹시?
1: 형은 프로 구단 어디든 다 좋지. 뽑히면 다 감사하게 가야지.
4: 근데 정확히 다 뽑아. 왜 말을 못해?
1: 어디를 선택받는 게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펭수야.
4: 뭔가 이거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안 말하는 거죠? 우리끼리 있을 땐 다 말했잖아요. 자, 서울 고등학교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3: 군대 준비! 군대 시작!
4: 군대 시작! 군대 시작! 군대 시작! 군대 시작! 군대 시작! 이제 집에 가나요?
1: 우리 라커룸 청소하고 가야 돼.
4: 아, 청소 내일 하면 안 돼?
1: 형사 비자 들고 가자.
4: 청소하겠습니다.
1: 형사야, 청소 깔끔하게.
4: 예! 아니, 선배님! 선배님이 나오셔야 청소를 해야죠.
5: 먼지 나오잖아, 먼지.
4: 아, 먼지가 나오죠. 먼지 됐으니까. 너네 1학년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동안이시네. 어머, 선배님들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6: 그치.
4: 이름이 뭐예요?
6: 이름은 아직 안 지었는데 추천해봐.
4: 시바. 시바랑 시바 새끼. 지금 몇 페이지까지 읽으셨습니까?
1: 지금 20페이지.
4: 그 정도는 제가 청소하고 있는 동안 읽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냄새가 좀 난다. 선배님 언제 씻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열심히 하셨네요.
1: 그래, 평소 수고했다.
4: 수고하십니다. 자, 나이스! 와, 취한다. 와, 취해. 이 열정. 열정의 냄새. 좋아. 좋아. 다음 편. 날 좋을 땐 역시 안 가는 게.

0: 낙동강 천삼행기가 전체가 다 울었어.
1: 나가 이 말이야.
2: 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작업 못해.
3: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1: 좋지, 우리 집인데.
4: 그때가 그립네.
1: 그립지.
5: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9: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EBS 뉴스입니다. 한국 창작 뮤지컬이 해외 무대에서 활동 반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작품을 단순히 수출하는 데서 나아가 현지 배우와 제작진이 참여해 해외 관객을 직접 만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요. K뮤지컬의 해외 진출 가능성과 과제를 살펴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1: 유진 씨! 안녕!
2: 민호야.
1: 최장, 대구시장 매국사.

0: 창작 뮤지컬 유앤잇의 작사가이자 작곡가인 이지 뮤지컬 컴퍼니의 이응규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유앤잇은 이 세상을 떠난 아내를 잊지 못하는 남자가 이 아내의 모습과 기억을 그대로 재현한 이 AI 로봇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작품을 구상했을 때 이 AI를 소재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1: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세계 최초로 시민권을 받은 그 휴머노이드 로봇 소피아에 관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한국에도 방문해서 여러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소피아는 제가 알고 있던 로봇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말을 했고 또 피부의 질감이나 표정, 그 눈빛도 사람과 아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가까운 미래에는 정말 인간과 흡사한 로봇이 나타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상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세상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작품을 창작하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상상에 가까운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는데요. 지금은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는 실제 이런 일이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질문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0: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 됐는데요. 이 작품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묻고 싶었던 이 사랑과 기억의 의미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1: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서 사람과 똑같은 로봇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 존재를 정말 그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했던 순간도 있고 아팠던 순간도 있잖아요. 결국 그 사람과 함께 그 시간을 실제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 기억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앤잇을 통해서 결국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과의 기억을 어떻게 품고 살아갈 것인지를 관객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이 작품은 2019년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에서 이 창작 뮤지컬 상을 받은 뒤에 대만과 에든버러를 거쳐서 런던까지 왔습니다. 이 지역에서 출발한 작품이 런던까지 진출하는 데는 좀 어떤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0: 대구 북성로의 한 카페 옥상에서 처음 쇼케이스를 한 것을 시작으로 2019년 딤프 창작 뮤지컬 상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관객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브로드웨이나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공연되는 뮤지컬들을 보면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그 10년 가까이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작품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도 당장의 성과보다는 이긴 호흡을 가지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작품을 발전시키자고 생각했습니다. 국내 투어를 통해서 계속 작품을 수정해 왔고요. 대만 공연을 거쳐 2024년에는 에든버러 프린지에서 영어 버전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영국 배우와 현지 창작진이 참여하는 런던 프로덕션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한 번에 여기까지 온게 아니라 매 단계에서 작품을 다시 보고 고치면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온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1: 네, 국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것과 또 해외 극장에 직접 작품을 올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텐데요. 이 실제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좀 가장 큰 어려움은 또 무엇이었고 또 이를 어떻게 좀 풀어가셨는지요?
0: 처음 본격적으로 영어권 시장에 진출했던 것이 2024년 에든버러였었거든요. 단순히 한국어 공연에 영어 자막을 붙이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 작품 자체를 새로운 영어 버전으로 만들어 영어로 공연해야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작가들과 함께 영어로 들었을 때이 자연스러운 대사와 또 자연스러운 가사를 다시 만들고 음악 역시 영어의 그 리듬과 강세에 맞게 수정해야 했습니다. 현지 관객이 실제 공연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작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작품을 다시 만드는 과정이 제게는 가장 큰 장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에딘버러에서 관객과 현지 매체의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고 또그 경험을 바탕으로 런던 진출을 구체적으로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에서 만든 작품을 해외 관객에게 보여주려면 단순히 번역하는 이상의 작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대만과 영국에서 이렇게 실제로 공연을 하시면서 좀 현지에 맞게 바꾼 부분과 그리고 또 지키려 한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0: 뮤지컬은 음악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특수 장르입니다. 그러다 보니 음악적인 현지화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음악에는 운율과 또 라임, 그리고 이 강세가 있습니다. 한국어와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와 영어는 각각 다른 언어의 리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현지 관객에게 가사의 의미와 감정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언어의 강세와 리듬을 맞춰 멜로디를 대폭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습니다. 이 반대로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은 그 유엔인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그 고유성이었는데요. 북성로의 공구골목, 바둑대회, 규진과 미나라는 주인공의 이름은 그대로 가져가려고 노력했습니다. 해외에 나간다고 한국적인 요소를 없애기보다는 그 세계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지 관객에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했습니다.
1: 네, 이 작품은 지난달부터 런던 킹스헤드 극장에서 지금 공연을 진행 중인데요. 일회성 초청이나 쇼케이스가 아니라 6주간 장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라고 볼수 있을까요?
0: 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초청 공연이 아니라 한국 뮤지컬 제작사가 영국 시장 안으로 직접 뛰어들어가 현지에서 프로덕션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영국의 배우와 연출과 디자이너, 제작진들과 함께 협업하면서 현지에서 새로운 영어 프로덕션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또이 일회성 쇼케이스, 문화 교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6주 동안 실제로 티켓을 세일하고 관객과 만나기 때문에 이 작품이 영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성과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물론 시작점이기 때문에 여러 시행착오도 겪고 있고 또 배워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접 제작 사례들이 하나둘씩 쌓이면서 앞으로는 한국 창작 뮤지컬이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같은 이 세계 주요 시장에서도 깊이 자리 잡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한국 창작 뮤지컬이 해외에서 좀 지속적으로 무대에 오르려면 어떤 지원과 또 제작 환경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로컬라이제이션

0: 이라고 하죠. 즉, 이 현지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현지화는 단한 번의 번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리딩과 또이 쇼케이스를 거치면서 현지 배우들과 관객의 반응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작품을 다시 개발하는 그런 과정이지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단기간에 그 반짝이는 성과보다는 한 작품을 오랫동안 개발할 수 있는 아주 긴 호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유엔이 또 지금 그런 과정을 계속 겪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 작품이 오랜 시간을 거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금 긴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고 또 저희를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지역에서 태어난 한 작품이 런던 무대까지 올랐습니다. 이번 도전이 다른 한국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로 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애니메이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요즘이지만 우리 애니메이션 작품이 흥행했다는 소식은 잘 들리지 않죠. 이런 가운데 한국 소설을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 한 편이 개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30년 가까이 한국 문학의 아름다움을 스크린에 담아온 안재홍 감독의 작품 아가미인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 그 인어 남자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2: 이야기가 길어질 텐데 괜찮아요?
3: 얘 귀 뒤에 상처가 있어.
4: 세상에서 완벽히 버려진 거지.
5: 먹을 물고기 눈에 띄지 말라니까. 아무 관심도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인데.
2: 잘 생각해.
6: 다나 때문이야. 사람으로 생각해줘.
2: 날 죽이고 싶진 않아? 가라고.
0: 영화 아가미를 연출한 안재홍 감독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감독님,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0: 네, 먼저 이 애니메이션 영화 아가미가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관객들이 어떤 인물과 이야기에 네. 주목해서 보면 좋을지 소개해 주시죠.
7: 아가미는 죽음의 문턱에서 아가미가 생겨서 살아남게 된 곤이라는 아이가 온전치 못한 가정에서 자라면서 또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떤 상처와 슬픔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어찌 보면은 한 번은 죽음 속에서 아가미가 생기고 다음에는 그렇게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아가미가 생기는 영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아가미라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고는 정작 사람들이 사는 육지에서는 쓸모가 없는 기능이고 또 육지에서 살아가는 강아라는 청년은 육지에서 각박한 삶으로 인해서 물속의 삶을 동경하기도 하는 두 서로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진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0: 네, 이번 작품에서는 연출과 작화 그리고 네. 또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까지 네. 좀 다양한 새로운 네. 시도들을 해보셨는데요. 이 아가미를 애니메이션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가장 네. 중점을 두신 부분은 네. 어디일까요?
7: 우선 저는 한글을 엄청나게 사랑하고요. 우리 언어가 세계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여지는 순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아가미의 구병모 작가님의 원작은 그야말로 한국 언어의 아름다움이 페이지마다 들어있어서 그 페이지마다 들어있는 아름다움을 애니메이션의 장면 장면으로 충분히 생각하면서 보실 수 있게끔 노력을 했고 배우님들의 목소리는 어찌 보면 마지막 큰 하나의 점 같아요. 관객분들을 만나기 전에 이 소설이 그림을 정성스럽게 그렸어도 거기서 생명을 얻는 거는 배우님들의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를 이 배우님들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찌 보면 독립장편 영화일 수 있는데 근사한 목소리들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관객분들을 만날 때 함께 설레고 있습니다.
0: 네, 배우들의 목소리 연기가 활용점정이었다 이렇게 네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감독님께서 네. 이 관객이 영화를 보고 글을 쓰고 싶게 만드는 영화가 되길 되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0: 좀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1: 제가 소설을, 한국 그 소설을 좋아하는데, 소설을 읽다 보면 한 페이지 읽고 저에 대해서 반 페이지 쓰고 이런 과정들이 저를 뭐 다르게 깊이 있게 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영화는 일단 극장에 들어서는 순간에 시간이 흘러가게끔 되는 건데, 이 아가미를 보신 분들이 그 댁에 돌아가셨을 때 꼭 아가미가 아니어도 이 영화를 통해서 어떤 글을 쓰게 된다면, 그런 역할 정도를 한다면 그래도 괜찮은 영화가 아닐까 해서 글이 써지고 싶은 작품까지 다다르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때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0: 네, 감독님께서는 30년 동안 네. 한국 애니메이션 현장을 지키면서 네네. 우리 문학과 또 우리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네. 옮기는 작업을 네네.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이번 작품 역시 이제 네. 말씀해 주셨던 대로 구병모 작가의 소설을 네. 원작으로 하는데요. 이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일이 감독님께는 좀 어떤 작업일까요?
1: 제가 전작인 첫 번째 극장용인 소중한 날의 꿈을 개봉할 때 우리가 드린 정성 못지않게 애니메이션은 어떤 축적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축적의 기간의 하나로다가 그 우리가 어릴 때 교과서에서 읽었던 이런 작품들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만들면 아이분들이 지성과 이성이 자라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문화와 역사라는 것들은 어쨌든 누군가가 설명해야지 알 수 있는데, 지금 한국은 여러 가지 K-POP 스타라든지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한국 문화나 역사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다른 나라 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어떤 생활의 느낌을 갖고 어떤 일상을 가질까, 그런 궁금증이 필요할 때 제가 만든 한국 문학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꼭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0: 네, 최근 만화와 애니메이션의 인기가 네. 굉장히 높은데요. 그런데도 국내 극장가에서 여전히 좀 해외 애니메이션의 존재감이 네. 훨씬 더 큰 게 현실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현장을 지켜온 네. 창작자로서 이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 좀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1: 우선 한국까지는 모르겠고 제가 어쨌든 30년 동안 관객분들을 짝사랑하면서 해왔는데 아직은 그 마음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더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통해서 이제 그 몫은 저에게 있는 것 같고, 일단 일반적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다면은 그래도 어쨌든 걸어가야지 어디에 도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애니메이션 감독님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관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전 세계 많은 할리우드나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일단 이미 역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은 너무 손쉬운 일이죠. 근데 한국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들여다보는 건 쉽지 않은데, 예를 들면 EBS도 예전에 저희 단편문학에 함께 지원을 해서 역할을 해주셨고, 또 지금은 없어진 그 문성근 배우님과 방은진 감독, 그 김영석 프로그램이 하시던 평창평화영화제 같은 경우는 그 힘든 영화제였지만 그 안에서 한국 애니메이션을 조명하고 일하면서 소개하려고 했었고, 뭐 무주산골영화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어찌 보면 좋은 관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작품도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을 받은 작품인데 사실 지원기관은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작품을 주머니를 보고 만들게 하느냐, 마음을 보고 만들게 하느냐인데, 근데 실패했을 때를 따지고 보면 주머니를 보고 만든 작품은 그냥 사기를 친 거잖아요. 근데 마음을 보고 만든 작품은 실패해도 어쨌든 관객의 마음속에 남는 거라, 여러 지원기관에서 당장보다는 그래도 실패해도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작품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네, 마지막으로 아가미가 이제 관객들에게 네네. 어떤 영화로 남기를 바라는지 네네. 또 작품을 만나게 될 관객들에게도 네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제가 근래 그런 글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바닷가에 갔다가 바다를 한참 바라보고 펑펑 울고 살려고 돌아왔다. 아가미가 딱 그런 정도의 작품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원래는 그 얼마 전에 개봉하기로 한 구적에서 살아나온 돼지라는 작품이 있는데 감독님이 사

0: 한국어로 작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어려운 길을 걸어오신 분이어서 오늘 보시는 분들이 존함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개봉을 하게 될때또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0: 네네.
1: 깊은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숨쉬게 했던 힘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화로 남길 바라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감독님, 감사합니다.
0: 네.
1: 9월 4일 금요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이어서 고양이를 부탁해가 방송됩니다.
3: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도리온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 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4: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위험천만한 일탈을 일삼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1: 대범아!
2: 여기 없어요.
1: 대범아!
2: 차 밑에 봐봐. 차 밑에 혹시 있을 수 있어.
1: 대범아!
0: 집사들의 속을 새까맣게 태우는 녀석의 정체. 두 발 고양이, 대범이.
2: 상당히 빨라요. 다리가 두 개이긴 하지만 얘가 웬만한 고양이만큼은 달리는 것 같아요.
0: 우연히 바깥 세상에 눈을 뜬 후
1: 밥은 먹고 있어?
0: 매일같이 위험한 외출을 즐기고 있다는 녀석.
2: 안 돼, 안 돼, 어우.
0: 두 다리뿐이지만 한계는 없다. 내려가는 길이 곧 길이요. 들어 눕는 곳이 곧 집이다.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 편의점 두발 고양이의 대범한 외출 지금 따라가 봅니다.
2: 네, 어서 오세요. 네.
3: 편의점에 특별한 고양이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2: 아, 이쪽에 있어요. 이 안쪽에. 네. 네, 이 친구가 저희 집의 트레이드마크인 대범이에요. 두발 고양이. 대범아, 인사할까? 자, 안녕하세요. 해주세요. 대범아, 안녕하세요. 저는 두발 고양이 대범이에요.
0: 아직은 얌전하게만 보이는 이 녀석. 벌써 10년째 편의점을 지켜온 터줏대감이라는데요. 다리가 두 개뿐이라 다른 고양이들처럼 빠르게 달리거나 높이 뛰어오르긴 어렵지만 두 다리의 의지에 꿋꿋이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만큼은 누구보다 씩씩하고 당당합니다.
2: 처음부터 그렇게 다리가 두 개였던 게 아니라 정상적인 고양이였다가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잃은 거라.
0: 편의점 앞을 떠도는 작은 길고양이였던 녀석.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고를 당한 듯 상처투성이가 되어 나타났다고 합니다.
2: 엄마가 병원에 가서 수술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술이 잘 안 돼서 두 다리를 다 절단하고 키우게 된 거죠. 그다음부터 이제 대범하게 살라고 저희가 이름을 소심해서 대범이로 바꿔주고 그러고 났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잘 됐어요.
0: 두 다리를 잃었지만 결코 주저앉지 않은 대범이.
1: 잘 놀고 왔어요? 밖에 춥지? 얼어 죽겠지?
0: 편의점 안팎을 오갈 정도로 금세 건강을 되찾았는데요. 물론 그 뒤엔 따뜻한 마음으로 녀석을 보살펴온 보호자의 한결같은 사랑이 있었죠.
4: 대범이 잘 있어요?
2: 네, 있어요. 선생님 와서 어디? 보세요. 대범아, 어? 선생님 오셨어.
4: 어디 보자. 아이쿠, 이뻐라. 대범이, 안녕하세요. 손 좀 줘볼까? 오, 주는 거 봐. 아이, 잘했어.
1: 대범아, 이리 와. 아, 예뻐.
5: 뭐라 그러지? 많이 양만해.
0: 편의점 손님들과 보호자의 사랑 속에서 평화롭게 지내온 대범이.
2: 대범아, 이거 봐.
0: 그런데 요즘 녀석이 뜻밖의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바로 틈만 나면 닫힌 문 앞으로 나가선 마치 문을 열어달라는 듯. 이렇게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2: 나가면 안 돼. 너 다친단 말이야. 안 돼. 오늘 비 온댔어. 안 돼.
0: 어라? 이때 편의점 밖에서 한 고양이가 대범이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옵니다. 꼬리를 곧게 세우고는 문의 얼굴을 비비기까지 하는데요.
2: 빗질하자. 일로 와. 빗질하자. 나가지 말고 빗질하자. 시원하지?
3: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2: 대범이가 자꾸 나가고 싶어 하는데 저희는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 밖에 고양이가 있어서 자꾸 대범이를 불러내.
0: 흰 고양이가 대범이를 불러낸다고요?
2: 너 대범이 불러내지 마. 대범이 나가면 안 돼. 가, 빨리 가. 대범이 안 돼. 나가면 안 돼. 너 나가면 안 들어오잖아. 너 자꾸 이러면 안 돼. 내 흰둥이 내보낼 거야. 기다려봐.
0: 결국 밖으로 나서는 집사.
2: 여보세요. 흰둥. 빨리 가. 대범이 괴롭히지 마.
0: 그렇게 쫓아내나 싶었는데
2: 그 새로운 고양이가 대범이가 들어오려고 하면 앞에서 막아. 이렇게 얘가 들어오는 거를 못 봐요. 그리고 대범이 주려고 했던 간식도 제가 다 많이 먹어요.
0: 대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한 제작진. 보호자가 열심히 편의점 물건을 정리하는 사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손님이 문을 열고 나가는 틈을 놓치지 않고 대범이가 탈출에 성공한 건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흰둥이가 달려와 몸을 비빕니다.
2: 대범아, 너 나가면 어떡해. 들어와, 들어와. 대범이 들어와. 들어오세요. 대범아, 들어와. 들어와. 아니야, 대범아, 들어와. 들어와. 대범아, 잠깐만. 대범아, 너 나가면 안 돼. 들어와. 대범아, 들어가자. 어?
5: 대범,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자. 어?
2: 시도? 들어와. 대범이 들어와. 나가면 안 돼.

0: 그런데 이때 돌발 상황이 벌어지자 혼자 내달리는 흰둥이. 좋다고 붙어있을 땐 언제고, 아이고 참, 혼자 살자고 도망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니? 결국 집사가 나섰는데요. 그런데 도움의 손길도 외면한 채 흰둥이가 도망간 쪽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녀석.
1: 안 돼, 안 돼, 어우. 대범아. 대범아. 아, 죽었네. 대범아.
2: 이렇게 나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1: 다칠까 봐 하는 게 제일 걱정인 거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에가 차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길 건너다가 바로 죽는 로드킬 당하는 동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범이는 다리도 두 개밖에 없으니까 또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게 가장 큰 걱정이 됐는데요.
0: 게다가 최근엔 몸에 나쁜 버릇까지 생겼답니다.
1: 대범이가 집에 있는 밥을 안 먹고 물을 안 먹고 폐수나 막 이상한 것들을 먹는 것 같아서 그게 걱정이거든요. 근데 같이 다니니까 대범이도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아닌가.
0: 흰둥이를 따라 나가면 외박도 서슴지 않는다는 대범이. 오늘은 무사히 돌아오긴 했는데, 아 그럼 뭐 하나요. 그새 내보내달란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서러운 울음소리에 어김없이 흰둥이가 나타났는데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둔 두 녀석의 애틋함이 견우직녀가 울고 갈 정도입니다.
3: 대범아 나가지 말자. 새우 먹을까? 오케이.
0: 이러는 보호자의 마음도 편치는 않지만 요즘 들어 녀석이 눈에 띄게 수척해진 탓에 더더욱 내보낼 수가 없답니다.
1: 대범아 이거 큰 거. 그만 먹어. 쉬다. 오, 거기 갈 거야. 대범아 좀만 더 먹어봐. 쉬다.
0: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 건지 걱정이 앞섭니다.
1: 다리를 들지 못하니까 몸이 다 흙탕물이 돼가지고 폭투성이가 돼서 이제 돌아오거나 그 다친 부위들이 쓸려서 오거나 이제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 상처 안 나도 되는데 얘가 상처가 나서 올 때 그때 좀 안쓰럽죠.
4: 이게 뭐야 이게? 네가 남의 싸움에 가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나가지고 왔어. 응? 대범.
0: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는 보호자의 하루. 드디어 교대 시간이 수고, 찾아왔습니다.
5: 수고가 많으셔.
1: 네. 나는 갈 테니까 네. 엄마 대범이 나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5: 네.
3: 자 대범아 누나 갈 거야. 응? 나가지 말고 오늘은 집에 있어. 어?
5: 오늘 수고 많이 했어.
0: 어째 이거 영 찜찜한 퇴근. 떨어지지 않는 걸음을 재촉해 곧장 집으로 향했는데요. 바로 이곳 집에도 보호자의 손길이 필요한 녀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어, 어디 있어?
3: 아, 여기 있었어. 어, 내려와. 어, 내려와. 어, 안녕.
0: 부활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이 녀석.
1: 추룩 줄까?
3: 여기다 먹고. 얘의 특징은
1: 눈이 한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릇에다가 짜줘야지 먹을 수 있어.
0: 부활이에게도 아픈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요.
1: 교통사고가 나서 이쪽 오른쪽하고 왼쪽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은 눈이 제대로 보이는데 왼쪽은 실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0: 길에서 당한 사고로 안락사를 권유받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던 녀석. 하지만 기적처럼 살아났고 부활이란 이름을 얻게 되었답니다. 집과 일터를 오가며 몸이 불편한 녀석들을 돌보는 게 고될법도 하지만 보호자는 오히려 힘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1: 나보다 용감하다? 나보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하면 좌절하잖아. 슬퍼. 근데 쟤는 그러지 않아.

0: 대범이도 그렇고 부활이도 그렇고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잘 살고 있고 그래서 얘네들이 저희한테 오히려 하면 돼. 뭐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마. 뭐 이런 모습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 한편 그 시각 얼마나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지 꾸벅꾸벅 졸고 있는 대범이. 녀석이 꿈나라에 빠진 사이 엄마 보호자는 빠진 편의점 물건들을 채워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편의점 문이 열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려하던 상황이 터지고 맙니다. 이번엔 또 어디로 사라질지 보는 사람 마음까지 조마조마한데요. 대범아, 다시 들어가주면 안 되겠니?
2: 대범아! 대범아! 큰일 났네. 얘 또 나갔네. 대범아! 대범아! 대범아! 대범! 대범아!
0: 엄마 저쪽으로 가봐.
2: 그래. 대범아! 아, 얘 또 산으로 올라갔나? 어디로 갔어?
1: 집사들의 목소리가 멀어지자 움직이는 대범이.
3: 김동!
1: 다행히 금세 꼬리가 잡혔는데요.
0: 대범이 어디로 갔어? 넌 어디로 가?
1: 그새 좁은 틈새로 재빠르게 몸을 숨긴 녀석.
0: 대범이 어디 있어? 너무 위험한데.
1: 결국 오늘도 집사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갑니다.
0: 이 아이가 만약에 다른 야생동물한테 습격을 당해도 다른 고양이들 같은 경우 점프를 한다든지 어디를 숨기가 편한데 대범이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많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안 나갔으면 좋겠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1: 매일 대범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는 게 일상이 되어버린 집사 가족을 위해 나응식 수의사가 나섰습니다. 과연 대범이의 위험천만한 외출을 막을 수 있을까요?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나응식 수의사 반갑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5: 편의점에 지내는 특별한 고양이가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왔는데 안 보이는데, 여기?
4: 네, 안 보이시죠? 네. 저희 집에 특별한 고양이가 있는데 이 안에 있어요. 들어오실까요?
5: 네. 네. 제가 또 편의점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처음인데 아, 네. 여기 그 있구나.
4: 네. 이 아이가 저희 집의 특별한 고양이 대범이에요.
5: 대범이요?
4: 네. 대범아 인사할까?
6: 안녕.
7: 안녕하세요. 네.
5: 네. 일단 아이가 뒷다리가 없는데 지금 뭐 다른 문제도 있나요?
7: 한 몇 달 전부터 네. 침 흘리고 먹는 거에 좀 불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집에 잘 안 들어오려고 해서.
5: 아, 진짜요?
7: 네.
1: 먼저 녀석의 건강 상태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요.
7: 안녕하세요, 고사.
5: 잠시만요. 무릎 밑으로 아이가 조금 손상을 입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대퇴골이라고 해서 지금 고관절 연결되는 뼈는 남아 있는데.
1: 다행히 다리에는 큰 문제는 없는 상황. 그런데
5: 치주염이 엄청 심하네요.
6: 아, 치주염.
5: 아, 싫어, 싫어, 싫어. 보면은 여기 안쪽에 지금 이렇게 치석이 너무 심해서 여기도 치석이 너무 심하고 안쪽에 이제 피까지 나거든요.
4: 아이고.
5: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좀 와볼게. 일단 치아는 네. 치주염이라던가 네. 이게 좀 심해가지고 아마 치과 치료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 관련돼서는 제작진이 준비한 영상 네. 같이 보면서 이야기 좀 해볼게요.
4: 네, 알겠습니다.
1: 영상을 틀자마자 곧바로 한 녀석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5: 얘가 이제 친구 고양이구나.
4: 네.
5: 얘도 꼬시고 있네.
4: 그러니까 나오라고.
5: 응. 왜냐면 이 둘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이제 몸짓 행동들이 있는데 꼬리가 일단 서 있어요. 고양이들끼리도 꼬리가 서 있는 거는 서로 되게 우호적인.
4: 아, 관심이.
5: 네. 게다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네. 막 비비는 행동.
4: 그러니까
5: 러빙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되게 친근한 표시. 되게 서로 간에 매우 좋아하는 표시입니다. 보면 이 친구가 친구네요. 동네 친한 친구. 왜냐면 여기 보면은 네 수컷이에요.

0: 네? 흰둥이가 수컷이라고요? 오, 달달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진한 우정이었구나.
1: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지. 예를 들어서 20대 혈기왕성한 네. 남자애가 네. 형 나가요. 네. 형님 나가요. 형님 나가시죠. 하면서 나가기 힘든데 엄마도 나가지 말래. 엄마도 나가지 말라는데 계속 나가지. 그러니까 얘는 아이고 힘든데 나가 못 가? 그러면서 근데 나갔는데 또 신세계야.
0: 밖에만 나가면 어김없이 차 밑으로 숨어들던 녀석.
2: 안전을 위해서 일단은 위에가 막혀있는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공간이 아마 자동차 밑이고 네. 왜냐면 얘가 빠르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네, 맞아요.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 밑에 있는 건데
0: 그렇지만 차 밑은 결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공간.
1: 이게 정말 위험해요. 특히나 대범이같이 아예 좀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 친구들은 뭐 흰둥이처럼 뭐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큰일 나는 거죠.
0: 두 발 고양이 대범이에게 외출은 곧 생존의 위협이 되는 일. 안전을 위해 실내 정착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대범이가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1: 그럼 이 공간도 지금 대범이가 쓰는 공간인가요?
3: 맞아요. 네.
1: 연결이 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3: 네. 주방에 주방이 있어서 청소할 수 있고 여기서 화장실이 있어서 저녁에 거기 있다가도 자기가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이 안에 들어와요.
1: 딱 보자마자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대범이하고 생활할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하다. 아이를 생각한 뭔가 자극원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공간이
3: 심심해.
1: 그렇죠. 엄청 심심하죠. 아무것도 없어요.
0: 그래서 준비한 대범이 실내 정착 프로젝트.
1: 좀 밖에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가 되게 큰 TV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0: 그런데 두 발 고양이 대범이에게 이 창은 너무 높지 않을까요?
1: 그래서 요거를 요게 이제 슬로프가 노령묘 나이가 10살 이상이거나 다리에 좀 불편한 애들한테는 이 슬로프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움이 돼서
0: 일반 캣타워와 달리 경사형이라 오르기 쉬운 게 특징.
1: 여기다가 이쪽에 간단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설치를 해주고 아이가 좀 올라가서 이동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언제든 안전하게 오르내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네요.
1: 그 다음에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아까 저희가 도파민 네네네. 얘기했지만 캣닙 이런 것들은 대범이를 조금 위치를 생각하면은 이런 데다 그냥 붙여놓으면 돼서
3: 네.
1: 도파민이라고 해서 좋아하죠. 도파민 터지는 거죠.
0: 이렇게 후각적 즐거움까지 챙겨주면 외출할 마음이 금세 사라지겠는데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1: 저희가 화장실 가서 밥 먹진 않잖아요.
3: 네, 맞아요.
1: 밥그릇은 멀리 떨어뜨려 놔야 돼요.
0: 고양이는 습성상 먹는 장소와 배설 장소를 분리하기 때문에 화장실과 밥그릇은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게 좋다고 합니다.
3: 내려와야지 그렇게 떠풀어 주실 경우 어떡해. 대범? 네. 옆으로 들어. 거기 마음에 들어?
0: 그새 잠든 걸 보면 그만큼 편안하단 뜻이겠죠? 그런데 환경 개선만으로 대범이의 뜨거운 외출 욕구를 하루아침에 잠재우는 게 가능할까요?
1: 보호자님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규칙을 정하면 네네. 이거는 우는 것 같고 안 돼 라는 걸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고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0: 완전한 실내 정착을 위한 두 번째 솔루션.
1: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항상 얘기하는 게 투명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는 없는 아이다. 관심을 안 주다 보면 아이가 어느새 울음을 딱 멈춰.
0: 울어도 외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득시키는 훈련인데요.
1: 저기요. 계속 지금 찾는 거야. 엄마.
3: 안 본다.
1: 안 보죠. 지금 이제 길어졌죠. 우는 터미. 가세요.
3: 알았어.
0: 울지 않을 땐 간식으로.

0: 좋은 기억을 심어주고요.
1: 관심 없으시죠. 다시 엄마 나 문 열어주세요.
2: 안 된다.
0: 반복 훈련을 통해 울어도 외출할 수 없다는 걸 배우면
1: 가만히 평온해졌죠. 이렇게 해서 우리 멈추게 하는
0: 서서히 외출 욕구도 사그라들 거라고 하네요. 그러나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대범위의 탈출 본능이 자극되는 게 문제. 그래서 준비한 세 번째 솔루션.
1: 그럼 여기 쉬고 있을 때 행동을 해볼게요. 소리가 났죠?
2: 근데 가만히
1: 있죠? 그러면 바로 와서
3: 초 아니 와서 잘했어 대범.
1: 이 정도. 문이라는 자극은 얘한테는 간식 먹는 시간.
2: 보상을 받는.
1: 그때만 간식 주세요. 내가 여기 쉬고 있을 때, 그냥 가만히 있을 때.
0: 가만히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정말 집사가 문을 열고 나가도 따라 나가지 않는 대범이.
2: 잘했어 대범이.
0: 어휴, 울지도 않고 기특하네요.
1: 반응을 하지 않는데 지금 확실히 우는 게 적어요.
2: 약간 평정심도
1: 찾았죠.
2: 잘했죠.
1: 네, 보호자님 잘하셨어요. 보호자님도 지금 저한테 보상받고 있는 거라서 잘하셨어요.
2: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의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0: 대범아, 이제 안전하게 편의점에서 놀자.
1: 실내 생활만 하면 답답한 거 아니야 라고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답답함보다 더 위에 있는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고양이가 안전하게 생활하는 거고 그게 고양이도 가장 원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대범이가 이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내 생활, 이 공간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0: 대범이와 함께 달라질 내일을 약속한 집사. 죽음의 문턱에 섰던 녀석들을 살아가게 한 것처럼 무한한 사랑이 만들어낼 또 다른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촬영 이후 곧바로 치과 치료를 시작한 대범이. 밥도 잘 먹고 달라진 공간에서 잘 적응하고 있다는데요. 아, 그리고 흰둥이에게도 번듯한 보금자리가 생겼다네요. 축하해.
4: 네, 메소는 22살 코리아 숏헤어입니다. 말이 굉장히 많아요. 닮아간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메소도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5: 의미 있어?
6: 애기네.
4: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아픈 일도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아픈데 덜 아프게 못해줘서 정말 미안하고 너무 힘들 때는 메소는 무리 안 해도 된다. 엄마는 그것만 얘기하고 싶다 메소야.
7: 지금부터 집중!
8: 주로 포메라니안이라든지 말티즈 이런 아이들이 유전적으로 슬개골 탈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아요. 관절 정형 수술들은 수술비가 저렴하진 않습니다.
7: 반려동물 키우다 보면 병원비 걱정이 제일 크죠. 카카오페이 손해보험 펫보험은 연 한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에 당일 수술비가 업계 최대입니다. 카카오톡에서 강영욱 펫보험을 검색해보세요.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직접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영차!
2: 여기 영차!
3: 낙동강 천삼백리가 전체가 다 오르고
4: 말을 이 말이야.
5: 말고요.
4: 빨리빨리 움직여. 이게 다 이거 작업 못해.
6: 다시 이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7: 요즘 우리 집인데.
8: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7: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0: 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1: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폭염이 전국을 강타하고 역대급 더위 속에서도 1600도의 열기를 견뎌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3: 여름에는 정말 고용스럽대요. 힘들죠.
4: 20kg 빠르네.
2: 대나무에 소금을 넣어 9번 굽는 죽염을 만드는 사람들.
5: 그냥 땀이 너무 많이 나니까요. 더운 게 힘들어요. 힘들어요.
2: 주염 하나를 얻기까지 드는 시간만 600시간.
6: 25일간, 근 한 달간 시간이 소모됩니다. 이 자주염이 우리 주염의 꽃이라고 해야 돼요.
2: 주염만큼이나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 맛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3: 이게 뭐가 됐어요?
6: 가슬기.
2: 하천이나 강에서 만날 수 있는 가슬기는 예부터 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7: 가슬기에 있는 비닐이라고 하는 까만 딱지가 있어요. 그게 잘 떨어져요.
6: 계속 쳐면서 넣어주고 떠주고.
2: 채취부터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길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8: 생가가 많이 돌리면 돼요. 지금 하나만 돌리면 돼요. 네.
6: 그것도 정성이 많이 들어가요. 집에서 저걸 둥그렇게 까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 최고의 맛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을 들이며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 그 뜨거운 현장으로 찾아갑니다. 시간과 정성이 담긴 맛을 찾아 경상남도 함양으로 갔습니다. 역대급 폭염 속에서도 매일 1600도의 용광로에서 작업을 한다는 이곳. 이글이글 끓어오르는 붉은 빛이 보기만 해도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이 액체의 정체는 9번 구운 주겸이라고 합니다.
6: 주겸의 꽃입니다. 자주겸.
2: 자색빛이 난다 해서 자주겸이라고 불린다는데요. 25일 600시간이라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야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겸 작업을 위해 작업자들도 일찌감치 출근을 합니다.
9: 안녕하세요.
2: 출근길에 들리는 이 음악은 대체 뭘까요? 음악 소리에 맞춰 동작을 하는 사람들. 보아하니 한두 번 해본 폼이 아닙니다. 작업 전에 하는 체조로 흥겹게 음악에 맞춰 몸을 풀어주는 거라는데요. 동작을 똑같이 하지 않더라도 흥나는 대로 이리저리 몸을 움직이는 작업자들.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습니다.
6: 그 몸이 좀 뻐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근육들이란 일이 좀 힐링하기 위해서.
3: 직원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6: 아, 대폭발입니다.
3: 폭발이요? 네. 열심히 참여하시더라고요.
6: 네, 네, 좋습니다.
2: 체조가 끝나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는데요. 굉음과 함께 시작되는 작업. 주겸 가공 작업은 대나무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대나무는 주겸의 주 원료인 만큼 작업 전 꼼꼼하게 검수부터 진행합니다. 나무의 상태는 기본, 특히 나무통의 지름이 5cm 이상이 되는지 하나하나 살핍니다.
10: 오늘 대나무는 이만하면 양호합니다. 평소에 이제 어떤 기준이라 굵기라든지 뭐 싱싱한 정도 예,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다 적합하다고 보면 돼요. 오늘 좋은 편이에요.
2: 검수가 끝난 대나무는 적당한 크기로 자르는데요. 작업은 3인 1조로 진행됩니다. 대나무는 마디를 기준으로 한 마디씩 끊어주는데요. 마디 길이가 짧거나 나무통의 굵기가 작으면 두 마디씩 자릅니다. 이럴 때는 추가 작업이 필요한데요.
6: 안에 보시면 이렇게 마디 구멍이 나가 있죠.
3: 그러네요.
6: 예, 예. 길게 주기 소금을 많이 넣기 위해서 길게 이렇게 막을 뚫고 있습니다.
2: 보통 하루에 만드는 죽통의 총 무게만 2톤. 용도에 맞춰서 잘 잘라낸 죽통은 사용하기 전까지는 한쪽에 잘 모아둡니다.

0: 탁탁탁 거리는 수상한 소리를 따라온 이곳. 본격적으로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는 작업장인데요. 천일염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3년간 간수부터 빼는데요. 그런 다음 작업 전에 다시 한번 곱게 갈아줍니다. 소금을 곱게 가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입자가 고울수록 소금을 죽통에 빈틈없이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통을 계속 탁탁 치면서 작업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네요.
1: 여기가 지금 1차 과정인데, 1차 천일염인데 그냥 이 상태에서 튀김을 넣습니다. 이렇게 뚜드려 줘야 자연스럽게 많이 내려가요. 이렇게 뒤집어도 안 쏟아지는 죽임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단단하게 잘 다리진 거예요.
0: 굵기에 따라 다르지만 죽통에 들어가는 소금 양은 2kg에서 5kg 사이. 다짐 작업을 하려면 이 묵직한 무게를 견뎌야 합니다. 작업자들의 힘과 요령으로 빈틈없이 죽통이 메워졌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기계로 단단하게 다져주는데요. 그야말로 사람과 기계가 힘을 합쳐야 하는 과정. 이렇게 해야 구울 때 소금이 부서지지 않고 단단한 기둥의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다짐 작업에 쓰이는 죽통만 하루에 4,200개에서 4,500개나 되는데요. 계속 내리쳐야 하니 대나무를 고를 때 강도가 강한 걸 선택한다고 합니다.
2: 가장 좋은 것이 이 소금 속의 유독성 물질을 처리하는 데는 대나무가 제일 좋고 대나무가 화력이 좋습니다. 불이 잘 타요. 그래서 이 센 불 가지고 그 유독성 중금속을 제거합니다.
0: 이곳에서 사용하는 대나무는 왕자라고 불리는 종류를 사용하는데요. 죽통의 지름이 큰 게 특징입니다. 이 대나무를 찾아 경남 하동으로 갔습니다. 이야, 쭉쭉 곧게 솟아오르는 모습이 시원해 보이는데요. 뱃잎을 드러내니 대나무가 보입니다.
3: 정도야. 예. 놓쳐야 되고.
4: 이 대나무를 덮어 놓으셨던 이유가 뭐예요?
3: 안 말리라고.
4: 아, 이름 안 말라요?
3: 예. 이 차원만 덮는 보다 이 덮으면 더 안 말라요, 안 바보죠.
0: 대나무는 마르면 갈색으로 변하는데요. 뱃잎을 덮어 둔 건 초록빛이 그대로입니다.
3: 사실이 뱃을 봐가지고.
4: 네.
3: 바꾸어 삐면은.
4: 네.
3: 쫙 나옵니다.
4: 아,
3: 그럼 이 끊으면은 소금을 열라고 하면은
0: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하는 작업자. 대나무를 한번 확인하더니 거침없이 베어냅니다. 작게는 7m에서 15m까지 위로 솟아있는 대나무. 바람에 따라 움직임이 커서 바람이 불 때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때문에 위를 보며 바람 여부와 대나무의 상태를 확인하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4: 좋은 대나무를 보는
3: 중입니다. 좋거든요. 좋고 왕대. 자, 여기 왕대.
4: 아, 왕대. 굵기가 어느 정도 돼야 돼요?
3: 직경 12, 직경.
0: 죽엽 만들 때 쓰이는 대나무는 지름이 5cm 이상, 3년 정도 자라서 강도도 단단해진 것들만 골라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3: 바로 자르면 은 무게 중량이기 때문에 톱날이 잘 안 나가. 그러니까 빼때려 되면 쓰러지.
0: 대나무의 강도가 센 편이라 반듯하게 가로로 베는 것보다는 비스듬하게 베는 것이 수월한데요. 작업 전 나무가 넘어갈 방향을 정한 다음 그것까지 고려해서 사선으로 베어줍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작업은 계속되는데요. 더워지기 전에 끝내려면 쉴 잠이 없습니다. 베어낸 소나무는 한쪽으로 옮겨주는데요. 이동 후 잔가지와 뱃잎을 정리합니다.
5: 학교.

0: 앉으시고.
1: 그런데 낫 사용법이 좀 독특합니다.
0: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 이렇게 이제 매듭을 해갖고 톱으로 자르면 이제
2: 낫질할 때 낫 등으로 자르시네요?
0: 네, 뒷면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라 뒷면으로. 네. 이거 앞에 한번 해보세요.
2: 네. 오.
0: 안 나가죠?
2: 예.
0: 네. 이거 한 번에 나가잖아요.
2: 네, 그러네요. 네.
1: 뭉툭한 낫 등으로 가지를 제거하는 모습. 봐도 신기하네요.
2: 네, 근데 그냥 낫은 아니고 신나시는 거죠? 네.
0: 그렇죠.
1: 안전을 위해서 바람이 덜 부는 날에 맞춰 진행하는 대나무 벌목 작업.
0: 아니야, 이리 와.
1: 더위도 더위지만 작업자를 더 힘들게 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3: 모기.
1: 바로 모기입니다.
0: 아, 모기 반해.
2: 아.
0: 이게 약 뿌리고 해도 땀 나오면 좀 몸이 좀 냄새가 지저분하잖아요.
2: 네네네.
0: 그러면 이제 모기가 달라지라.
1: 청바지도 뚫는 무시무시한 모기떼가 몰려도 멈출 수 없는 작업. 배달 시간에 맞추려면 서둘러야 하는데요. 4시간 만에 작업 완료. 쉼 없이 움직이느라 땀 닦을 새도 없었는데요. 작업을 끝내고 나서야 시원한 물로 더위를 씻어냅니다.
2: 진짜 시원하셨어요. 너무 덥죠?

0: 11시 반.
1: 햇볕이 세지기 전까지만 할 수 있는 대나무 벌목 때문에 하루 작업량이 정해져 있다는데요. 보통 40에서 50루폰, 대략 120개에서 140개 정도입니다. 보통 한 번 납품하는 양은 300루폰 정도. 물량에 맞추려면 열흘 정도 걸린다는데요. 트럭에 실은 대나무는 쓰러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 둡니다.
2: 오늘 무게가 몇 톤 정도 나가요, 이게?
3: 9톤 이상 안 나갈까요?
2: 9톤?
3: 네.
1: 드디어 시작된 배송. 그런데 이거 쉽지 않겠는데요. 좁고 구불구불한 길 때문에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상황. 트럭 운전사 혼자는 무리. 도와주는 사람과 합을 맞춰야 합니다.
4: 이런 동네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정지선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2: 네.
4: 또 이런 주택에 이런 철조망이나 이런 게 걸리는 부분도 있어서
2: 아마 대나무 문제... 있는 데가 네. 시골 숲이 있는 데가 많잖아요.
4: 예, 예. 산도 그렇고 산에 있는 경우도 있고 동네에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운전하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2: 아. 네.
1: 가장 고비인 구간에 도착. 무게가 나가는 트럭인 만큼 작은 돌 하나에도 사고가 날 수 있어 신경을 씁니다. 자칫하면 바퀴가 빠질 수도 있는 좁은 길. 미세하게 바퀴를 움직이며 조심스레 앞으로 나가는데요.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빠져나오는데 성공입니다. 이제 주겸 공장으로 출발합니다. 보통 대나무는 한 달에 세 번 정도 받는데요. 이렇게 1년 동안 사용되는 대나무가 5만 그루에서 7만 그루나 됩니다.
2: 아, 이러면 이제 입고 끝난 건가요?
5: 예, 이제 입고 과정은 끝난 거예요.
1: 그 시각 주겸을 만드는 작업장도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많은 것들이 모두 오늘 작업할 양이라는데요. 가만히 보니 주통위에 메모가 적혀 있네요. 각각 몇 번째 굽는 건지를 구분하는 편말입니다.
6: 주겸에 있는 그 불순물을 갖다 흘러주기 위해서 1회부터 8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1: 총 9번을 구워야 비로소 완성되는 주겸. 소금을 굽기 전에 입구를 황토로 막는데요. 단 한 번의 손길이면 죽통 입구를 막는 작업장. 그야말로 달인 같습니다.
7: 죽음이 쏟아지지 않기 위해서 황토를 바르고 있습니다.
1: 황토 작업

0: 시작까지 끝난 주풍은 무쇠 가마 안에 차곡차곡 쌓아집니다. 가마 안에 들어가는 양은 220kg, 주풍을 담는 초록색 박스 11개 정도의 분량입니다. 주풍 쌓는 일이 반복적이라 수월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빈 곳 없이 빡빡하게 주통을 채우는 것 또한 노하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제 굽는 일만 남았는데요. 먼저 나무로 뚝뚱을 만드는 것처럼 무쇠 가마의 윗부분을 완전히 덮도록 쌓아줍니다. 장작은 소나무를 쓰는데요. 이 장작이 주겸을 구울 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1: 소나무가 화력도 좋고 송진가루가 있어서 불이 잘 붙습니다. 소나무 양은 하루에 한 200kg에서 한 300kg 정도 들어가요.
0: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가마에 불이 붙습니다. 불이 완전히 붙을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혹시 불길이 중간에 꺼지면 주겸을 그대로 버려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800도가 넘는 불꽃을 다루는 작업은 그야말로 고역입니다. 완전히 불이 붙은 걸 확인한 후에야 화로 안으로 가마를 넣는데요. 이렇게 5시간 동안 구워내야 합니다.
2: 아, 진짜 힘들어. 아, 꺼지죠. 야. 야, 힘들죠.
3: 번역이요, 번역. 20kg 빠졌어요.
2: 20kg 빠졌어요.
4: 저희도 에너지 충분도 그런 것도 많이 하고 물도 많이 먹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너무 불과 이렇게 일을 하니까 뭐 그게 제일 힘든 부분이죠.
0: 작업장 안에 있는 7개의 가마에 불이 붙었다 꺼졌다를 종일 반복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폭염의 열기보다 작업장 안이 더 뜨겁습니다. 화염 속에서 5시간을 굽고 불이 잦아든 후에야 만날 수 있는 주경. 대나무는 완전히 타서 사라지고 하얀 소금 기름만 남았는데요. 이렇게 가마에서 굽는 과정만 앞으로 8번을 더 거쳐야 한다니 주경 하나 얻기까지의 여정이 정말 쉽지가 않네요. 구운 소금은 이대로 1시간 정도 방치해두고 완전히 식히는데요. 그런 다음 소금 기둥을 꺼냅니다. 이때 제가 묻은 곳은 없는지 이상 있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데요.
5: 어깨가 많이 아파, 팔도 아파. 자꾸 힘을 주고 나도 잘했는데.
0: 이렇게 망치질을 계속하는데 안 아플 수가 있나요? 어깨가 아파도 좋은 소금을 만들기 위해 정성을 들입니다. 잘게 쪼갠 소금은 기계로 다시 한번 곱게 갈아주는데요. 이때 이물질이나 숯가루는 기계로 걸러냅니다. 죽통에 소금을 채우고 굽기를 반복하다 보면 소금의 색도 점차 변하는데요. 8번 정도 구운 소금, 이렇게 회색빛을 띱니다. 이제 마지막 9번째 가마에 넣기 위한 작업이 진행됩니다. 소금을 8번 정도 굽고 나면 수분과 이물질이 빠져 처음 양의 45%에서 50%가량밖에 남지 않는데요. 거기다 계속 곱게 갈다 보니 입자가 여기저기 날릴 정도로 가벼워집니다.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인데요.
6: 마스크까지 쓰시고 쉽지 않으시겠어요?
7: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0: 이곳으로 이직을 한 지 이제 1년 된 작업장. 두 아이의 엄마라는데요. 몸은 좀 고되지만 아이들을 위해 일하는 게 즐겁다고 합니다. 주겸 제조 과정이 섬세한 부분이 많다 보니 비슷한 상황의 여성 작업자들이 많다는데요. 갑자기 작업을 멈추는 사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8: 쉬는 시간이 되어서 휴게실로 쉬러 갑니다.
0: 휴식 시간은 2시간에 한 번인데요. 바빠서 허리 펼 잠도 없던 작업자들도 이제야 몸을 움직입니다.

0: 중간중간 주어지는 휴식시간이야말로 작업자들에게는 달콤한 시간인데요. 쉬는 시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시원한 냉커피. 그런데 이곳에서는 커피를 좀 독특하게 마신다는 분이.
1: 너무 맛있어요. 너무 더운 게 좀 나서요.
2: 아, 더운 게 좀 나서요.
1: 네.
0: 커피에 설탕이 아닌 소금을 넣는 건데요. 왜 이렇게 먹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2: 왜 죽여물 넣어서 드세요?
3: 우리 땀도 많이 흘리고요. 또 우리가 이거 하는 거라서 맛 좀 땀을 말리니까 많이 먹어줘야 돼요.
4: 어깨가 아프지 마시지 마시지 커피는 마시고 무릎이 아파.
0: 다시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시간.
2: 근데 신발이 이렇게 많은데 이 중에서 신발을 좀 찾을 수 있어요?
5: 이름을 다 써놨거든요. 자기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잘 찾습니다.
0: 작업용 신발이 똑같다 보니 이렇게 표시를 해두는군요. 그날 오후 주겸 제조의 마지막 과정 준비가 한창인데요. 25일간의 대장정의 마무리가 되는 날입니다. 작업장부터 2층으로 된 가마의 구조까지 모든 것이 다른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과정은 용융. 한마디로 소금을 완전히 녹이는 작업입니다.
6: 온도가 1600도에서 1700도까지 올라갑니다.
0: 때문에 방화복은 필수, 안면 보호대까지 착용합니다. 안전장비를 갖추고 나서야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죽통을 넣은 위쪽 가마가 아니라 아래 가마에 불을 붙입니다. 왜 이러는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7: 이제 온도를 올리게 되면 위에 있던 소금이 액체가 되어서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죽통을 열어서 이제 이곳에다가 소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2: 아, 그럼 이쪽에 이제 녹아 떨어지는 거예요?
7: 예.
0: 용융 작업은 1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짧은 시간 내에 1600도에서 1700도까지 치솟게 해야 하는 작업 때문에 전담 작업자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2: 여기도 시원하네.
6: 예, 아, 여기가 들어올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0: 화로를 지켜볼 수 있는 작업장에 들어오자마자 방화복부터 벗어봅니다.
6: 더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0: 어느새 시뻘건 불길에 소금도 녹아내리는데요. 소금이 붉은 용암처럼 보이면 가마를 꺼내야 한다는 시도. 단단히 걸어잠근 화루를 열 준비를 합니다. 붉은 빛으로 출렁거리는 모습이 영락없이 용암처럼 보이네요. 수많은 작업자들이 시간과 정성을 쏟아부어 얻어낸 결실입니다. 용융 과정을 거친 소금은 불순물을 제거한 후 약 20시간 정도 완전히 식혀야 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주겸의 색은 두 번 갈라집니다. 불이 꺼진 후에는 검은 빛으로, 완전히 식은 다음에는 자줏빛으로 변하는데요. 때문에 자주겸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수분이 증발하고 밀도가 높아져서 주겸이 단단한 결정의 형태로 바뀐 건데요. 이렇게 보니 주겸 결정이 흡사 보석과도 비슷해 보이는군요.
8: 자주겸입니다. 이 자주겸이 우리 주겸의 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땀이 흘러가 있고 전부 수작업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가입니다.
0: 25일. 자그마치 600시간이 걸려 얻어낸 주겸. 작업자들에게는 땀과 정성으로 얻어낸 보물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때문에 마지막까지 육안으로 이물질은 없는지 크기는 적당한지 꼼꼼하게 확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장까지 해주면

0: 작업도 끝이 납니다.
1: 음식을 하는데도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2: 우리가 깨끗이 최선을 다해서 만들고 있어요. 이제 만족하고 드십시오.
0: 시간과 정성의 맛을 찾아 이번에는 강원도 영월로 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
3: 아, 진짜 맛있겠다.
4: 색깔 있겠다.
0: 다슬기로 만든 전부터 해장국에 비빔밥까지 다슬기 전문 음식점인데요.
5: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데 이걸로 다시 리셋됐어요.
6: 깨끗함을 먹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7: 간에도 좋고 몸에도 좋고 해장에도 좋습니다.
0: 이야, 저도 다슬기 참 좋아하는데요. 다슬기를 찾아 물 맑은 홍천으로 왔습니다. 어릴 적에 시내나 하천에서 다슬기 잡이 참 많이 했었는데요. 이 다슬기가 요즘은 은근히 귀해졌다고 합니다.
8: 이 허가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와서 하는 거예요.
9: 아, 허가받은 지역이 따로 있어요?
8: 구역이 이렇게.
9: 아무데서나 하면 안 돼요?
8: 아유, 안 돼요.
0: 25년째 다슬기 잡이를 하고 있는 작업자. 채취 허가를 받고 해당 지역에서만 조업을 하고 있는데요.
10: 내려볼까?
0: 작업을 위해서 서둘러 그물부터 내립니다.
9: 같이 내릴까요?
8: 아니, 그래.
0: 그물을 내리자마자 강으로 뛰어드는 작업자들. 배를 타는 게 아니라 끌고 가는데요. 그물을 배에 묻고 그 배를 사람이 끄는 겁니다.
9: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8: 힘드니까 나중에 얘기합시다.
0: 다슬기 잡는 법이 참 독특한데요.
9: 아, 이게 끓으면 지금 뭐를 끓는 거예요, 이게?
8: 그물이요.
9: 그물로?
8: 다슬기.
9: 네?
8: 다슬기.
0: 수심이 낮은 곳은 사람의 힘으로 그물을 끄는 건데요. 배를 두고 갈 수도 없으니 끌고 가는 겁니다.
10: 야야야, 여기 깊다, 여기. 아야야야.
9: 많이 깊은데?
10: 올라타자.
0: 드디어 첫 그물을 올려봅니다. 장마 때문에 거의 한 달 만에 나선 작업. 과연 얼마나 다슬기가 들었을지 궁금한데요. 그 물에 배까지 끌면서 힘겹게 조업한 결과가 그다지 좋지는 않네요.
8: 많이 안 나오네요.
0: 우리나라의 강이나 하천에서 서식하는 다슬기는 일곱 종류 정도가 있는데요. 표면의 무늬가 조금씩 다릅니다.
8: 근데 저쪽 강가 얕은 데는 배가 못 가니까 그런 데는 이제 내려가지고 얕은 데는 손으로 가고 이제 이렇게 깊은 데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배로 이렇게 하는 거죠.
0: 다시 작업에 나선 사람들. 배의 동력을 이용해 그물을 끌어주는데요. 이때 속도는 물살보다는 조금 빠르게 맞춥니다. 이 속도를 유지하면서 20여 분가량 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데요. 섬세하게 배를 모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9: 물고기도 있네요?
8: 물고기는 바로 방생이에요.
9: 어떤 물고기들이에요?
8: 꺽지.
9: 꺽지.
0: 한 번 그물을 내리면 물살 방향에 따라 바닥을 훑듯이 움직이는데요. 자갈과 바위가 많아 자칫하면 그물이 찢어질 수 있어서 잘 살피며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배가 움직이지를 않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9: 지금 왜 그러는 거예요?
8: 돌에 걸려.
9: 네?
8: 돌에 걸렸어. 돌에 걸린 지금 그물 걸린 거 빼는 거예요.

0: 힘으로만 당겼다가는 그대로 그물이 찢어질 수도 있는 상황. 돌 주변을 뱅뱅 돌면서 조금씩 그물을 당기는데요. 다슬기를 많이 잡지도 못했는데 그물까지 망가지면 안 되니 신중을 기합니다.
1: 빠졌어요?
0: 그물은 살렸지만 땡볕 아래서 실랑이를 하느라 기운이 쭉 빠져버린 것 같네요.
2: 이렇게 이런 데 절벽이라든가 이런 데는 낙석들이 많아서 이게 물이 험해요.
1: 한번 잡아줘야 돼요.
0: 장마 이후 아직은 강의 수위가 높은 편. 다슬기 잡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아쉽지만 다음을 기약하고 오늘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채취한 다슬기는 그대로 가져가지 않고 선별을 하는데요. 전용 바구니에 다슬기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2: 사이즈를 걸러내는 거예요. 작은 거는 다 빠지게끔 지금 걸러내는 작업이에요. 이제 작은 조그만 다슬기들은 다시 방생을 하는 거예요. 작은 걸 잡게 되면은 결국은 네 살 깎아먹게요. 한번 잡자고 이걸 다 잡으려면은 그 다음에 새끼가 없으면은 강바닥에 다슬기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작은 거는 돌려주는 거죠.
0: 최근에는 다슬기 불법 채취로 인해 개체수가 부족한 상황. 1년에 두어 번 정도 10회까지 뿌리고 있어 크기가 1.5cm 이하면 무조건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채취한 다슬기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강의 상태를 고려하면 이만하면 수확이 나쁘지 않습니다.
2: 요걸 이제 해보세요. 청태. 네. 자, 청태가.
3: 청태가 뭐예요?
2: 이 말풀. 이거 날아가잖아요. 다.
0: 다슬기와 함께 딸려온 물풀이나 돌 등을 제거해주는 과정인데요.
2: 예스.
0: 쌀을 씻듯이 강물에 담았다 뺐다 하며 굴순물을 걸러줍니다.
2: 15kg,
3: 30kg. 이렇게 힘들면 많이 한 거예요?
2: 그냥 뭐 기름값 빼고 일당 하면 됐죠 뭐.
3: 많이 나올 때는 몇 자루나 잡아요?
2: 100kg 좀.
3: 100kg.
0: 평소 채취량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양. 하지만 자연이 내어주는 것에 감사하며 작업을 마칩니다. 다슬기를 꺼내는 작업자, 뭘 하려는 걸까요?
2: 일을 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요. 네. 지금 라면을 하나 끓이려고 하는데 다슬기 라면을 끓일 거예요.
0: 다슬기 라면이라 국물이 엄청 시원할 것 같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다슬기 향 확 나네.
0: 향이 좋아요.
1: 네. 쌉싸한 맛도 나면서 다슬기 향 확 나네요.
2: 다음 날 잡은 다슬기를 가지고 찾아간 곳은 영월의 한 작업장인데요. 일찍부터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이곳, 다슬기를 전문적으로 가공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사용하는 다슬기는 모두 자연산, 직접 채취하는 건 물론 어부들에게 사들이기도 하는데요. 가공의 첫 번째 단계는 세척. 5시간 해감한 다슬기를 전용 기계에 넣고 20분 정도 돌려줍니다.
3: 조금 더 빼, 조금만 더.
2: 기계 덕분에 세척 과정이 간편한데요. 다슬기를 옮기는 것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 수월한데요. 이렇게 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군요.
1: 그전에는 뭐 이런 기계 없을 때는 손으로 다, 그전 세척기도 없었어요. 그냥 다 손으로 비비고, 뭐 손으로 다 들어서 날르고, 그리고 다 수작업이었었죠.

0: 일이 너무 고돼 방법을 찾다가 직접 기계까지 고안을 한 겁니다.
1: 요거는 3cm 이상, 1.5cm 이상.
0: 선별기 역시 비슷한 기계에서 착안해 만든 건데요. 선별해서 크기에 따라 가공이나 판매용으로는 아닙니다. 다슬기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물 공급은 필수.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뿌려줘야 하는데요. 이것만큼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일, 오랜 경험을 통해 감로하기 때문입니다. 다슬기를 삶기 전에 30분 정도 먼저 물에 담가주는데요.
1: 이렇게 넣는 이유는 다슬기가 눈이 많이 나와야지 삶았을 때 빼기가 쉬워요.
0: 다슬기의 몸체가 밖으로 나온다 싶을 때 바로 뜨거운 물에 투하. 이 상태에서 3분 동안 저으면서 빠르게 삶아냅니다.
1: 다슬기에 있는 눈이라고 하면 까만 딱지가 있어요. 그게 잘 떨어져요.
0: 삶는 동안 계속 저어주는 이유도 그 때문인데요.
1: 이렇게 살짝 끓었잖아요. 네. 이렇게 끓고 있을 때 기름이 적게 떠야 돼요. 그리고 좋은 다슬기는 끓였을 때 물 색깔이 파란 색깔이, 흰 색깔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품질이 좋은 다슬기.
0: 아, 정말 물이 파란색을 띠는군요.
1: 빨리 줘야 돼. 거기야.
0: 하루에 삶아야 하는 다슬기 양만 400kg. 하지만 한 번에 삶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어 물량을 맞추려면 같은 작업을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데요. 거의 한나절은 걸립니다. 삶아낸 다슬기는 이대로 식히는데요. 다슬기를 삶기 시작하면 작업장 내부는 찜통으로 변신. 습도와 온도가 무시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지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요.
1: 이러다 보면 뭐 땀나는 게 땀인지 뭐 물인지 알 수가 없어요.
0: 폭염인 날씨에도 오히려 밖이 더 시원하다는군요.
2: 안에 같은 많이 더우신가 봐요?
1: 뭐,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많이 쉬어야만.
0: 그렇게 쉬는 것도 잠시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데요. 자신이 빠지면 그만큼 다른 작업자가 힘들다는 걸 알기에 힘을 내봅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작업자들에게는 뜨거운 작업장을 벗어나 쉴 수 있는 귀한 시간인데요.
2: 매직 조금밖에 안 됐어요.
0: 땀을 너무 흘리니 입맛이 있을 리가 있나요?
3: 여름에는 더워서 더 힘들죠?
1: 후배는 더 힘들어요. 더워서. 전쟁 오는 것 같아요. 전쟁. 저만 고생하나요? 다른 사람도 다 고생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일도 많이 하는데요, 뭐.
0: 곁에 동료들이 있기에 어려운 일을 함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다슬기 살을 갈라내는 일입니다. 이 작업이야말로 기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오로지 사람 손으로만 가능한 일이라는데요. 이야, 다슬기 모양 그대로 깔끔하게 분리하는 실력. 대단한데요. 바늘 만들어가면 그야말로 백발백중입니다.
3: 원리가 뭐예요?
4: 손가락 빨리 네. 돌리면 돼요.
3: 아, 손가락을?
4: 네네. 아. 이렇게?
3: 아, 이걸 돌리고?
4: 네네네.
3: 아, 손가락 돌리고. 그리고 또 이쪽 돌리지 않아요?
4: 이쪽 안 돌려요. 이거 아, 바늘만 돌리면 돼요. 네.
0: 제일 실력이 좋다는 작업자. 바늘 놓고 돌려주면 알맹이만 쏙 빠지는 게 봐도 봐도 신기합니다. 그런데 사용하는 도구도 좀 특이한데요.
5: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3: 이 바늘을요?
5: 네. 직접 사장님이 제주에서 직접 하신 거라서

0: 여기 하기 싫은 건데 자꾸.
1: 아, 이게 그 노하우예요?
0: 그러면 이런 거
2: 사장님이 아이디어예요.
0: 이거를 알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런 걸
2: 사장님이 아이디어예요.
0: 혼자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3: 이 작업 도구 덕분에 일의 효율이 배는 높아졌다는데요. 잘 해내고 싶다는 일념으로 가공에 필요한 기계부터 작업 도구까지도 개발하게 된 겁니다. 보통 다슬기 알맹이 분리 작업은 3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2: 허리 아파요.
1: 이게 앉아있으면 허리가 진짜 많이 아프겠네요.
2: 네, 허리 제일 아파요.
0: 잘했다.
3: 고된 일이라 작업량이 아닌 시간을 정해둔 겁니다.
0: 찾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안 하고 싶은데 그걸 찾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요즘 집에서 저걸 번거롭게 까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수량을 제한을 해놓고 파는데도 항상 모자라요.
3: 다슬기 살이야말로 작업자들의 정성과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아유. 가공 작업이 끝난 늦은 오후. 쉴 시간에 작업장 한켠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0: 신세진 사람들한테 좀 선물로 주기 위해서 전통 방식으로 다슬기 기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됐어. 아니, 똑같지만 하면 돼. 김치떡 묻는 것 같죠?
3: 다슬기 기름은 다슬기를 달인 진액인데요. 이를 전통 방식으로 만들려고 준비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항아리 하나는 묻어두고 다른 항아리 하나에 다슬기를 채워줍니다.
0: 천을 여기에다 대고 철사로 묶어주고 이 위에 밑에 있는 항아리와 위에 있는 항아리를 거꾸로 맞대서 놓는 거야. 조심해, 깨진다. 이렇게. 오케이, 다 됐다.
3: 항아리가 흔들리지 않게 철망으로 감싸주는데요. 그런 다음 황토로 항아리의 주변을 꼼꼼하게 발라줍니다. 황토는 항아리가 깨지는 것도 방지하고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중요한 재료인데요.
0: 항아리가 보이면 안 돼. 자, 기름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3: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재료가 왕겨입니다. 왕겨는 진액을 내기 위한 화력인데요. 이 왕겨에 불을 붙여서 열을 내는 겁니다.
0: 이게 밑에서 타면은 쫙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채워주면 내려가고 채워주면 내려가고.
3: 3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도록 봐줘야 하는데요. 밤잠까지 설쳐가며 지켜봐야 합니다. 3일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항아리를 열어보는 날인데요.
0: 자, 들어서. 자, 한 시간 정도 또 식혀야 돼요. 이게 뜨거워서 그냥은 손 더여가지고 안 돼. 봅시다. 아유, 보자.
3: 우선 항아리를 감쌌던 황토부터 조심스레 벗겨냅니다.
0: 야, 아직까지 열기가 대단하다. 하나, 둘, 사사야. 오우, 야.
3: 다슬기 껍데기는 그대로 아이고. 위 항아리에 있고 알맹이의 진액만 아래로 빠진 겁니다.
0: 이 안에서 다슬기 그 진액들이 밑으로 똑똑 떨어지면서 이 바다는 게 이제 다슬기 기름이에요. 옛날 전통 방식이라고 하죠, 이게.
3: 다슬기 진액, 그 맛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0: 어우, 괜찮네.
1: 잘 나왔어요?

0: 그야말로 만드는 사람의 정성과 시간이 담긴 보물입니다.
1: 아, 여기는 사전에서 얻을 수 있는 천연 건강식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깨끗하게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만큼 고객들이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뭐 바람입니다.

0: 남은 거.
1: 이어서 건축 탐구 집이 방송됩니다.
2: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전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3: 죽겠으니까 앞에가 보면
4: 저등이 치고 막
5: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6: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란냐는 거야.
2: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0: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고려원단이 직접 콘도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도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원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함도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탐구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0: 육아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0: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책 가방도 사야 되고 책 노트도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5: 앞만 보고 달려온 30년 세월의 총화라죠, 이 집.
6: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4: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5: 겉만 봐서는 다 들어간 건축주의 마음을 알 리가 있나.
7: 국내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도 있었고.
4: 군목이 운동하는 것처럼.
5: 마음 졸였던 시간들도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
7: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8: 차를 먼저 팔고 결혼 반지도
9: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5: 살짝 손보면 될 줄 알았던 집이 부부를 시험에 들게 할 줄이야.
10: 대수사는 신축보다 힘좀 들어요.
8: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살렸다.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5: 모아놓은 금반지마저 없었다면 오늘의 이 집은 없었다는 건축주들의 절절한 사연 좀 들어보실래요? 오늘의 첫 번째 집을 찾아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로 갑니다. 설마 이분이 소장님?
11: 진짜 덥다. 집이 저 냉방이 잘 돼야 될 텐데. 아, 덥다.
5: 아유, 하필 가장 더운 날 촬영이라니.
11: 오늘은 광주광역시에 도심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주택단지에 왔는데 이 34도, 5도 되는 날씨에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집을 보여주시려고. 오늘은 또 어떤 집이에요?
12: 오늘은 유럽 감성을 고스란히 담은 집입니다.
11: 유럽 감성요? 그러면 인천공항에서 만나자고 했어야지, 이 더운 날.
5: 비행기 타고 가봤자 똑같아요. 뉴스에서 뭐 들으셨나? 유럽도 폭염이라는 거.
11: 아, 이거 딱 봐도 이 집이네. 딱 봐도 유럽풍 느낌이 그대로 나네. 와, 근데 규모가 진짜 너무 크네.
5: 어머니나, 아, 이건 너 대거 저기 사는 집인가?
11: 와, 오늘 퇴근할 수 있으려나? 아니, 흡사 이 유럽에 있는 정원 같은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아치 회랑 느낌을 그대로 살려서 만들었고, 정원 같은 것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가꿨네. 아.
5: 더위 걱정에 퇴근 걱정까지. 그래도 볼 건 봐야죠. 도심 외곽에 대형 카페인 듯 개방 정원에 웅장한 외관까지. 어우, 이런 멋진 집에는 어떤 분들이 사시려나?
11: 계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4: 선생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11: 제 예상이 맞았네요. 공주님하고 왕자님이 딱 나오네.

0: 공주님과 왕자님보다는 공주를 호위하라는 기사? 그 느낌이 맞는 것 같은데?
1: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2: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아니, 유럽을 자동차에서 타고 왔어요.
0: 아이고, 소장님. 처음 만난 건축주들 앞에서 농담도 잘하셔.
1: 집이 너무 규모가 있고, 사실은 이런 주택단지에서 보기 힘든, 진짜 성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전체 연면적이.
2: 연면적이 네. 99.6평입니다.
1: 와. 이 정도 집을 지으려면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2: 그렇게 보이시죠?
4: 사업을 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인가요?
2: 둘 다 급여 소득자입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 남들처럼 평범한, 뭐 월급날 기다려주고.
3: 전세 사이다가 자가가 됐고, 자가인데 융자가 많이 있다가 그 융자를 갚으시는 기회가 생겼고.
2: 다람쥐가 도토리 모으듯 저희도 모으고 모으고 해서.
0: 도대체 도토리를 모아봤자 얼마나 모았겠냐고요? 자, 놀라지 마세요.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그림 같은 집.
1: 진짜 유럽 성에 온 것 같아요. 진짜 컨셉이 명확합니다.
2: 네, 명확합니다.
1: 컨셉이 명확합니다.
0: 아침 현관을 들어서면 강렬한 외관과 180도 다른 색의 거실이 펼쳐집니다. 천장의 상들리에부터 아기자기 소품까지 눈 닿는 곳마다 유럽 감성이 물씬 나는데요.
4: 어떤 분의 취향인지 알 것 같지만 어떤 분의 취향인가요?
2: 당연히 이분 취향이시죠?
3: 공간에 예쁘게 꾸며놓고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좀 흐뭇하더라고요. 그런 공간을 꾸미고 정리 정돈 하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수고도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수고로움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1: 아니, 이게 소품들 하나하나가 너무 이 다 하나하나가 또 다 귀하고 놀라운데 일관적으로 이게 다 통일되니까 너무 이뻐요.
3: 감사합니다.
1: 네,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공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2: 네네.
1: 네. 이런 거울 같은 것도 그러면 색을 새로 맞추신 거예요?
3: 기존에 그래. 쓰던 것도 있고 네. 새로 구매해서 네.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색을 칠한 경우도 있고요.
1: 그래서.
3: 네. 프랑스 쪽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인테리어에 액자를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이걸 모아놓고 한번 둘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바닥에다가 사이즈별로 그 종이 테이핑 해가지고 놓아보고 구성해보고 여기에 이거 붙이게요. 저기에 저기 저거 붙이게요 하면서 그러면서 둘이서 붙인 것 같아요. 한 3일씩 작업한 것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든 코디네이터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것들이 이쁘면 저도 그걸 적용해서 한번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고.
2: 저도 이제 건축 쪽에 종사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노하우들이 30년 동안 근무하면서 쌓였던 것들을 이번 집 지을 때 최대한 풀어봤던 것 같아요.
1: 아, 거울을 이쪽에 집중 배치한 이유가 저 바깥에 있는 조경을 그대로 이렇게 연장해서 공간 확장시키려고
3: 네.
1: 그러셨네요.
3: 맞습니다.
1: 네, 맞습니다.
3: 거실 디자인하면서 창 위치 생각하고 예. 구매해뒀다가 이제 남편한테 이사하면서 붙여달라고 요청한 거죠.
1: 집 공사하기도 전에 네. 구매해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네. 얼마나 재밌었을까 또. 네, 맞죠.
3: 보너스 받는 거는 거의 인테리어 제품이나 전등을 사는 데 쓴 것 같아요.
0: 꿈을 그리던 집을 짓기 위해 오랜 시간 사모았다는 소품들. 유럽풍 가구들은 전부터 쓰던 거라고 하니 아내 건축주 취향 한번 확실하죠?
3: 아기자기한 거 많이 좋아해요. 그냥 가끔 여행 가서 예쁜 소품 보면 이거 하나만 사줘요 이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그냥 추억하고 같이 하나씩 소품들을 모았던 것 같아요.
2: 보통 남자들이 보면 가전 같은 거 새로운 게 나오면 나 이거 사고 싶은데 하고 뭐 용돈 모아서 사.

0: 와이프도 도심 속에서 숲을 볼수 있는
1: 이런 조명 위치나 이런 것도 다 의도해서 하신 거죠?
2: 네, 이제 동선에서 맞는 위치를 좀 찾으려고 미리 고민을 해두었던 것도 있고요.
3: 조명 위치가 정말 제각각이네요.
2: 여기 이렇게 메이등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일랜드 위에서 조리하거나 세팅할 때좀 환한 빛이 있어야 돼서 주로 이제 그 위치에 메이등들을 넣어가지고 부수적으로 조명을 확보했어요.
3: 요리하는 사람의 동선에 철저하게 맞춘 조명. 우물 천장에 샹들리에 좀 보세요. 얼핏 보면은 잘못 딴것 같지만 식탁 위치에 맞춘 거래요.
2: 보통 우물천장 해놓으면 중앙 부분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가장자리에 배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작업하시는 분들도 왜 여기다가 전기를 넣을 거냐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4: 실제 시공을 했을 때는 하나하나가 와이프의 머리에 있기 때문에 종이의 도면을 보지 않아도 뭐 목수님한테 가서 이거 아닌데요. 치셔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했을 때 정말 이 사람이 했던 말들이 다 맞았을 때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까? 이 설계 도면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3: 집안 아내의 유럽풍 취향은 인테리어에서 끝나는 게 아니랍니다.
1: 와, 이게 주택의 정원 같은 느낌이 안 들고
5: 네.
1: 어떤 공공시설의 정원 같은 느낌이 듭니다.
2: 바탕으로 깔려서 심어진 식재된 아이들은 자작나무하고 블루 아이스고요. 그리고 해가 드는 쪽으로는 꽃이 좀 보이는 거고. 해가 좀 적은 쪽으로는 그라스 종류하고.
3: 이 집의 정원은 모두 네 종류. 꽃이 피는 정원, 차를 마시는 정원, 음지식물 정원, 그리고 오솔길 정원도 있네요. 아든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아내는 언제나 남을 위한 정원만 꾸며주다 이번에야말로 가족을 위한 정원을 제대로 꾸몄답니다.
2: 또 식물을 무조건 다 사다 심을 수가 없잖아요. 나눔을 받는다든지 또 집을 짓는다고 하니까 제공해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런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식물들 좀 저렴하게 구입해 오는 경우도 있고 지주목은 남편이 다 세워줬고 그 나머지 구성하는 식물들은 제가 틈틈이 심어야 했어요.
1: 사실 저도 맨 처음에 이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 이 골조 프레임을 어떤 의도로 이게 진짜 도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2: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는데요. 우선은 건물이 좀 높게 올라가는데 거기를 지탱해주는 좀 버팀목 같은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1: 계단 같은 이미지를 좀 만들고 싶고.
2: 그리고 이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천근성 식물이에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 않는 식물이기 때문에 또 반면에 키가 커서 바람이나 태풍에 약할 수는 있거든요. 바람막이 역할도 해주고 또 거기에 아치 모양이나 사각형의 모양을 넣어서 단조롭지 않게 하면서 바람길을 좀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1: 근데 이한 5m 높이의 이 프레임이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엄청 많이 나오는 이유가 이게 건물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2: 연결됩니다.
1: 이게 건물 구조로 풀어야 돼서
2: 네.
1: 약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2: 그쵸.
1: 아마 엄청나게 철근도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0: 기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철근이나 레미콘이나 물량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2: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원룸 한 채를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1: 그러니까.
3: 덕분에 어떤 집에도 없는 특별한 담을 얻었지만 문제는 시공비. 이건 모르긴 몰라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6: 최초 계획된 공사비에서 얼마나 오른 거예요?
4: 두 배? 제가 가지고 있던 자금도 소진이 되고 군무기 운동하는 것처럼 모아서 건물방 가서 이거 얼마예요? 금같이 금색이 뛰는 것들은 다 들고 왔거든요. 금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냥 우리는 모르니까 금색이 뛰는 걸다 가지고
2: 하도 오래돼서 액세서리도 이게 18K인지 14K인지 이런 것도 모르니까 아무튼 지금은 이걸 팔 때야.
4: 애들을 위해서 조금 너는 반도체 회사의 그 주식

0: 있었거든요. 내려가서 올라가지도 않는 그런 단계였었는데 그걸 제가 팔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팔아서 벽돌 사고 그 팔았던 반도체 회사 주식이 엄청 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이게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1: 오를까 내릴까 마음 졸이며 사느니 집에 대한 투자가 속편할지도 몰라요.
2: 처음에는 그래서 설계할 단계에서 네. 높이를 한 2m, 3m 정도만 올릴까 했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아치가 너무 작고 안 이쁘게 나와서
3: 네. 제가 요 보면서 뭐가 제일 이쁘다고 생각했냐면 네. 이 아치 비례감이 네네. 너무 이쁜 거예요. 네네. 이게 아치가 사실은 아치는 조금 길어야 돼 높아야 네네.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4: 비례에 대한 고민 많이 했습니다.
3: 아 역시 전문가시라 내용이 다르시네요. 네.
4: 사실 둘 다 직장생활 하니까 이렇게 휴가라고 생각하고 둘이서 여행을 갔을 때 그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니 유럽 가면 그런 아치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걸 봤을 때 그 감성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유럽풍 집을 완성하는 데 있어 정원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아치. 제작진이 작정하고 몇 개인가 세워봤는데 무려 51개.
5: 라운드가 들어가는 순간 돈이잖아요.
0: 그렇죠. 저녁에 퇴근하고 딱 집에 오면 어? 여기도 라운드였어? 이런 식으로 제가 놀란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마다 저희 머릿속은 복잡해지고 아, 또 돈이 들어가는구나.
1: 들리시나요? 건축비 수직 상승하는 소리?
4: 둘이서 인건비 줄일 수 있는 부분, 어떤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부분들, 그래도 꼭 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도 하나의 잡부였던 거죠.
1: 결국 두 사람의 인건비라도 아껴보겠다며 직접 현장에 뛰어든 부부. 그런데 참 신기하죠.
0: 이 사람이 고소공포증 심해하거든요. 놀이공원을 10년을 그렇게 데리고 갔어도 탈 수 있는 건 회전목마 하나였어요. 근데 이 집을 지으면서 이 아시바를 계단이 아닌 맨손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걸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대단하다겠어요.
5: 상상이 안 되는데요. 어제랑 오늘이랑 입으신 옷이랑 이런 거 보면은
4: 이걸 완성하는 데 있어서 남편한테만 의지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도 제 몫은 해놓고 싶었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저한테 그만큼 만족스러운 집을 해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우리가 사는 집이잖아요.
1: 세상에 어쩜 그 작은 체구에서 그리 강단이 나오시오 그래. 그런데 정작 이 부부의 집 짓기가 아름다운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답니다. 우리 박 소장님이 내 눈으로 그걸 발견했죠.
3: 야, 이게 보통 자기 집 땅을 이만큼 내놓고 이게 벽을 뒤에 세우진 않거든요. 네, 네. 예, 근데 이게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을 사람들하고 다 같이 느끼고 싶은 거죠. 이게.
2: 맞습니다. 예. 내 집 마당에 있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도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3: 멀리서 걸어올 때부터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2: 아, 그럼요.
3: 보통 우리가 택지지구나 이렇게 조성된 단지에서 자기만의 하늘, 자기만의 정원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렇게 열린 정원을 꾸민 건 저도 많이 놀랐어요. 정말 이 조경은 정말 탁월한 것 같아요.
4: 가을에 오시면 더 예쁠 거예요.
3: 가을에요?
4: 네.
3: 왜, 또 올까요?
4: 보세요.
1: 잠깐, 그러고 보니 우리 아직 2, 3층도 안 봤잖아요.
0: 2층에는 안방과 큰딸 아이 방이 있고

0: 와, 진짜 여기 아치가 다 모여 있네요. 네. 아치가 다 모여 있네요.
1: 개방형 정원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하 공간.
0: 딱 그 유럽의 소도시의 어떤 상가 건물 같은 느낌이 그대로 납니다.
2: 네네. 어디 유럽 가면 골목에서나 볼 듯한
0: 그러니까요.
2: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에 주기 네. 위해서 참 공들였던 네.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1: 네. 마치 동굴 속 어림가로 들어가는 것 같지만 널찍하게 뚫어놓은 아치창 덕분에 지하 공간도 어둡지 않답니다.
3: 지하층은 저희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손님들 오는 것도 둘 다 거부감 없이 좋아하는 편이라 이렇게 외부인들이 또 많이 찾아와요. 1, 2, 3층은 굉장히 개인적인 집이니까 그래서 작업 공간 겸 다목적실 그런 개념으로 쓸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0: 사실 지상층보다
2: 네.
0: 지하층이 더 마음에 들어요.
2: 아 그러신가요?
0: 네.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2: 아 예.
0: 네.
3: 신발을 신고 들어옴으로 해서 쉽게 접근성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편안함도 편리함도 주는 거니까
4: 찾아오는 사람이 네. 편하니까
2: 네.
3: 또 화장실은 기본적으로 필요하겠다 싶어서 애초에 계획은 해놨었어요.
0: 이게 주택에 딸려 있지만 근생 공간 같은 느낌이 네네. 들게 네. 찾아오는 사람이 편하게
2: 그렇죠.
0: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렴한 아 저렴한이 아니고 합리적인 아니 합리적인이 아니고 굉장히 싼 재료만으로 이렇게 네. 일관되게 좋은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건 진짜 사모님의 탁월한 능력인 것 같아요.
3: 감사합니다. 네. 과찬이신데 너무 기분 좋은 칭찬을 네. 주시네요.
0: 왜냐하면 그냥 콘크리트 노출된 거에 네. 합판, 5mm 합판 돼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네. 정말 저렴한 그 재료로 했고 흡사 아직 공사 중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 조명하고 이 샹들리에하고 이게 펜던트하고 딱 어울리니까
2: 네.
0: 와 너무 고급스럽다.
3: 네, 조명하고 이런 펜던트 조명에다가 네. 좀 많이 힘을 줬죠. 네. 다른 거보다.
0: 요금은 안 받죠.
3: 아직까지는.
2: 언제든지 오십시오.
0: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집을 지으면 나중에 내가 늙어서 이게 황금성이 되냐 마냐 이런 고민들로 주저주저주저 하고 진행을 못해요. 근데 이분들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욕망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서 만든 거라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실제로 그 1층에서 봤던 마루라든지 이런 재료들은 저렴한 합리적인 재료예요. 비싼 재료 전혀였거든요. 그런데 아치 내가 원하는 컨셉을 구현하겠다는 그 노력에는 아끼지 않고 돈을 쓴 거예요. 다 계획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이 섰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거든요. 이분들은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내야 되겠다는데 포커스가 있고 실제로 만들어냈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행복한 표정은 어마어마하죠. 네. 최고의 도파민이죠.
2: 처음 시작은 이 사람의 꿈을 과연 내가 실현시켜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도 좀 걱정도 됐고 참 설계 단계 때는 이 사람이 또 즐거워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구현될 수 있을까라는 또 우려심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해보고 싶어 하는 것들 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뤘을 때 그 행복함이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이기 때문에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3: 입주하고 이 사람하고 여유 있는 식사를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었어요. 고생했던 것도 생각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낸 희열 같은 것도 있었던 것 같고 이런 삶을 추구해 왔었고요. 그리고 이런 여유를 찾아가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지금 이렇게 누리는 시간이 더 행복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금반지까지 팔아가며 고집 끝에 완성한 가족의 보금자리. 이곳에서라면 팍팍한 삶도 365일 즐거운 여행이 될 것 같네요.

0: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동네 서울 삼청동. 도로를 중심으로 예쁜 상점들이 즐비한데요. 골목으로 살짝 들어서기만 하면은 오래된 빌라와 작은 주택들이 옹기종기. 그런데 이 골목에 이상한 집이 있다지 뭐예요? 이 집에 누가 살길래 이렇게 많이 투들이 많아?
1: 오늘 삼청동에 왔는데요.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낭만의 거리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여기서 젊었을 때 데이트 많이 했죠. 예. 오늘 찾아가는 집 힌트 하나 줄 수 있나요?
2: 오늘 힌트는 예. 아보카도입니다.
1: 아보카도 과일요? 색깔인가 색깔? 이제는 과일까지 탐구해야 되나요?
0: 색깔이 비슷해서 그러는 건지 건강이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가보자고요.
1: 아보카도가 어디 있지? 아, 이게 아보카도인가? 까만색하고 연두색하고 아보카도가 까만색인가?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이게 아보카도 같기도 하고 여기 아보카도 익으면 까만색 된 거하고 연두색 된 거하고 근데 굉장히 모던하게 디자인되어 있고 이게 산화철판 같은 좀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써서 젊은 부부가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이 가로변에 큰 창을 낸 거 보면 어르신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게 좀 알 수가 없네. 궁금하네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이름도 모양도 특별한 아보카도 집? 과연 어떤 분이 나오시려나?
1: 어?
0: 어? 아유, 명 짧은 사람은 숨 넘어가겠네. 안 나오셔? 어?
1: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젊은 부부가 나오셨네. 아이고.
3: 젊게 봐주셔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1: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 네. 더운데 네. 고생하셨어요.
1: 아, 근데 오늘은 시원한 날씨입니다. 이 정도면.
0: 하기는 40도 폭염 광주 촬영에 비하면 뭐.
4: 손 잡을까? 뭐, 좀 긴장되는데?
0: 아이고, 긴장 안 하셔도 돼. 우리 박수선님 얼마나 푸근한 분인데요.
1: 아니 저는 삼청동이어서 동네도 오래돼 있고 이게 어르신분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 비용도 엄청 많이 들었을 텐데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3: 네, 네. 맞습니다. 비용 많이 들긴 했고요. 네. 저희도 영혼까지 다 팔았는데 저희도 여기 이사 온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1: 아, 얼마 안 됐어요?
3: 주택을 구입하면서 고치고 네. 들어온 거라서 네. 저희도 삼청동에 산 지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아, 8개월 정도. 네.
0: 만나자마자 영혼까지 팔다니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5: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청와대 뒷산이 보이는 옥상뷰에 반해 50년 된 구옥을 대수선하게 된 남편 정병의입니다.
5: 추진력 좋은 남편 덕분에 고속노화와 꿈의 집을 동시에 갖게 된 아내 이지원입니다.
3: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이사를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제 어머님이 혼자 일을 하시면서 저희를 다른 사람 손에 키우다 보니까 그분들의 거처에 좀 맞춰서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또 한 번 이사를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담임 선생님이셨던 분의 집에 반지하에 들어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셨어요. 너는 집을 꼭 가져야 된다.
5: 저도 사실 유년 시절에 힘들게 컸어서 집이란 곳이 투자라기보다는 좀 마음의 안식이 되게 많이 됐으면 좋겠다.
1: 이 아보카도가 저는 이거 연두색하고 이게 뭐 집 이름이 아보카도라고 하더라고요.
3: 이 삼청동의 그런 전통과 아보카도를 합쳐서 아보카도라고 이름을
1: 아보. 짓게 됐어요.

0: 복,
1: 화, 도.
0: 화도.
1: 네, 나의 복, 복. 네, 화목할 화.
0: 아.
1: 그림 도자를 써서 복되고 화목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집이다. 오. 아, 실제로 봐주신 것도 맞아요. 이런 지금 외장 루버에 있는 검은색이 이제 아보카도의 껍질을 의미하고 있고,
0: 아.
1: 스타코 부분이 네. 아보카도의 이제 과육 부분.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보시면 이제 씨를 의미하는 부분도 있어요.
0: 오, 기대되는데요.
2: 이름도 범상치 않은 아보카도집? 그 안에 씨를 상징하는 공간도 있다고 하니, 어우, 진짜 궁금하다. 그죠?
0: 오, 집이 엄청 컬러풀합니다. I could be red. Or I could be yellow, I could be blue, or I could be
2: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1층의 크기는 50제곱미터도 안 된다고 하는데 좁은 공간 치고는 답답해 보이지는 않죠?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0: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와, 야, 이런 색깔이 너무 강하다.
1: 와. 색이 많죠.
0: 예. 전체적으로, 이 뭐, 지중해풍 같기도 하고, 유럽풍 같기도 하고, 이 강렬한 색상들, 의도가 좀 궁금해요.
1: 혹시, 뭔가 저, 씨앗처럼 느껴지는 게 있으실까요?
0: 씨앗. 아, 요거, 파란 거, 요거.
1: 이게 바로.
0: 아보카도인지는 몰랐어요. 색깔이, 아보카도 씨앗이 아. 파랗나?
3: 풍수지리 같은 거를 찾아봤더니 이 삼청동이 불의 기운이 많은 동네니 물의 기운으로 눌러주자 약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파란색도 오케이 약간 그렇게 해서 넓은 면적을 파란색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1: 저는 공대 출신의 개발자고요. 어떤 미대 출신의 디자이너거든요. 온전히 맡기게 됐어요. 굳이 제가 의견을 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고 대신 저는 대신 반대로 저는 동선이나 이런 배치 이런 거는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많이 해줬어요. 이게 씨앗이 의미도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1층 공간을 좀 멋지게 관리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생활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 안에 다 숨겼습니다.
0: 이 집을 유지하는 유틸리티 시설들이 요 박스 안에 다 들어가 있네요. 아.
2: 눈을 거슬리는 거는 죄 다 저 안에 숨겨놨다고요?
1: 여기 보이는 냉장고가 하나 있고요. 여기 공조시설들도. 입구에 보였던 신발장. 그리고 조그만 화장실도 하나 숨겨놨어요. 아.
2: 이런 아이디어는 참 좋네요. 좁은 면적의 공간을 나누다 보면은 자칫 답답해지기 쉽거든요.
3: 이 파란 벽 너머로는 뭐 회의가 있거나 할 때 일을 할 수 있는 조그만 포커시 룸 겸 팬트리 룸이 있고 복도를 좀 다른 집보다 길게 뺐어요. 저희가 아이들이랑 같이 나가거나 이렇게 우르르 나갈 때가 많아서 마주보고 앉아서 신발을 신는다거나 이렇게 강아지 끈을 맬 곳이 필요한다거나 한 게 많아서 좀 집 사이즈 규모에 비해서 복도를 좀 길게 빼서 구성을 하게 된 것 같아요. 큰 길에 나가면 막 번화가처럼 사람도 많고 뭐 볼거리도 많고 근데 그게 아니라 뒷골목으로 가면 되게 조용하고 시골길 같고
1: 약간 부동산의 언변에 제가 휘둘리긴 했는데
3: 지금 막 저희 뒤에 막 줄이 서 있대요. 사람들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막 몸을 이렇게 문을 막고 있다고 그 부동산
1: 네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는데
3: 전화가 오는데 저희
1: 지금 계약해야 된다. 내가 막고 있, 내가 지금 문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생겼죠.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이 집의 문서를 보더니 집에 좀 문제가 있다. 대출을 못 해주겠다. 이 집이 저희 집, 저희 땅만 깔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넘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돌도 안 된 아이를 매일 차에 태우고 매일 이 삼청동에 왔어요. 와서 이 동네 은행을 돌기 시작했어요.

0: 약간 애기도 보여드리고 저 이렇게 애기 어린 아이를 키우는데 지금 이런 일이 맞닥뜨렸다. 혹시 대출이 안 될까요? 다른 사람 토지에 넘어가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부분 넘어간 부분을 철거해야지만 허가해주겠다. 건물 자르고 보강하고.
1: 건물을 잘랐어요?
0: 네, 잘랐습니다. 그럼 대수선이 돼야 되고.
2: 건물의 주요 구조까지 손보는 대수선. 자칫하면 신축보다 비용이 더 드는데요.
0: 이 건물을 그냥 자르면 안 되니까 이 지금 보이시는 하얀색 H빔들. H빔들을 이렇게 쏙 인형뽑기 하듯이 넣어줘요. 그럼 그걸 안에서 사람이 받아서 제자리에 가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강을 하고 이제 보강된 부분을 철거하고 또 보강하고 보강된 부분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잘라냈어요.
2: 그때만 해도 이런 풍경이 언제 가능하나 했었다는데.
3: 이거 먹을 거야.
4: 먹을 거야? 남편이 그 설계해 주시는 건축가 분한테 우리 집에 제일 좋은 공간은 아내한테 주고 싶다. 지금 이런 그림까지는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애기가 이 위에서 막 볼거리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잘 있어줘서 같이 식사 준비를 하고 이런 시간을 되게 즐겁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2: 고진감래라고 인생이라는 게 쓴맛을 봐야 단맛을 아는 법이니까.
0: 원래 공사비가 예상 공사비가 100이었으면 한 150 정도는 쓴 것 같아요. 그냥 집을 샅샅이 뒤졌어요. 뭐 돈 될 만한 거 없나. 차를 먼저 팔았던 것 같아요.
4: 맞아, 차를 먼저 팔았어. 네. 응.
0: 차는 저희가 사치품이라고 생각해서. 그 결혼 반지도 그냥 순금, 장식 없는 순금 링을 맞췄어요. 그 반지도 같이 팔고. 다행히 저희가 그때 아이가 둘이 있었고 돌밭이 이런 게 많이 있었는데
1: 나중에 아이가 찾으면 어떻게 해야 돼? 돌반지 어딨냐고.
4: 여기 있다고. 여기 안에 흐르고 있다고.
0: 햇살론이나 뭐 그런 이름 예쁜 다양한 대출들을 알아보고
4: 언니가 또 돈을 빌려줘가지고 그러고도 부족해서 이제 소장님께서
0: 제가 그때 조공으로 들어가고 소장님이 기공이 되셔서 용접하시고
2: 할 수 있는 건 웬만큼 다 팔았더니 이제 남은 건 몸뚱이 하나더랍니다.
0: 둘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예요. 그 남자 주인공은 또 고향집에 가면서 굉장히 큰 위안을 얻어요. 그 점이 그 영화에서 너무 부러웠어요. 그 남자 주인공.
4: 저도 이제 집이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너무 고향집 같은 개념도 없고 그래서 아, 우리는 가지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 아 힘들다 하면 그냥 집에 가서 엄마 밥 먹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집이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5: 그리고 들어와서 봐서 깜짝 제일 놀라운 게 이게 분명히 대수선을 했다고 했는데 철골하고 벽을 일부 헐고 다시 했을 거라고요?
0: 네, 맞습니다.
5: 그런데 단차가 있어요.
0: 네.
5: 이게 가장 물어보고 싶은 건데 그럼 기존의 건물도 이렇게 단차가 있었나요?
0: 네, 이게 1970년에 처음 준공된 집인데요.
5: 예.
0: 저희가 철거할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는 기존에 수리해온 분들이 이 단차를 다 죽인 채로 두꺼운 슬라브를 만들어서 지내고 계셨거든요.
5: 뜯어보니까 네. 높은 게 나왔네요. 옛날에는 이 단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다 막아서 쓰고 있던 거를 이렇게 개방해서 천장이 꺾여 있으니까 위에도 너무 궁금해요.
0: 맞습니다.
5: 방하고 거실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풀었는지
0: 네.
5: 좀 구경해도 될까요?
4: 네.
5: 네. 한번 가보시죠.
4: 네.
5: 안내해 주세요. 네.
2: 계단 끝에 도착하면 길이 세 갈래로 나뉘는데요.

0: 왼쪽으로 가면 화장실과 욕실. 가운데는 드레스룸과 세탁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내 식구가 함께 쓰는 가족방이 있습니다.
1: 아, 아까 여기가 그저 천장 단차가 있던데 내려왔던데 올라왔던데네요.
0: 단차를 그대로 살린 이유는 2층 천고가 낮아지기 때문.
1: 예, 이걸 어떻게 쓰고 계시는 건가요?
2: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게좀 걱정이 돼서 이제 아이들이 노는 공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넣어줬어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아이들이 자는 곳이 이렇게 안으로 부파여 있어서 둥지처럼 아이들이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0: 그런데 아이들이 좀 크고 나면은 방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 벽을 할지 말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해서 이것들 이렇게 나중에 벽을 세우고 싶으면 세워라 뭐 이렇게 넣어주셨고.
1: 그러면 지금은 이건 가족들 다 같이 쓰는 침실 겸 놀이실 겸뭐 이렇게 가족실 겸 이렇게 쓰고 계시는 거네요.
3: 처음에 여기가 아기 키우는 집이 없어서 엄청 걱정했어요. 마트도 없고 병원도 없고.
2: 저희끼리 장난으로 저희 트루먼쇼 지금 당하고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동네 분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세요. 아이들이랑 이 앞에 있으면 장 보고 가시다가도 아이스크림 하나, 바나나 하나, 빵 하나 이렇게 꺼내주시고요. 많이 또 어르신들이 계신데 말없이 뭔가 두고 가세요. 애들 장난감을 이렇게 두고 가시는데 누가 두고 간지 몰라서 나중에 수소문하면 아, 우리 손주가 쓰다가 이제 안 쓰는 건데 그냥 혹시 몰라서 두고 갔어.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0: 세상에, 서울 한복판에 아직도 이런 풍경이 있네요.
4: 거의 몇 개요?
3: 앞집, 옆집에서 되게 도움 주시고, 또 반찬 맨날 해다 주는 동네 언니도 있고.
0: 2층 역시 생활 공간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 엄마 아빠도 편하지만 특히 어린 두 딸이 이 구조를 좋아하는데요. 뱅글뱅글 돌기 좋고 아무 곳이나 숨기 좋아서래요.
1: 와, 이쪽 공간 정말 알차게 재밌게 잘 꾸며진 것 같아요. 예. 좌우로 돌아가게 돼 있고 가운데까지 열려 있으니까.
2: 보여드리고 싶은 공간이 계단실에 숨어 있어요.
1: 계단실에도요?
2: 예, 한번 보러
1: 여기에요?
2: 가실까요? 예.
1: 아, 한번 가볼까요? 아, 이 과거의 흔적을
2: 네,
1: 살리셨네요.
2: 바로 여기입니다.
1: 예.
2: 저희가 이 집을 철거할 때 상량문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했었어요. 저희는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워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상량문 대신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집을 부시지 않고 살렸다. 그거를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됐어요.
1: 오늘 너무 멋있는 건물과 건축주를 만나서 너무 뿌듯합니다. 금반지, 애들 돌반지, 결혼반지까지 다 팔아서 완성해낸 집이기 때문에 너무 대견하고요. 그러면서 또 아내분이 하는 이야기가 아이 둘을 키우는데 마을 전체가 도와준대요.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사람 사는 사회에서는 맞는 이야기거든요. 서로서로 담쌓고 지내기 때문에 잘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잊혀져 가던 우리의 원래 문화를 몸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봐요.
3: 남편이 자전거를, 좀 종로는 차가 막히니까 자전거를 타고 많이 다녔는데, 아기랑 남편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요리하면서 창밖에, 저 골목길 끝에서부터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자전거 타고 오는 게 이렇게 보여요. 근데 막 아이들이 커서 어딘가 외출,

0: 일했을 때도 저 창문에서 계속 이렇게 기다릴 것 같은 제 모습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약간 요리해놓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막 하면서.
1: 이 화단을 이제 외부에 오픈하고 공간을 모두가 즐길 수 있게 해뒀는데 어르신들이 지나오면서 보시고 아, 이 집이 애를 키우는구나 이걸 알게 되시고 그러다 다음에 지나갈 때는 뭐 바나나를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을 완전히 경계를 다 기존처럼 쓰고 이 내부에서만 생활을 했으면 이애 키우는 집이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축적인 시도가 이게 진짜 사람의 삶을 변하게 하더라고요.
2: 이 동화의 끝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보카도 네 식구는 한 집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3: 집을 사고 나서 확인했더니 이 집이 1905년도에 지어진 집이었고.
4: 특이하다. 얘를 그때 내가 키운 딸이 맞나?
5: 1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인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3: 가족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요.
4: 처음에는 약간 해가 느낌이 좀 났어요.
6: 1년 만에 은우가 생겨가지고
7: 아이고야.
6: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뿌듯할 것 같아요.
8: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2: 입원 첫날부터?
9: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9: 됩니다.
15: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9: 되고 말고요.
12: 감기로 입원해도요?
9: 돼요.
1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9: 되죠.
12: 디스크로 수술해도?
9: 물론 됩니다.
4: 이게 왜 된다고요?
9: 딥이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8: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9: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9: 딥이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9: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9: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9: 되고요.
12: 지병이 있어도?
9: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2: 수술비도 된다고요?
9: 됩니다.
14: 암 치료비도?
9: 됩니다.
12: 진단비도요?
9: 되고요.
12: 병원 통원비도?
9: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9: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0: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1인실에 입원해도 됩니다.
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6: 이게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상담할 요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8: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직접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0: 여기 연차!
2: 여기 연차!
3: 낙동강 1300리가 전체가 다 오르고.
4: 나가 이 말이야.
5: 왜요?
4: 빨리 움직여. 이래가 이거 작업 못해.
6: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7: 요즘 우리 집인데
8: 그때가 그립네.
0: 그립지.
7: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 하고 맨날 빨가 벗고 수영하고.
9: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막았습니다.
10: 죽었으니까 앞에가 보면
11: 잡아뜨고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12: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놀았냐는 거야.
9: 담석은 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3: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2: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5: 아, 이 분위기?
6: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5: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3: 상쾌.
1: 통쾌. 변비엔 메이킨.

0: 순간 모두의 행복. 더 기아 PB5. 기아. Movement
1: that inspires. 남반구는 북반구와
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1억 5천만 년 전 대자연이 선사한 경이로운 풍경.
3: 끝이한 거예요, 끝이.
2: 위대한 강 위의 터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간 삶의 이야기와
4: 물고기로 막건졸립니다. 와.
2: 원시의 자연이 이어지고 강렬한 생명이 고동칩니다. 살아 숨쉬는 남아프리카의 야생을 만나러 떠납니다. 이번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인 빅토리아 폭포로 가기 위해 태국과 케냐를 경유했습니다. 20여 시간의 비행 끝에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폭포에 도착합니다. 아프리카 대륙 중남부에 위치한 짐바브웨는 국토 면적이 우리나라의 두 배 정도. 그중 4분의 1이 해발 1000m 이상의 고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정의 시작인 빅토리아 폴스는 짐바브웨의 서쪽 끝 국경지대에 자리한 도시입니다. 도시는 작고 소박하지만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짐바브웨 제1의 관광지입니다. 본격적인 탐험을 떠나기 전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잠깐 시장에 들렸습니다. 정말 없는 게 없습니다. 얼핏 보면 실타래 같기도 한 이것은 멋쟁이들의 필수품이라는데요. 바로 가발입니다. 주로 여성들이 애용하는 붙임머리 가발이죠.
5: 그래서 원래 자기의 생머리랑 인조머리랑 꼬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브레이드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With my black hair.
6: Yeah, it's nice.
5: It's okay.
2: 요상하게 생긴 영양간식을 발견했습니다.
5: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바로 애벌레입니다. 애벌레.
2: 모파인 나무에 서식하는 산루의 나방의 애벌레인데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해 남아프리카 일대에서 즐겨 먹는답니다.
5: 깊은 맛이 있고

0: 좀 풀을 먹는 것 같아요.
1: 첫 번째 여정은 하늘에서 시작됩니다.
2: 세계에서 가장 큰 빅자리와 폭포를 내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1: 거대한 빅토리아 폭포를 한눈에 담고 싶다면 헬리콥터가 제격인데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짐바브웨와 잠비아의 국경을 가르는 잠비지 강은 위대한 강이란 뜻입니다. 잠비지 강은 협곡을 만나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의 장막, 빅토리아 폭포를 만들어냅니다.

절벽 아래로 쏟아져 내린 물줄기는 산산이 부서지고 연기처럼 피어오릅니다.

0: 이번 여행은 저 혼자가 아닙니다.
1: All right. very good.
2: Yes, nice to meet
1: you. You're welcome. Welcome to Africa.
2: Oh, okay.
1: Okay, so I'm ready.
2: Oh, you are?
1: Okay. I'm very strong.
2: Okay.
1: I'm very strong. Everything.
2: Oh,
1: ready.
2: Wow.
1: We've prepared everything.
2: Okay.
1: The tent for the camping and the cooler box.
2: Oh.
1: And the grill for the braai.
2: Oh, braai. Barbecue.
1: Barbecue, yeah. So everything is ready. We are ready to go.
2: Oh.
1: We are ready to go.
2: Perfect.
1: Very good. Okay, so I have the map here.
2: Okay.
1: We are here now in Zimbabwe.
2: Okay,
1: Victoria Falls. Mm-hmm. It's here.
2: Yeah.
1: Then we go up Zambezi River.
2: Okay.
1: We go up Zambezi River upstream.
2: Yeah. Yeah.
1: Okay.
0: 빅토리아 폭포로 향합니다. 그런데 폭포 입구에서 흥겨운 리듬이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습니다. 어깨가 절로 들썩이는 통에 저도 그냥 지나치질 못합니다. 신명 넘치는 춤 사위에 저도 모르게 흠뻑 빠져들었는데요. 흥을 참지 못하고 용감하게 뛰어듭니다. 비록 몸치지만 열심히 리듬에 몸을 맡겨봅니다.

조리아 폭포는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하얀 물보라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모습에 모시아투냐,

0: 천둥치는 연기라고 불렀죠. 천지를 삼킬 듯 요란한 폭포의 굉음에 연기나는 천둥이라 불린 이유를 실감하게 됩니다.
1: 빅토리아 폭포가 얼마나 긴지 딱 보입니다. 이 끝에서 끝이 한 거예요. 끝이. 더워서 당장 뛰어들고 싶어요. 이 엄청난 유랑과 여기서 나오는 수증기 때문에 마치 무슨 폭풍에 있는 것 같습니다.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And 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Yeah, it's what we say. Oh! Very good place.
2: Yes, it is a mighty Victoria Falls.
0: 머리부터 발끝까지 빅토리아 폭포에 흠뻑 젖었지만 즐겁기만 한가 봅니다.
1: 오! 우비가 있네, 우비.
0: 빅토리아 폭포에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비랍니다.
1: Thank you.
3: Well, it's good because we get
4: nice sun for real.
1: Enjoy.
4: Nice day.
0: 우비까지 있으니 이제 물보라쯤은 걱정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무지개가 피어오릅니다. 환상적인 무지개는 여행자를 가슴 설레게 합니다. 100m가 넘는 낙차가 거대한 물보라를 만들고 덕분에 20km 바깥에서도 보일 만큼 크고 아름다운 무지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가 처음 생겨나기 시작한 건 1억 5천만 년 전. 지구 표면 밖으로 분출한 용암이 굳으면서 표면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잠비지강의 침식 작용으로 균열이 점점 갈라지며 첫 번째 협곡이 만들어졌고 침식 작용이 계속되면서 빅토리아 폭포가 상류 쪽으로 전진하게 됩니다. 1만 년에 1.6km씩 절벽을 깎아내고 있다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7개의 폭포는 거대한 협곡으로 남아 있습니다. 협곡의 폭은 헬리콥터가 지나갈 정도로 넓은데요. 그 변화무쌍한 매력에 흠뻑 빠져들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1: 영국에서 오신 분들, 뭐 프랑스에서 오신 분들 굉장히 사람들이 많은데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 좋은 추억, 좋은 경험, 아주 멋진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0: 저희가 해발 300에서 지금 한 해발 100 정도로 거의 다 오긴 한 것 같은데 끝도 없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마치 무슨 등산을 하는 것 같아요.
1: 가파르고 미끄러운 길을 더듬더듬 그렇게 30여 분쯤 내려왔을까요?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탐험했던 저에게 래프팅쯤은 식은 죽 먹기겠죠?

0: 손발이 척척 맞는 동료들도 만났겠다. 이젠 거센 그물도 두렵지 않습니다. 탐험가 채민이 말이 아니네요. 하류로 갈수록 급류가 더 거세지는데요. 이 아저씨는 어찌할 바를 모르네요. 즐거운 잠베지강의 래프팅이었습니다.
1: 최고였습니다. 제가 다양한 곳에서 래프팅을 했는데 이렇게 재밌고 또 재밌는 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 최고였습니다. 급류도 좋고 날씨도 좋고
0: 수십만 년의 세월 동안 깎이고 깎여 만들어진 잠베지강의 협곡. 이곳에서 뭘 하고 계신 걸까요?
2: 생선을 훈제하고 있습니다. 훈제.
0: 잡은 물고기를 훈제하며 사흘째 이곳에서 낚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3: Super fish, enough super fish.
2: 맛있는 냄새 나는데요?
0: 절로 군침이 돕니다.
4: 따랑따랑따랑 방울 소리가 나네요.
0: 고장난 자전거에 배를 떼어 낚싯대에 달았다고 하네요.
5: 좀만 가고 한번 손바이가 이까지라 이구이라 이깔리라 나고.
0: 저도 낚시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0: 될 텐데.
1: 네. 난 요금.
2: 기쁨도 잠시 깜빡 속았습니다. 능청스러운 가이드 어너스트는 고기잡이는 아예 뒷전인가 봅니다. 저도 잠비지강에 물러 잠시 더위를 달래봅니다.
0: 아, 시원해요.
2: 그렇게 하염없이 얼마를 더 기다렸을까요?

0: 방울소리가 이렇게 반갑기는 난생 처음.
1: 아, 정말 오래 기다렸는데.
0: 기다린 만큼 물고기도 큼지막했으면 좋겠습니다.
1: 물고기가 잠깐 보였으나 여기 태 있는 것 같습니다.
0: 한참 실랑이를 한 뒤에야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2: 와! 오! 굿잡!
1: 스퀴카! 스퀴카! 예, 아우스 스퀴카! 스퀴카! 아, 오케이.
0: 잠베지 강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 중 하나라고 합니다.
1: 오! 오! 오! 오!
2: 오! 와! 나왔다! 오! 잡았어요! 오!
1: 굿잡!
0: 기다리던 물고기도 잡았으니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 고맙게도 어부 아저씨가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빅토리아 폭포에서 멀지 않는 협곡 위에 작은 마을이 있는데요. 이곳이 어부 아저씨의 집입니다.
1: 헬로.
3: 젠.
0: 당나귀가 모는 작은 마차인데요. 선뜻 태워주겠답니다.
1: 오! 베스트로. 베스트로. 네. 베스트로.
2: 당연히 좋다. 오.
0: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한창 분주합니다. 저도 일손을 좀 보태고 싶었는데 아주머니에게 뺏겨버렸습니다.
1: 자세가 틀립니다. 아, 맛있어요. 시원하고.
0: 마을을 한 바퀴 돌고 나니 어느새 해질녘. 슬슬 배가 고파집니다.
1: Cheers.
4: Cheers. Cheers.
1: Big fish.
4: Big fish.
1: Where's the big fish?
4: In the pot.
1: In the pot. Small fish.
4: Big fish.
1: Big fish. 물고기가 좀 작아서 아쉬운데요. 뭐 어떻습니까? 이분이 정성스럽게 생선찌개도 끓여주고 저쪽에서 밥도 해주시고. 아, 기분 너무 좋습니다.
5: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6: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7: 먹는 즐거움.
6: 이가탄탄. 이가탄.
0: 정성 가득 담긴 음식이 맛있는 냄새를 풍길 무렵 어부 아저씨의 큰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일도 잘 돕는 효자랍니다.
1: 오, 자전거 타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8: Hard work?
1: No?
8: Easy?
1: Yeah.
8: Okay. Strong man.
0: 먼 곳에서 온 이방인에게 소박한 밥상을 기꺼이 내주는 넉넉한 인심. 그 마음만으로도 배가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시골 마을이지만 아들 스투리지의 꿈이 아버지의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라는데요.
1: 독특. 왜? Do you want to make a hospital here? No?
9: Because you can see maybe sometimes there are so many patients here. So it's better maybe you need to treat people.
1: I think you're very smart.
9: Yes.
1: And I think you will be a doctor.

0: 집안을 희미하게 비추는 촬영용 조명에 수트리제가 책을 꺼냅니다.
1: The country is...
0: 해가 지면 학교 숙제도 책을 읽는 것도 어려웠던 소녀는 오늘 같은 작은 불빛도 놓치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지를 탐험할 때 사용하는 헤드랜턴이 떠올랐습니다. 스트리제의 어두운 밤은 비춰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제가 더 뿌듯합니다.
2: Against the law?
3: Yes.
2: Very good.
0: Okay. 저의 작은 선물이 아이의 미래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2: 친구가 되게 좋은 경험을 해주게 하고 또 가족까지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작은 선물을 나오고 가지만 굉장히 부족한 거지만 앞으로 더 도움이 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4: Okay. See you. Thank you.
2: Okay, thank you.
4: Bye.
5: 파이팅.
2: 이 친구한테 파이팅이라는 말을 한번 가르쳤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파이팅!
5: 파이팅!
2: 파이팅!
5: 파이팅! 파이팅!
0: 이제 저는 잠베지강과 합류하는 초베강을 만나기 위해 보츠와나로 향합니다. 국경으로 향하는 길, 작은 시장에서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합니다. 잘 익은 토마토가 먹음직스러워 보였지만 가이드 어니스트가 오렌지를 권합니다.
5: Look,
0: 여적은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 얼굴이 새까맣게 탔답니다.
2: 네,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0: 빅토리아 폭포와 잠베지강의 웅장한 아름다움을 가슴 가득 안고 보츠와나 국경을 향해 달려갑니다. 잠비아에서 보츠와나는 그리 멀지 않습니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잠베지강을 건너기만 하면 됩니다. 보츠와나 출입국 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6: 조그만 건너면 보츠와나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비자입니다.
0: 드디어 보츠와나 땅을 밟습니다. 보츠와나의 초베강은 잠비지강과 합류합니다. 잠비지강의 수위가 상승하면 초베강 역시 범람합니다. 제가 보츠와나에 온 건 바로 이 배를 타기 위해서입니다. 험악한 인상과 달리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한마를 가장 먼저 만났는데요.
2: 한마를 이렇게 보시면 좀 우둔하게 생겼고 좀 어떻게 보면 좀 귀엽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마가 한번 공격을 하고 싶으면 굉장히 빠릅니다. 또 공격성이 굉장히

0: 멀리 코끼리 가족도 보입니다. 불법적인 밀렵으로 인해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몇천 마리에 불과했지만 보츠와나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로 지금은 무려 10만 마리가 넘는 코끼리가 서식하고 있답니다.
1: 장관입니다, 장관. 와, 이렇게 많은 코끼리들이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분 좋고 막 신났습니다. 아, 새끼 보세요.
0: 코끼리의 코는 10만여 개의 섬세한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덕분에 인간의 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죠.

0: 이른 아침과 저녁에는 주로 먹이를 찾으러 다니고 뜨거운 한낮에는 시원하게 목욕을 즐기며 유유자적 하루를 보냅니다.
1: 이 코끼리의 무리를 이끄는 것은 암컷입니다. 이거를 매추약 코끼리라고 하는데요. 매추약이 이 무리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어디 있는지, 소금이 어디 있는지, 풀이 어디 있는지, 어떤 계절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다가 이 무리를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이끄는 것입니다.

0: 오늘은 이곳에서 하루 묵을 예정인데요. 이곳도 야생동물 천국입니다.
1: 와, 여기 워터그가 있어요. 워터그.
0: 멧돼지의 일종인데 밥 먹느라 바쁜지 제겐 통 관심이 없네요.

0: 2 seconds. Done.
1: Oh, good. Oh, change.
0: No, this is good. I get very hot.

0: 준 어니스트에게 한국의 맛을 보여주고 싶었죠. 오랜만에 만나는 매운맛에 야생 탐험으로 쌓인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1: Fun, very good. Yeah. Every day, different people. You meet different people. Every time, yes.
2: That's true.
1: Not one person every day, no.
2: Yeah.
1: Every year, different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Yes.
2: I want your job.
1: So no problem. You come and stay in Africa.
0: 아쉽지만 오늘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밤입니다. 아침이 되면 어니스트는 짐바브웨로 돌아가고 저는 또 다른 야생을 찾아 국경을 건널 겁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0: 잠비아의 북서쪽에 있는 몽구는 잠비지강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1: 헬로! 헬로!
0: 다들 즐거워 보이는 표정입니다.
2: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0: 여기서부터 배를 이용해 잠비지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잠비지란 큰 수로 또는 위대한 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0: 크고 작은 물줄기들을 따라 삶의 이야기와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1: 저기 지금 마을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한강길에 지금 마을이 한 곳이 있습니다.
0: 잠비지강의 범람을 피한 강변에 옹기종기 작은 집들이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곳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다행히 마을 분들도 반가워해 주십니다.
2: 이게 섬인지 육지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좀 재밌어 보입니다.
0: 토실토실 귀여운 아기 돼지가 손님을 맞아줍니다.
2: 어우, 돼지네요. 와, 새끼들이랑. 이 새끼가. 아, 새들입니다. 새. 새장.
3: 새장?
2: 네, 새장이에요. 안에 봄.
3: 와, 이렇게 해서 새를 키우면.
0: 노란 솜털이 아직 보송보송한 귀여운 아기 새들입니다.
2: 키운 다음에 yes. 네, 먹는다고 합니다. 맛있다고 합니다.
0: 먹을 것이 다양하지 않는 이 마을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별미가 바로 이 새라고 합니다. 아직 날개가 자라기 전 어린 새를 잡아다 벌레를 잡아 먹이며 키운다고 합니다.
2: 잠비지강에서 굉장히 많이 서식하는 새들입니다. 아, 근데 이들에게는 간식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들의 생활 방식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0: 부지런한 어른실은 텃밭도 정성껏 가꾸십니다. 하지만 잠비지강의 범람이 심해지면 마을을 떠나야만 합니다.
4: When it is raining heavily, you have a lot of water and the whole place turns into an ocean like except the trees going above the water.

0: and few areas where you have grass and reeds appearing on the surface of the water. Otherwise, the whole place around this time could have been flooded.
1: 그래서 갈대와 흙으로 얼기설기 가벼운 집을 짓습니다. 강이 범람하면 언제든지 떠나기 위해서죠. 잠베지 강의 변화에 삶의 방식을 맞추는 겁니다. 소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목동은 소 울음소리를 내는 통으로 소를 유인합니다. 비가 더 내리기 전 가장 큰 재산인 소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0: 이건 며칠 전 잡은 생선이라는데요.
1: 와, 엄청 크네요. 한 1m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아, 이 돈배가 물고기뿐만 아니라 새우 잡아먹는 육식고기입니다. 와, 엄청 크네요.
0: 강이 범람하면 집도 마을도 떠나야 하지만 힘든 일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물고기들이 산란을 위해 모여들기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2: 오! 오! 엄청 큰 고기 잡았습니다.
1: 와! 오! 엄청 큽니다.
3: Bubblefish. Yes.
1: 아, 메기는 메기.
3: Sometimes it can bite you.
1: Oh, okay.
3: Yes.
0: 물고기치고는 성격이 포악한 편이라는데요. 그런데 오늘처럼 뜨거운 날 두툼한 털모자가 웬 말입니까?
4: I'm wearing this for protection, sun.
1: From sun. Ah, no. Okay. Yeah. Ah, nice. 이게 잠베지의 어부 패션입니다. 물고기를 한번 잡으러 가시죠.
2: 와, 스프쇼를 막 끄고 하고 있습니다.
0: 강이 범람하기 전 이곳은 소들이 풀을 뜯던 푸른 초원이었죠. 잠비지 강과 함께 순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의 삶은 단순합니다. 필요한 만큼 물고기를 잡고 강이 범람하면 주저없이 집을 옮깁니다.
2: 오, 오, 엄청 큰 메기네. 물고기를 막 건져올립니다. 와.
0: 잠깐 그물을 걷었을 뿐인데 꽤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2: 어, 그물 올라올 때마다 물고기가 한가득이네요. 정신을 못 잡겠어요. 춤을 추는 것 같아요, 춤을.
0: 범람을 피해 이동해야 하는 고단한 생활을 풍요로운 강의 선물이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잠비지 강의의 참맛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조금 전 잡아온 싱싱한

0: 먹으면 맛은 어떨까요?
1: 맛있어요.
0: 소박한 미소와 넉넉한 인심을 나눠준 잠비지강의 사람들. 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제 삶에서 영원한 추억으로 남을 듯합니다.

0: 쫙 한번 둘러보세요. 아, 너무 멋있습니다. 갑니다. 화이팅!
1: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2: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석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박았습니다.
3: 죽겠으니까 앞에가 아프면
4: 저등이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5: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란내는 거야?
2: 담석은 이게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담석은 담즙을 막는 게 문제예요.

0: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1: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빛광자인가요?
1: 네.
0: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1: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LED라든지,
0: LED, 예,
1: 그다음에
0: 예.
1: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씀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0: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2: 이래 최전선에선 여성들 34kg의 갈비와 씨름하는 30대 여성 유경 씨.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데요.
3: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그치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맡길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2: 한편 27년간 폐자원 수집을 하며 현장을 누비는 50대 은영 씨도 있습니다.
4: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2: 또한 수연 씨는 매일 약 300여 개의 포스터를 만들며 억척스럽게 전통시장을 지킵니다.
5: 쓰러져요. 쓰러져요. 점잖아요. 계속 체력으로만 빨라요.
2: 내일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0: 군대를 싸우면은 군대까지 안 가요.
1: 어이, 야, 나와! 야, 시켜! 아이, 야, 야, 야, 야, 나오세요. 나한테 그래.
0: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구원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큰 한계죠.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의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2: 그네 한수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두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에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았나.
6: 이해하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아요?
7: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1300리 물길을 쉼없이 흘러 마침내 하구에 닿은 낙동강.
2: 폼이 좀 올라왔어요. 오늘은 빨간사리하고 맥이하고 그때 잡혔네요. 좀 사이즈가 좀 작은 편입니다, 낙동강 지금.
3: 이거 제가
2: 잡혔어요?
3: 예, 이거 덩크 사이즈 한 45나 이렇게 됩니다.
1: 이곳에는 아직도 강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부 공동체가 있습니다.
4: 매운 탕 맛있게 드시고 화이팅 합시다.
1: 고기가 많든 적든 묵묵히 버텨온 이들.
4: 매운 탕은 이머리 맛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5: 시원하고 담백하고 진짜 좋아요.
1: 400여 년을 이어온 구포항입니다. 육지의 끝이자 바다의 시작인 부산. 그 강 끝에 오래된 장이 있습니다. 구포시장. 한때는 낙동강 물길 따라 온갖 물산이 모여들던 영남 최대 규모의 오일장이 열렸다는군요.

0: 지금도 하구에서 잡힌 다양한 고기들이 모이는 집산지인데요. 이제는 아무데서나 쉽게 볼 수 없는 민물고기. 오늘 아침 하구에서 갓 건져올린 거랍니다.
1: 얼마 됩니까?
2: 예, 네, 13만 원 정도 됩니다. 장어하고 이래서.
1: 한값 너무 작은가요?
2: 어쨌든 이제
3: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 받으신 거예요?
1: 예, 뭐 보통 정도 됩니다. 예, 네, 수고했어.
2: 들어가죠.
1: 예, 네. 내일 봅시다.
2: 예.
0: 어부들이 수고해서 잡은 민물고기지만 우리에겐 그 이름도 얼굴도 낯선 것들이 꽤 있죠. 강을 호령하는 무서운 가물치와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잉어입니다.
2: 한 70, 80cm 정도 됩니다. 근데 그래 큰 사이즈는 아니고요. 요거보다 더 큰 사이즈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잡힙니다. 주로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으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0: 몸 보신용으로 특히 인기라는 민물고기.
2: 뭐 좀 하시게요?
4: 장어 좀 싸가지고
2: 먹으려 하는데. 아, 장어.
0: 여름철엔 단연 장어가 1등.
4: 내기도 먹고 미꾸라지 조탕도 해먹고 붕어 중탕도 해먹고 그래요.
2: 1kg 4만 원. 뭐 잘 오셨어요?
5: 장어예요. 여름에 고향이에요.
6: 민물고기가 신미가 훨씬 더 있어 받았습니다.
2: 아, 구이 할 거? 예.
0: 예로부터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낙동강 하구에서 자란 장어라고 하면 다들 알아줬다는군요.
7: 어머니, 아버님 좋아하시겠네.
5: 내가 먹을 건데. 조금 사가지고. 줄 게 없다. 내가 다 먹어야지.
2: 아, 그래요?
5: 네.
2: 아주 맛있게 드세요.
6: 예.
0: 구포시장 인근에 있는 작은 포구. 이제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빌딩 숲 아래로 비켜놨습니다. 그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어부들. 오늘은 긴 여름 가뭄을 참다 못해 조촐하게 상을 차렸답니다.
8: 자, 우리 안전기운도 하고 붕어도 되고. 자, 우리 절 한번 합시다.
9: 예.
8: 자.
0: 어부가 마지막으로 기댈 곳도 강뿐입니다.
8: 예.
10: 여왕님, 오늘은 붕어와 우리 어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겠습니다. 여왕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8: 우리
10: 컵에다
8: 담아. 해님 먼저 한다.
10: 예, 예.
0: 어부들의 간절한 기원이 강을 움직이고 하늘에까지 가닿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랍니다.
8: 어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 60년.
8: 60년?
4: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어업을 계속 해가 내려온 길입니다.
11: 보통 한 4, 50년 됩니다. 전부 다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0: 드디어 출항 준비. 직접 배를 모는 여성 어부도 있습니다.
8: 왜 혼자 나가세요? 남편분 어디 가시고?
12: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8: 이분은 우리 분조회장이고 남성보다 더 조업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우리 종교에서는 인정하는 분입니다.
0: 구포항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러 척의 배가 나란히 강으로 나갑니다.
13: 옛날에 조업을 같이 했어요. 여러 대가 모여갖고 이렇게 큰 울타리 식으로 건물을 치갖고 공동작업하고 그랬습니다. 늘 습관이 돼갖고 같이 나갑니다.
0: 그 시절의 공동조업은 사라졌지만 나이 들어가는 어부들은 서로 안전을 지켜주느라 여전히 함께 강으로 나간답니다. 이들을 이끄는 어촌계장. 어부들을 지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 하나 더 있죠.
8: 물맛을 보면 염도 측정이라 알 수 있습니다.
14: 어떤 고기가 잡히겠구나 알겠네요.
8: 당연합니다.

0: 물맛이 어떠세요?
1: 아, 물맛은 지금 짠, 그 염물이 없습니다.
2: 그럼 염분이 달라지면 어느 정도 달라요?
1: 아, 맞습니다.
3: 강과 바다가 만나는 낙동강 하구. 그런데 1987년 하구 뚝이 설치되고 강으로 들어오는 바닷물의 양을 조절하고 있답니다. 강과 바다가 자연스럽게 섞이던 시절, 이곳엔 영양이 풍부해 다양한 민물고기와 바닷고기가 몰려들었다죠. 지금은 하구의 물이 달라지면서 잡히는 고기도 그 종류도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네요.
0: 뭐 잡는 거예요?
4: 민물 새우 잡습니다. 수분이 높아서 녹조물이 다 깨가지고 새우들이 다 죽었습니다.
3: 녹조가 심해지면 물속 산소가 줄어 물고기가 버티기 어려워진답니다.
5: 내려종 블루길 이런 거는 죽어도 괜찮아요. 강준치 그 구해서 수미 하는 날 정해가지고 이걸 키로 달아갖고 4,000원씩 요 두 가지는 수미를 해요.
3: 토종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들이라 구청에서 사들여서 사료로 쓴다죠. 그래도 제값 받는 것들도 꽤 올라왔네요.
5: 이거는 면탕집에 갖다 주면 인기가 있어요.
2: 아, 요거는 그러면 좀 인기 있는 어종이네요.
5: 예. 김장철 때 뭐 새우 갈아가고 김장할 때 넣고 그래. 이것도 키로 2만원씩.
3: 수심이 깊지 않다 보니 소형 선박에 의지해 이루어지는 조업. 물살이 조금만 세져도 배가 흔들립니다. 그래도 빨리 통발을 올려야 하는 상황. 녹조가 심한 철엔 이틀 안에 걷어야 살아있는 물고기를 얻을 수 있답니다.
6: 오늘은 빠가사리하고 메기하고 그때 잡혔네요. 좀 사이즈 작은 편입니다, 낙동은 지금.
2: 이거 크기 잡혀요?
6: 예, 요거 덩크 사이즈 한 45나 요래 됩니다.
2: 엄청 크네요.
6: 예, 엄청 큽니다. 요것도 30이 넘거든요.
3: 오늘 강이 내어준 몫은 딱 이만큼. 어부들은 더 욕심부리지 않고 뱃머리를 돌려 왔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배를 이어 그렇게 살아왔다지요.
7: 아이고, 고생들 많았어요.
8: 안녕하십니까.
9: 네. 아이고야. 아이고, 신선하다.
10: 옛날로 하면 지금은 많이 잡힌 것이 아니지요. 이런 거 뭐 열 배도 더 잡지. 대여섯 박스도 잡지. 아, 바닷가 오르면 한 그마 다닌데, 송어, 아, 가오리, 뭐, 여, 바다에서 고기 오, 막 올라오면 오만 거다, 막 고시래기도 올라오고.
3: 하구뚝이 생기기 전, 구포항 일대는 물 반, 고기 반이라는 말이 과장이 아닐 정도로 전성기를 누렸답니다. 포구엔 고기를 받으러 온 장사꾼들이 줄을 섰다지요. 이제는 화려한 도시 한켠에 오래된 포구로 남은 구포항. 한때 600명에 달하던 어부도 지금은 80명 남짓. 그래도 어부들은 조업을 마치고 포구를 떠나지 않습니다.
0: 예, 같이 맨날 붙어있으면 지겹지 않으세요?
11: 아, 재밌죠.
0: 어떤 게 재밌어요?
11: 즐겁잖아요. 이야기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고 뭐.
12: 요즘은 다들 연세가 있으니까 이제 어디 아픈 데 없느냐 뭐.
13: 옛날에는 어장을 어디로
12: 건강을 많이 챙겨가지요.
3: 물고기를 손질하는 손끝엔 살아온 세월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13: 원래 민물고기는 이제 아가미로 깔끔하게 해야 다른 잡내가 안 나니까는 아가미로 싹 빼버려야 돼요.
11: 옛날에는 진짜 더 많이 물었죠, 요즘보다.
13: 그때는 다른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우리가 반찬 해 먹는 게 더 많았어요, 파는 것보다.
0: 왜 질리지 않으세요?
11: 네? 아, 그래요. 얼마나 담백하게 맛있는데요.
3: 오늘도 또 이 고기를 드실 거라네요.
5: 형님아, 고기 삶는다 했다 하자.
3: 낙동강 하구에서 갓 잡아올린 민물 생선은 한 솥에 넣고 약간만 간을 해 펄펄 끓여내도 맛있답니다.
5: 마늘다대기랑 고추가 들어가면 방아라 들어가면 비린내 잡히고 그래요.
3: 국물 맛을 완성하는 최고의 활용 점정은 민물새우.
5: 시원한 맛과 감칠맛이 제일 많이 나고 새우 들어가면 그 짬내 같은 것도 많이 잡아주고.
3: 낙동강 하구를 그대로 담아낸 매운탕입니다.
5: 매운탕 왔어요.
8: 매운탕 왔어요.
6: 오, 아유, 맛있게 맛있겠네요.
3: 고독의 일한 뒤 다 함께 나누는 한 그릇.
4: 하나만
8: 잡 수 있어.
4: 네. 어, 아이고.
1: 고기 잡는다고 수고했었습니다. 매운탕 맛있게 드시고 파이팅합시다.
3: 식구 같은 동료들이 있어 밥상이 더 푸짐합니다.
1: 매운탕은 이 머리 맛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너무 맛있네요.
12: 어도 일미. 역시 낙동강 민물고기가 최고입니다. 시원하고 담백하고 진짜 좋아요.
5: 옛날 맛 그대로.
12: 옛날 그때 그 맛 그대로.
6: 아버님 누가 막내세요? 들어오면.
1: 제가 막내입니다.
14: 막내입니다.
15: 제가 아 그러세요?
1: 한 20년 차이 납니다.
6: 20년? 많이 변했어요?
14: 나라가 변하는데.
5: 남도 변하죠.
14: 어쩜 말도 변하고 인생도 변하고 변화가 많지요.
6: 언제까지 배 타실 거예요?
14: 네, 건강할 때 그죠. 건강에 무리가 안 올 때 그죠.
12: 옛날처럼 수질도 이제 많이 개선되고 개첩 우리 잡는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3: 차마 떠날 수 없는 곳. 대를 이어 평생을 살아온 터전이죠. 생계를 꾸리고 자식을 키운 것도 이곳이었고요. 그러니 강에 버려진 쓰레기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12: 미랑 삼랑진 저쪽에서 낙동강 하구까지 이 페트병이나 수시로폴, 뭐 자루, 일반 쓰레기 이런 게 많이 버려져 있어요.
1: 예, 고생 많습니다. 배수 펌프장으로 가서 좀 소질 좀 접시다.
3: 도시의 빗물이 모이는 배수 펌프장. 비가 많이 오면 도심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문을 열어 낙동강으로 물을 내보냅니다. 그때 쓰레기까지 함께 강으로 실려간답니다.
1: 낙동강을 최고 오염시키는 주 배출구입니다. 상류에서 댐이 방류를 하기 전에 이 문을 엽니다.
6: 열리는 순간 저기 낙동강 하구가 오염이 그냥.
1: 예, 오염이 심하지요. 400년을 지키기 위해서 새들을 물려주기 위해서 환경 오염 물질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 아무 조건 없이 강이 어부들을 먹여 살렸듯이 이제는 어부들이 강을 돌보는 겁니다.
1: 깔끔하게 오래야 부끄러워. 자. 아, 또 고생했습니다.
3: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 벌써 내일을 준비합니다.
12: 자망입니다. 붕어, 잉어, 강에 있는 공이나 그걸 다 잡아요.
16: 여기 영차!
17: 여기 영차!
16: 저도 한다!
17: 여기 영차!
16: 고기도 맛있고!
17: 여기 영차!
16: 기분도 좋다!
17: 여기 영차!
16: 잘하고 있습니다!
17: 여기 영차!
5: 내일은 만순이요! 내일은 만순이요! 오늘 전월에 많이 불러가 내일은 만순이요!
3: 봉화에서 여기 낙동강 하구까지 1300리. 강은 성실했고 사람들은 그 곁에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낙동강도 사람도 참 수고했습니다.
18: 이게 이게 이게 모르겠죠.

0: 민혁이 최상품이라. 한무새 뭐 한 150만 원입니다.
1: 방금보다 그렇죠.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6: 이어서 명의가 방송됩니다.
7: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8: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7: 아, 그렇습니까? 빛공짜인가요?
8: 네.
7: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8: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LED라든지,
7: LED, 예,
8: 그다음에
7: 예.
8: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일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7: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2: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3: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는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4: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5: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4: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 행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5: 유쾌
4: 상쾌
5: 통쾌
4: 변비엔 메이킨.
6: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7: 아기 때부터. 엄마 부모님 불편하고 아빠는 가해가 불편해서.
8: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

0: 엄청 커요, 아파.
1: 지어 짜는 통증이라는 게 허리를 못 펼 정도로 굉장히 아프고요.
2: 이걸 안 빼면은 지금 간 수치가 뭐 800이 넘어가고 너무 위험하다. 당장 빼야 된다.
3: 원인은 바로 담낭과 담도에 소리 없이 자라난 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져 거대 담석이 되기도 한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담석 환자는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몸속에 돌이 생기는 걸까?
4: 담낭 담도 질환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석의 주범이 이런 것들인데요. 노인이 되시게 되면 담석을 예방해주는 때문에 담석이 발생할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담도성의 통증은 스퀴징이라고 해서 이게 쥐어짜는 통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리에 지나보신 적 있죠. 그 장단지 지났을 때 그런 통증.
3: 수술 없이 내시경만으로 돌을 직접 제거하는 최담도 질환의 권위자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 오늘은 그와 함께 현대인의 담낭과 담도를 위협하는 그 돌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하루였다. 극심한 통증과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90세 남성. 밤사이 응급치료를 받고 현재 시술을 앞두고 있다. 세월의 풍파를 다 견뎌왔지만 90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5: 죽겠으니까 배가 아프면 죽겠으니까 왔어요. 어느 정도는 그 여자들은 그렇게 왜 애기 낳는 정도로 아프다고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참으라고.
6: 오늘은 이따 어떤 거 하세요?
5: 돌 깨주신대 그랬어요. 이 속에 돌 있대요. 근데 그걸 깨주신다고는.
3: 흔히 쓸개라 불리는 담낭은 간 아래쪽에 붙어있는 주머니 모양의 소화기관이다. 나뭇가지 형태의 담도는 담즙이 흐르는 길로 직경이 1cm도 되지 않는 가느다란 관이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이 담도를 따라 담낭에서 농축되고 저장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저장해둔 담즙을 뿜어낸다. 담도를 지나 십이지장으로 들어간 담즙은 음식 내 지방이 잘 소화되도록 부드럽게 해준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담즙의 찌꺼기들이 뭉치고 굳어지면 돌처럼 딱딱한 담석이 된다. 담즙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 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쓸개 안에 생기면 담낭 담석, 간 속 담관에 생기면 간내 담석, 담도에 자리 잡으면 담도 담석이라 부른다. 90세 김덕래 씨는 쓸개, 즉 담낭에 돌이 생긴 환자. 그의 담석 제거를 위한 시술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모니터를 확인하는 천 교수의 표정이 이내 굳어진다. 어떤 상태인 걸까?
7: 이 담낭 안에 돌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십이지장에 붙어 있거든요, 담낭이. 근데 이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십이지장과 담낭 사이 염증이 생기면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담낭에 있는 돌이 스르륵 십이지장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십이지장에서도 못 내려가고 길을 막았습니다. 막아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토해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하셨어요.
3: 거대 담석을 방치해 담낭에 천공까지 생긴 환자. 그 돌이 현재는 음식이 내려가는 길을 막고 있다. 그는 오늘 어떤 시술을 받게 될까? 2년 전 태양 검사를 위한 CT에서 우연히 담석이 발견된 환자. 담석은 오랜 시간 자라 무려 6cm에 이르는 거대 담석이 됐고 담낭은 이미 기능을 잃은 만성 담낭염 상태였다. 문제는 거대 담석이 담낭과 맞닿아 있는 십이지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두 장기 사이에 구멍이 생겼고 빠져나온 돌이 십이지장을 막았다. 6cm에 달하는 거대 담석은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십이지장의 길목을 막았고 결국 이로 인해 위가 팽창하면서 반복적인 구토까지 이어졌다.

0: 환자는 고령에 심혈관 질환이 있어 수술은 어려운 상황. 내시경으로 담석 쇄석술을 받기로 했다.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접근시켜 레이저로 거대 담석을 잘게 부순 뒤 조각을 제거하기로 했다. 잘게 부순 돌조각은 장을 따라 내려가 자연스럽게 변으로 배출된다. 이제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간다.
1: 자, 내시경 들어갑니다. 내시경이 좀 커요.
0: 문제의 담석을 찾아 나설 차례.
1: 돌이야 이거? 어우, 여기 있네. 큰 돌이네 이거.
0: 십이지장을 가득 메운 거대 담석. 그 크기에 시술을 집도하는 천 교수도 놀랄 정도다.
1: 이야, 돌이 정말 이렇게 크다.
0: 이대로는 꺼낼 수 없는 큰 돌을 잘게 부수는 작업이 시작된다.
1: 대단한 돌이다. 하, 정말 단단하기도 하고 너무 크네. 이렇게 큰 돌은.
0: 레이저 쇄석술로 그토록 단단했던 돌이 어느새 작은 조각이 됐다. 부서진 돌가루로 금세 시야가 흐려지는 상황. 한 시간 가까이 씻어내고 부수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돌을 밀어냈다.
1: 조각난 돌들입니다. 조각난 돌들이고요.
0: 보통의 담석은 크다 해도 2cm 이하.
1: 한 5cm에서 6cm에 됩니다. 6cm. 이런 담석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사람 몸에서 이렇게 담낭에 6cm 담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0: 이렇게 자랄 동안 왜 몰랐던 걸까? 막다른 순간에 알게 된 거대 담석.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1: 안 빼면 환자가 밥을 못 먹죠. 밥을 못 먹고 그다음에 십이장이 꽉 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십이장을 또 터뜨릴 수 있어요. 천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막염이 와서 사람이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시경으로 돌을 못 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서 그 돌 있는 십이지장을 잘라내야 돼요.
0: 십이지장이 다시 열리면서 장폐색도 해결됐다. 고령일수록 거대 담석이 많은 이유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2: 거대 담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연령이 많습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노화 현상으로 이 담도가 늘어납니다.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돌이 조금밖에 생겼을 때는 늘어난 담도에서 이 담도를 막지를 못하니까 증상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이 생겨도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고 지내세요. 증상이 없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이 담도 내에서 점차 자라게 됩니다. 실제로 거대 2cm 이상의 거대 담석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나무와 나이테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담석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거기에 이제 프로테인 그다음에 이제 세균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점차 조금씩 나이테 같은 형성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담도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0: 그러나 담석증은 비단 노년층만의 질병이 아니다. 젊은 층에서도 담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에서 40대 담석 환자는 10년 새 약 74%나 급증했다. 젊다고 담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3: 두 안에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일어나고 덩치와 맞게 먹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18일 날 응급실에 가기 전날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대찌개를 시켜놓고도 햄 한 숟갈 먹자마자 도저히 못 먹겠다고 판단해서 못 먹었었어요. 그 정도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파서요.
4: 지금 98kg, 99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제가 탄수화물, 면 같은 거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있으니까 배달 음식이 그런 일이 힘들더라고요.
5: 기름진 음식 같은 걸 먹으면 되게 등이 아프고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너무 막 한 번에 방어랑 대방어랑 삼겹살 이걸 먹고 밤에 잔 날이 있는데 새벽에 막 너무 아파서 깼어요. 이 명치 오른쪽이라 그래야 되나?
0: 40세 윤여수 씨도 처음엔 그저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 통증을 참다 결국 응급실을 찾았지만 설마 담석일 줄은 몰랐다.
2: 자, 여기 쓸개를 보면 요게 담낭인데 요 하얀 것들이 담석이고 그 옆에 이게 돌 되기 전에 슬러지라고 찌꺼기. 기름 찌꺼기들이 여기 꽉 차 있네. 다 돌들이다. 저게 다 콜레스테롤 기름 덩어리.
0: 90kg까지 늘어난 체중이 담석의 위험을 높인 걸까?
2: 여기 보면 이게 다 내장지방. 그러니까 이렇게 복부 지방이 많으면 담석이 잘 생긴다. 알겠죠?
6: 네.
2: 응?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저 일단 운동해야 돼, 운동. 돌은 이렇게 크기가 크지가 않아. 작은 돌들의 집합체. 그건 오늘 내시경으로 뺍니다.
0: 비만일수록 돌이 잘 생기는 이유는 뭘까? 내장 지방이 많고 비만할수록 지방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중성 지방이 혈액으로 흘러나온다. 혈액 속 중성 지방은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고 간의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준다. 이 과정에서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작은 콜레스테롤 결정이 만들어지기 쉬워지고 이 결정들이 서로 뭉치면서 담석으로 자랄 수 있다.
2: 최근에 젊은 연령층에서도 담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고중성지방 식이를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비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담석의 발생 빈도를 높이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또 비만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살 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과도하게 짧은 시간 내에 체중 감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식사가 불규칙해서 담낭을 제때제때 수축을 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높아진 콜레스테롤이 엉겨붙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역효과로 해서 담석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여건이 좋아지면서 노령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이 되시게 되면 담석을 예방해주는 담즙산의 농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담석이 발생할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0: 문제는 바로 기름진 식습관과 비만을 부르는 과식. 담석은 현대인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아주 작은 돌도 통증의 씨앗이 된다.
7: 매일 면 먹었어요, 면. 아랫배가 전체적으로 쥐어 짜듯이 아프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아, 제가 지금 황달 수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정상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담석 때문에 밥을 못 먹는데 이거 시술하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0: 그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검사 결과 환자의 담낭에는 5에서 7mm 크기의 담석이 10여 개나 있었고 이 가운데 7, 8mm 크기의 돌 두 개가 담낭에서 담도로 빠져나왔다. 담도로 내려온 돌이 담즙의 흐름을 막으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켰던 것이다. 시술은 먼저 입으로 내시경을 넣어 십이지장까지 접근한 뒤 담도 입구를 넓혀 돌이 나올 길을 만든다. 이후 스텐트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물망 모양의 기구로 담도에 걸린 돌을 하나씩 꺼낸다. 담도의 돌 두 개는 내시경으로 제거했지만 담낭에는 여전히 담석이 남아있어 추후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2: 담석이 근데 다행히도 한 90%에서는 어디서 생기냐면 간 외 담도에 생깁니다. 간 외 담도라고 하는 것은 간 입구에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된 부위인데요.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생긴 간 외 담도 담석은 ERCP라는 이 내시경 시술로 거의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0: 있습니다. 그리고 간내 담석도 생기거든요. 간 안속에. 그런데 간 입구 쪽에 가까운 간내 담도 담석은 일부는 내시경으로 저희가 제거할 수 있고요. 내시경으로는 담낭 담석을 못 빼는 이유는 담낭과 담도에 연결된 부위를 간에 달은 파이크 연결된 관이 굉장히 직경이 작습니다. 작고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빼기 위해서 기구를 집어넣다 보면 이게 터집니다. 터지게 되면 담즙이 복강내로 새서 복막염을 유발시키는 후유증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낭 담석은 내시경으로 빼는 시도는 하지 않고요. 문제가 된다면 복강경으로 담석과 담낭을 같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1: 드디어 젊은 담석 환자 윤여수 씨의 내시경 시술이 시작됐다. 담석 제거를 위한 첫 단계는 좁은 담도에 스텐트를 넣어 길을 확보하는 것. 이제 담석이 있는 곳으로 접근한다. 담석이 보이자 그물망 모양의 바스켓으로 조심스럽게 담석을 포획하는 천 교수. 담석이 걸리지 않도록 좁은 통로로 세심하게 통과시킨다. 남아있던 담석까지 무사히 제거했다. 그러나 담낭에는 여전히 돌이 남아있는 상황. 담낭은 염증이 가라앉은 뒤 수술로 제거할 예정이다. 작은 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긴 걸까?
0: 이 담석이 아주 보면 여러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한 10개 이상의 담석이 있고 그리고 이 담도에 보시면 또 큰 담석이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이 담석을 제거하는 오늘 시술을 했습니다. 이 바스켓으로 담석을 빼냈습니다. 빼냈더니 아주 색소성 담석, 아주 새까만 색소성 담석이 나오고 있어요. 색소성 담석은 용혈성 빈혈, 적혈구가 깨지게 되면 적혈구에 있는 빌리루빈이 혈류내로 이제 막 쏟아져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색소성 담석을 만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질환이 있는 경우, 간경변증.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이런 것들이 색소성 담석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이유는 이 담즙 내에 결국은 콜레스테롤의 과포화,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비만, 그 다음에 고지방 식이를 많이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게 비만을 치료한다고 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체중 감소를 하는 경우, 콜레스테롤 담석이 잘 생기게 되고요.
1: 윤여수 씨의 몸속에는 두 종류의 돌이 함께 있었다. 담석의 성분은 원인의 단서가 된다. 왜 유독 밤만 되면 더 먹고 싶어질까? 퇴근 후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은 바로 야식과 음주.
2: 2시, 야식.
1: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이 시간이 꽤나 달콤하다.
3: 보통 야식을 자주 드세요?
4: 네, 자주 먹는 편입니다.
5: 먹길래요. 두세 번? 네. 치킨 아니면은 족발? 그러니까 치킨을 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1: 이런 식습관 때문일까? 4년 전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했던 날 남편 오진영 씨는 담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약물 치료 후 지금은 추적 관찰 중이다.
2: 그때 통증은 숨을 못 쉴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요. 가슴 압박이 와서 숨을 좀 쉬기 어려웠었어요.
3: 주로 어떤 걸 드셨어요?
2: 큰 아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 고기류를 좀 많이 먹어서 그 육류 주위로 좀 많이 먹었어요.
1: 그런데 최근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다. 건강검진에서 아내의 몸속 남편보다 더 큰 담석이 발견된 것이다.
5: 돌이 좀 3cm가 좀 넘게 있다고 해서 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는 들었어요. 네. 부부가 이렇게 담석이 있는 거는 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식습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걱정은 되기는 해요.
1: 부부 모두 현재는 통증이 없어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오늘은 남편 오진영 씨가 1년에 한 번 담석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다. 증상 없는 담석,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걸까?
0: 1년 동안은 별일 없었죠?
2: 다행히 별일 없었습니다.
0: 그러게요. 그 담낭 기능을 좋게 하는 약을 잠시 쓰고 이번에 추적검사에서도 그 담낭 담석이

0: 그대로 2cm가 있는데 하지만 나빠지진 않았어요.
1: 네.
0: 근데
2: 담석이 더 커지진 않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0: 근데 본인은 돌이 생기는 위험인자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일단 피검사에서 고중성지방 혈증,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았고,
1: 네.
0: 당뇨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담석이 잘 생기고, 또 담낭의 모양도 이게 하나의 정상 담낭은 이렇게 원통형이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격벽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담즙 순환도 잘안 돼. 그러다 보니까 돌이 생긴 거야.
2: 보통의 담낭은 하나로 이어진 주머니 모양이지만 오진영 씨의 담낭은 벽처럼 생긴 구조가 있어 담즙의 흐름을 방해한다.
0: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직 수술할 필요는 없고 아침 식사 꼭 하죠.
1: 아침 식사는 못하고 있어요.
0: 그게 해야 돼요. 아침 식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1: 네.
0: 담낭 그 질환을 예방하고 하는데.
1: 네,
0: 그래서
1: 알겠습니다.
0: 그런 게 중요하고 기름진 식사하고 그렇게 특별히 아픈 적도 없죠, 최근에.
1: 네네네.
0: 하지만 추적 관찰은 필요하다.
1: 네.
0: 그래서 1년 뒤에 또 처음 발을 볼게요.
1: 네, 감사합니다.
0: 그래요. 지금처럼 생활 잘 유지하세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0: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2: 그렇다면 담석을 꼭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0: 담낭 담석에서 결국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담낭 담석 있는 환자의 대략 한20% 정도 내외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증상이 없고 환자가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추적 관찰만 하면 되는데요. 담낭 담석은 복부 초음파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부 초음파로 담낭은 아주 잘 관찰되거든요. 담도 담석은 복부 초음파가 적합한 검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담도 담석은 주변에 십이지장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복부 CT나 그 다음에 자기 공명 담체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MRI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담도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적 감찰을 우리가 권유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담도 담석이 발견된 경우는 바로 그 제거를 권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3: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4: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5: 먹는 즐거움.
4: 잇몸 튼튼 이가탄.
2: 누구나 돌이 생겼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이다. 3년 전 71세 오경혜 씨도 그랬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 해도 수술이라는 말은 두렵다.
6: 수술은 좀 피하고 싶으신 거죠?
7: 아, 당연하죠. 수술이다 하니까 아무래도 겁부터 나죠. 수술을 한 분이 언니가 있고 조카가 그렇고 조카 둘이 그렇고 그래서 담낭 제거 수술을 했죠.
2: 주변에서 흔히 겪는 수술. 혹시 이번엔 내 차례일까?
0: 요즘에 뭐 소화불량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건 없으셨죠?
7: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0: 그래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전에 담낭에 그 돌가루 찌꺼기가 꽉 차서
7: 네,
0: 그때 약을 한몇 개월 먹고 저 추적 검사 초음파에서 깨끗해졌었거든요.
7: 네.
0: 근데 최근에 어쨌거나 한번 좀한 2, 3년 지났고 그래서 한번 검사를 했는데 또 담낭에 찌꺼기가 가득 찼어요.
2: 돌이 되기 직전에 찌꺼기들이 다시 차오른 상태. 게다가 담낭에 벽이 있어 담즙이 원활하게 흐르기 어렵다. 이럴 땐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0: 그래서 전에 그 약을 먹고 좋아졌었기 때문에
7: 네.
0: 어머니는 이제 수술을 바로 생각하기보다는 약으로 먹어서 그 돌가루를 또 없애볼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이번에 약을 먹고 전에처럼 아주 드라마틱하게 담낭에 그 돌가루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돼요. 아시겠죠?
7: 네.
0: 그래서 약잘 드시고요.
7: 네.
0: 3개월 뒤에 초음파 검사하러 오세요.
7: 네. 아우, 감사합니다.
0: 네.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7: 네.
2: 이번에도 수술 대신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기로 한 오경혜 씨. 어떻게 약물만으로 담석을 녹일 수 있을까? 담석 중 일부는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뭉쳐지면서 만들어진다. 이때 크기가 작고 아직 단단한 돌로 굳기 전이라면 먹는 약으로 담석을 녹이는 치료를

0: 을 시도할 수 있다. 우르소대 옥시콜산이라는 약물은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잘 녹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약을 복용하면 끈적하게 뭉쳐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녹기 시작하고 작은 담석도 서서히 작아진다. 이렇게 분해된 콜레스테롤은 담즙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된다.
1: 약물로도 담석을 일부 환자에서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담낭에 국한된 얘기가 되겠고요. 담도 쪽은 아닙니다. 담석을 제거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담낭의 기능이 정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담낭에 나가는 입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담석에 의해서 막혀 있으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돌의 크기가 2에서 3mm로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약물이 녹아서 약물이 그 담즙 내로 들어가서 그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 3mm의 작은 우리가 모래알 담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담석이 되기 전에 슬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져서 이 담즙이 찐득해진 상태를 슬러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슬러지와 2, 3mm의 작은 담석은 약물로서 녹일 수가 있는데 담낭의 기능이 정상이어야만 이 녹은 담즙이 배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합당할 때 우리가 약물로 녹여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나 이미 담석이 크고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담낭 제거술은 연간 9만 명이 받는 흔한 수술. 그런데 쓸개가 없어도 소화에는 문제가 없을까?
1: 쓸개 수술하자 그러면 그 떼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빨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잇몸이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담낭의 역할은 오롯이 담즙을 모았다가 짜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낭이 없게 되면 그 담도가 담낭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보상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보존해주기 때문에 크게 살아가는데 담낭을 절제해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담낭을 떼어내고 나면 초기에 한두 달에는 어떤 부작용이 좀 일부 환자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좀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낭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 담즙을 모아주는 기능이 없어서 식사를 안 하는 동안에도 담즙이 장으로 흘러내려요. 그렇게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설사나 복부 팽만감은 일정 시간, 보통은 한 2, 3개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0: 잘 모르는 만큼 무심코 지나치기도 한다. 위나 대장보다 훨씬 생소한 담낭과 담도. 이곳을 위협하는 건 비단 돌만이 아니다. 50년째 매일 같은 출근길에 오르는 정종훈 씨. 반평생 약사로 일하며 아픈 이들에게 약을 건네주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2: 그때 아픈 일이 없었고 병원에 갈 일도 없었고 근데 약간씩 오는 거는 다 약이 있으니까 그냥 주사 먹고 그러다 보니까 안 했는데 이제 갑작스레 그런 일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 간 거죠.
0: 평생 약사로 살아온 그조차 피할 수 없었던 뜻밖의 위기. 평화롭던 그의 몸속에서 조용히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2: 이제 소변을 보는데 소변 색깔이 점차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도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며칠간 버텼죠. 소변도 그렇지만 대변 색깔이 내 성전 초홍으로 하얀 색깔이야. 이 간에서 나오는 게 전혀 안 묻었다는 얘기거든. 담즙이. 그럼 담즙이 막혔다는 걸 내가 짐작은 할 수 있죠.
0: 돌아보니 입맛도 없었고 피로는 쌓여갔다. 서둘러 병원을 찾게 된 건 흰색에 가까운 대변과 짙은 콜라색을 띤 소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던 몸의 변화였다. 약사로서의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늘은 정종훈 씨의 시술이 있는 날. 응급실 내원 당시 그의 수치는 위험 수준이었다. 황달 수치는 정상 범위인 1.2를 훌쩍 넘어 9.76까지 치솟았고 간 수치 역시 정상보다 4배에서 9배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1: 그럼 이렇게 왜 올라갔냐면 아버님이 이렇게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를 담도라고 하는데 이 담도 끝에 여기가 지금 맥혔어요. 이게 간에서 내려가서 이게 내려가는 담도거든요. 지금 담도가 여기가 여기까지 잘 내려와야 담즙이 잘 내려와야 황달이 안 생기는데 지금 여기가 맥혔습니다. 여기가.
2: 아, 12주장 가까이. 네.
0: 정확한 병명은 담도 협착증. 현재 하부 담도가 막혀 있다.
1: 그래서 지금 황달이 생긴 거고요. 오늘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여기 맥힌 데를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맥힌 데를 뚫어줄 거예요.
2: 예.
1: 네. 그리고 왜 맥혔는지 그 담도 스텐트를 넣기 전에 조직 검사도 할 겁니다.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암 때문에 맥힌 건지 염증 때문에 맥힌 건지.
2: 예예.
1: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세요?
2: 담도에 스텐트라는 건 처음 들어봐서.
1: 그렇죠.
2: 심장에는 많이 하는데.
1: 그게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혈관이 맥히면 심장 마비가 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담도가 맥히면 황달이 오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 스텐트가 그 막힌 데를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2: 예.
1: 담도도 그런 게 똑같습니다. 크게 걱정할 시술은 아닙니다, 이렇게.
2: 네.
1: 네. 그래서 오늘은 시술하고 내일까지.
0: 막힌 담도를 뚫어야만 담즙이 다시 흐르고 치솟은 간 수치와 황달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황달과 함께 소변색이 콜라처럼 짙어진 원인은 담도가 좁아진 담도 협착 때문이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내려가지 못하고 고이는 이유는 하부 담도 일부가 좁아져 길목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갈 곳을 잃은 담즙은 그대로 간 안에 고이기 시작하고 결국 담즙 속 노란 색소인 빌리루빈이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피부와 눈을 노랗게 물들이는 황달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막혀버린 담도의 길은 어떻게 열까? 먼저 내시경을 12지장까지 진입시킨 뒤 좁아진 담도 부위를 정밀하게 확인하며 통로를 확보한다. 이어 좁아진 관 사이에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하면 정체되어 있던 담즙이 다시 12지장으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시술 직전 짧은 정적이 흐른다.
1: 그래요, 아버님 시작해요. 내시경 들어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라이트 온.
0: 이어 천 교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문다.
1: 여기 좁아져 있는 게 보여. 여기가 병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원인으로 해서 담도가 좁아진 거예요.
0: 우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직 검사부터 시행한다. 칫솔 같은 미세한 브러쉬가 담도를 수차례 오가며 조직을 채취한다. 이제는 막힌 길을 넓힐 차례. 담도에 스텐트를 삽입하자 오랫동안 갇혀있던 담즙이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온다.
1: 어우, 저 시커멓게 담즙 나오는 거 보세요. 담즙이 나와요. 시커먼 담즙이 나오기 시작하면 돼요. 벗어보시게 되면 이게 막혔던 담즙이 저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0: 흔히 쓸개즙이라 부르는 담즙의 본래 색은 노란빛. 하지만 오랫동안 정체되다 보니 검게 변해버렸다. 마침내 담도가 시원하게 뚫렸다.
1: 이렇게 해서 스텐트가 잘 됐고요. 조직 검사도 잘 됐고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하고 하루 뒤에 관찰해서 환자가 특별한 복통이 없고 혈액 검사를 해서 전날보다 황달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0: 2주 뒤 다시 약국으로 출근을 시작했다는 정정훈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과연 일상을 잘 되찾았을까? 황달이 사라지고 혈색도 돌아온 정정훈 씨. 손녀들과 함께라면 더 바랄 게 없다.
2: 이거 이제 제일 큰 애. 지금 4학년, 초등학교 4학년인데 천상 여자, 눈물이 많고 뭘 만들기도 하고 할아버지 병원에 갔더니 우는 애. 우리 둘째 고집이 있긴 있는데 자기 할 일은 끝까지 잘하는 애. 셋째는 막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항시 조심해야 돼요. 얘는 제일 예쁘면서도 제일 귀여우면서도 할아버지는 럭비공을 좋아한다.

0: 귀여운 손주들 앞에선 나이도 있게 되는 천상 할아버지.
1: 너도 봐.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으세요.
0: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등에 짊어진 무게도 거뜬히 버틸만하다.
2: 네, 오래 살해하는데 지금 이제 8순인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분이 도와주셔야 돼. 나는 이제 추억을 안고 가지만 얘들은 또 추억을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 그냥.
0: 그래서 더 함께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사실 가장 미안한 사람은 50년을 함께한 아내다. 평생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좀처럼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3: 잘 먹던 사람인데 갑자기 밥맛 없다고 안 먹고 그러니까 보통 먹던 분이 안 먹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서 조금씩 적게 퍼는데도 또 많다고 그러고 또 많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2: 그때부터 이상이 있었던 거지.
4: 지금 잘 드세요?
2: 네, 지금은 좋아요.
4: 밥맛도 많이.
2: 예, 그럼요.
0: 조직 검사 결과 담도 협착의 원인은 다행히 암이 아닌 면역 질환이었다. 늘 함께였기에 그 기다림은 더 길고 무거웠다.
3: 글쎄, 저는 그랬어요. 한 3년만 건강하게 살다가 꼴가닥 같이 가자. 혼자 남는다는 건 조금 그래요.
2: 그리고 오늘 어디 나갈 때도 항상 손을 잡고 가요. 손을 잡고 가면 서로 기댈 수 있어요. 뭐가 이제 걸음걸이 하다가 잠깐 실수할 때 손 잡고 가면 서로 딱 잡기가 좋아.
0: 이 손이 앞으로도 서로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다. 황달은 담낭과 담도가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다. 작년 가을, 79세 한삼현 씨가 심한 황달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암 3기였다.
4: 배가 그렇게 많이 아프셨을 때 암이라고는 생각...
5: 못했죠. 사는 거는 죽고 뭐 이런 거는 별로 겁 안 났는데 괜히 이거 움직이도 못하고 애들한테 못 알려줄까 봐 제일 그것만 걱정해 지금도.
0: 여한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아른거렸다. 그의 담도 협착의 원인은 암. 담도암은 증상이 없는 침묵의 암으로 악명이 높다.
6: 여기 담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짤록하게 뭐가 들어와 있죠. 이게 혹이에요, 혹.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검사를 했더니 여기서 암세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암이 담도를 따라서 이 간을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번져서 수술이 외과랑 상의했을 때 수술이 불가하다.
0: 발견 당시 이미 간 내 담도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 수술 대신 항암 치료도 시도해봤지만 부작용이 심했다. 치료가 막막했던 순간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고주파 치료를 받았다.
6: 지금 이렇게 치료하고 이게 한 1년 좀 가까이 되는데 추적검사 CT나 MRI에서 암이 전혀 지금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6월달 찍은 MRI에서는 병이 약간 좀 좋아졌다.
0: 치료 경과가 좋다니 마음이 한시름 놓인다. 한삼현 씨는 오늘 세 번째 고주파 치료를 받는다. 고주파 치료는 어떤 원리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까? 간외 담도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환자. 하지만 암세포가 간 내 담도 두 곳까지 퍼져 있어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다. 고주파 치료는 담도를 따라 넓게 퍼진 암의 진행을 막는 국소치료법. 내시경을 통해 열선이 달린 기구를 병변 부위에 정확히 접근시킨다. 이제 고주파 열을 가할 차례. 고주파 열은 일정한 온도를 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절된다. 정상 조직 손상은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태워 암의 진행을 차단한다.

0: 히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도내로 직접 들어가서 종양을 태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1: 50도 이상부터 암세포가 괴사하기 때문에 고주파 열은 80도 안팎을 유지한다.
0: 살이 막 누렇게 변하죠? 네. 저렇게 태우는 거예요. 네, 부글부글 끓죠? 카테터에 막 죽은 조직이 떨어진 거, 탄 조직들이.
1: 시술 시간은 단 30분. 체력 부담도 적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된 고주파 치료.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가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0: 고주파 치료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국소적 치료이기 때문에 암의 완치 목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담도암이 치료를 안 하고 놔뒀을 경우에 평균 생존율이 한 4개월에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 동안 다른 곳에 번지지 않고 환자분이 아주 건강하게 지내셔요. 고주파 치료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태웠기 때문에 정상 조직이 어느 정도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아주 빠르게 한다면 한 2, 3개월에 할 수가 있고요. 3, 4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 이렇게 한 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1: 처음엔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일상에도 푸른 나무와 같은 생기가 찾아왔다.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한다는 한삼현 씨. 고주파 치료 후 몸이 한결 가뿐해졌다.
2: 그러면 매일 걸으시는 거예요?
3: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
1: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았던 골프도 다시 시작했다.
3: 어젯밤 하더니 통증도 없고 그냥 조금 들어놓다 온 것 같아요. 아무 이상도 없더라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항암 치료하는 진짜 그냥 온몸을 그냥 못 살게 하더라고. 그 세포가 그런가 봐, 암세포.
1: 앞만 보며 치열하게 달렸던 젊은 날. 활력 넘치던 그 시절 무엇이 아쉬웠을까? 건강은 늘 당연한 것이었다.
3: 술은 이제 남보다 한 곱절을 더 먹었어요. 기분 좋으면 공 쳤다고, 잘 맞으면 잘 맞았다고 치고, 안 맞으면 안 맞았다고 먹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후회를 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례가 다 이런구나.
1: 젊고 건강했던 시절로 완전히 돌아갈 순 없지만 삶은 또 다른 계절로 그를 이끌 것이다. 수많은 희로애락이 쉼없이 교차하는 곳. 이 한복판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를 만나는 천영국 교수에겐 특별한 취미가 있다. 그는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의사다.
0: 연말에 우리 이렇게 환자들 모시고 연말 이제 그 환자 이제 환우를 위한 송년회 그거를 간간히 해요.
1: 진료실 밖 작은 연주회가 열렸다.
0: 자,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게 화장을 고치고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제목을 우리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고로 그런 의미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투병으로 지친 환자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언제쯤 병원 문 밖을 나설 수 있을까? 이 연주가 지친 이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료실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따뜻한 마음들이 음악이 되어 환자들에게 전해진다. 네. 여운을 남긴 채 그는 다시 환자 곁으로 발

0: 발걸음을 옮긴다.
1: 이제 회식 가야 되겠다. 이거.
0: 삶의 길목을 막아서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 몸 안에 담석 하나씩 품은 채 야식과 음주를 즐겼던 부부는 삶의 걸림돌을 걷어내고자 일상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다. 담석은 있지만 아직은 지켜봐도 되는 마지막 기회. 수술만은 피하고자 러닝을 시작했다.
2: 다음에는 이제 키로수를 좀 더 늘려가면서 뭐 대회도 한 번씩 나가서 같이 하는 걸 계속 하고 싶어요. 화이팅! 열심히 뜁시다!
0: 내 몸속 돌과 작별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3: 그러니까 담도 담낭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겁내실 건 없고요. 일단은 기름진 식사에 내가 유별나게 소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새벽마다 내가 아파서 깨는가, 만약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해서 내가 담낭 담석 질환이 치료한가에 대해서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 다음에 식물성 식단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좀 높이고 야채를 늘리고 만성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너무 잦은 음주, 고지방 식이, 그 다음에 요즘은 젊은 사람들 밤늦게 식사하고 그냥 바로 쓰러져 자고 또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밤늦게 식사하는 습관도 좀 버리시고요. 이런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집안에서도 엄마께서 한 네 번 정도 물결된 게 많아요.
5: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6: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7: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8: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6: 는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암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신?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0: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건강검진 결과제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2: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1: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3: 계약일로부터 91일?
1: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4: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5: 91일이 아닌 가입 첫날부터 100% 보장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큰 표적 항암 치료비까지. 이 모든 보장을 가입 첫날부터 즉시 100% 보장. 지금 전화 주셔서 첫날부터 보장받으세요.
6: 1577-1700.
7: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8: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1: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9: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1: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4: 그래서 라이나는 만들었습니다.
5: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 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 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6: 1577-1704.
7: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10: 이어서 취미는 과학이 방송됩니다.
11: 이래 최전선에선 여성들 34kg의 갈비와 씨름하는 30대 여성 유경씨.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데요.
12: 싫어하시는 분들 또 싫어하시고.
13: 전 뭐 어려운 여자애가 그치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고 맡길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11: 한편 27년간 폐자원 수집을 해 현장을 누비는 50대 은영씨도 있습니다.
14: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11: 또한 수연씨는 매일 약 300여 개의 포스터를 만들며 억척스럽게 전통시장을 지킵니다.
15: 쓰러져요. 점잖아요. 계속 체력으로만 딸라요.
11: 내일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1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7: 아, 이 분위기?
1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6: 뭐야 이거?
1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9: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아빠, 고개 조금만 숙여보세요.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 그래, 아들. 어버이날, 카네이션 대신 하늘을 선물했습니다.
2: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3: 어? 어린이 친구를 만났어요?
2: 아니, 이제 90인 누나가 부모님이랑 같이 보니까. 아니,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요, 행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대답하기가 애매해요. 이 햇빛, 햇빛이 무슨 색으로 그립니까?
3: 지구에서 그리면은 저는 노란색으로 그릴 것 같은데요?
2: 아, 노란색이요?
3: 예. 네, 그냥 노란색.
4: 저도 노란으로 그려요.
2: 어렸을 때 노란색으로 그려요?
4: 지금도 노란색.

0: 다 생각하는 게 약간 네. 비과학적일 수 있는데 눈을 단련하겠다고 태양을 좀 바라봤던 적이 몇 번 있는데 네. 좀 노랗게 보이지 않나?
1: 그럼 눈이 노래지는 건데.
2: 그래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태극기가 네. 노랑 파랑이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빨강 파랑이고.
1: 그게 의미가 있어요?
2: 태양 빨강, 바다 파랑 뭐 이런.
1: 그런 거예요?
3: 우리가 근데 사실 이제 침인과학을 하면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기는 했지만
1: 맞아요.
3: 빛에 대해서 뭔가 빠져있는 게 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정작 햇빛이 무슨 색이냐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1: 맞아요.
2: 그걸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물리학에서 되게 중요한 그런 이론 개념들을 좀 여러 번 독립적으로 다뤘던 것 같은데.
3: 양자역학 때 빛은 네. 입자이자 파동이다. 빛의 속도는 어디에나 같다.
2: 네, 네. 맥스웰 방정식에서도 그렇죠. 빛 나오고.
1: 맞아요.
3: 전자기파다.
2: 그러고 보니까 그런 되게 중요했던 물리학 역사적인 장면, 순간 속에 항상 빛이 있었네요.
1: 맞아요. 그렇죠.
3: 하지만 우리는 빛의 색깔을 모른다니까요.
0: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예, 예, 예. 이 분야를 정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3: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시죠.

0: 빛나네. 아, 예. 예. 아, 약간 빛도린 느낌이 있습니다. 아, 예. 아, 뭐. 자,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반도체 물리학부 교수로 재입 중인 이광진이라고.
0: 아, 안녕합니다.
2: 빛광자인가요?
1: 네.
2: 야, 이름에 광자가 들어갔다라는 거는 이거는 진짜 운명이고 또 신뢰다.
3: 그렇죠.
4: 나아갈 진인가요?
1: 아, 진압할 진.
0: 왜? 진압할. 빛을 진압한다.
1: 야. 처음에는 빛을 진압한다 그래서 예. 어둠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0: 어둠의 자식이다. 빛을 진압하니까.
1: 빛을이 아니고 빛으로라는 뜻으로 저희 아버지가 다시 설명해 주셔가지고.
2: 아버님은 아예 이 길로 갈 거라고 예언을 하셨네요.
0: 그러니까요. 예?
1: 근데 갖다 붙이면 그렇게 되는데?
2: 아니 그래도 이름에 빛광자가 들어가고 그렇죠. 빛에 대해서 진압한다. 빛을 어떻게 보면 이제 다룬다라는 그런 맞아요, 건데 맞아요. 이름 자체가 네. 지금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가요?
1: 아 제가 하는 일은 이제 초고속 분광학.
0: 초고속?
2: 초고속 분광학?
1: 말 그대로 이제 초고속 카메라는 다들
0: 알죠, 알죠.
1: 초고속이라는 말은 매우 빠른 시간이라는 뜻이고
0: 그렇죠.
1: 거기에 이제 분광학을 붙여가지고. 기존 분광학은 그냥 우리가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네. 저는 이제 영화를 찍는 그 아... 물질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영화처럼 이렇게 보고 싶은
2: 그러니까 끊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약간 느리게 해서 이렇게 영상처럼 보는
1: 동영상처럼 보는 거죠.
2: 아... 근데 교수님은 어떻게 분광학자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광진아 너는 광학으로 가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어주신 건지 이름 따라 전공으로 정하신 건지
1: 뭐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박사 과정 동안에는 광을 연구하게 했는데 이제 이론적으로 계산으로
0: 네,
1: 연구를 하다가 이제 박사 학위로 졸업할 때쯤에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실험을 좀 같이 병행해 보자.
2: 이론만 하다가 이제 실험으로 싹 이렇게 꼬신 거예요?
3: 네. 둘 다 해보신 입장에서 이론이 더 재밌나요? 실험이 더 재밌나요?
1: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영화 감독이잖아요. 영화 촬영을 지금 아무도 못 보는 그 물질 세계 아주 복잡하거든요. 물질.
0: 그렇죠, 그렇죠.
1: 그거를 자기만의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보여준다라는 게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5: 갑자기 감독님 포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감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험할 때는.
2: 그러니까 여기 나온 분들은 이제 다들 자기 학문이 다들 최고라고 말씀들 그럼요. 하셔가지고 네. 저도 뭐 그러려니 해요. 그게 또 맞고 네. 내가 하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또 지난 토크들을 통해가지고 띄엄띄엄 알았던 부분들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빛 전문가분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햇빛은 무슨 색이다?
1: 햇빛은 흰색이죠.
2: 흰색이요?
1: 예.
2: 아니 근데 노란색, 빨간색 보통 이렇게 그리는데 네. 흰색이요? 백색광이요?
1: 그렇죠. 백색이죠. 정확하게는 백색이 예. 맞고요. 예. 그러니까 노란색, 붉은색 이런 것들은 태양빛이 지구 대기를 통과하면서 산란이라든지 흡수 이런 현상들 때문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2: 거지. 아. 예.
1: 본질은 색이라고.
2: 그러면은 태양빛, 우리 햇빛의 본질은 흰색이다.
1: 네.
3: 실제로 우주선들의 우주에

0: 라는 그 색깔 영역대가 있어요. 보통 파장 영역대라고 하는데 네. 보통 낮에 같은 경우에는 그 펄은색 쪽, 그 보라색 예, 이쪽이 훨씬 산란이 많이 돼요. 이게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죠.
1: 퍼져나간다.
0: 통과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게 사실 그런 이유거든요.
1: 아,
0: 그래서 파란색 쪽을 좀 빼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노란색, 주황색 이쪽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노랗게 보인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럼 지구에서 태양을 그릴 거면 노랗게 그리는 게 맞는 거네요.
0: 그렇죠.
1: 지구에서 우주에서 보면은... 그리면 하얗게 그리는 그렇죠. 게 맞는 거예요.
2: 그거 되게 묘하네요. 하늘이 파랗기 때문에 태양이 노란 거네요.
0: 그렇죠. 결국에는 다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저녁 때 노을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몰시나 이렇게 보면 그 태양빛이 공기를 지나는 이 패스라고 하죠. 길이가 훨씬 길어지면서 노란색 쪽도 많이 또 산란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더 붉은색이 이제 보이는 거죠.
3: 산란이다. 산란이다. 색이라는 게 이제 산란이다. 근데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0: 말 그대로 나눌 분자의 빛 광자이기 때문에 예. 빛을 나누는.
3: 빛을 나눈다.
0: 네.
3: 그럼 빛을 나눠가지고 이제 그걸로 뭐 확인을 한다.
0: 네.
3: 그러면 빨주노초파는 뭐 이걸로만 어쨌건 분석을 하게 되는 건가요?
0: 빛은 넓은 의미의 빛이 있고 좁은 네. 의미의 빛이 있는데 우리가 네. 보통 사람들이 빛을 말하면 가시광선 영역대를 말하는데 가시광선 영역대는 매우 좁습니다. 네. 400나노부터 700나노미터 정도 되는 파장 길이밖에 안 되고요. 그 이후에는 저기에선 뭐 마이크로파, 우리 저기 핸드폰 방송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짧아지면은 자외선, 그 다음에 X선, 감마선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통틀어서 전부 다 빛이거든요. 특히 이제 화학 쪽에서는 이 적외선이나 그 이쪽 긴 파장 쪽의 영역에서 연구를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그쪽도 다시 분광학입니다. 물론 저는 가시광선 영역대를 많이 합니다. 예, 근데 다 이렇게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3: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최초의 분광학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빨주노초파는 뭐를 발견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빛을 나누기 시작한 사람.
0: 네.
3: 그거 누굽니까?
0: 예, 아이작 뉴턴입니다.
3: 아, 뉴턴.
0: 예, 예.
3: 뉴턴이 최초의 분광학자다.
0: 그러니까 뉴턴이라고 우리가 하면 당연히 지금도 뭐 인류 최고의 천재다라고 투표를 만약에 붙이면은 거의 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죠.
3: 예.
0: 그분의 일생을 쭉 봤을 때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많은 분야를 투입한 분야가 광학이에요.
2: 진짜요?
3: 보통 이제 만유인력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가로만 알고 있는데
0: 네.
3: 빛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셨다.
0: 이건 제 추측인데 네. 뉴턴 입장에서는 만유인력은 너무 쉽고요. 빛은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빛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정확한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추측에 의존해야만 하는 이런 영역이었기 때문에 뉴턴이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썼던 분야라고 알고 있습니다.
3: 루이 실험 같은 걸 좀 하셔가지고 이제 발견해낸 거죠?
0: 아, 직접 실험도 하셨죠. 빛이 그러니까 가시광선만 따졌을 때 빨주노초파남보로 나뉜다라고 하는 걸 처음 발견하신 분이고 그게 왜 나뉘는지를 그나마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현상은 다 알죠, 사람들이. 무지개나 유리통과 하면은 이렇게 나눈다는 걸 아는데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 이전에 설명했던 사람들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대적이었다. 당시만 해도 그거는 정말 대단한 발견이었죠.
3: 아, 이전 사람들은 어떻게 그 받아들인 거예요?
0: 이제 두 분만 얘기하자면은 네. 일단 이제 항상 우리가 과학에서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1: 분. 이분도 대단하신 분이죠.
0: 정말 안 건든 분야가 없으신 분이에요.
3: 예, 예, 예.
0: 근데 이분은 빛과 색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유리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는 건 좀 투명하잖아요.
3: 그렇죠.
0: 근데 그게 왜 투명하냐면은 그 빛 때문에 투명하다는 거예요.
3: 빛 때문에.
0: 예. 그러니까 어두우면은 이제 빛이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 투명한지 안 투명한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 투명한 매질이 투명학을 만들어주는 원인을 빛이라고 본 겁니다.
3: 투명한 걸 또 투명하게 보이게 해주는 것 예, 자체가 예. 이미 빛의
0: 예.
3: 존재다.
0: 예, 예, 예. 그다음에 색은 뭐냐면 예. 어떤 물질, 사과가 빨갛잖아요.
3: 네.
0: 빨간색은 사과 안에 있는데 예.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색은 빛이 있어야 드러나는 물질의 어떤 본질적인 성질인 거죠.
2: 근데 그 투명함에 대한 해석이 좀 재밌네요. 좀 반대잖아요, 사실은. 빛이 잘 투과해야지 투명하게 보이는 건데
0: 그렇죠.
2: 반대로 해석한 거잖아요. 빛이 그걸 투명하게 만들어준다고 해석하는 거라고
0: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잘 보면요. 네. 전부 다 반대입니다. 인간의 감각하고 운동부터 시작해서 다 반대이기 때문에 색도 마찬가지였어요.
3: 그러니까 생각은 뭐 아닐 텐데 그건 아닐 텐데 이걸 틀렸다는 걸 또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0: 이거를 처음 지적하신 분은 이제 데카르트.
3: 종친께서
2: 대시 형님.
3: 예, 예, 예.
2: 종친께서.
0: 데카르트는 아리스토텔레스랑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훨씬 현대적이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사실은 진공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안에는 보이지 않는 뭐 에테르라고 하죠, 우리 보통.
3: 에테르.
0: 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이 진동을 하거나 뭘 하면 그게 이제 진동파가 전달이 되잖아요.
3: 네.
0: 그걸

0: 빛이라고 본 겁니다. 야. 입자들의 전달을 빛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입자설입니다.
1: 압력.
0: 데카르트도.
1: 압력이나 예. 운동 이런
0: 예.
1: 거.
0: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색은 뭐냐면은 그것들이 이제 어떤 물질에 닿으면은 그 양태가 바뀌겠죠. 그것들이 발현된 형태가 색이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흰색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색이라는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1: 하지만 뉴턴은 또 반박을 했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네. 뉴턴은 진공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달사의 진공을 사실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 물질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걸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가정을 되게 싫어했어요. 뉴턴은.
1: 네. 맞아요. 네.
0: 그래서 뉴턴이 한 실험이 뭐냐면 이제 프리즘 실험이죠. 유명한.
1: 프리즘.
0: 이제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를 시킨 다음에 그럼 빠져온 슈퍼는 뭐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데카르트 이론이 맞다고 치자 이거죠.
1: 네.
0: 이제 그 일곱 개의 빛이 나올 때 종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네. 주황색만 내보냅니다.
1: 아.
0: 예. 그럼 주황색만 따면은 이제 여기다가 또 프리즘 또 설치해요.
1: 네.
0: 그럼 데카르트의 이론에 의하면은 당연히 주황색 빛이라 하더라도 유리를 지나면 또다시 색이 나와야 되잖아요.
2: 그렇죠. 파장이 달라지니까요. 예.
0: 근데, 그런데 그대로 가죠. 주황색.
1: 주황색만 가는 거예요.
2: 그래, 그래. 예. 아.
0: 그렇다는 얘기는 그 이게 유리에 의해서 뭔가 변형되는 것이 아니고 요 네. 백색빛 안에 이미 빨주 초파람 색이 내장이 되어 있고
1: 내장되어 있고
0: 이 각각의 색들은 뭔가 고유한 성질을 갖는다라는 거를 이제 증명하시게 됩니다.
1: 거기서 이제 약간 데카르트와 뉴턴이 달라지는 거죠.
0: 네.
1: 아, 그러니까 데카르트 얘기대로 따지면 거기서 또 빨주 초파람 뭐가 나와야 되는데 빛이니까 예. 근데 주황색만 나가는 거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뉴턴이랑 데카르트가 의견이 갈린다.
0: 그렇죠. 색깔들은 백색빛에 전부 다 내장이 되어 있고 이거는 고유한 성질인데 그 어떤 유리라든지 이런 걸 닿으면은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특성을 볼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분광학이 현대적으로 해석되기 시작한 최초의 시간이죠.
1: 뭐 팔은 왼쪽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분명하게 뉴턴이 이긴 거죠.
0: 그렇죠.
1: 예. 네, 같은 대시여도. 그러니까 뉴턴을 인류 최초의 분광학자다. 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이게 이렇게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말하자면 분해해 본 거잖아요. 물질을 쪼개서 분해해서 물질들의 구성 성분을 찾는 것처럼 했는데 네. 그 이후로 더 나아갔나요? 실제로 물질을 분해하듯이 빛을 뭐 이렇게 연구를 할 수가 있었나요?
0: 뉴턴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한 100년간은 사실은 이제 광학 쪽에서는 조금 정체가 돼 있었죠.
1: 네. 이미 다 밝혀냈다, 뭐 다 더 할 게 없다, 이제 뭐 이런 느낌이니까요.
0: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빛의 성질을 조사하기엔 당시의 실험 기구나 장치 장비들이 발전이 너무 더뎠기 때문에. 근데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19세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1800년대에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파동광학이 이제 시작이
1: 파동공학이다.
0: 이미 1800년대 들어갔을 때 과학자들은 입자설과 파동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몰랐죠. 다만 뉴턴의 권위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그 감히 파동설을 주장하기에는 이게 무서웠죠. 그러다가 이제 토머스 영이라고 하는 분이 그 이중순리 실험을 해가지고 파동론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 20년 뒤에 프랑스에는 프레넬이라고 하는 오이스탱장 프레넬 분이 계신데 이분은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근데 이분이 뭘 했냐면은 그 하위헌스가 도입했던 그런 개념들을 전부 다 수식화 시켜가지고 파장, 주파수, 간섭 회절을 전부 다 수학적으로 설명합니다. 파동론을 완전히 종결시킨.
1: 그 쭈그러져 있던 뉴턴 때문에 입자파들이 득세라고 있을 때 그 파동파들이 결국 이 프레넬이라는 사람 때문에 네. 완전히 그냥 떡상을 하게 됐다.
0: 맞습니다.
1: 기세가 완전히 올라갔다.
0: 그게 1815년이거든요.
1: 네.
0: 제 입장에서는 그때가 사실 기적의 해라고 저는.
1: 그럼 이분 때문에 분광학도 많이 발전한 겁니까?
0: 결국에는 그렇게 됐죠. 결국에는 그렇게 됐는데 그와 동시대에 프레넬보다 1년 전 먼저 태어나신 이제 독일의 이제 프라운호퍼.
1: 프라운호퍼.
0: 프레넬은 완벽한 이론가였다면은 프라운호퍼는 완벽한 엔지니어였어요.
1: 아, 기술자.
0: 이분의 일생은 사실 좀 되게 그
1: 고독해요?
0: 드라마틱한데요.
1: 네.
0: 이분은 11살 때 이제 고아가 됩니다.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네. 집도 엄청나게 많이 가난해서 거의 뭐 교육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독일에는 그때 당시는 고아들을 어떤 도제식 장인한테 보내는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유리 만드는 데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11살 때. 예. 근데 프라운호퍼는 공부도 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그냥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고 유리에서 왜 이렇게 되면 색소차를 없앨 수 있지? 이런 그 연구를 해서 설계를 하고 싶었는데.
1: 이론이 하고 싶은 거예요.
0: 근데 이제 그 주인이 허락하지 않죠.
1: 그렇죠.
0: 밤새 일만 시키고. 근데 이제 15살이 되던 해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프라운호퍼가 일하던 공장이 붕괴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때 수많은 노동자가 다 죽습니다.

0: 근데 프라운호퍼가 살아남아요, 그때. 그 현장에서.
1: 기적적으로.
0: 당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던 이제 막시밀리안 요세프라고 하는 제후 같은 분인데 그분이 직접 와서 구조를 하는데 그때 이제 프라운호퍼를 구조하고 나서 네 소원이 뭐니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1: 오, 그때. 어, 네.
0: 네가 원하는 걸 들어주겠다.
2: 영화의 그런 한 장면 같네요.
3: 그래서 공부를 얘기한 거예요.
0: 네, 내가 공부도 하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대로 나를 보내달라. 그래서 숙식 제공부터 시작해서 월급까지 해서 다 이렇게
1: 받아서 후원을 받는구나.
0: 예, 예.
1: 처음으로 인생이 좀 뭔가 평탄한 길로 가네요, 이제.
0: 그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로.
4: 야. 근데 이 프라운호퍼가 아까 네. 엔지니어 쪽에서 굉장히 대단하셨는데 네. 이분이 결국에는 그 렌즈 쪽에 굉장히 정밀한 걸 만들다 보니까 성공한 게 이제 독일의 망원경을 내수한 데 성공을 해요. 망원경 렌즈를. 그러니까 이걸 계기로 독일의 광학기술이 세계 탑이 돼서.
1: 자이즈.
2: 현미경.
1: 예. 다 독일이잖아요.
4: 그게 정밀 유리랑 렌즈를 만들다가 이제 대발견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프라운호퍼 렌즈를 아주 고품질로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태양광이 딱 통과되게 분석을 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연이기도 했는데 그렇게 분석했더니 당연히 스펙트럼이 쫙 갈렸겠죠. 근데 신기한 게 거기에 까만색 선들이 군데군데 사이에 보이는 거예요. 한두 개가 아니라 570개가 넘는 선이 군데군데 있는데 어떤 데다가 해봐도 태양광 그게 똑같이 보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뭐 초파리나 이런 거 하듯이 지도를 그려가지고 어디에 뭐가 뜬다, 어디에 뭐가 뜬다. 항상 같은 위치다. 그래서 프라운호퍼 선이라는 것을 만드는 데서 모든 게 또 이제 도약이 시작이 되죠.
1: 자잘자잘하게 나눠져 있는 색깔들과 그 사이에 또 있는 검정색 그 막대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한 게 그게 프라운호퍼다.
4: 그래서 과연 해석을 했느냐. 프라운호퍼는 이 선을 찾아서 지도를 그리는 것에 성공했지만 정확히 이게 무슨 의미인지까지는 몰랐어요.
1: 그렇죠.
4: 근데 이게 나중에 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선들이 각각의 화학 원소랑 연관이 되어 있더라.
1: 이거를 렌즈 제작자가.
0: 더 위대한 공헌이 있습니다.
1: 뭡니까?
0: 그러니까 그 렌즈를 해서 프라운호퍼 선을 봤는데 더 정밀한 분광기를 개발을 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회절격자라고 하는 건데요.
1: 회절격자?
0: 네.
1: 처음 들어봐요. 회절격자.
0: 네, 형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에 네. 홈을 네.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조밀하게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회절격자를 통과한 빛은 렌즈를 통과한 빛보다 훨씬 더 조밀하게 갈라집니다. 지금 사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초고속 분광 말고 네. 기본 분광기 내부는 전부 다 그 그레이팅이라고 하는 네. 그 회절격자 들어있어요. 그때 개발된 거예요.
1: 그러면 아예 더 막 세세하게 이미 파놓고 네. 거기다 빛을 쏴가지고 네. 더 와이드하게 본다는 거 아닙니까?
0: 예, 그렇습니다. 제가 초반에 빨주노 초파남보라고 얘기했지만 네. 그 중간에 경계에도 다 색깔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더 해상도를 네. 세세하게 분석하는 분광장치다.
5: 그래서 제가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 아니 뉴턴도 햇빛을 프리즘으로 갈라서 봤고 프라운호퍼도 햇빛을 갈라서 봤는데 왜 프라운호퍼는 이 570개의 검은 선을 발견을 했고 뉴턴은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가 되게 궁금했었어요.
1: 뉴턴이 렌즈 기술을 못했으니까 그래요. 못 깎았으니까.
5: 그러니까요.
1: 뉴턴이 만약에 이제 그 뭐 광학, 렌즈 이런 것까지 섭렵을 했으면 이제 뉴턴이 먼저 발견했겠죠.
5: 네, 맞아요.
1: 근데 이런 걸 프라운호퍼가 정말 큰 역할을 했네요, 그죠?
5: 네, 사실 별이 어떤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이유가 방금 이 프라운호퍼 선이 발견된 것처럼 똑같거든요. 천문학에서 천체 물리학이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천문학이라고 하면 하늘에 어떤 떠있는 천체가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봤었다라고 하면은 이때를 기점으로 저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가 있네?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천체 물리학이 거기서 태어난 겁니다.
1: 그러니까 분광학이 같이 발전하면서 이제 천체 물리학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속까지 볼 수 있는
5: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게 자연적으로 이제 과학적인 발전을 이뤄냈다.
0: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타라고 하는 항성 같은 경우가 네. 훨씬 크고 어려워 보이지만 항성이 가장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천왕성, 해왕성만 가도요. 정확하게 내부 구조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5: 그렇죠.
0: 근데 항성은 그 전부 다 그냥 가스덩어리잖아요.
5: 맞아요.
0: 그러니까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1: 그 안에 뭐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또 특이한 요소는 네. 없는지
5: 가보지 않고도 태양빛만 아까 프라운호퍼선이라든지 흡수선만 관측을 하면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 근데 프라운호퍼선 그 그림만 보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런 걸 알려면은 원소마다 어떤 선을 갖고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어떤 바코드를 갖고 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4: 그게 이제 화학 분야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렇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게 가끔 뭐 가스레인지에다가 라면 끓이다 국물이 불에 떨어지면 노란 불이 확 나와요.
1: 맞다.
4: 이게 딱 디선에 해당하는 그 우리가 소듐 혹은 나트륨이라 부르는 원소거든요. 그리고 지문처럼 원소마다 어떤 색을 흡수하고 어떤 색을 방출할 수 있는가 에너지의 관계를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두 명의 과학자가
1: 거의 또 있습니까?
4: 네, 엄청난 기여를 합니다. 네. 이걸 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분.
1: 도구를.
4: 그중 한 명 이제 분젠이라는 분인데 로베르토 분젠이라는 분이 그 분젠 번호의
1: 분젠 번호. 그 분젠. 네. 분젠.
4: 네. 화학 분야에서는 진짜 지독한 화학자라고 유명해요. 그 우선 독극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는데 터져요. 폭발을 했어요. 폭발을 해서 한쪽 눈을 실명을 합니다. 실명을 해서 실험하다가 왔다가 깨어나서 바로 실험실에 가요. 실험해야지 하고.
1: 안쪽 눈을 잃었는데도 딱 깨어나자마자 바로 실험실로 간다.
4: 네, 거의 집념의 화학자였는데
1: 그렇죠.
4: 이분이 결국엔 아까처럼 뭔가 원소들과 색이 관련이 있다를 느끼는 순간 제대로 봐야겠다. 근데 모닥불은 노란색이고 뭐 메탄가스로 불피면 파란색이고 이게 불도 색깔이 있더라. 그러면 내가 보고 싶은 색이랑 얘네가 관계를 가져버리면 못 보는 거잖아 해서 색깔이 없는 불을 만들자. 그게 분젠 번호였어요.
5: 스펙트럼을 보려고 그 번호를 개발을 한 거네요.
4: 그렇죠. 그럼 실제로 한번 보자 해서 온천불을 볼륨에 너무 물질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40톤을 졸여서 거기 남아있는 걸 봤더니 뭔가 하늘색에 못 봤던 불꽃의 색이 보이더라. 여기서 이제 세슘이라는 물질을 찾았어요.
1: 그 세슘? 40톤 온천물을 졸여가지고 거기서 세슘을 발견했다.
4: 근데 완전한 실험가죠, 이분은. 그러니까 실험이 있다면 또 이론의 조합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걸 설명한 게 그 단짝이었던 키르이오프라는 이론, 이분은 물리학자십니다.
1: 키르이오프. 정말 그냥 과학에 미쳐있는 그 분젠, 그 옆에 키르이호프. 이 두 사람이 그러면 약간 다이나믹이요.
4: 정말 그런 거 있어요.
1: 다이나믹.
4: 평생 안 싸우고 항상 팀을 이뤄가지고 나이차도 많이 나요. 그래가지고 항상 단짝이 돼서 분젠이 이거 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번호로 봐도 아까 해상도가 중요했잖아요. 해상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촘촘하게 나오니까. 이거를 쫙 펼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한번 프리즘을 더 통과시켜봐부터 이제 키르이호프가 제안하면서 점점 장비를 만들다가 분광기라고 부르는 장비가 세상에 탄생합니다.
1: 와, 정말 최초의 분광기네? 네,
4: 최초의 분광기를 만든 분들이 이 분젠과 키르이호프 2인조.
1: 야, 분젠과 키르이호프.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분광기 나온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요?
0: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일단 가장 인류 역사상 큰 영향을 미친 건 당연히 양자역학이죠.
1: 양자역학.
0: 저도 방송을 봤는데 뭐 김상욱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결국에는 프라운호퍼선을 해석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2: 그럼 프라운호퍼가 이 현대 물리학을 여는데 혹은 혁명이 일어나는데 엄청 큰 기여를 한 거네요.
0: 거의 그 원인 제공을 한 거죠.
2: 그 선을 못 봤다면 양자역학이 시작도 사실 못했을 수도 있겠네요.
1: 프라운호퍼가 그 사고에서 살아남지 못했다면
2: 그러게요.
1: 와, 엄청나게
2: 그 사고에서 네. 양자역학이 함께 매몰될 뻔했네.
1: 그러니까 근데 양자역학이 나온 지가 벌써 100년이 됐습니다.
5: 그렇죠.
1: 이 원소가 어떤 빛을 흡수하고 내보내는지도 알고 이제 물질 분석하는 데에도 쓰임이 생기고 그럼 분광학은 이제 웬만큼 다 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할 게 남은 건가요?
2: 네. 그렇게 그죠? 얘기를 하면 연구비를 받을 수 없으니까.
1: 꺼리가 없잖아요, 근데.
0: 다 끝난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
1: 이제 시작입니까?
2: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0: 그러니까 어떤 스펙트럼을 찍어서 그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어떤 정적인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는 물론 지금도 되고 있지만 빛이 어떤 물질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정말 온갖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쉬운 예는 길거리를 지나다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은 사람들이 아무런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데프콘 씨가 이렇게 지나가면 알아본 사람이 있으니까 뭐 사인해주세요 몰려다닐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0: 그러면은 제가 걸어가는 속도하고 데프콘 님이 걸어가는 속도가 당연히 다르겠죠.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럼 도대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제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초고속.
1: 초고속.
0: 즉 시간 차원이 필요합니다.
1: 저는 물질은 그냥 사진만 찍어도 대충 나오는 견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었는데 초고속이 필요하다.
0: 그렇죠. 이게 가장 먼저 시작된 거는 화학 분야인데요. 예. 화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냐가 중요하잖아요. 예. 수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는데 수소하고 산소는 그냥 각각의 그냥 기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물이 된다는 게 얘가 갑자기 뿅 합쳐서 마법사도 아니고 분명히 중간에 뭔가 전이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중간 단계가. 그 중간 단계를 보려면 당연히 시간 측정계가 필요하겠죠.
1: 시간 측정.
0: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네. 동영상이 필요한 거죠. 보통 연구 분야에서 초고속이라고 얘기하면 울트라 패스트라고 하면은 서브 나노 세컨, 그러니까 나노 세컨보다 더 짧은 피코 세컨이나 펨토 세컨 영역을 보통 지칭을 합니다. 그 영역이 왜 중요하냐면 그 영역에서 모든 일이 다 벌어지거든요.
1: 근데 물질의 변화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변화를 관찰을 왜 해야 될까? 네. 요게 이제 어떤 재미가 있길래?
0: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뭐 각광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도 있는데 예. 그 LED라든지
1: LED, 예,
0: 그다음에
1: 예.
0: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물질이 대부분 반도체인데요. 왜? 그 반도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들의 동역학적 현상을 알아야 그 장치들을 우리가 설계하고 만들어내고 더 고효율의 소자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현상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면은 피코초나 펨토초는 돼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4: 예를 들어 여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반대쪽 전구에 불이 켜져요. 이게 시작과 끝이잖아요. 우린 누르면 켜진다는 거 아니까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회로가 거의 사다리 게임하듯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로 전기가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고치든 바꾸든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초고속이 있다면은 진짜 전기가 흘러가는 걸 다다다다다 찍는 카메라가 생긴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길이구나 알면 얼마든지 화학 반응을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원리를 알 수 있으니까
1: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거죠. 속도도 못 쫓아가니까
4: 너무 빠르니까
1: 우리 눈이 못 쫓아가니까 그걸 이제 완전히 나눠가지고 그 루트가 그려지는 게 우리 눈에 담기게 해야 되기 때문에 초고속 기술이 필요하다.
0: 초고속 영상을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내려고 점점 시간은 짧은 카메라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5: 그러면은 그 초고속 분광학에는 어떤 장비가 쓰이는 거예요?
0: 그 초고속 분광학을 가능하게 한 장비가 바로 펄스 레이저.
1: 펄스 레이저요? 펄스 레이저. 우리가 지난주에 레이저 했는데.
5: 레이저 했어요.
1: 이따 잘난 척 좀 해야지. 기억나는 거 다 얘기해야지.
0: 저희 이제 초고속 분광학 입장에서는 펄스 레이저가 A2G죠. 뭐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 아, 그래서 그 초고속 카메라가 펄스 레이저란 얘기예요?
0: 그렇죠. 예, 아, 펄스 레이저.
1: 펄스 레이저.
0: 셔터를 이렇게 깜빡이는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더 짧은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저희가 볼 수 있잖아요.
1: 하는 것처럼 카메라가.
0: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뱀이 새를 잡아먹는데 그게 보통 한 10ms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의 눈은 한 50ms까지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딱 그 장면을 못 보니까 그러면은 셔터를 그 10ms보다 더 짧게 예. 하면 측정할 수가 있겠죠.
1: 더 나눠지니까.
0: 네.
1: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경마장에서 말이 달리고 있어.
5: 맞아,
1: 그걸
5: 맞아.
1: 찍는 뭐 여기 있잖아. 역동적인 걸 보려면 그 연속 촬영해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 찍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세분화되게 가지고 이런 걸 볼 수 있으니까 그 펄스 레이저가 이제 이래서 필요한 거고 짧은 순간에 빛을 팍 내보내는 게 그게 맞지 않습니까? 펄스 레이저.
0: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펄스 레이저를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은 그냥 짧은 시간 하나만 탁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펄스 트레인이라 그래가지고 네. 어떤 유한한 에너지가 나와야 돼서 그게 이렇게 일단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따다다다 이렇게 나옵니다.
4: 그 하나하나가 이제 사진이 되는 거고 이게 그렇죠. 이어붙이면 영화가 되는
0: 거예요. 네네.
1: 아니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 펨토초 레이저로 주로 뭘 관찰하세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반도체를 연구를 하는데 반도체가 그냥 어쨌든 물질이죠. 그냥 고체 같은 그냥 물질인데 겉으로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그 얌전한
4: 칩이죠, 칩.
0: 네, 그냥 얌전한 물체처럼 보이지만 이제 여기에 빛이 들어가게 되면은 온갖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빛이 전자기파라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저기 전자기장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은 물질 내에는 전자, 그다음 원자핵들은 전부 다 극을 띠고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많은 상호작용이 벌어지고 근데 그 상호작용을 우리가 개별 입자 하나 하나씩 다 분석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보가드로 수만큼 원자가 그렇죠, 몰려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이것들을 좀 더 쉽게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도입한 개념이 소위 말하는 이제 준입자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1: 준입자?
0: 예, 예.
1: 준입자요? 예. 준입자가 뭐죠?
0: 준입자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전자, 광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입자들은 양자각 입자들은 알지만
1: 네.
0: 이게 물질 내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빛과 그 물질 내에 있는 전자들, 원자핵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얘네들이 서로 같이 움직이거든요. 일례로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를 가면 개개인 사람들이 막 응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 파도타기를 할 때가 있죠.
1: 네네네.
0: 그러면 멀리서 이렇게 보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이 물결 흐름처럼 우리가 분석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개개에 있는 사람들 하나를 분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1: 아~
0: 왜냐하면 빛과 물질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그런 식으로 뭔가 좀 더 큰 스케일에서의 어떤 예, 거동을 보이게 되는데
1: 네, 그게 중립자다.
0: 예, 그거를 중립자로 상정을 하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5: 아, 입자처럼 아, 움직인다라고 네. 해서
0: 중립자라고. 실제 입자는 아니고요.
5: 네. 네. 예.
2: 그러니까 전자나 양성자처럼 사실 실체가 있는 입자라기 보기에는 힘든 거죠. 중립자는.
0: 그렇죠. 실체 입자는 아니고요. 네. 물질 내에서 사실 고로

0: 이렇게 기술하면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에 개별 입자를 기술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1: 뭐 빛이라는 게 사실 아시겠지만 태양빛 쏘면은 전자가 약간 들떠가 있다가 그다음에 깔아앉으면서 방출하는 게 그 빛이잖아요.
0: 네네네.
1: 이제 그런 개념은 아닌 거네요.
0: 그렇죠. 제가 그림을 하나 예, 보여드리면 이 엑시톤이 그 중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1: 엑시톤, 엑시톤.
0: 예. 그러니까 이걸 엑시톤을 설명할 때는 여기 지금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는 게 네. 어떤 반도체 빛을 받으면 그 낮은 상태에 있는 에너지가 있는 전자가 이제 들뜬 상태로 올라가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면은 얘는 여기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가 빈 구멍이 생기죠.
2: 네.
0: 그런데 빈 구멍이긴 하지만 주변이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는 사실은 저희가 플러스 입자라고 가정을 해요.
2: 네네.
0: 그럼 여기 플러스랑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요 둘 사이에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유기반도체나 이런 물질들은 이 둘 사이의 인력이 세가지고 요 놈들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분석해야지 따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1: 반도체마다 다 또 이렇게 네, 움직이는 게 다르군요. 다릅니다. 전자가 들떴다가 내려오면서 비치는 게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원칙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건데 이 반도체 물질들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군요. 같이
0: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엑시톤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지금 대포코님 말씀하시는 거는 빛을 받아서 전자가 올라갔다가 떨어진 빛을 낸다잖아요. 빛을 받으면 엑시톤이 형성이 됐다가 엑시톤이 다시 재결합한다. 그때 빛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3: 엑시톤이라는 말 자체 그 온으로 끝나는 게 입자에다가 붙여요. 뭐 일렉트론, 뭐 파지트론 이런 식으로. 엑시는 아까 말씀드린 들뜬다 했잖아요. 빛을 받아서. 들뜨는 게 이제 익사이테이션이다 보니까 들뜸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준입자여서 처음에 아무것도 없다가 들뜬 상태가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생겨버린 거예요. 언제든지 다 탑재할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활용하면 태양 전지가 되거나 다른 용도가 오케이. 되니까 이걸 알고 싶은 거죠.
4: 그러면 엑시톤은 이게 예를 들면 원자 하나가 있고 뭐 전자가 하나가 들뜬 상태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그 두 개를 딱 들뜬 전자와 나머지 원자를 엑시톤이라고 하나요? 아니면 얘네들이 무리를 엑시톤이라고 하나요?
0: 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물질 내에서는 네. 그 워낙 그 아보가도 수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초고속 분광을 분석하는 거는 각각의 하나하나 엑시톤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계적으로
4: 집단
0: 예, 예 이게 예, 개개로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1: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0: 네.
1: 아토초도 있는데 맞아요. 아토초로 하면은 더 어떻게 더 선명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좀 더 잘게 엑시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 해상도 높게 네.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4: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요.
0: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필요가 없죠.
2: 예. 아, 필요가 없어요?
1: 예. 비용이 비싼가요? 아토초?
0: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 아토초 레이저는 전자 하나의 개별적인 움직임을 트래킹할 수가 있어요.
2: 네.
0: 아토초는. 그런데 우리가 물질 내에서 어떤 소자를 분석할 때는 통계적인 전체적인 숫자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2: 네. 네.
0: 그거는 서브 펨토 체커로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토초가 필요가 없죠.
3: 우리 한 시간짜리 영화를 볼 때 1분씩 넘기든 몇십 초 넘기든 스토리가 이해가 되는데 0.001초씩 넘겨보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촘촘한 거예요. 아토초는 우리가 보고 싶은 스케일에 비해서 너무 잘게 자르니까 가성비도 안 맞고 장비도 없고.
2: 그러면은 지금 교수님께서 보고 싶은 현상들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펨토초 영역이 가장 베스트겠네요.
0: 네, 베스트입니다. 근데 뭐 그 더 이상은 그렇죠. 의미가 없습니다.
1: 예, 예, 예. 아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현상들을 자세하게 또 관찰을 해요.
0: 네.
1: 그럼 이걸 이제 어디다 쓰냐. 다른 거죠. 이제 왜냐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 이거 그냥 알았어요 하고 끝나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0: 그렇죠. 이제 제가 하는 연구라는 말씀드릴 시간인데요.
1: 예, 예, 예.
0: 제 연구는 물질 내에 있는 준입자들의 이런 동력학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2: 네.
0: 그거를 기반으로 사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소재들.
1: 소재? 네,
0: 소자를 설계하는 그런 원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가장 대표적인 거는 태양전지나 아니면은 디스플레이 LED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광검출기, 포토다이오드, 뭐 포토트랜지스터, 뭐 이런 소재들이 있습니다.
4: 근데 반도체 연구하신다고 해서 저는 우리가 맨날 하는 그 반도체만 생각했는데.
1: 그렇지.
4: 태양전지 그 반도체 연구도.
1: 아니라 태양전지.
4: 태양전지도 마찬가지로.
0: 네, 전부 다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게 이 물질을 사용하면은 태양전지의 효율이 지금 실리콘 못지않게 구현이 될 수 있는데, 일단 기존의 실리콘 기반의 태양전지보다 가격이 일단 훨씬 싸고요. 그 다음에 스카치 테이프처럼 만들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1: 얇아요, 그럼 당연히?
0: 예, 거의 뭐 1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매우 얇고요.
1: 태양전지가?
0: 그래서 창문이나 자동차에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게 꿈이에요.
1: 이런 거는 뉴스에서 제가 예전에 한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 부분을 지금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0: 저는 태양전지를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요. 예.

0: 태양 전지를 직접 제작을 해서 효율을 실험하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그런 분들의 목적은 어쨌든 고효율의 태양 전지를 만드는 것이고 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중립자의 동력학들을 분석을 해서 조금 더 효율이 높은 원리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최근에도 하고 있는 연구인데 연구그룹에서 이걸 페로브스카이트를 개발을 해가지고 효율을 측정했더니 좀 높게 나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길래 이게 높게 나오는지를 알고 싶으면 이제 의뢰를 하면 저희가 펜토초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아, 이 물질의 엑시톤 수명이 좀 더 깁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결과를 내서 논문을 쓰는 그런.
1: 약간 자동차 검사소 같이. 약간 펜토초 검사소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2: 재료학 분야가 이걸 설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를. 그리고 만드는 분이 있고.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걸 분석해가지고 이 장단점이니 어디가 문제니 이거를 다 파악해주는 이제 감시해주는 그런 분이어서 이게 업무가 분장돼야 할
1: 지배자네.
2: 여기서 이제 컨펌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1: 그렇죠.
2: 왜 되나도 모르고.
1: 이거 약한데요. 이거 쓸 수 없겠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석을 하니까.
0: 제가 뭐 안 됩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1: 아니 근데 이제 그리고 안 됩니다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그쪽에는 안 됩니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이쪽에서는 약간 빛의 권력자. 약간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0: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납니다. 그건 제가 속마음으로 그냥 하는 걸로.
1: 속마음으로. 그러니까.
3: 저희 학교에도 박남규 교수님 계시니까 페로브스카이트
0: 거의 세계 최고 전문가시죠.
1: 아, 그래요?
3: 세계 최고. 네.
1: 노벨, 있어요, 그런 분들이?
3: 저희 아주 강력한 노벨상 후보 중 한 분이시라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긴 하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뭐 몇 프로 수율을 올리고 하려는 거를 하잖아요. 소재를 어떻게 보면 성능을 개선시켜서 이 효율을 좋게 하려고 할 때 사실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해야지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교수님 같은 분들이 분광적인 걸 이용해가지고 그 일들을 파악해서 이제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 혹은 가능성도 맞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역할을 하시겠네요.
0: 그래서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1: 우리가 그러면 태양전지 쪽으로는 지금 세계 최고네요. 왜냐면 대단한 분들이 이제 많이 계시니까 교수님 포함해서
0: 우리나라가 페로브스카이 태양전지 연구력으로는 지금 세계 1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이제 그 메커니즘 어떻게 됩니까?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4: 원리.
1: 햇빛이 와요? 햇빛이 딱 비쳤어요.
0: 햇빛이 오면은 당연히 빛이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 태양전지 내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저 광흡수층, 그러니까 흡수하는 층, 저거 이제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거든요. 보통. 저기서 빛의 에너지를 받겠죠. 그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빛을 받으면 그 페로브스카이트 내에서 저런 엑시톤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저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렇게 짝지어져 있는 형태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태양전지에서 요구하는 거는 전류를 얻어야 되잖아요. 전기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저 묶여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입자가 결국엔 전극으로 흘러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1: 흘러들어가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로 서로 가야 전류가 생성이 되는 거죠.
0: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저 엑시톤이 얼만큼 시간 동안에 저렇게 빨리 저렇게 분리가 될 수 있는가.
4: 아, 빨리 분리가 돼야 되는군요.
0: 그렇죠.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저 엑시톤이 형성이 되면은 오래 살아남아야 돼요. 왜냐하면 엑시톤이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또 재결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전극으로 가기 이전에 재결합해버리게 되면은 전류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저 엑시톤의 수명을 늘릴 것인가. 그다음에 저놈이 저 두 입자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저 전극으로 들어갈 수 있게 설계를 할 것인가.
1: 어쨌건 나눠져 있는 애들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그냥 그 상태로 만나지 말고 계속해서 갈 수 있게 하려면 시간 싸움이
0: 시간 싸움이 중요해요.
1: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합쳐지려고 하면은 빨리빨리 보내버려야 되니까. 그래서 얘네 움직임을 관찰해야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4: 아, 그죠? 그래서 잘 봐야 되는군요.
0: 네, 중요합니다.
1: 아니, 그 후보 물질 같은 것도 뭐 좀 찾아주시기도 해요. 반대로 이제 약간 좀 제안을 좀 해준다든지 뭐.
0: 아, 그러니까 제가 후보 물질 자체를 찾는 건 아니고요. 그거를 물질 만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좋은 물질을 만들 수 있게 가이드 역할을 해준다.
4: 아, 개선을 해주는데
0: 그렇죠.
4: 역할을 하는군요.
1: 태양전지 이야기도 너무 참 재밌는데 이게 또 뭘 할 수 있는지 참 궁금하게 돼요.
4: 그러니까.
1: 혹시 우리 교수님도 더 큰 꿈을 꾸고 계실 것 같은데.
0: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반도체 물질이 있으면 그 반도체 물질 혼자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다가 다른 나노미터 스케일 되는 구조를 갖다 붙입니다. 이게 나노 포토닉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 한마디로 나노미터 스케일에서의 구조를 만들어서 거기서의 빛의 거동을 제어하기 위한 분야예요.
3: 빛의 거동을 제어한다고요?
1: 거동을 제어한다고요?
3: 마법처럼 들리는데요.
0: 예를 들어서 뭐

0: 금속으로 이루어진 메탈 미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면 저 엑시톤이 분리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밖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꿈은 어떻게 하면 이 중입자들이 소자의 효율을 높이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설계도를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아, 그러면 빛을 계속 연구하다 보면은 광자 반도체 막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좀 나올까요? 네.
0: 이게 결국에는 네. 저희 같은 광학자들이 나노광학자, 분광학자들이 꿈꾸는 미래인데요. 네. 아무래도 전자가 물질 내로 움직이다 보면 발열 현상이라든지 좀 잔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꿈꾸는 거는 전자를 완전히 광자로 대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광자는 서로 상호작용도 안 하고 쿨롱 인터랙션도 그렇죠. 없죠. 왜냐하면 전하가 없기 때문에. 전자에 비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가고 와. 상호작용도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데 네. 이제 문제는 항상 빠른 속도 움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게 매우 힘들죠. 전자는 컨트롤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전 단계, 중간 단계로 하는 게 광자하고 전자를 섞어서 중입자를 만드는 거예요.
1: 하이브리드네요?
0: 그렇죠. 그걸 우리가 폴라리톤이라고 부르는데
1: 폴라리톤.
0: 그러면은 그 전자의 장점, 그다음에 광자의 장점을 같이 따와서 완전히 광자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작은 유효 질량을 갖는 중입자들을 이용해서 소자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1: 언젠가 근데 이름처럼 컨트롤 하실 것 같아요.
2: 네.
1: 광자를 진압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광진이에요.
2: 그러니까요.
0: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1: 네? 그 성경책에 보면은 천지창조가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이 빛이에요.
2: 이야,
1: 나는 이제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더 이제 또 알게 된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지난 빛 이야기들을 또 복습을 해보고, 앞으로 나올 또 빛 이야기들을 미리 좀 예습을 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 다들 어떠셨습니까?
3: 재밌긴 했는데, 쎄한 느낌이 드는 것이, 네. 우리가 아직도 빛에 대해서 아직 일부밖에 공부를 못한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걸 시작으로 더 깊은 얘기를 아마 듣게 될 것 같아요.
1: 정말 많은 정보를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빛을 다 알지 못한다. 네.
4: 이제 천문학자에게 빛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것이거든요. 빛이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빛의 그 가능성이 이 실생활에서도 정말 무한하구나라는 거를 새삼 한번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5: 저는 분광학이 되게 묘한 매력이 있다고 느꼈던 게 빛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될수록 빛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빛을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분광학이 그 자체로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학문이지만 또 다른 학문들에 또 빛을 비춰주는 그런 학문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아, 네.
1: 우리 교수님 어떠셨습니까?
0: 아, 정말 그 되게 긴장되고 흥분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을 최대한 잘 드린 것 같아서
1: 너무 좋았어요.
0: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2: 네.
0: 결국에는 좀 근본적으로 생각해보면 뭐 빅뱅 이후로 이제 빛이 생기고 나서 별이 생기고
2: 네.
0: 수십억 년 동안에
1: 그렇죠.
0: 생명체가 진화를 해서 우리 의식 기종이 존재 인간이 탄생을 했는데
2: 네.
0: 그 의식을 가진 존재가 다시 태초에 우리를 만들어내게 원인인 빛을 다시 사유한다는 그런 어떤 순환론적인 어떤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아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이게 의미가 있구나 더 열심히
2: 맞습니다.
0: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1: 아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도 진짜 멋진 연구 많이 부탁드리고요. 진짜 온 세상을 빛으로 환히 진압시켜 주세요. 감사합니다.
0: 그렇게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취미는 과학이 될 수 없을까? 안 될 건 뭐야? 와이나 드디어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100회 대망의 주제는 뭡니까?
5: 좀 성대하게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1: 아 파티?
5: 파리를 한번 해야겠다.
1: 파리 타임.
5: 예. 예. 진짜 파리 타임 준비했습니다.
1: 뭡니까?
5: 초파리.
1: 아 초파리 타임. 초파리. 예.
6: 초파리 과학자들은 돌연변이 찾는 거를 주로 많이 썼습니다. 빨간 눈 야생형 초파리.
1: 빨간 눈이요? 빨간 눈이야? 최고의 전설의 초파리는. 어디 나왔습니까?
6: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충격적인 초파리는
1: 뭐야? 아, 저거예요, 저거?
6: 가장 중요한 건 유전 인자인데요.
1: 유전자예요, 실제.
6: 퇴행성 뇌질환, 뭐 우울증이나 파킨슨병의 다양한 암의 돌연변이 원인이기도 합니다.
1: 아, 초파리에서 뺄 수가 없어요. 초파리 알면 할수록 그죠?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5: 네, 앵앵거리죠, 제 머릿속은.
7: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0: 일정이 싸우면 두 대까지 안 나요.
1: 어, 야, 나와. 야, 시켜. 아이, 야, 야, 야, 야, 나오시오.
0: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무한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큰 소리죠.

0: 호랑이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기운을.
1: 천재의 소년.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그리고 제시하지도 못한 그네 한수.
2: 정말 말도 안 되게 강하고 빨리 들면서도 정확하고 또래들이 다 목표로 하는.
3: 이세돌 구단 대 알파고의 대결 일곱 펼쳐지고 있습니다.
2: 인공지능에게 인간이 지는 순간 충격이 휩싸였죠. 하지만 신에게 균열을 일으켰죠.
4: 인간 대표 이세돌의 첫승.
5: 인류사적으로 큰일을 하지 않았나.
6: AI라는 걸 너무 지금 사실 좀 두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중에서 제가 가장 즐거운 순간이 한참도 못 내다본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이렇게 탁 변하면서 우리가 같이 찾아가는 재미. 너무 좋지 않나요?
7: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8: Pray for all the dancing
7: Shinbis.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0: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1: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가위가 불편해서.
2: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

0: 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1: 제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0: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전 세계에 이목을 끈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대니얼 지블렛은 현대 민주주의 담론을 이끄는 가장 주목받는 정치학자죠. 정당, 선거제도, 헌법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살리는지 집요하게 파헤쳐온 사람입니다. 민주주의의 위협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온다고 주장합니다.
1: All democracies face stress tests. The question is, how do leaders respond to those tests? Do they take a hard stand against extremist, anti-democratic forces, even when it's hard for them personally, or do they try to appease them?
0: 오늘 이 강의는 혼돈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언제부터 이렇게 도와줬어요?
2: 아기 때부터. 엄마 때문에 불편하고 아빠는 다이가 불편해서.
3: 하반신 마비로 걷지 못하는 아빠와 사고로 한쪽 손을 잃은 엄마. 7살 선호는 엄마 아빠의 손과 발이 되는 법을 일찍 배웠습니다. 망가진 신장에 심장혈관까지 막혀 생사의 고비를 지나온 아빠. 당장의 수술비도 부족한 현실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4: 책 가방도 사야 되고 뭐 책 노트도 뭐 사야 되고 하는데 몸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으니까 속상하죠. 힘들고.
3: 치료비와 생계비로 막막한 선호 가족을 위해 지금 함께해 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열팀의 뜨거운 무대가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무대 어떠셨어요? 마음속에 한 두 팀을 뽑아보셨나요?

0: 2020년 둘만 90점 이상 높고요. 지난번이랑 너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히 좋았고,
1: 직접 보니까 음악이 되게 고압받아가지고 인원 라이브를 하고 안 뽑는 게 말이 안 맞아요.
2: 저렇게 절실하단 말이야 하면서 막 눈물이 막 줄어가는 거예요. 사실 최고점을 주긴 했어요.
0: 몰라 나이제
1: 대체로 저희가
3: 발표해볼까요? 뮤지션 분들도 준비되셨나요? 이달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양치기 소년단입니다.

0: 선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 받으셨나요?
1: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저희 생각보다 좋아가지고 감격해서 말이 잘 안 나왔는데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0: 김학선님 한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2: 제가 약간 좀 꼰대여서 관객들 막 이렇게 세우고 같이 노래 따라 부르게 하고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0: 근데 그런 걸 정말 상쇄시킬 만큼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보여줬고 들이 그냥 귀에 계속 쏙쏙 들어오고 후렴구가 남을 정도로 좋은 팝을 쓰는 밴드이고 그런 멋진 밴드라고 생각을 해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1: 감사합니다. 관객분도 오늘 최고였고요. 저희 뽑아주신 심사위원님 네, 감사하고요. 뮤지션님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2: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3: 두 번째 팀 발표해보겠습니다. 이달의 헬로루키 두 번째 팀은 컴파인드 화이트입니다.

0: 너무 목말라 있었던 무대였거든요. 저희가 애들이 많이 기가 죽어있기도 하고 걱정 속에서 준비를 했던 걸 제가 봐왔기 때문에 너무 뜻깊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번에는 전진희님의 선정평 한번 들어볼게요.
2: 멤버들의 표정을 봤는데요. 굉장히 비장하고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저 표정은 정말 절실해야만 나올 수 있는 표정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선파인드 화이트만이 줄 수 있는 어떤 그 공기가 갈라지게 만드는 그 힘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 정말 잘했어요. 너무 그만큼 좋았고 우리의 음악 진심을 담는 네 일에 뭔가 성공한 순간이라고 느꼈어요.
4: 두 번째 오면서 든 생각은 일로루키도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않나. 근성을 보여주자.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좀 왔습니다.
5: 완전 진지 모드였거든요. 멤버들이 거의 기도하고 올라갔어요.
6: 집에 우환이 있으실 줄 알았다고.
5: 아, 진짜요? 진짜 어떤 결이었거든요, 저는. 또 전장에 싸우러 가는 그런 약간 전사 같은 마음으로 보여주고 온다. 눈을 불알이 덮고 올라갔거든요.
7: 저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두 번째라고 하니까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번 무대에서 그 활 연주 자체를 저는 처음 해봐가지고 활 보면 활이 엄청 막 끌고 있어요.
3: 원래 반짝거리는 기타가 활자국으로 전부 다 망가질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주었습니다. 오늘 무대를 위해서.

0: 고마워.
1: 태범이 오늘 무릎 꿇는 거 좋았다. 재민이 오늘 진짜 칼박 미쳤다. 대명이 오늘 활 너무 멋있었다.
2: 근데 만약에 오늘 안 됐으면 다음 달에 진짜 넣었을 거예요?
3: 네,
1: 그럼요.
4: 아,
1: 저희
4: 아까 그 얘기했을
3: 때 9월엔 조금 더 시원하니 그래도 괜찮다.
1: 삼수를 할 뻔했네.

0: 변치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성장하고 싶은 루키.
1: 새로운 것들을 더해가지 않을까요? 다음 무대도 우리답게 조금 새로운 걸 가져가면서 준비해볼 것 같습니다.

0: 난 진짜 컴파인드 화이트 팬으로서 너무 감동받았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1: 경칭에서는 했는데
2: 머한이 지금까지 범범하고 생각한 전략대로 돼서 다행이었는데요. 전략이 뭐였냐면 이제
3: 그럼 헬로루키를 위해서 러닝도 했습니다.
4: 이렇게 할 거예요?
5: 이렇게 하시면
2: 장난을 한번 칠 거예요. 호응을 막 유도를 하다가 멈춰서 왜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어? 나 잘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럼 그때 제가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면서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죠.
6: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아 너무 좋잖아! 가자!
2: 이렇게 할 거예요? 막 했는데 뭔가 사람들이 아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다 바로 그냥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하면서 이제 다 같이

0: 이것 때문에 우리가 된 것 같다.
1: 저는 제가 드럼을 파이팅 있게 잘 쳐서
2: 우리의 이것 때문이라고 했는데.
1: 아 그래?
3: 우리의 짱.
4: 사랑해.
2: 넌 멋있어.
4: 너도 멋있어.
2: 나는 기타를 잘 쳐.
4: 넌 베이스를 잘 쳐.
0: 그분만 하지 세 분 안 쳐.
3: 되겠다. 우리는 떠야 하는 루키다. 이번 기회로서 제대로 떠서

0: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1: 뜨면 하고 싶은 거.
2: 더 많이 사고 싶어요.
3: 좋은 집을 짓고 싶습니다.
4: 스튜디오 만들고 싶어요.
0: 세속적이셔, 이분은.
5: 이어서 EBS 스페이스 공간이 방송됩니다. 볼거리 한가득.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은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 미료 시네마 굿윌 헌팅.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산 다큐.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이번 주말에도 EBS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8: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7: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9: 뭐야 이거?
7: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무엇이 궁금한가요?
1: 서울에 있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교 몇 개야?
0: 정답은 단 하나! 알려줄게요.
2: 106년의 역사도, 치열한 오늘도, 깊어지는 지성도, 앞서가는 기술도, 빛나는 내일도.
3: 당신의 정답, 서울과학기술대학교.
4: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저의 첫 정규 앨범의 신곡입니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정규 앨범 제목은 끝내주는 인생. 한글로 끝내주는 인생.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공감을 꼭 나가고 싶다고 거기서 제 무대를 처음으로 선공개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 이번 앨범이 되게 자연스러운 제가 담긴 그런 앨범이거든요. 어떤 무대가 제일 자연스럽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보여줄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공감이 너무 최적화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5년 동안 솔로를 제가 안 냈거든요. 바쁘다는 핑계로 솔로 활동을 못 한다고 했었는데 제가 이 앨범을 만들면서 든 생각이 저는 이 솔로 앨범을 내는 게 되게 무서웠나 봐요. 내가 내 자신한테 실망한 앨범을 만들 것만 같아서 노래 같이 만드는 사람들도 제가 어떤 노래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든 해결해서 가져와 보겠다 노래를 저는 울컥하는 노래를 쓸 때까지 노래를 써볼라 했거든요 그래서 노래 정말 많이 썼어요 퇴사할게요 라는 타이틀곡이 없었다면 저는 사실 앨범 안 냈을 것 같아요 근데 퇴사할게요를 쓰고 뭔가 듣는데 좀 눈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 노래로 해야겠다. 이제 나가도 되겠다. 나를 위로해주는 노래 같다고 생각해요. 소연아, 너 맘대로 해도 돼. 어차피 우린 다 할머니 될 거야. 순간의 낭만과 너의 행복

0: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소연입니다. 여러분, 방금 부른 노래 혹시 뭔지 알아요? 처음 듣죠? 방금 들려드린 곡은 바로 저의 첫 정규 앨범에 들어가는 신곡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간 무대에서 제 모든 신곡을 다 들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 곡 어땠어요? 저는 이 노래 부를 때마다 괜히 좀 울컥 하는 노래예요.
1: 소연 씨도 퇴사를 하고 싶나요?
2: 퇴사 가끔씩 그만둬야 하나? 라는 생각은 사실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내가 이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사실 나 다른 길 알아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거든요. 근데 아시죠? 그 퇴사할게요.

0: 거를 맨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잖아요. 아마 제가 그런 거 아닐까. 공간 무대를 위해 저희 아이들 콘서트 할 때보다 더 많은 합주를 진짜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준비가 엄청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저는 그래요. 음악은 항상 재밌게 하고 싶어요. 저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고 싶고 흥분시키고 싶고 즐겁게 해주고 싶고 그 사람들의 인생에 3분 잠깐이더라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1: 다음 노래를 설명하자면 사랑이 아닌 돈을 보고 연애를 한 연인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아, 이거를 들은 진짜 모두가 저한테 실화냐고. 제가 그만큼 이 가사를 엄청 직설적으로 썼는데요. 여러분 이거 실화할 것 같아요?
2: 네?
1: 네? 오케이. 그럼 그거는 제가 노래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0: 여러분 잘 들으셨죠? 이 노래는 뭐 실화는 아닙니다. 네, 모두 가사처럼 연애할 때 돈 쓰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혹시 싫어하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출근하면 다시 싫어해 볼까요? 출근!
1: 싫어!
0: 출근! 학교! 학교? 학교 여기 EBS인데 싫어해 돼. 학교!
1: 싫어!
0: 어, 안 될 것 같아. 저도 하나 싫어하는 게 있거든요. 뭔지 모르시죠? 이번 무대로 확실하게 보여드릴게요. 저는요!

제가 뭐 싫어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다 같이 싫어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야채 말할 테니까

0: 네, 이 노래는 앨범에 아마 유일한 디스곡일 거예요.
1: 제2의 당근송.
0: 제가 그 자리를 노리고 있어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하는데요. 분위기를 바꾸려면 옷의 변화가 필요하겠죠?

지금부터 여기는 새벽 2시 클럽입니다. 들어와 주세요. 감독님, 조명이 조금 더 클럽스럽게 되나요? 더 되나요? 더 되나요? 좋습니다. 곧 제 친구도 나오거든요. Amigo!

0: 저의 아미고이자 이번 노래 피처링을 해주신 싱어송라이터 민수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 싱어송라이터 민수입니다.
0: 아,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었거든요.
1: 제가 진짜 진짜 저 소녀소연 백수 다 보고요.
0: 뭐야? 그런 말 리허설 때까지 없었잖아요. 아니, 제 앨범에 거의 유일한 피처링이에요.
1: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0: 아, 아닙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

0: 프로듀서는 아니고요, 사실. 천재이고 싶은 프로듀서인 것 같아요. 창작의 원동력은 저는 사실 마감 기한이었거든요. 저는 매일 슬럼프고, 아, 난 왜 이렇게 노래 못 쓰지? 드디어 나의 음악을 다 썼다라는 생각을 매 앨범 만들 때마다 하거든요. 특히 작년이랑 올해 저는 음악적인 고민이 정말 많았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내 색깔을 보여주니까 내 음악이 내가 너무 질려버린? 그래서 이걸 너무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이스 블루 래빗이라는 새로운 내가 싫어하는 것만 모은 이름을 만들어서 저의 자아를 하나를 만들어 본 거예요. 나는 아이스 블루 래빗이니까 새로운 노래를 쓸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저의 오래 하는 음악 길에 한 방법을 터득한 거예요. 오래 하고 싶은 마음으로.
1: 토끼들 나와!

감사합니다. 19살 때 썼던 것 같아요. 10년 전 걸어가라는 곡이 제 첫 자작곡입니다. 제가 회사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까지를 쓴 내용이에요. 아, 그런 가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내가 이어폰으로 다른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 듣는 것처럼 내 노래도 언젠가 들을 수 있겠지?

0: 맞아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좀 벅찰 때가 있어요. 네. 저는 저한테 애매한 재능이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래도 대단히 잘하지 않았고, 춤도 막 엄청 잘하지 않았고, 랩도 엄청 잘하지 않았고, 작곡도 뭔가 모호했었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애매한 재능을 가지고 있지? 여서 다 연습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뭐에서 재능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가수한테는 첫눈이 와야 성공할 수 있대요. 그래도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은 첫눈을 만나는 순간이 오겠지? 그럼 난 그때 절대 그걸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다 연습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작곡을 잘하네? 라는 첫눈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1: 저한테 음악은 약간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음악이 없어도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처럼 음악이 없어도 당당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만든 노래를 지금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들려드린 노래 중에 가장 진지한 노래가 아닐까 싶은데요. 악기를 좀 준비했는데요. 자, 가져올게요. 아시죠, 여러분? 공감은 라이브 해야 되거든요? 기타? 네, 이거 제 자존심입니다. 근데 떼고 한번 해볼게요. 연주를 좀 틀려도 그냥 사랑하면 안 될까? 들려드릴게요.

0: 정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인데요. 이번에는 저는 주제를 낭만이라고 잡고 썼거든요. 저는 좋았던 기억이던 싫었던 기억이던 시간이 좀 오래 흐르면은 아, 뭐 그때 낭만적이었지라고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1: 그 죽기 전에가 된다면은 그 순간도 낭만적이었다 할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앨범을 만들면서 정말 많이 돌아봤던 것 같아요. 내 29년이 어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다 좋았다라고 기억이 되더라고요. 전단 하나도 후회하는 거 없이 다 좋았거든요. 물론 나빴던 순간도 있지만 그 순간 하나가 바뀌었으면 지금의 제가 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그 인생을 통틀어서 끝내주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로 앨범이 매력 있어지려면은 제 얘기를 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로는 조금 더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를 저는 많이 신경 써요. 이번에는 거의 감정을 배설하듯이 막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막 했어요. 저는 결과에 엄청 연연하는 스타일인데 이 앨범 만들고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이번에는 결과 연연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만족할 만한 앨범이 나왔어요.

네, 저 여기까지가 제 2번 앨범 노래였고요. 여러분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뭘 부를 거냐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노래가 있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제 역대 타이틀곡으로 다시 한번 달려봅시다. 아, 이 노래는요 제 머리에서 완전히 지웠던 곡인데요. 이 노래를 하다니 아이들송 가볼게요.

0: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거든요. 음악이 없었을 때 저는 되게 별 볼 일 없는 아이였어요. 음악이라는 거를 제가 시작하고부터 자랑스러운 게 생기고 그리고 내가 당당히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생긴 그런 되게 고마운 존재거든요. 저는 음악 없으면 그냥 나를 이렇게 반 가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나의 전부예요, 음악은. 아, 나 진짜 음악에서 절대 퇴사하고 싶지 않다. 네, 할머니 돼도 음악 계속 하고 싶고 퇴사를 안 할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1: 이 노래는 무대 한 적 없습니다. 뭐냐면요, 저의 첫 솔로곡이었던 젤리인데요. 오늘 모두 모두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곧 나올 저의 첫 정규앨범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가볼까요? Let's go!

그러면은 따라 불러줄 수 있어요 이제?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진 뿅뿅 화진탈출 넘버 1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부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골 한번 났다 하면 돌이킬 수 없지 끔찍한 산불 예방만이 답이지 산에 갈 때 성냥라이터 들고 가지마

0: 산불 발견하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119. 산불이 번쩍한다,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우리는 대피한다, 펭수가 알려지는 곳으로.
1: 산불이 커졌을 때는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 장소는 이미 타버린 곳, 저지대, 탈 것이 없는 공터, 바위 뒤, 도로 같은 안전한 곳으로 선택하세요. 대피할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없는 곳에서 얼굴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좋습니다.
0: 나의 작은 소망, 산불 없는 세상, 이뤄낼 수 있지, 예방하는 세상, 예! Yeah.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김종승이라고 합니다. 금융 IQ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불을 쌓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금융에 대해 무지하다면 이를 지키기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하죠. 오늘 EBR을 통해서는 금융의 역할과 발전 과정을 역사 속 이야기들을 통해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 문화의 상징과도 같은 파르테논 신전은 기원전 5세기경 고대 아테네 시민들이 도시의 수호신인 아테나를 기리기 위해 마련한 신전입니다. 그런데 신전 내부 가장 깊숙한 곳에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별도의 공간이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오피스토 도모스라 불리는 비밀의 방입니다. 이곳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신을 기리는 신성한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가장 주요했을 테지만 동시에 신전은 세속의 혼란과 폭력으로부터 차단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지배계층이나 여러 도시국가들은 돈이나 보물, 귀금속, 문서와 같은 중요한 재산들을 신전에 보관하곤 했습니다. 신전 내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비밀의 방은 당시로서는 가장 안전한 금고와도 같았던 셈입니다. 기원전 5세기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벌어질 무렵 파르테논 신전에는 약 3,600만 드라크마의 은화가 보관되어 있을 만큼 그 규모도 방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은화들이 비밀의 방에 고스란히 보관만 되었습니다.

외에도 대출이나 자산 보관, 환전과 같은 초기의 금융거래가 성사되는 장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금융거래는 문명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죠. 하지만 문명의 태동부터 함께해왔던 금융은 로마 시대에 접어들어 오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왜였을까요? 바로 로마 제국이 받아들인 기독교 때문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따르면 노동 없이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으로서 제약시 되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교회법에 정면으로 저촉되는 일이었지요. 백성에게 돈을 구워주게 되거든 그에게 채권자 행세를 하거나 이자를 받지 말라. 이자를 위해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해 양식을 내어주어서도 안 된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과거부터 이어져온 금융관행에 제동을 거는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니케아 공의회를 통해서는 월 1%가 넘는 수준의 이자는 고리대금에 해당한다는 공식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도 했습니다. 고리대금업에 종사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컸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던 시절, 교회로부터 파멸을 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사망 시에는 종교적 장례 절차가 허용되지 않고 동물의 사체와 더불어 매장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중세 시기 계속된 고리대금에 대한 규제는 단순히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는 대출을 비롯한 금융업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이런 분위기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금융활동에 종사할 여지는 없게 되었습니다. 중세는 금융에 있어서도 가히 암흑기라 할 만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실상 이 시기에도 금융은 필요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교회는 신도로부터 거둬들이는 막대한 재산을 관리해야 했고 교회나 수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기 마련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신해 필요하게 해당하는 일을 대신 수행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당시 성경 구절을 통해 금융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외국인에게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더라도 형제들로부터는 이자를 받지 마라. 이 내용에 따르면 고리대금은 같은 형제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할 때만 금지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이 아닌 자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해석되었고 이전까지 주로 상업에 종사해오던 유대인들은 대출업, 금융업에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세계 금융시장을 쥐락, 펴락하는 유대인들의 막강한 영향력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겁니다. 중세시대에 억눌려 있던 금융의 기능이 이들을 통해 일부나마 발휘되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세의 십자군 전쟁을 거친 후로는 유럽과 중동, 아시아 지역 사이의 교역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환전상의 활동이 활발해졌습니다. 환전상은 교역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여러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화폐의 무게와 순도, 금속의 종류 등을 토대로 화폐의 교환 가치를 평가하고 상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교회법에 따라 이자를 받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과 돈을 교환해주는 것은 물물 교환의 일종으로 평가되어 교회법의 제한을 비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환전상이 거리 한켠에 천막을 치고 방카라고 불리는 자판을 펼친 채 업무를 수행한 데서는 오늘날 은행을 의미하는 단어인 뱅크가 유래되기도 했습니다. 상거래의 증가와 더불어 환전상들은 점차 전문 금융가의 모습을 닮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금고를 이용해 화폐를 보관해주고 그 증표로 보관증서를 발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 상인들은 보관증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대금 지급을 대신하기도 했지요. 환전은 물론 오늘날의 결제 기능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전까지 로마 숫자로 거래 내용을 기록해두던 이들의 업무는 이 시기 전래되었던 아라비아 숫자와 십진법의 발달에 힘입어 보다 정교하게 발전해 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역이 늘어남에 따라 점차 어음이나 대출, 예금과 같은 분야로도 외연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소위 은행가라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후 메디치 가문으로 대표되는 중세시대 대규모 금융업자들도 출현하게 됩니다. 메디치가는 원래 피렌체를 중심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던 여러 가문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의 환전 업무를 맡게 되면서부터
그 역할이 점차 중대해집니다.

지게 됩니다. 당시 교황청은 유럽 전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헌금을 걷어들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디치가는 이 돈과 교황청의 재산을 보관하는 것은 물론 교황청을 드나드는 모든 자금의 창구 역할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제네바, 피사, 런던, 아비뇽과 같은 유럽 각지에 지점을 설치하고 장부상의 이전을 통해 막대한 자금을 관리했지요. 돈을 직접 운반하지 않으니 도난의 위험도 없었고 높은 수준의 환율을 적용해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둘 수도 있었습니다. 메디치가가 없으면 교황청의 재정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을 만큼 교황청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교황청을 등에 업은 메디치가의 사업은 더욱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게 됩니다. 메디치가는 고객의 신원과 재산을 비밀에 붙였기 때문에 안심하고 돈을 맡길 수 있었고 맡긴 돈에 대해 두둑한 대가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대가는 당시 금지되던 이자 형식이 아니라 감사 의미로 재량껏 지급한다는 의미에서 선물로 포장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교회법에 따른 제한을 교묘히 비껴가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대가의 수준은 은행의 이익에 따라 8에서 12% 수준에서 가변적으로 지급되었는데 이는 현대적으로 보자면 예금이라기보다는 자금 운용 성과에 따라 보상 수준에 정해지는 투자 상품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메디치 가문은 재량 예금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환전이나 환원, 대출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험을 분산했습니다. 오늘날 은행 업무의 대부분을 아우르는 근대적 은행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리대금을 금지해오던 중세 기독교 교리와 금융 세계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된 것은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의 노력에 의해서였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교회의 면제부 판매에 반대하며 종교개혁운동을 촉발했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초창기의 루터는 성경의 내용처럼 고리대금에 엄격히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대에 진행되었던 독일 농민전쟁을 전후해 이들의 열악한 생활상을 목격하게 되면서 차츰 생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이자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들을 돈을 목적으로 연 5에서 6% 수준의 이자를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츠빙글리, 칼뱅과 같은 종교개혁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시 기존의 입장을 정면으로 번복하지는 않았지만 종교개혁 이후 5% 수준의 이자는 사실상 용인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법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이자를 받는 것은 교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천년 이상 금융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던 족쇄는 종교개혁가들의 노력에 의해 비로소 풀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이후로는 메디치 가문을 주축으로 마련됐던 은행 모델이 유럽 전역으로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17세기 이후 네덜란드, 독일, 잉글랜드, 프랑스 등 유럽 각지에서 메디치 은행을 표본으로 한 은행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메디치 은행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이들의 유산은 현대 은행의 모습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금융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의례, 복잡한 수학 공식이나 난해한 전문 용어를 떠올리게 되면서 거리감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살펴본 것처럼 모든 금융거래와 상품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생겨난 무형의 발명품이며 그 탄생과 배경에 관한 다양한 스토리들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금융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한 수단이다 고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금융법을 가르치고 공부하고 있는 김종승이라고 합니다. 금융 IQ 향상을 위한 금융교육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경제 주체들은 투자에 열심입니다. 대규모 투자와 극단적인 손익을 마주해야 하는 모험자본 투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투자 수단들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다양한 투자 수단들이 활용될 수 있는

있는 기본 여건은 언제, 어떻게 마련되었던 것일까요?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가장 큰 두 축인 주식과 채권의 역사를 통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신속한 대상을 꼽으라면 단연 주식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들 역시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모험자본 투자와 같은 방식은 소수 자본가들의 전유물에 해당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주식회사와 증권거래소의 출현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식회사 제도는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1602년 네덜란드는 동인도 지역과 무역거래를 하던 소규모 회사들을 통합해 동인도 회사라는 하나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소규모 회사별로 항해가 끝날 때마다 수익을 분배하고 청산하기를 반복하던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등 경쟁국들에 맞서기 위해서는 흩어져 있던 인적, 물적 자원을 한 곳으로 모을 필요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동인도 회사의 규모나 자본은 이전 회사들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정관을 통해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보호장치들도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익금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를 가졌고, 그리고 만에 하나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주주들은 자신의 투자 금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이른바 유한 책임의 원리가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투자자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매각하는 것도 허용됐습니다. 회사가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마련하고 투자자는 그 지위를 바탕으로 다양한 혜택을 누리는 모습은 우리에게도 그리 낯선 광경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널리 활용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모습이죠. 하지만 일반인들이 동인도 회사의 주식을 직접 사고 팔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상대방을 찾아야 하는 것은 물론 가격을 흥정하기도 만만치 않았지요. 시장 상황에 밝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은 자연스레 당시 상인들이 주로 활동하던 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주식의 매매시장 혹은 유통시장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1611년 암스테르담의 로킹가에 상업거래소 건물이 들어선 뒤로는 동인도 회사의 주식도 이 건물에서 거래되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동은 있었지만 대개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거래소 내에 지정된 기둥 옆에서 주식이 거래되었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들이 만나 주식을 사고 파는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라 할 만한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식회사가 나타나고 증권거래소가 그 기능을 발휘하자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 파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고조되기 시작한 투자 열기는 영국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바로 투자자들의 재앙이 되었던 남해 회사 버블 사건입니다. 남해 회사는 영국 정부의 필요에 따라 야심차게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둬들이는 수익은 그리 변변치 못한 수준이었습니다. 재정이 점점 악화되자 결국 1719년 남해 회사는 정부로부터 남해 회사의 주식 발행 권한을 얻게 된 것이죠. 이 권한으로 남해 회사의 주식을 발행한 다음 정부가 갚아야 할 돈과 맞바꿀 심산이었습니다. 정부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돈을 되돌려받는 대신 남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남해 회사 역시 스페인 식민지와의 통상권이나 은광을 확보했다는 식의 루머를 퍼뜨려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1720년 1월 약 120파운드 수준이던 주가가 같은 해 5월에는 약 500파운드, 6월에는 약 1000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남해 회사의 주가가 폭등하자 투자자들은 남해 회사 외에도 종목에 관계없이 주식 매입에 열을 올렸습니다. 고조된 투자 열기를 악용하는 경우도 빈번했습니다. 무허가 유령 회사를 차려두고 투자금만 가로채 야반 도주하는 일도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시장이 비이성적으로 가열되었다고 판단한 영국 정부는 마침내 대응에 나서게 됩니다. 1720년 6월 거품회사 규제법을 마련한

것입니다. 무허가 주식회사의 설립을 막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됩니다. 투자 열기가 한순간에 사그라지면서 남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의 주식거래가 얼어붙게 된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남회사의 상황을 인지한 투자자들이 주식을 내다 팔기 시작하자 끝모를 투매 행렬이 이어지게 됩니다. 10배 가까이 치솟았던 주가는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제자리로 돌아왔지요. 피해자 가운데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로 일컫는 아이작 뉴턴도 있었습니다. 18세기 남회사를 떠올리지 않더라도 유망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식은 예금 같은 상품에 비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에 따르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회사 실적이 부진하거나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예금과 달리 투자원금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위험관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주식과 더불어 대표적인 투자 대상으로 고려되는 것은 채권입니다. 채권이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주식보다 훨씬 이전인 12세기 무렵이었습니다. 지중해 북부 아드리아해의 지배권을 두고 이탈리아의 도시국가인 베네치아와 비잔틴 제국이 벌이던 전쟁의 그 발단이었죠. 당시 비잔틴 제국에 맞서 함대를 구축해야 했던 베네치아로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베네치아 정부가 생각해낸 방안은 결국 시민들을 상대로 채권을 발행해 직접 돈을 빌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돈을 빌려줄 리는 만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시민들이 보유한 재산의 수준에 따라서 국가에 빌려줄 돈을 강제적으로 할당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사실은 프레스티티라 불리는 증서를 통해 기록해두었습니다. 이 증서를 소지한 사람들은 정부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연 5% 수준의 이자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증서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도 가능했고 이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회수할 수도 있었습니다. 채권은 그 발명 이래 자금 수요자들을 위한 훌륭한 금융수단으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근데 유럽 국가들이 채권을 발행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거나 현대 국가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재중을 확충하는 것은 채권의 기능을 10분 활용한 사례들입니다. 이와 같은 채권은 발행 주체에 따라 국가가 발행 주체이면 국채, 회사가 발행 주체이면 회사채로 불리게 됩니다. 채권은 기대 수익률은 주식보다 저조할지 몰라도 안정성 면에서는 탁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고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채권보다는 주식을 선호할 것입니다. 반면 수익률은 낮더라도 안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투자자라면 채권에 더 우호적일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주식과 채권의 각기 다른 특징은 균형적인 투자를 위해 공존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주가 등락에 따른 위험은 안정적인 채권을 통해 상쇄될 수 있으며 채권의 낮은 수익률은 주식을 통해 보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주식과 채권이라는 발행수단을 통해 자본시장을 이루는 기초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먼저 유럽 최대의 금융재벌이었던 로스차일드 가문을 들 수 있습니다. 로스차일드가는 전통적인 은행들과는 달리 머천트 뱅킹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국제금융의 지배자로 군림했습니다. 이들은 어물 인수의 국제무역을 지원하고 증권을 발행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었습니다. 또한 채권 가격의 변동을 이용해 수익을 얻거나 철도나 강산과 같은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투자를 늘려갔는데 이는 현대투자은행의 효시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19세기 중반 국제금융시장의 주역은 여전히 로스차일드가 베어링은행으로 대표되는 유럽자본이었지만 이 시기 미국에서도 투자은행가들의 역할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흥국가로 부상하고 있던 미국은 남북전쟁이나 철도건설 같은 사업을 위해 유럽의 막대한 자본을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만한 돈을 빌려준 큰 은행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채권과 유럽의 자본을 연결해준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이었습니다. 미국인이었지만 로스차일드가를 비롯한 영국의 금융업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한 적임자는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JP 모건은

뉴욕에 거점을 두고 부친의 사업을 확장해 가면서 투자은행의 전성시대를 연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19세기 미국 내 산업 간 경쟁이 격화되고 M&A 붐이 일게 된 후로는 인수합병이나 기업 자문 분야로도 그 역할을 확대해 갔습니다. 그 후로도 투자은행들은 트레이딩, 프로젝트 금융, 파생상품, 프라이빗 뱅킹과 같은 업무들을 추가해 나가면서 그들만의 왕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JP 모건으로부터 시작해 골드만삭스, 메릴 린치, 리만 브로더스와 같은 굵직굵직한 투자은행가들은 2008년 말 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키플레이어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투자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예금이나 대출과 같이 상업은행을 통해 누릴 수 있던 혜택과는 분명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주식과 채권으로 대표되는 자본시장의 성장과 금융투자시대를 불러온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만약 투자은행이 없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금융의 세계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띠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투자와 위험관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또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이래 최전선에 선 여성들 34kg의 갈비와 씨름하는 30대 여성 유경씨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데요.
2: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그치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고 막힐 수 있겠니 뭐 이런 거죠.
1: 한편 27년간 폐자원 수집을 하며 현장을 누비는 50대 은영씨도 있습니다.
3: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1: 또한 수연 씨는 매일 약 300여 개의 포스터를 만들며 억척스럽게 전통시장을 지킵니다.
2: 쓰러져요. 쓰러져요. 젊잖아요. 그래도 체력으로만 딸려요.
1: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0: 일단 싸우면 두 대까지 안 가요. 어이, 야, 나와! 야, 시가! 아이! 야, 야, 야, 야, 나오기 싫어. 전쟁이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구워낼 수 없다는 거야. 그게 그냥 한 개죠.
1: 신비의 세계가 펼쳐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 이제야 야크를 만나네요. 신호등 대신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고 있어요. 활 하나 쏘는데 이렇게 신날 일인지. 세상에서 가장 예쁜 스님을 만났어요. 사람들의 터전과 신들의 영역이 잘 어우러져 있어서 아주 멋진 풍광을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운전을 시작한 지 2시간이 지났다면 휴식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 사망사고 원인 1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률은 음주운전 사고의 2배에 달합니다. 단 3초만 졸더라도 84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0: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과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냐? 아, 지금 먹어, 지금,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 과일.
3: 강릉의 바다는 태백산맥에서 시작됩니다. 백두대간 대관령과 삽당령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은 강릉 남대천을 지나 푸른 바다를 이루죠. 오늘은 주석 한 만의 차가 없어서 맑고 푸른 강릉 바다가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들을 만나보고요.
4: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주문지를 많이 애용해 주세요.
3: 아이고,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네. 알이 굵은 바닷모래로 만들던 놀라운 맛의 비결도 찾아봅니다. 조각배에서 물안경을 담그고 뭘 하시는가 했더니만 어부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어법이라네요. 오늘은 강릉의 바닷길을 따라 강릉 사람들의 유쾌한 바다 부심을 만나보겠습니다. 강릉 하면 떠오르는 바다, 그 해안선을 따라가 볼까요? 먼저 주문진을 찾았습니다. 주문진에 사람이 살면서부터 생긴 주문진 항은 부산 원산 간 항로의 중간 기항지가 되면서 1927년 정식 개항했습니다. 이곳엔 100년이 훌쩍 넘은 주문진 등대가 있죠. 바다 쪽으로 돌출돼서 먼 바다에서도 잘 보이는 이 바위산은 조선시대엔 봉화불을 올리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대 주변 산빛 아래는 재미난 이름의 마을이 있지요.
5: 주문진 여기는 전부 다 고댕이에요. 전부 고댕, 언덕이. 그래서 전부 다 여기는 주문진은 뭐 상당 고댕이, 등대 고댕이, 양양 고댕이. 등대 꼬댕이, 전부 꼬댕이, 사구 꼬댕이.
0: 꼬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5: 높다는 이야기. 지역이, 지역이 높다는 이야기.
3: 한국전쟁 때 주문진으로 온 피란민들은 이 언덕에 작은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언젠가 고향으로.

0: 벌어갈기요 라고 생각했으니 큰 집 욕심이 없었죠. 지금도 골목엔 작은 집들이 대문 하나를 공유하며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1: 이북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여기서 살다 보니 집이 이렇게 이렇게 요만큼씩 생기네요.
2: 안녕하세요 어머니. 쉬고 계셔?
3: 예.
2: 아하, 어디 가시는데?
3: 노치원 갔다 오느라고. 여기 우리 한 70년 됐어. 피란 아저씨 피란 나와가지고 여 사는 게 내가 시집 완자가 그래 되는데 아저씨는 더 되지 뭐. 아저씨 돌아가시고 우리 집도 이 고사치인데 신부서 나올 때 없어. 집이 조그마해. 아유 이제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이어서 이제는 죽어야 되니.
0: 고향에서 살았던 것보다 꼬댕이 마을에서의 세월이 훨씬 긴데도 마음속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주문진 토박이에게도 제2의 고향을 찾아온 이에게도 넉넉한 일터가 되어줬습니다. 주문진 항 덕분이었죠. 수심이 깊은 주문진 앞바다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곳이라 해산물이 풍부합니다. 주문이 많아서 주문진이라는 얘기도 있지요. 세월이 흘러 바다 환경도 항구의 풍경도 서서히 변했지만 그래도 주문진은 주문진 여전히 활기찹니다.
4: 오늘 좀 잡았어요.
5: 네. 날이 좋아갖고 그래도 작업하기는 괜찮았습니다.
6: 예, 너무 늦게 들어오면 걱정되고 빨리 들어오면은 좀 기분이 좋지 뭐.
0: 예, 주문진 특산물 홍게입니다.
7: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주문진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0: 홍게는 따로 경매를 하지 않고 여기서 직판을 한다는데요.
8: 이거는 이제 안 좋은 거는 이쪽에, 좋은 거는 이제 이쪽에.
9: 좋고 나쁨을 어떻게?
8: 여기를 만져보면 이렇게 물렁물렁한 게 있고 이제 땅땅한 게 있고 여기 이쪽에. 여기는 배꼽이라서 다 들어가고 이쪽에 이렇게 만져보세요.
0: 홍게는 1300에서 1500m의 깊은 수심에서 산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밝은 주황색을 띠지요. 주문진에는 크고 작은 시장이 여러 있지만 30여 곳의 매대에서 직접 잡은 것만 파는 여기는 좀 더 특별하다는데요.
10: 여기서 이제 저기 어민들, 그러니까 조업을 하는 분들이 형성된 이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산만 팔아도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자연산만 판다는 인식으로 갖고 이제 오시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변화를 하면은 주문진에서 잡히는 것만 팝니다.
0: 남편들이 새벽에 나가 잡아온 걸 아내들이 파는 시장이다 보니 아침밥, 점심밥이 따로 없답니다.
11: 배 들어오는 거 맞춰서 먹느라고. 이제 배가 12시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미리 식사하고 이제 배가 좀 이제 어중간에 들어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 해놓고 이제 식사하고.
0: 시장이 반찬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하하.
11: 저 지금 대구에서 한성 살 때 그런 구두 먹으러 갖고 온 거야.
12: 맛있겠다.
13: 맛있다.
2: 여기는 이웃집 내 집이 따로 없으신가 봐요.
13: 예. 네. 분위기가 좋아요.
11: 그렇군요. 여기는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고 가족들은 어쩌다 보지만은 여기는 아침 새벽에 나오면은 저녁 7시까지 매일 그 시간에 이제 하니까 가족보다 더 많이 보고 사는 거지 뭐.
2: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십니까?
13: 고기 많이 들어오고 장사 잘 되면 제일 행복하죠.
0: 이곳에는 단골 손님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한 번도 안 한 손님은 있어도 한 번만 온 손님은 없다고요.

0: 아, 믿고 오시는 거고 주문진 물건이라는 걸 알고 오시는데 가격이 다른 동네보다 좀 뭐 몇천 원 비싸더라도 믿을 수 있으니까.
1: 이 양반이 우리 잘해줘. 그마다 몇 번씩 와서 여기서 해.
2: 구매하셨어요?
1: 아직 안 하고 이제 지금 막 도착했으니까 이제 시장 한번 구경도 좀 하고 이제 구매해서 이제 맛있게 먹어야죠.
3: The fish is very fresh.
4: Very good. Very, very different kind of seafood. I very like. I want to eat this seafood.
3: I think it's very beautiful and relaxed. And last night, we see the beautiful moon and the sunshine left over the sea. Oh, it's wonderful.
5: 아름답고 편안한 곳, 멋진 바다가 있는 곳, 바닷길을 따라 서천면으로 왔습니다. 강릉에서 아무나 잡고 사천이라고 하면요, 십중팔구는 과질마을, 한과마을이라는 답이 튀어나온답니다. 한과집보다 한과집 아닌 곳을 찾는 게 더 빠르다는 사천. 그중 한 곳을 찾아와 봤습니다. 부모님 때부터 한과를 만들어 온 옆집이 힘을 합쳐 일하는 곳이라는데요. 기계의 힘을 빌리고는 있지만 과즙 만드는 과정만은 오래전 할머니와 어머니가 하시던 그대로랍니다.
6: 쌀을 오랫동안 발효를 해서 저희가 한과를 만들기 때문에 잘라보시면 이게 소리가 나지만 이게 딱딱해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속에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5: 한나의 과절이 완성되기까지는 한 달도 넘는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쌀을 발효시키는 데만 꼬박 30일이 걸린다는데요.
7: 지금 발효된 쌀을 지금 이제 울부는 작업, 냄새가 있으니까 냄새를 떼는 작업하는 중이에요.
5: 과즙 하나 만드는데 무슨 쌀을 그렇게 오래 발효시키나 할 수도 있지만요. 하루라도 소홀히 하면 제대로 된 맛은 나지 않는답니다. 마치 장이 익어가듯 쌀도 참을성 있게 발효시켜야 한다네요.
7: 대략 약 한 달 정도 숙성을 시키는데 한가 튀길 때 이제 이게 부풀어 오르는 게 아마 믿는 틀이에요.
5: 잘 발효시켜 쿰쿰한 냄새까지 쏙 뺀 쌀은 곱게 빻아 가루를 냅니다. 그런데 이때 맛을 조금 더 업시켜주는 비결이 있다는데요.
7: 불려난 콩이 걸리는 거지.
5: 반죽에 콩물을 붓는 비법은 할머니와 어머니 어깨 너머로 배웠다고 합니다. 사실 처음에 그냥 따라 했는데 이젠 이유를 알지요.
7: 물론 식감도 있지만은 고소한 맛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가를 튀길 때 조금 더 이제 좀 부풀어 오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 쌀가루 반죽을 찌는 바탕찌기를 한나절 가까이 하고 나면 꽈리치기를 해야 한답니다. 반죽에 꽈리가 부풀도록 쳐서 차지게 만드는 과정이죠.
7: 떡이 안 좋으면 뚝뚝 끊어주는 수도 있고 이거는 천천히 쭉 흘러내리잖아요.
2: 네.
5: 오호, 정말 끊어지지 않는군요. 자, 반죽이 완성되었다면 바탕을 만들 차례입니다. 과절의 바탕이 되는 떡 반대기를 만드는 것이죠. 이때 없으면 안 되는 게 있답니다. 바로

0: 감자 가루인데요. 밀가루는 안 되는 겁니까?
1: 감자 가루가 이게 달라붙지도 않고 저희가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잘 될 수 있게 붙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0: 하루 이틀 지나 떡 반대기가 잘 말랐다 싶으면 반듯하고 정갈하게 잘라냅니다. 예전엔 비뚤어도 정겨운 맛에 그냥 썼지만 요즘엔 포장하기 좋게 규격에 맞춰 자릅니다. 자, 이제 기름에 튀긴 차례인데요. 이때야말로 정신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 한답니다. 순식간에 뽑히듯 부푸는 떡 반대기를 반듯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여기에 조청을 바르고 튀밥을 묻히면 강릉 사천 과절이 완성되죠. 그런데 사천은 어떻게 과절로 유명해진 걸까요? 그 답을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사천 과절은 이 바닷가 모래에서 시작됐다는데요. 아니 대체 뭔 말이던가요? 5대째 과절을 만들고 있는 최봉석 명인은 어려서부터 심부름으로 붉은 모래를 담으러 오곤 했었답니다. 사천 과절의 옛 이름은 모래과절. 굵은 모래를 숯불에 달고 떡 반대기를 부었다는 것이죠.
2: 돌을 달고서 돌 속에서 이제 한과가 일어나는 거지.
0: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명인의 어머니 때부터 썼다는 모래를 뜨겁게 달구고 떡 반대기를 넣었더니 정말 부어지네요.
3: 옛날에는 석유도 안 쓰고 이러니까 그저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화로 불에다가 불에다 하느라니 그거 뭐 얼마나 고생스러우셨겠나고요, 옛날 어른들이.
0: 그 고생을 굳이 이어받고 싶지 않았지만 어느새 과제를 만들고 있더랍니다.
2: 나한테 과제는 조상님들한테 드리는 정성이고 내게는 인생이다.
3: 저기 애들을 일단 공부를 다 가르쳤으니까 큰 도움이 됐던 거죠.
0: 평생 과절과 함께 살아온 또 한 분을 만나봤습니다. 버리지 못한 채 끌어안고 지내는 게 많다는데요.
4: 이거 보고 뭐라고 그래?
3: 함지. 박스를 이렇게 하고 과제를 비기만 해. 이거 이렇게 큰 거 못다리 싸가지고 이거 가서 바람 불면 남 그거 아까봐 아주 날아갈까봐 아주 막 이래 붙잡고 옛날에 뭔 장갑이 있어서 장갑도 없이 이래 입고 가느라고 아주 혼이 났어요. 바람은 불고 잘 안 택해줘요.
4: 왜요?
3: 보따리 크다고.
4: 손실은
3: 할 수 없지. 미칠까봐 바람이 날아갈까봐 허연 고무신 신고 벗은 빼내가 손은 시르니 손은 시릅지 못해. 이래가지고 벗은 찐 거 가지고 이거 입고 왔다고. 옛날 건 다 이집 그랬어. 두 개는 했더니 세 개는 그래. 한 열 개도 넘는데.
4: 요새는 동네가 큰 공장들이 많이 생겼어요.
3: 많이 생겼어요.
4: 그런 거 보시면 어떠세요?
3: 그런 거 보시면 어때 저리 큰 거 장만해가지고 하나 이랬지.
0: 한 달도 넘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과절. 만드는 도구는 달라졌어도 만드는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사실 좀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남들이 몰라줘도 나는 아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김없이 마음을 담아 과절을 만듭니다. 강릉 바다엔 저절로 감탄하게 되는 매력이 있죠. 경포 해변을 지나 정동진 신곡 옥계에 이르기까지 어느 것 하나 빼기 힘든 절경을 자랑하죠. 그 중에서도 이곳 바다 부채길은 바다와 어깨 동무를 하고 걷는 산책로 아닙니까?
5: 그냥 되게 한적하고 조용하면서 바다가 되게 에메랄드 빛이어가지고 계속 옆으로 풍경을 보면서 걸어오는 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6: 자연과 함께 하나 되는 것 같고요. 또 제 마음이 더러워졌던 마음이 진짜 청소가 싹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근데 저기 바닷가 암석 사이에 배 한 척이 보입니다. 뭘 하시는 걸까요? 이 바위랑 너무 가까운데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이분들은 전통 어법인 창경바리로 미역을 채취하는 중이랍니다. 나무로 만든 물안경으로 바닷속을 보며 해초나 물고기를 건지는 건데요.
7: 나처럼 이 대롬에 가지고 낫대. 이렇게.
8: 얘가 낫대?
7: 낫대. 이거는 이제 혼자다 찾는 내려가야지. 가이놀이, 가이놀이. 가이놀. 가이놀이고 여기는 이제 수경. 창경발이 하는 수경.
0: 파도가 일렁이면 바닷속이 안 보이는데 창경을 넣으면 뻔하게 보인답니다. 아니, 이 정말입니까, 이게?
7: 참 아름답지. 거기에 보면 성게도 있고 전복도 있고 해삼도 있고 미역도 있고 정말 뭐 한번 봐봐, 한번 봐봐.
8: 여기요? 이걸로요?
0: 그렇네요. 배 위에선 안 보이던 미역이 창경 속에서 아름답게 그냥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 미역을 채취하는 낫대는 대나무에 박달나무를 붙여서 만든다고 하네요. 어느 정도 무게가 있어야 미역 채취가 쉽다나요? 이때 다시 미역이 자랄 수 있도록 미역 귀는 남겨두고 자른답니다. 바다를 다스리기보다는 달래며 함께하는 지혜로운 옛 어법입니다. 새벽에 심곡항을 빠져나갔던 배들은 점심때가 지나 돌아옵니다. 몇백 킬로그램씩 미역을 싣고 무거워진 배전에 물결이 찰랑찰랑거리죠.
9: 어르신, 네? 많이 처치하셨어요?
10: 네, 많이 했죠.
9: 마음이 어떠세요?
10: 아유, 좋죠. 뭐 많이 하면.
0: 점심도 걸은 채 항구에서 기다리던 아내가 수레를 끌고 달려왔습니다. 남편만큼 반가운 게 요 미역이라네요. 그런데 남편은 항구에 남겨두고 미역만 씻고 집으로 직행하는 아내. 아니 왜 이렇게 서두르시는 건가요? 남편이 섭섭해하시겠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11: 빨리 하려고.
12: 이건 농사하고 틀리다.
11: 놔두면 이게 막 물러빠져.
12: 내버린다. 빨리 안 하면.
0: 침국에서는 1년 중 미역이 나는 봄철이 제일 바쁩니다. 다른 생업이 있어도 미뤄두고 온 가족이 미역 건조에 매달리는 거죠. 이맘때는 심곡 어디를 가나 사방에 미역이 널려 있습니다. 늘 부족한 주차장이지만 이때만은 미역에 양보해야 한답니다. 혹시 비라도 오면 큰일이니 갓난하게 돌보듯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13: 젖은 미역일 때는 한 3kg에서 3kg 500, 말리면은 10분 1 줄어가지고 300g에서 뭐 290g 이래 나가요. 말르면
0: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로 먹는 미역. 두 분의 인생에도 좋은 일이 많았는지 궁금한데요.
11: 뭐
14: 사는 인생이 사는 다 그렇지 않소. 뭐 즐거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15: 어머니는 어떤 상황에서 제일 행복하세요?
14: 아니, 나 지금 행복해요. 뭐 자식들 잘 되고 뭐 뭐 더 바랄 거 뭐 있어. 맞죠?
15: 네. 영감님한테 바람은 없으세요?
14: 없어요. 잘해요. 술도 안 잡수고 그랬기 때문에 잘해요.
0: 조금 전 따온 미역을 남겨서 오늘의 첫 끼를 차립니다. 오래전 이곳에선 우럭이나 성게를 넣은 미역국이 더 흔했다는데요. 지금은 소고기를 잔뜩 넣고 끓인다네요.
16: 맛있다.

0: 신곡항에 다시 해가 뜨면 어부들의 분주한 하루도 시작됩니다. 이제 미역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단단히 각오해 봅니다.
1: 아, 오늘 한 중에 아마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질 좋은 미역으로 제일 많이 할 것 같아요.
0: 아낌없이 내어주는 넉넉한 강릉 바다에는 그 바다를 닮아 마음이 순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2: 이 강릉 사람들이 서울로 다니던 길입니다.
3: 저한테 강릉은 사실은 이제 뭐 고향이나 다름이 없죠.
4: 잘 살아라.
5: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오시면 이 언니들이 반겨줄게요.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볼거리 한가득. 이번 주말 EBS 프로그램들을 소개합니다. 토요일 저녁 8시 10분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밤 9시 5분 극한직업. 밤 10시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일요일 오후 1시 30분 미료시네마 굿일 헌팅. 오후 4시 45분 글로벌 특산 다큐. 밤 9시 10분 시대 목격. 이번 주말에도 EBS와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1: 우물을 찾는 여정을 같이 출발해 보시죠. 가시죠.
2: 울림으로 그래, 울림으로.
3: 이민혁이 최상품이라. 한 문에 뭐 한 150만 원 정도 받고.
2: 150만 원이요?
3: 네. 와, 소중한 거네, 여기. 어떻게 보면 공부가 다 돼, 이게.
2: 당근장, 당근장. 이게 내 인생 보물입니다.
4: 소리가 나.
2: 이게 이 노래죠. 유나는 나한테 보물 같은 존재.

0: 오늘은 강릉의 관문 99굽이 대관령을 걸어봅니다.
1: 대관령이 험한 그 영이라 가지고 대굴대굴 굴러서 넘어다닌다 해서 대굴령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0: 해발 1000m 산속의 보물도 만나보시고요.
2: 힐링이 되고 거기다가 소득도 좀 나고 이러면 좋다.
0: 태백산맥을 넘어오면 제일 먼저 만났던 옛 고을에도 가보겠습니다.
3: 튼튼한 성벽까지 지었으니까 명주동 하면은 이곳에서 최고로 최고 중심지였구나.
0: 바다를 따라 뻗어내린 백두대간이 품은 도시. 오늘은 강릉을 보듬고 있는 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대관령은 강릉의 진산입니다. 오래전부터 강릉 사람들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곳이죠. 백두대간 줄기를 가로지르는 대관령은 강릉에서 서울로 가는 유일한 길이자 영동과 영서를 잇는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 길을 잘 아는 분을 만났죠.
4: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선생님, 여기 길이
1: 예.
4: 무슨 길입니까?
1: 대관령 옛길입니다. 옛날 우리 강릉 사람들이 서울로 다니던 길입니다. 과거 시험 보러도 가고 서울에 물건 하러도 가고 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던 길이죠.
0: 한 선비가 곶감 100개를 챙겨 고개를 넘었답니다. 한 굽이에 하나씩 먹었더니 다 넘었을 땐 딱 하나 남았대요. 그래서 대관령은 99굽이구나 했다네요.
1: 우리 어머니 때만 해도 차가 그래도 다녔어요. 목탄차라고. 목탄차가 다녔는데 그 이전 사람들은 말하고 당나귀 타고 다녔어요. 말, 당나귀. 그러니까 우리 강릉 사람들이 서울로 갈 때 이 반정에 와서 이런 내려다보면은 고향을 이렇게 멀리 보고 돌아서 가던 곳입니다. 뒤에다 두고 다시 언제 올까 하고 이제.
0: 대관령을 이제 반 넘었다는 뜻의 반정에서는 강릉 시내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단원 김홍도 역시 이곳 대관령에서 보이는 강릉의 모습을 화폭에 담았지요.

0: 여기서 모시는 산신은 보밀굽사. 실존했던 신라시대의 고승이었지만 입적한 뒤에는 강릉과 영동 지방을 지키는 수호신이 됐습니다.
1: 이 보밀굽사 신이 단오제의 주신입니다.
2: 경립 진천.
0: 당시 대관령에는 호랑이가 많았기 때문에 보밀굽사에게 오가는 이들을 지켜달라 기도했던 게 시작이었다네요. 해마다 단오가 되면 신목을 모십니다. 나뭇가지에 실린 신을 모시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죠. 신목에는 소원을 담은 오방색 천과 예단이 칭칭 감깁니다. 얼마나 많은 소원들이 이 길을 오갔을까요? 산은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대관령 아래쪽엔 해발 1000m가 넘는 도구산이 있습니다. 여기엔 5만여 평 야생화 농장과 약초 숲이 있죠.
3: 안녕하세요.
4: 네, 어서 오세요.
3: 이 산 중에서 뭐 하시는 건지요?
4: 보시다시피 이제 농장 가꾸입니다.
0: 그런데 가꾼 닭엔 너무 야생의 상태가 아닌가요? 뭐가 약초인 거죠?
4: 여기는 사실 이제 각종 약초, 야생화, 희귀 식물들이 여기 이제 자라고 있는 곳이고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다 그냥 저 풀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 눈에는 뭐 다 이제 약초들이죠.
3: 요거 그냥 풀이잖아요.
4: 예.
3: 요거 아주 귀한 시호라는 약초예요.
4: 시호는 그 우리 그 감기약이나 무슨 이제 한약 처방을 할 때 이게 빠뜨리지 않고 들어가는 약재 중에 하나예요. 귀한 약재.
3: 요 잎사귀는 우리가 이제 잘라다가 말려서 차를 끓여 먹고 뿌리를 이제 우리 생약에서 한의에서 이제 사용을 하죠.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 그냥 뭐 밟고 이렇게 지나가시면 이게 전부 다 이거 약초예요. 이거 주부들이 보면 그냥 나물로 보이고요. 또 사진 작가들이 보면 굉장히 귀중한 이제 꽃을 아주 아름다운 꽃이고요. 약초꾼들이 보면 이 밑에 뿌리는 해독 작용을 하는 약초 이거 잔대라는 겁니다. 잔대. 이거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게 이제 이 씨방이고요. 요 앞에 거 보시면 가지가 3개, 삼지, 잎사귀가 9개, 삼지 구엽초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삼지 구엽인데 홍천 이남에는 이게 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갖다가 이렇게 번식을 시켜서 이 지역에서 이렇게 키우고 이것도 이제 온 산에다가 번식을 시키면 되는데 이게 이제 태평농법, 게으른 농법을 하다 보니까 잘 못해서 여기만 그냥 꽉 꾸고 차서 있습니다. 여기는 사실은 이제 귀한 약초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돼지가 다 뒤집었어요. 이 밑을 뒤집어가지고 그 뿌리를 귀신같이 찾아 먹습니다. 그게 다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솔라리 같은 거 10년 이상 키우면 가지가 뭐 꽃이 한 열 몇 개씩 펴거든요. 그럼 엄청 이제 보기 좋고, 그러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힐링을 안겨주고 이런 참 즐거움이 있는데 어느 날 오니까 돼지가 그냥 다 몽땅 먹고 이렇게 전부 파둥겨놓은 이게 이제 바깥으로 울타리를 쳤는데도 울타리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속은 상하지만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예, 네, 뭐 개들도 오죽하면 뭐 파둥겼을까요?
0: 지난 20년 동안 숲을 가꾸온 최무열 씨는 올해 초 임업진흥원장이 됐답니다.
4: 뼛속까지 어떤 산사람이기 때문에 산을 택했고 이 지역은 귀산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하나 좀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정답은 아니지.

0: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귀산촌을 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정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1: 알수록 산의 품은 넉넉해지죠. 산은 기대어는 누구라도 품어줍니다. 대관령 기슭. 강릉시 구정면 학산리에는 드넓은 논 한가운데 높이 5m가 넘는 돌기둥 한 쌍이 있습니다. 불산사지 당간지조. 신라시대 사찰 불산사의 깃발을 걸었던 것으로 보물제 86호로 지정되어 있죠.
2: 여기에 이제 불산사가 있었는데, 강릉에서 말하는 모산이야, 모산. 저 봉우리가. 그 모산이 뭐냐면 안산이야, 안산. 그 모산을 안산이기 때문에 집이 어디에 있었겠, 절이 어디에 있었겠어요. 절이 당간지주를 지나서 들어왔으니까 절이 뒤쪽에 있었겠지, 당간지 뒤쪽에.
3: 아, 여기 뒤쪽으로.
2: 이쪽에 절이 있었겠죠. 그저 뒤에 산이, 저게 이제 칠성산이야, 칠성산. 칠성산인데, 일곱 개의 별이 저기서 빛나서 이 마을이 빛이 난다. 그 빛이 나는 마을이 뭐냐, 금광이야, 금광. 굴산사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구산, 선문구산이라 해서 우리나라 불교의 그 제일 큰 말하자면은, 우리
3: 본산.
2: 조계종의 본산이야, 본산. 이게.
1: 불산사는 좀전 대관령 성황사에서 본 그분, 보밀국사가 세운 사찰입니다. 당시 불산사에 기거하는 스님만도 200여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끼니 때마다 쌀 씻는 물이 뽀얗게 흘러나와 동해로 흘러갔다는 얘기가 전해집니다.
2: 강릉을 알려면은 이곳에 와서 이 당간지주를 보시고, 이곳이 곧 명주고, 이것이 옛날 신라시대 때 여기가 도시였고, 여기가 곧 강릉의 중심지였다는 걸 와서 보시면 아마 피부로 느낄 겁니다.
1: 중생의 마음을 구하던 사찰은 사라졌지만 천년을 버틴 돌기둥이 그때를 말해줍니다. 강릉의 산과 바다 사이엔 호수가 있습니다. 거울처럼 맑아서 거울 경자를 쓰는 경포호입니다.

0: 경포 옆엔 온 국민이 다 아는 분들의 집이 있습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선생의 집 바로 오죽헌인데요. 율곡 선생은 과거에 아홉 번이나 장원 급제한 수재인 동시에 뛰어난 인품으로 존경받는 대학자였습니다. 은퇴한 뒤에는 처가가 있던 황해도 해주에 대장간을 차리고 호미며 낯을 만들어 생계를 꾸렸다죠. 율곡 선생이 태어난 방이 오죽헌 몽룡실입니다.
1: 사임당께서 용꿈을 꾸시고 우리 율곡 선생님을 잉태하시게 된 방입니다.
0: 율곡 선생은 내게 글을 가르쳐준 이는 어머니뿐이다 라고 하며 사임당을 극진히 모셨다고 하죠. 오죽헌에는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1: 여기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살던 그 집입니다.
0: 오죽헌에는 신성한 곳에만 뿌리를 내린다는 오죽이 대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강릉 시내 중심에는 눈에 띄는 한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릉 대도호부 관아입니다. 도호부는 전국에 75곳 있었지만 대도호부는 5곳뿐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날의 도청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 대도호부는 고려 때만

0: 만들어진 이제 관한데 신라 때는 명주 도독이었어요. 도독이 학산에 있었는데 그게 공민왕 때, 공양왕 때 이리 옮겼지. 이리로 옮겨서 대도부를 만든 곳이 이제 이곳이에요. 여기가 뭐냐면은 그 강원도를 대표하는 곳이었어요. 이걸 강릉도라고 했어. 강원도가 아니고 이곳이 뭔가 하면 그 강원도의 대표적인 그 관하죠. 강원도의 일을 모두 강릉역에서 관하에서 봤습니다.
1: 관청이 있으면 오가는 관리들이 묵을 숙소도 필요했겠죠. 그게 임영관 객사였습니다. 그런데 객사의 문이 좀 특별합니다. 국보제 51호로 지정된 이 문의 기둥을 가만히 보면요. 배흘림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엔 재미난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0: 고려시대 건축물인데 굴산사가 불이 타고 없어져가지고 이 사문만 남아있었는데 관할을 이리로 옮기면서 이것을 임영관 앞에다가 세우는 바람에 이것이 임영관 객사의 문이 돼서 이 문이 객사문으로 바뀌었습니다.
1: 그 모든 사연을 묵묵히 견뎌온 문입니다. 관아가 있으면 근처의 모든 것이 발달하게 마련이죠. 명주동이 바로 그런 곳이랍니다. 대관령을 내려오면 곧 만나게 되는 명주동은 오랫동안 강릉의 도심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다 보면 고려시대부터 일제강점기의 건물까지 모두 만날 수 있죠.
2: 뭐 가만히 드나들라고 했는가 이게 쭉 다 이 성터가 있는데요. 이 집을 벌고 보니까 이게 남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됐잖아요. 근데 이 집 뒤로도 다 있어요. 이 집을 찍고 세를 찔러보니 이게 나와가 집을 못 쪘어요. 근데 오신 분들 보여줄 수 있고 이제.
1: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에 축조된 옛 성벽의 흔적입니다.
2: 이거 성터 보면 우리가 명주를 그냥 안고 있는 이유를 알겠죠.
1: 집만 허물면 문화재가 발굴돼서 재건축은 포기한 지 오래지만 그게 꼭 나쁜 건 아니랍니다.
3: 강릉시 이전의 명주, 그 당시에부터 여기가 가장 중심지였구나. 그래갖고 외부의 침략을 다 막기 위해서 이렇게 튼튼한 성벽까지 지었으니까 명주동 하면은 이곳에서 최고로 최고 중심지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엄청 강하죠. 그래서 이 지역을 못 떠나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1: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명주동에 살아온 분도 많습니다.
4: 이 집이 회장님 생가래요. 이거 사진 한 붙여놔야 되겠죠.
5: 맞아.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여기서 생겼어요.
6: 그러셨구나.
5: 그리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 집에서 가고 시집은 그 뒤에 집으로.
6: 또
1: 부녀 회장님의 80평생이 나란히 들어선 세 채의 집에 담겨 있다네요.
6: 가마솥도 있으시고.
5: 네.
6: 여기서 사셨어요?
5: 이제 중학 고등학교 때까지 여기서 났고 여기 내가 집하고 이제. 이제 그때는 이제 저쪽이 대로니까 나 여기 뒤라고 우리 아버지가 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대로가 나는 바로 우리 아버지가 뒤가 되고 내가 앞이 됐지.
6: 이게 앞에 길에 또 이렇게 의자도 놔두시고.
5: 예, 노인들 모두 쉬어가라.
6: 옷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요.
5: 조금 좋아해요.
1: 꽃을 가꾸는 일은 사실 마음을 가꾸는 일이라고 했던가요?
5: 나도 같이 이뻐지는 것 같지 않나? 꽃을 보면 그 시간도 잘 가고 한 달이 개성이 있고 얼마나 깊이 넓어요. 촥 보자.
1: 명주동에는 이댁처럼 담을 허물고 정원을 공개한 집이 많습니다.
7: 맨 처음에는 아주 지나가는 사람들도 발자국 소리가 다 안으로 들려서 막

0: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 달, 두달 지나가니까 좀 덜하더라고. 이제는 담이 없는 게더 편해.
1: 그래.
0: 도 선생님들도 안 오거든요. 사방에 카메라가 있으니까. 옛날에는 두 번이나 왔다 갔어.
2: 오늘은 명주동 분들이 한껏 고대한 날입니다. 골목 곳곳에 꽃을 심는 날이거든요.
3: 딱 싱싱하고 예쁘고 좋네요. 애기 같아.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2: 꽃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은 명주동 사람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어디선가 명주동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게 동네 분들의 특징이라죠.
6: 잘 살아라. 어미 좋죠. 꽃을 보면은 아직 꽃을 보면은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밤 나오고 둥 나오는 것도 아닌데 너무 좋아.
2: 꽃을 심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게 명주동 인심이네요.
7: 서로 단합이 잘 돼요. 단합이 잘 된다고. 무슨 일이 있다 하면은 하던 일 다 접어놓고 달려와요.
2: 퀴야, 트럭 가득했던 꽃들이 순식간에 골목 곳곳 적재적소에 자리 잡았습니다.
8: 뿌듯해요. 예를 들면 우리 말이 이뻐지고 온 사람들마다 또 뭐 고향 같고 좋다고 이러니까 진짜 고향인가 이렇게 즐거운 마음을 하고 있어요.
9: 동네 지나가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더 많이 인사하는 것 같아요.
2: 소나무가 멋진 이 집은 파란 대문집으로 불립니다. 밤을 허물지는 않았지만 대문이 열려 있다면 들어가서 정원을 구경할 수 있죠.
1: 정원을 이렇게 예쁘게 잘 갖고 오셨네요.
10: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 좋게 봐주시네요.
2: 이 정원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멋지게 가지를 뻗은 소나무입니다. 맘대로 자란 것 같으면서도 과하지 않은 그늘을 드리우는 소나무는 몇 살이나 됐을까요?
10: 1941년도에 가옥대장이 났으니까 그때 날 당시에 소나무가 어느 정도 큰 거를 옮겼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적어도 100년 이상은 됐어요.
9: 겨울에 눈이 많이 오고 오면 우리가 소나무 때문에 잠을 안 자요. 돌아가면서 남편이랑 저랑 그다음에 우리 아들들이랑 돌아가면서 밤에 이제 안 자고 계속 털어지거든요. 꺾일까 봐. 그래갖고 같이 자라온 소나무를 해갖고 오시는 분들이 보고 또 놀라고 이랬을 때 우리가 같이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잘 길러준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죠.
2: 이 정원에서의 행복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11: 안녕하세요.
2: 꽃 심기를 마친 어머니들이 찾아온 여기는 어딘가요? 옷가게인가요? 아니, 구두가게인가요?
7: 이 집은 맞겠다.
1: 의상실이에요?
7: 아니에요. 이거 빌려고 산지 거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분위기에 따라 즐길 수 있는.
12: 나 어떻나?
13: 야, 뭐 이거 다행이구나.
14: 명주동에는 약간 그런 오래된 옛날 건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근현대 의상이라고 해서 옛날 한 뭐 40년대, 20년대 뭐 이럴 때 어울릴 만한 옷들을 저희가 구비해 놓고 있고 옛날 교복들도 구비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2: 활용 점정으로 모자도 골라봅니다.
15: 여기 가만 있어. 야, 언니가 이쁜 거 골랐다. 야, 이건 아주 서울서 잘 산 사람이나 입고 다니지. 강촌놈들 여름 못 입고 봤어. 너무 이쁘게 나 여름 이쁜 사람 하고 간다.
16: 얼굴 보여줘. 확실해. 자,
15: 아이, 죄송해.
16: 얼굴 보여줘.
15: 아이, 아이, 아이.
1: 오, 멋지세요. 예쁜 포즈 한번.
7: 지금 우리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예, 얘는 우리는 그냥 편한 대로 엄마들이다가 이런 거 어디가 입어보네 이런 거. 그러니까 얼마나 좀 즐겁나. 예,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2: 강릉의 한 시인은 말했습니다. 산하고도 정이 들면 잊지 못할 사람하고 맞먹는다고요. 산을 닮아 웃음이 시원한 잊지 못할 강릉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4: 50년, 60년 전에 내가 느꼈던 그 맛 그대로 유지되니까 내 고향 초당 부부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11: 음식을 찾아다니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거든요.
12: 오늘도 많이 나가는 거죠?
17: 정감이 좋은 것 같아요. 먹을거리도 많고.
18: I love 강릉.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상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상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1: 잠깐 인생의 버킷리스트 크루즈를 예다하면서 와 특별 혜택 크루즈 할인권 30만원 증정.
2: 어르신들에게 딱 좋은 게 크루즈예요.
3: 공연, 여가, 식사, 잠자리까지 크루즈에서 이루어지니까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고요. 가족 여행으로도 참 좋습니다.
0: 한 달 납입금 14,900원. 게다가 제휴카드 이용 시 한 달 0원.
3: 노잣돈, 수고비 등 추가금 부당 요구 시 100% 환불.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상 예초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초경량 가벼움, 그러면서도 무엇이든 잘라버리는 강력한 파워까지. 항상 힘들었던 벌처도 쉽고 간편하게 무상 예초기가 진짜 무료. 지금 무료로 받아가세요. 가입 시 추가로 전부 다 갈아버리는 강력 파워. 농사부터 텃밭까지 한 번에 뚝딱. 투인원 전동쟁기 받아가세요.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연대지급 보증하는 믿을 수 있는 상조 예다함. 지금 무료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4: 이어서 세상을 뒤집고 시즌3가 방송됩니다.
5: 이래 최전선에선 여성들 34kg의 갈비와 씨름하는 30대 여성 유경씨. 온몸이 성할 날이 없다는데요.
6: 싫어하시는 분들도 싫어하시고. 젊고 어려운 여자애가 사실 뭐 고기 부위를 뭘 알겠냐, 뭐 믿고 맡길 수 있겠냐, 뭐 이런 거죠.
5: 한편 27년간 해자원 수집을 하며 현장을 누비는 50대 은영씨도 있습니다.
7: 아이들한테도 능력 없는 부모라는 그런 말 듣기 싫으니까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더라고요.
5: 또한 수연 씨는 매일 약 300여 개의 포스터를 만들며 억척스럽게 전통시장을 지킵니다.
6: 쓰러져요. 쓰러져요. 젊잖아요. 계속 체력으로만 딸라요.
5: 오늘 밤 9시 5분에 방송됩니다.
8: 잠깐! 콘도로이친 드신다면 주목하세요!

0: 고려온단이 직접 콘드로이친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인정 받았습니다. 이름만 콘드로이친이 아니라 최고순도 90%로 속까지 꽉 채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복잡한 관절 건강 빈틈없이 챙기시라고 관절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기능 성분을 더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첫째, 콘드로이친. 연골의 구성 성분 콘드로이친으로 속부터 꽉 채우고. 둘째, MSM. 관절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MSM으로 무릎을 편안하게. 셋째, NAG. 관절 움직임에 좋은 NAG가 발걸음을 가볍게. 기능성 원료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염증 관련 인자 개선, 관절 통증 감소, 보행 능력 개선을 확인했습니다. 관절에 필요한 세 가지 성분을 한 포로 간편하게. 고려온단 관절 올케어. 콘드로이친, MSM, NAG.
1: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누구나 함께 즐기는 방송을 만들죠.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에 진심입니다.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여전하신데?
1: 좋은 거랑 같이 하니까 그렇지.
0: 과일상 팀메이트.
2: 역시 우리 과일.
0: 언제 먹는? 아 지금 먹어 지금 지금. 누나는 사과?
1: 사과 먹어야
3: 우리 다 비주얼로 뽑았다고.
4: 아 진짜?
3: 딱 티 나죠? 얼굴 지금 괜찮아요?
4: 네네 지금 괜찮습니다.

0: 치킨집인데?
1: 진짜 밥 굽는 거예요?
2: 아마 밥.
0: 야, 언니 무슨 냄새나? 오.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어머, 저희 앉을까요? 정말 밥 먹어요?
2: 어. 아, 누나 여기 앉아, 어디
4: 앉아?
2: 거의 앉아. 아니 우리 어떻게 리액션 하면 되냐고.
0: 아, 그러니까. 뭐냐. 아니 나 지금 낯설어가지고 지금.
2: 우리 어디 뭐 잡아가는 거예요? 뭐야 이거 맨날 있어요.
1: 이거 먹고 그 가격 따라서 뭐 알바를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죠?
0: 아 알바?
4: 밥을 왜 먹었겠어요? 일을 시킬 것이다. 노동력 착취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5: 아니, 잠깐만 지금 11시잖아.
0: 어 아니야 밥이야. 밥 먹어.
1: 어, 진짜 밥인데?
5: 어 진짜 밥이야.
1: 어 진짜로?
0: 헐. 어머.
6: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4: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2: 우와!
4: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2: 우와!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아니에요.
1: 야, 여러분, 아니, 밥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어린이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2: 아, 너 배고파.
0: 잘 먹겠습니다.
7: 아, 내가 피트니스 대회가 끝나가지고 먹이려고 하나 보다. 그럼 저 많이 못 먹었잖아요, 저.
0: 아, 오늘 알겠다. 오늘 내장의 체험이다.
2: 아, 그래?
0: 한손 체험.
2: 아, 왜 미션을 우리끼리 만들고 있어.
0: 한손 체험. 자, 한손 7년차 짬밥 알려줄게.
1: 아우, 맛있다.
5: 아, 따라해보자.
0: 아, 여기 아, 밥그릇에다가 상추를 넣어.
1: 근데 누나, 지금 형 누나하고 안 보고 있어, 지금.
0: 어, 아니야, 아니야, 언니 하고 있어. 고기를 또 놔.
5: 아, 그 다음에 고기를 올린 다음에.
0: 고기 올린 다음에 강된장을 좀 넣으세요.
5: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밥을 넣어요.
0: 아니, 이 상태에서 나는.
5: 말아.
0: 어, 말아. 그리고 난 이렇게 먹어, 쌈밥. 한 손으로 했어.
2: 야, 잘 싸먹네.
0: 이렇게.
2: 한 손으로 뭐.

0: 갑자기 우리 엄마 보고 싶어.
1: 갑자기?
2: 엄마가 해줘.
0: 집밥.
2: 아, 집밥.
0: 집밥 먹어본 지가 좀 되고.
3: 저희 어머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키우셔서.
4: 굶기셨어?
3: 알아서 차려 먹어요.
4: 와, 진짜? 오,
3: 옛날부터 배에 배달을 많이 먹어요.
1: 아, 진짜? 아니, 어렸을 때 그 기억증 한 번쯤 있지 않아?
4: 뭐?
1: 나 한 3주는 뼈탕 먹은 것 같은데.
4: 아, 진짜?
1: 꽁꽁. 이거 다 한 번씩 경험 있지 않나?
4: 아, 나는 그런 거 많았어. 우리 친구들을 집밥을.
2: 초대해서.
4: 많이 먹었어.
1: 초대해서. 그치?
4: 내가 밖에 나가서 다니기가 힘드니까 우리 아들 차려달라고 우리 홍윤이 오늘 가방 잘 들어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야 알겠습니다. 엄마 밥 이런 거 얘기하셔가지고 친어머니가 오시나 요 생각 좀 들었습니다.
3: 영웅이는 어머님 밥 많이 먹었어?
0: 엄청 많이 먹었지.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는 일하다가 바빠가지고 밥은 거의 배달만 시켜 먹어.
1: 사람 많네.
4: 다들 왜 이렇게 부루해 나요.
0: 그래서 집밥이 좀 그리웠지. 나 지금 두 달째 집 못 가봤어.
1: 그립겠다. 그래서 엄마 보고 싶다고.
0: 맞아.
1: 그래서.
5: 자, 오늘은 우리가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 볼 거야.
4: 진짜?
2: 맞네, 맞네.
6: 저는 집밥 하면 외할머니 밥상이 생각이 나요. 나에게 외할머니 집밥은 나의 영혼이다.
1: 저는 요리 좀 자신 있거든요. 집밥? 오케이, 껌이지. 약간 이런 느낌. 아니, 전 진짜 트루예요, 리얼. 리얼, 리얼. 진짜 맛있대요.
5: 국이든 찌개든 하나와 밑반찬 세 종류를 만들 거예요.
1: 와, 많이 만드네.
2: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야. 총 네 개의 요리를 할 건데 한 사람이 국이고 세 사람이 밑반찬을 만드는 거야.
4: 우리 각자 진짜 나 이거 필살기, 나 이거 정말 잘한다 하는 거 얘기하면 되잖아.
1: 근데 레시피만 보면 난 다 할 수 있어.
2: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해봐. 된장찌개에.
1: 아니, 반찬 있어야 될 거냐?
2: 나 계란말이.
1: 계란말이.
2: 계란말이 쉽잖아. 그 다음에.
0: 나 할 줄 아는 거는 한식 아니어서. 한식.
2: 뭔데?
0: 술 안 좋은 아이 이런 거.
4: 술 안 좋아.
2: 술 안 좋아.
4: 뭐?
2: 뭐?
0: 방향 그.
1: 그러면은 너 소야 해라.
2: 소시지 야채.
4: 아, 지금 얘기하잖아. 명란 마요네즈 뭐.
0: 아, 여기 보청기 야 떨어졌나?
2: 소야, 진미채, 계란말이, 된장찌개 이렇게 네 개거든. 이제 골라봐. 여기에서 뭐 할래?
4: 나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소세지 야채 볶음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먹어본 일은 있었으니까 이거 요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있었어요.
2: 내가 된장찌개 할게. 계란말이.
0: 계란말이.
2: 다음에 진미채.
1: 아, 진미 너무 쉬워.
2: 아, 그러면 겉절이 어때?
1: 겉절이?
2: 겉절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래.
1: 와, 우리 이거 재료도 사야 되잖아.
4: 창 보자.
2: 다들
0: 오랜만에 창 보러 가는 것 같은데.
4: 네.
2: 뭐 사야 될지 다 알고 있지.
1: 아, 음식은 나만 믿어. 난 재료 딱딱딱딱 머리 아주 박혀져 있어.
0: 아, 마트.
4: 오.
1: 오.
4: 안녕하세요.
2: 카트, 카트 끌어, 카트.
4: 자, 가볼까? 여기 지금, 김밥이 있고요. 그리고 채소 코너, 채소 코너.
1: 아니, 채소 그냥 코너. 막 가지 말고 재료를 파악을 그래. 하고 사야지.
2: 채소류 저는 애호박, 감자.
4: 애호박, 감자.
1: 애호박, 애호박 하나.
2: 안 보여. 이거 얼마예요?
1: 이거 2,480원.
2: 너무 비싼데?
1: 팽이버섯?
4: 경쟁자가 없어.
1: 어허.
2: 이거 얼마예요? 2,000원?
1: 980원.
4: 근데 이렇게 많이 오고? 아니, 무슨 뭐야. 팽이버섯. 네. 파티야? 깐족. 쪽파 4,980원.
3: 4,980원.
4: 네.
3: 아, 강남이 조금 세네.
4: 우리 어머니 오시고.
6: 평상시에는 사실 인터넷으로 많이 봐요. 왜냐면 저는 가격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1: 기다려봐. 배추.
0: 이거 우리 나 먹을 수 있어?
1: 이거랑.
0: 아, 야.
1: 조심해, 조심해.
0: 햇반?
1: 햇반. 햇반 들고 오세요.
0: 아무거나 골라?
2: 고춧가루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4: 고춧가루.
0: 고춧가루.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4: 김.
0: 여기 빨리 해야지. 고춧가루.
4: 네?
0: 고춧가루.
4: 고춧가루?
0: 네.
1: 찾았어?
0: 여기네.
4: 여기 딱.
1: 아.
4: 여기 있겠다.
0: 두뇌 쓰는 것보다는 몸이 움직이는 게 빠릅니다.
4: 들기름 갖고 와, 들기름, 들기름.
0: 들기름 갖고 오라고. 빨리 가. 빨리 찾으러 갈게. 형, 그냥 기름이면 뭐.
4: 들기름.
0: 식용 다 들게.

0: 아까 밥 썼는데 어디 갔지?
1: 표고버섯 필요하대.
0: 표고버섯? 아니 왜 나한테 시켜?
2: 재웅이가 이거 필요해 하면은 막 달려가서 갖고 와주고 나름 즐겁게 장 봤던 것 같아요.
3: 힘들죠. 제가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0: 그럼 양파 하나 더 해 그냥.
1: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0: 괜히 장난.
1: 아니야.
0: 왜 아니야?
1: 누나 이게 아니야. 아니야. 아 이런.
0: 얼마 아니야?
1: 많아.
0: 아니 내가 남방이야. 아니 저 후춧가루랑 끓게요.
1: 아, 그거 안 사야 돼. 왜냐면 기름에다가.
0: 안 드세요?
1: 아, 아니, 기름에다가.
0: 재율인데.
1: 오빠, 이거?
0: 어, 그래.
1: 이거? 그냥.
0: 좋아.
1: 스테이크.
0: 아, 통후추, 통후추.
1: 통후추?
0: 아니,
1: 알아서 했을 거야.
0: 아니야.
4: 하나, 너무 많아. 하나만.
5: 여자친구들은 재료 사는 것도 엄청 이게 그냥 그날 아주 그냥 예민 폭발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라도 더 담을까? 뭘 더 비싼 거 담을까? 요 생각이 왕창 한번 또 긁어봤습니다.
4: 알았어. 땡, 잘 볼게.
1: 이거 아래.
4: 고기에 멸치 된장.
0: 아, 이 2층이 되네. 오.
1: 아, 이 마트 안 와본 것들이 티가 나네.
4: 에이,
1: 가자.
0: 어, 여기 누나. 된장, 된장 많아.
6: 어, 된장.
1: 아니지, 그 된장이 아니라니까, 오빠. 요 알못. 날 따라와.
4: 서럽다,
3: 살아 가기만 해야 돼.
0: 요리 좀 하나 보다 그래.
6: 아, 된장.
0: 네. 된장 이거?
6: 그 재래식 하 이게 나 아니면 이게 나?
0: 브랜드만
4: 아니면
1: 이거 근데 아 근데 이거 꿀팁인데 어. 이 된장찌개 할 때 쌈장 넣으면은 등이야. 어떡할래? 쌈장 넣어볼래? 아 지금 계란말이 더 맛있게 만들려고 치즈 넣을 거야. 동의하시는 분?
4: 네 와.
3: 예. 어차피 우리는 선택권 없습니다.
1: 내가 이걸 자꾸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부담감이 막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장 보면서도. 약간 까칠했던 것 같거든요?
6: 애들아, 너네들의 장보기 노하우 좀 한번.
1: 근데 나는 사실 장을 잘 안 보긴 해.
4: 나도.
1: 마트에서 이렇게 보는 건 쉽지. 근데 얘를 들고 가기가. 카트를 끌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아, 너무 스무스했나? 이렇게.
6: 저도 이게 있으면 얘가
1: 언니 편하구나. 대중
0: 쇼핑 카트가 아주 꿀 보조기입니다. 저희한테 장에 막 나. 오늘
2: 안녕하세요.
0: 뭐야?
1: 어머.
0: 아니
1: 어? 얼굴이 빛나는데? 어? 한복 입었네? 어? 이모카세님이다.
7: 장 다 보셨어요?
1: 네!
0: 장 보러 오신 거예요, 선생님?
7: 아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려고 왔죠.
0: 아, 진짜? 장 보러 오신 거예요?
7: 지금 전국적으로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일부러 왔습니다.
0: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6: 좋겠네요.
2: 누구시지? 라는 마음이 사실 제일 컸고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시원시원한 그 목소리가 느껴져서 구원자가 났다 왔다.
3: 아 갑자기 마트에서 뜬금없이 한복 차림 입고 있으니까 좀 무서웠어요.
7: 근데 뭐를 만들 거라고 계획을 하고 산 거예요 지금?
1: 네.
7: 뭐 만드시려고요?
6: 저는 된장찌개.
1: 겉절이.
7: 겉절이.
4: 저는 계란말이요.
7: 계란말이?
0: 저는 소세지 야채 볶음입니다.
7: 햇반을 왜 샀어요?
0: 밥 먹으려고.
7: 밥은 밥솥에 해먹어야지. 햇반.
0: 아, 빼요.
7: 다시 필요해. 이런 건 필요 없어, 조갯살.
0: 조갯살 필요 없어.
7: 이런 건 먹지 마.
0: 족발 잼이 안 돼. 이거 빼.
7: 이것도 젓갈 빼. 사이다 빼고.
0: 사이다 빼고.
7: 맛술 이런 거 필요 없어.
0: 아, 그냥 술 넣어. 무슨 맛술이야,
7: 맞아.
5: 카리스마가 엄청나서. 저희가 한 1시간 장보를 그냥 뒤집어 엎으셨어요. 아, 장보는 것부터 요리구나라는 거를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4: 여보, 여기.
0: 평범한 넣었어, 누나. 두부.
7: 뜨거운 데 가서 끓이면 다 똑같아.
6: 에어방.
7: 에어방 하나 더 있으면 되고. 밀가루.
0: 밀가루.
6: 밀가루.
7: 밀가루 제일 작은 거.
1: 예. 밀가루 여기.
4: 밀가루요?
7: 밀가루. 그냥 순 밀가루.
0: 손에는
7: 없어. 아니야. 그럼 안 그러면 여기 보면 생면이 있을 거야, 어디.
0: 생면?
7: 응.
0: 처음에.
7: 아, 저기 있다.
0: 어, 네네.
3: 죄송한데, 미숫가루. 그런 거 있나요?
8: 밀가루.
3: 미숫가루 없어요. 아, 밀가루요. 아.
8: 밀가루 여기 있어요.
3: 네.
8: 강력해 하세요, 아니면. 종류별도 다 있어요.
3: 밀가루 뭘만 든다 했지. 아니 모르겠다.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나쁘지 않지. 하나씩 골라서.
6: 재웅아 어디 갔다 왔어?
9: 아, 밀가루.
6: 아, 밀가루 좋아. 여기에 넣으세요.
7: 다 갖고 왔네? 다 갖고 왔어, 잠깐만.
6: 아, 그러면은 그건 셰프님한테
7: 왠지 셰프님한테 혼날 것 같아.
6: 검사 받아야 돼.
7: 다 갖고 와가지고.
10: 너 혼 좀 나라.
9: 아, 밀가루. 여기 뭐라고 불러야 돼요?
6: 셰프님.
9: 셰프님?
7: 셰프님.
6: 셰프님.
7: 어? 뭐라고 불러, 뭐라고 불러요? 셰프님요? 언니라고 그래.
9: 언니. 이거 검사 좀 해주세요.
7: 이게 밀가루 살 때 어떻게 부침개 할 건데 중력 방향 신경 쓸 거 없이 이게 제일 사이즈 작은 거죠?
9: 맞아, 맞아.
7: 아무거나 하나 사면
9: 돼요. 그래서 뭐. 네.
7: 강력분이. 자,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알았지? 네. 만약에 빠진 거 있으면 다른 거 갖고 사오면 되지 뭐. 여기 내려놓으면 되죠?
11: 무거울 수밖에 없겠구나. 한 손으로 하니까.
7: 아, 그래서 제가 웨이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 아니, 가보자고. 없어가지고 너무 네. 든든해요, 제 마음이.
0: 든든합니다.
6: 벌써 맛있어.
7: 어,
9: 벌써. 마음이.
7: 든든해.

0: 열심히 장을 봐왔는데 시간이 네. 지금 보니까 네. 점심시간이 좀 지났어요.
1: 맞아요.
0: 여러분들 좀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걸 점심을 우리 요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2: 오, 좋다.
3: 네. 근데 언니, 네. 저 오늘 언니 처음 했는데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뭐?
0: 궁금한 거 있으면
2: 나는 관심으로, 관심으로.
0: 오늘 내가 들기름 비빔국수를 해줄 건데 왜 해주냐면 뭐 하면 고명도 없고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 집에서 간단하게 국수 해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드릴게요.
4: 오, 네.
0: 그러면 요거는 재훈 씨가 물을 좀 받아오세요.
5: 아, 네. 네.
2: 아니, 근데 궁금한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0: 아니, 물어봐. 나는 할 테니까.
2: 아, 네. 일단 물을.
0: 빨리 올리시고, 내가 뭘로 유명하냐? 김으로 되게 유명하잖아.
2: 김. 맞아요.
0: 김까지 구워지겠어요? 재훈 씨 여기다가. 양념 준비하는 사이에 물이 끓으면, 그때 면을 삶아내서 바로 무치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들기름이에요.
2: 아, 들기름?
4: 어렸어.
0: 들기름 5. 그 다음에 참기름 5. 김을 먼저 재워놓을게요.
2: 제가 제일 궁금했던.
5: 근데 손이 너무 빨라요. 아까 내가 잘못 들었나? 약간 뭐 따라하기 쉽고.
0: 맞아, 맞아.
5: 제가 봐도 약간.
0: 아니, 재욱 씨, 참기름 반, 들기름 반 손으로 뭐 힘들어, 이게. 나윤 씨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해야 되잖아. 네. 자, 봐봐. 나도 한 손으로 해볼게, 이렇게. 하잖아. 나 비장인데도 한 손으로 되잖아. 그치? 소금 뿌리고 여기에다 놓고 자 요거는 정인 씨는 잘 안 보여도 이거는 김을 이렇게 만지면 김의 느낌 있고 여기하고 느낌 틀리잖아 네. 그렇죠? 그럼 여기 김 있는데 좀 바르면
4: 돼요. 맞아.
0: 호은 씨 같은 건 아무 문제 없잖아.
6: 호은 씨 같은 건 아무 문제 없잖아.
7: 호은 씨 같은 건?
0: 호은 씨 같은 건? 아니 호은 씨 같은 건?
7: 아니
0: 호은 씨 같은 건?
7: 아니 호은 씨 아, 네네.
5: 아, 근데 언니라는 거 보면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0: 아, 어떡하니, 진짜. 그러다가, 아니, 이제, 정인 씨는 언니지만 재웅 씨는 누나지.
5: 아, 그래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허락받고.
3: 아까 그때 나이 추측을 했는데요. 네. 39.
0: 그, 어떻게 알았어? 어우, 참.
3: 진짜요?
0: 잘 안 보이는 거 맞구나.
7: 눈이 안 보이는 게 해요.
0: 잘 안 보이는 거 맞아요.
3: 아, 그래요? 아,
5: 근데 생각은 없상하시고 좀 우아하셔.
3: 아, 우아하시고.
8: 좀 무섭게 생겨서 좀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장에 있는 형 누나까지 편견 없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오늘 기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0: 우리 아직 안 쏟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네. 김을 먼저 빨리 구워보자고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고 너무 뜨거운 상태로 김이 확 오므라든단 말이야.
2: 다 쪼그라들죠.
0: 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김은 굽는 게 되게 편한 게 뭐냐면은 안 익은 거는 까만데 얘가 익잖아요. 그럼 파여져.
2: 아, 그러네.
4: 아,
3: 봐.
5: 이렇게가 좀 달라진다.
2: 아, 근데 정인 언니는 어떻게 판단하지?
0: 정인 씨는 어떻게 하냐면은
2: 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구워서 먹어, 그냥. 그냥 걸리고. 센 걸로 먹어도 괜찮은 거 같아요.
5: 저희 집에서는 김 구울 때 가스레인지 켜놓고 불만 이렇게.
0: 아, 그렇게. 옛날에는 엄마들이 그렇게 엄마를 하면 이제 연탄불에다 이렇게 구워주셨다고.
3: 미로 언니는 안 뜨거워요, 손?
0: 손 뜨겁죠. 우리는 하도 뜨거운 걸 만져놔서 웬만하면 안 뜨거워. 아, 그러면 참 정인 씨 참 해결책이 있다. 김 굽는 게 어렵잖아. 그럼 내 김이 있어. 사먹어.
7: 아니, 이렇게 좋은 방법이.
0: 자, 이러면 벌써 우리가 뭐야? 요리하나가 끝나버렸어. 빼주세요. 가루 쑥쑥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칼로.
7: 아, 이게 잘려요?
3: 오, 잘.
7: 오, 이게 되네? 와.
5: 근데 자가 없어도.
2: 소리가 나네.
5: 아, 맞게 자르고 있는데.
0: 내가 자잖아, 자. 아,
3: 쇼핑해야 될 것 같아, 쇼핑. 네.
0: 자, 봐봐. 요렇게 한 가지가 해결됐어.
2: 와.
5: 요리라는 건 좀 어렵다고 좀 느끼거든.
3: 근데 누나가 하는 거 보면
5: 정말 쉬워.
0: 처음부터 너무 근사하고 막 화려하고 복잡한 요리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뭐 자기들이 무슨 요리사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5: 네.
0: 집에 있는 냄비, 집에 있는 후라이팬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배우다 보면 나중에 그게 쌓이다 보면 더 화려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
5: 좋은
3: 그럼 언니는 언제 요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0: 저요? 저는 생계형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생계형 요리사예요, 저는.
3: 생계?
0: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저희 아버지가 침대
3: 위에서
0: 38년을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저는 내 밑에 동생들이 밥을 해 먹고 그래야 되니까, 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맛이 어때요? 감동을 안 받아요?
3: 너무 맛있어.
0: 너무 맛있어?
2: 진짜
3: 맛있다. 너무 맛있죠?
0: 맛있죠?
7: 진짜 맛있다.
0: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7: 딱 한 입 베어 물으면은 이 바다가 펼쳐져요. 아, 평생 아무튼 못 먹어본 김이었습니다.
2: 바삭한데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집에서 먹기가.
3: 긴 굶은 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별거가 맞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다. 진짜 달라요. 너무 맛있어요.
0: 자, 이제 물이 끓이고 면을 넣겠어요. 아까 하던 얘기 다시 할게요. 아버지 누워 계시고 엄마는 우리 어린 날 우리들을 키우고 아버지 병수발을 하려고 돈을 벌러 나가셨어야 돼요.
7: 네.
0: 그러면 이제 누가 해? 아버지는 반부신 불수가 돼서 누워 계시지? 내 동생은 나보다 어리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직접 밥을 해먹고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쉬운 게 하나 없어요. 그리고 간장.
3: 간장.
2: 얘는 진간장.
7: 야, 근데 이게 다 눈대중으로 척척척척 해버리시니까, 이거.
2: 진간장?
0: 진간장. 근데 만약에 집에 국간장 밖에 없다면 국간장 넣어도 돼. 아무 생각 없이 누가 뭐라 안 그래.
7: 맞아.
0: 누가 그럼 뭐 찾아볼 거야? 국간장. 네.
7: 집에 굴소스 밖에 없으면 그걸로 하세요.
0: 그래. 그래도 돼.
7: 네.
0: 고춧가루 넣지 말고 청양고추를 하나 약간 넣으면 맵지 않고 그냥 약간 개운한 맛이 나지.
7: 아, 네. 맞아요.
0: 요거로 아주 쫀쫀쫀.
2: 이름이니까 깔끔하게.
7: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요거 리액션만 하고 싶다. 이거 너무 신나네, 오늘.
2: 아니, 오늘 방송 왜 이렇게 재밌지?
7: 아, 오늘 너무 좋은데요?
0: 홍윤 씨, 당연히 나랑 하니까 재밌지. 나 요즘 셀럽이야, 왜 이래.
7: 아, 그러니까요. 이름 재밌네.
3: 셀럽이 셀럽.
7: 누나 셰프님이랑 같이.
0: 아직 안 했어요.
7: 아직이요?
8: 근데 그, 아니, 집에 계시면 네. 주로 평소에 음식을 뭐 어떤 거 해 먹을까?
0: 우리 신랑하고 우리 딸이 면 종류를 밀가루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아~ 우리 신랑은 하루 종일 국수 삶고 쉬는 날 아침에 수제비 해줄까? 그럼 또 좋다 그래요.
7: 오~
0: 그리고 한 명에는 막 애호박 맛있을 때 애호박 넣고 수제비 해주고.
7: 와~ 네. 나 같아도 맨날 좋다고 하겠다.
8: 저도 4위로 들어가도 되나요?
0: 나이는 너무, 우리 딸 4위야.
7: 어? 점차 나쁜다!
3: 진짜 죄송한데.
7: 아, 내가 언제 물어봤어야 돼?
0: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들었어, 그쵸?
7: 오, 네.
0: 근데 여기 눌렀어, 이렇게.
7: 오.
0: 싱이 있었어. 안 없죠? 네. 없죠?
7: 안 뜨거우세요?
0: 이러면 다 익은 거야.
7: 오케이.
0: 왜 안 뜨겁겠니? 나도 사람인데.
7: 아, 그치? 뜨거워서.
0: 사람하니까 참는 거야, 지금.
7: 아빠, 아빠, 소매심 보여드리겠다고.
0: 네. 자, 이거로 이제 찬물에 한번 헹굴게요.
2: 네.
1: 찬물에 헹궈야 쫄깃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찬물에 헹구는 거예요.
0: 그럼 뭐 뜨거운 물에 헹구리? 진짜? 공유 씨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야?
3: 너무 요리를 몰라가지고 요알못이었어. 아니, 제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7: 그래. 한번 넘어지고 나서 좀 정신이 조금 헤이해진 것 같은데.
2: 시키시는
0: 자, 비빔국수니까 뜨거운 차 뜨거운 상태에서 이거를 하면 불지 않아. 그래서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3: 아, 맛있겠다.
7: 와, 맛있다. 와.
8: 와, 향기가 장난 아니다.
0: 아까 만들어 놓은 걸 딱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7: 와.
3: 오, 손으로 직접 비벼주시는
7: 거야? 와, 그냥 쓱쓱쓱 쏙쏙쏙.
3: 그러니까. 손도
0: 쫄깃.
3: 내가 이걸 먹다니.
7: 와.
3: 아,
7: 저희 일주일 전에 찍었으면 김나영 못 먹었는데.
3: 그러게. 아, 제가 대회가 어제 끝나가지고 먹었는데.
1: 피트니스 대회를 나갔다.
0: 그러니까.
8: 와, 냄새 장난 아니야.
7: 아, 진짜 맛있다.
3: 아, 미쳤다. 아, 침 개웃고요. 미쳤어, 여기.
7: 와.
3: 다들 드시고 싶으시죠?
0: 이거 메뉴에 없는 거예요. 이 순간 갑자기 그대들의 들기름 국수를 해주고 싶어서.
7: 너무 좋아요.
0: 진짜 너무 좋다.
8: 근데 이거 요리하다가 막 칼을 많이.
3: 많이 다쳤죠?
0: 아유, 많이 다쳤죠. 맨날 자르고 꼬매고 맨날 그게 일이야.
7: 진짜요?
2: 말해 뭐래다, 말해 뭐래.
7: 손이 또 빠르셔서 그러셨을 그러니까. 것 같아.
8: 역시.

0: 그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다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다쳐도 속상해하지 마요. 사람은 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는 거예요.
1: 그럼 약간 데코 하시려고
2: 하세요. 아, 분명. 네. 분명.

0: 짐 그릇 너무 예뻐.
1: 김이 네모나 이거 좀 동그란 그릇에 한번 잡아봤어요.
2: 아, 그렇구나. 아,
1: 그리고 우리 이거는 한식이기 때문에 납작한 파스타 접시보다는 그래도 한식다운.
3: 아, 그러고 냉면처럼. 네,
1: 네. 이렇게 담는 것도
0: 네. 센스가. 아, 이런 감각이 있네.
1: 자유가 아무래도 먹어보자고요. 자유 국감을 이렇게 해서.
0: 아니, 오빠가 아까 계속 김밥 만든다고 투덜거렸거든요.
4: 아, 네. 드디어.
1: 김형님 내가 덜어드릴게. 아.

0: 하고.
1: 와, 이거 약간 양식인 것 같기도 하고, 일본 뭔가 그런 우동 같기도 하고, 너무 좋다.
2: 와, 너무 맛있어요. 맛있다.
3: 그래.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 이거 싸서 먹어. 자, 나윤 씨, 이거 뒤로 싸서 먹어봐. 맛이 어때요?
4: 너무 맛있어.
2: 맛있어요?
1: 제가 먹어본 비빔면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급스러웠다. 향, 이런 게 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맛이었어요.
4: 아, 너무 맛있죠.
2: 그러니까. 이거 싸먹어봐. 대우 씨. 자.
3: 대부분이 저거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알겠어요.
1: 아, 근데 면이 진짜 두꺼운 게 K다.
3: 누님, 저 김도 하나 올려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2: 네.
3: 네.
2: 그리고 또 얼굴 다 잘 먹네.
5: 아, 좋은 게 면이 양념이 제대로 배어있어.
2: 네, 네.
5: 이게 잘못하면 따로따로 오는 맛도 되게 많거든요.
4: 김 싸먹으니까 풍미가 김의 향이 장난이 아니고.
2: 이게 여러분들도 집에서 좀 다진 마늘 조금 넣고 참기름 아니면 들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약간 해가지고 간장만 해서 비벼가지고 그냥 후루룩 먹으면 좋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기를 했잖아요. 그럼 네. 여러분들 평소 각자 그럼 집에서 거의 해먹는 편이에요? 사먹는 편이에요?
1: 거의 해먹,
3: 냉동식품 많이 먹어요.
2: 아, 그렇구나. 전자레인지가 해결해지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2: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음식을 해먹을까 참 궁금해요. 왜 그러면 이제 정윤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안 보이니까 탄식이라든지 불 이런 게 좀 위험하고 저기 나윤 씨 같은 경우는 또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 그리고 저기 홍준 씨 같은 경우는 네. 뭐 문제 없네. 앉아서 하면 뭐 하루 종일 요리도 되겠네. 그, 그렇잖아.
3: 저희 누나가 팀장님이어서요. 냉동식품 잘 먹습니다.
4: 아, 냉동 중에서 네. 나윤이가 요리를 제일 잘하고.
2: 아, 그래요?
4: 홍미가 제일 못해요.
2: 아, 그러면 좋은데. 내가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이 하는 걸 딱 보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내 요리책을 선물로 보내줘요.
3: 뭐 내가
2: 내 거야. 내 거야. 네. 네. 말로만 하지 말고 보자고요. 한번 어떻게
1: 네. 렛츠고.
2: 렛츠고.
1: 렛츠고.
2: 렛츠고.
3: 그래서 가자. 찍찍뽀뽀. 가자, 가자.
2: 자, 생일 선조심하고.
3: 선조심.
2: 20분 내에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3: 20분이요?
1: 우리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2: 어, 그래도 재용 씨 칼질 잘한다. 나 아직 초보인 줄 알았더니 칼질 안 해.
3: 아니, 벌써 칼을 써?
5: 그러면.
1: 아, 여기 좀 화자가 있습니다. 아, 여기 안 켜집니다, 이게.
3: 양파 태어나서 처음가 봐요.
2: 자랑이라고 그러나, 참나.
4: 오, 야, 짜. 오, 짜, 짜, 짜, 짜, 짜.
2: 야, 짜, 짜, 짜.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내로 다 하기 힘들겠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와. 감사합니다.
6: 이어서 블루이가 방송됩니다.
7: 해마다 더 심해지는 학교폭력, 피해 시 대처법.
8: 너 대박 치킨!
7: 학교폭력을 목격했다면 선생님, 학교 전담 경찰관 등에게 알립니다.
8: 너, 너 뭐냐?
7: 학교폭력 피해 현장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 또한 범죄입니다.
8: 엄마한테 말하는 게 좋기니?
7: 학교폭력 피해 학생은 부모님에게 알리고 학교에 즉시 분리를 요청합니다.

0: 기구시라고 내미하고 기구시라고 내미하고 내미하니
1: 6화 원칙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피해 진단서, 사진 등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2: 바뀌는 게 있을까?
3: 뭐 가만히 있다가 뭐 달라지냐?
1: 112,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청소년상담 1388 등에서 피해 지원을 받습니다.
3: 영원히 점심 치킨이 가자!
0: 응?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얜 집 없어?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지.
4: 새 집 생겨서 좋겠다.
3: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
0: 이건 치워도 돼.
5: 알겠습니다. 자.
0: 고마워, 여보.
6: 왜 울어요, 엄마?
0: 그냥 이 방 때문이야, 블루이.
6: 어떻게 방이 엄마를 울게 만들어요?
0: 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추억이 있어서야. 이게 우리 딸 첫 번째 침대지.
6: 네, 그리고 제 방으로 옮겼어요.
0: 빙고의 첫 번째 침대이기도 하고.
6: 그리고 빙고가 제 방으로 옮겨왔죠.
0: 이젠 누구의 방도 아니야.
5: 그럼 아기 침대 치워도 돼?
6: 빙고, 우리 각자 방 가지고 싶어.
7: 아니, 나도 그래.
6: 엄마, 이제부터 이 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그냥 남는 방이지 뭐.
6: 혹시 제 방으로 써도 돼요?
0: 뭐? 너희들 방 바꾸고 싶은 거니?
6: 아니요, 저 혼자요. 저만 여기로 옮기는 거고 빙고는 원래 방을 쓰는 거예요.
7: 둘 다 침대방이 생기는 거예요.
0: 그래.
6: 만세!
0: 너희들이 원한다면.
5: 좋아, 끝.
0: 아빠, 블루이 침대 이 방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5: 아, 뭐라고?
6: 블루이 이 방이 아니면 침대방. 빙고, 혹시 수박 카펫 내 방에 가져가도 돼?
7: 좋아. 근데 우리 카펫 경주 먼저 하자.
6: 좋아. 준비 시작.
5: 됐어. 끝났네.
6: 고마워요, 힘센 아빠.
5: 힘센 아빠라 하지 마.
7: 힘센 아빠, 빙고 침대도 옮겨주실래요?
5: 이런. 끝.
7: 아빠 고마워요.
6: 저기 빙고, 거긴 내 침대가 있던 자리잖아.
7: 그래도 괜찮지?
6: 그럼 당연하지.
7: 정지해놓은 말콤이 보여서 좋아.
6: 맞아. 그렇지. 지금 뭐 하는 거지?
7: 조용한데?
6: 둥지의 말콤아, 움직여봐. 진짜 움직였어. 좋아.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야.
7: 여기 인형들은 다 내 거.
6: 그래. 그럼 글로리아는 누구 걸까?
7: 맞아. 글로리아는 누구 거지?
6: 이건 할아버지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한테 주신 거야. 근데 빙고는 그때 크리스마스 선물 못 받았잖아.
7: 빙고 태어

0: 맞아. 할아버지가 너무하셨어. 그래서 그때 언니가 빙고한테 괜찮다고 하면서 같이 쓰자고 그랬어.
1: 빙고 말이 맞아.
0: 그럼 누구 방으로 가야 하는 거야?
1: 빙고 방으로 가도 돼.
0: 고마워, 언니. 근데 오늘 밤은 언니 방에서 자는 게 어때?
1: 아, 좋아.
0: 블루이 언니, 램프는 누가 가져갈까?
1: 빙고가 가져가.
0: 아니, 괜찮아. 램프는 언니가 가져가.
1: 고마워.
0: 대신 잠자요 일어나 놀이할 수 있을까?

0: 좋아, 얘들아. 잘 시간이야. 어서 신나게 놀았으니까 곧 자야지. 어디로 가는 거야?
1: 어, 맞다. 깜빡했어요. 잘 자, 언니.
2: 잘 자, 빙고.
1: 잘 자야 해, 빙고도. 편안하게 잘 자야 해. 글로리아랑 램프도 잘 부탁해.
2: 응, 그럴게.
0: 그래, 알았어. 알았다.
3: 잘 준비됐어, 블루이?
1: 네.
3: 우후, 신나겠다. 잘 자라.
1: 엄마도요? 어! 빙고한테 말콤에게 인사해달라고 전해주세요.
3: 알았어.
0: 잘 자, 빙고.
1: 아빠도요?
0: 여긴 끝.
3: 빙고, 언니가 말콤에게 잘 자라고 인사해달래.
1: 어, 알았어요. 언니가 잘 자래, 말콤.
2: 내가 어디 갔는지 궁금할 수 있으니까.
3: 알았어. 이제 미방으로 가자. 잘 자, 빙고.
1: 주무세요.
3: 이제 잘 시간이야, 우리 딸.
1: 네, 엄마.
0: 어, 와, 내 소파. 나 안 해.
3: 나 안 해. 어, 늦었네.
1: 어, 안 되겠어.
3: 아! 지금 뭐 하는 거니?
2: 빙고가 가져가도 괜찮다고 했어요.
3: 지금 잠잘 시간이야, 얘들아. 이런 건 일찍 했어야지.
1: 그렇지만 언니는 책이 필요해요.
3: 아, 알았어. 서둘러. 자, 됐지? 잘 자.
2: 주무세요.
3: 빙고.
1: 이거 언니가 가져가도 돼요.
3: 그래,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야. 이제 각자 방에 들어가요. 잠잘 시간이니까.
1: 알았어요, 엄마.

0: 나네.
1: 아우, 또 졌어.
0: 이겼다.
1: 잠안 자고 뭐 하는 거니?
2: 방 안에만 있었어요.
1: 쪽지 보내는 것도 안 돼. 잠잘 시간이잖아.
2: 알았어요.
1: 우리 딸 괜찮은 거야?
2: 잠자는데 뭐가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1: 뭐라고? 여기 침대도 있고 여기 책도 있고 여기 카펫도 있고 저기 사다리까지 있잖아. 뭐가 빠졌을까? 마지막으로 쪽지 보내는 건 어때?
3: 잘자 미시, 잘자 릴라, 밥 할아버지도 안녕히 주무세요.
2: 오!
4: 잘했어?
1: 잘했지, 힘센 아빠. 내일 블루이 침대 다시 옮겨야 할 것 같아.
4: 야, 뭐라고? 자기 방이 그리운 건가?
1: 아니, 방 때문이 아니야.
0: 스냅! 하하! 예!
2: 아, 아빠만 매일 이겨요.
0: 네가 느려서 그래.
3: 블루이 언니가 이길 때도 있어야 해요.
4: 내가 왜 그래야 돼?
1: 블루이는 아이니까.
4: 일부러 져주는 게 좋은 건 아니야, 아빠 믿어.
2: 왜 그렇죠?
4: 더 잘하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1: 그럼 매일 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4: 별일 없어.
1: 어, 그래? 메모리 스냅 놀이가 그렇게 좋아?
4: 좋긴. 난 메모리 스냅 싫어해.
1: 왜 그런지 말해줄래?
4: 왜냐면 내가 매일 지니까 스냅!
2: 어!
4: 우와! 나 센 몽구스가 된 것 같아.
1: 여보, 그건 거위인 거 알지?
2: 블루의 이번 이야기는 장애물 경기.
1: 빙고 출발!

0: 근데 그게 어디로 갔지? 아빠 초록색.
1: 보세요. 우리가 장애물 경기장 만들었어요. 이거 해보실래요?
2: 좋지요. 누가 이기나 볼까?
0: 아, 결승선은 어딨어?
3: 아니, 여긴 경주하는 곳 아니고 재미있게 노는 곳이야.
1: 네.
2: 아, 그래요?
1: 뭐 하시는 거예요?
0: 꼬꼬닥 흉내지.
1: 꼬꼬닥 흉내를 왜 내시는 거죠?
3: 겁쟁이라고 놀리는 거야.
1: 꼬꼬닥이요?
2: 아니, 질까봐 겁내는 거. 꼬꼬닥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
3: 그만. 아이들에게 모든 걸 경쟁하라고 할 순 없어.
2: 그건 그냥 핑계야. 어서, 여기 호스가 결승선이야. 준비,
3: 아니, 경주는 안 할 거야.
1: 네, 재미있게 노는 게 좋아요.
2: 이기면 얼음과 하자.
1: 얼음과 하자! 준비하자!

0: 더 빨리 갈 거야. 예! 만세! 아빠가 이겼다!
1: 그래, 잘했어요.
0: 고마워. 그럼 이겼으니까 얼음 과자 먹어야지.
1: 그렇게 하세요. 오늘 아빠랑은 충분히 같이 논 것 같아. 좋아. 우리 다시 신나게 놀아볼까?
2: 재밌었어요. 네.
1: 뭐라고?
3: 경주 또 하고 싶어요. 아빠 이기게 도와주세요.
2: 네, 얼음 과자 먹고 싶어요.
1: 알았어. 쉽게 이길 순 없을 거야.
3: 그렇긴 해요.
1: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
2: 반칙! 예!
1: 예! 뭐? 아니, 연습해야지.
0: 너희들 또 지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2: 네, 그래요.
3: 이번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0: 잘하고 있어. 봤지, 엄마? 아이들이 지는 건 못 참나 봐.
1: 그럼, 물론이지.
2: 준비 시작!
0: 아, 이런! 출발은 좋았어. 하지만 날 이길 방법은 없을걸? 아, 잠깐. 뭐지? 이게 이렇게 낫지 않았는데?
2: 아니야, 로이 언니! 이겼다! 얼음 과자!
1: 이제 그만해, 여보. 끝났으니까.
2: 오, 사랑해, 얼음 과자야.
0: 잘했어, 블루이. 네가 이겼다.
1: 왜 그래, 블루이? 얼음 과자 맛이 별로야?
3: 아니요.
1: 살짝 아이셔하지 않아?
3: 네,
2: 원래 아이셔하는 거잖아요.
3: 경주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싶어요.
1: 그래,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 이리죠.
2: 네? 안 돼요, 우리가 이겼잖아요.
1: 정정당당하게 이기고 먹으면 달콤한 맛이 날 거야.
2: 원래 그건 아이셔하는 맛이잖아요.
1: 좋아. 여기서 중요한 건 공에 몸을 튕겨서 빨리 가는 거야. 흥! 이제 해봐.
2: 준비 시작! 중지!
1: 좀 더 연습해. 엉덩이로 타고 내려오지 말고 엎드려서 바로 내려오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2: 그렇지, 그렇지!
1: 근데 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3: 무슨 뜻이에요?
1: 아빠가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데 시간을 썼을까?
3: 아니요, 그냥 점프.
1: 그럼 너도 점프.
3: 근데 너무 높아요.
1: 아니, 아니야.
2: 힘내, 블루이 언니, 빨리!
3: 아빠를 이길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어요?
1: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블루이. 안타깝게도 아빠가 맞아. 장애물은 그냥 없어지진 않아. 헤쳐나가야 돼.
3: 좋아요.
1: 좋았어!
2: 중지, 0초!
1: 0초! 아니, 다른 버튼을 눌렀잖아, 빙고. 이거야.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라고?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영초네.
2: 좋았어. 바람도 잘 불고 있고 경기장 점검도 직접 해봤는데 이상한 건 전혀 없네.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0: 얼마나 빨리 달릴 거야?
1: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요.
2: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리 달리겠다는 거네 뭐 상관없어.
1: 아버지, 지난번 경기 때 저의 반칙 죄송합니다.
2: 어, 그래. 에, 좋아. 반칙하면 벌 받아요.
1: 그럼요. 행운을 빕니다.
2: 네, 그쪽도요.
1: 준비, 시작!
2: 뭐야, 뭐지? 그걸 어떻게 배운 거야?
0: 그렇지, 블루이, 그렇지.
1: 블루이,
2: 이런. 김태 몽구스.
0: 안 돼! 방금 뭐 한 거야?
2: 아, 그게 나도 모르겠어.
1: 반칙이에요.
2: 아, 그런가?
0: 반칙!
2: 아, 누가 진실을 말해줄래? 몽구스가 전속력으로 달리면 있잖아. 모든 게 잘 안 보일 수 있거든.
0: 내 생각엔 몽구스가 아이에게 지는 게 싫은 것 같은데.
1: 기록은 0초예요.
2: 알았어, 알았어. 다시 해? 다시 해? 다시 해?
0: 블루이?
1: 그럼 메모리 스냅 놀이로 다시 하는 걸로 해요.
2: 아우 이런. 아 기린. 어 기린 그림이 어디 있더라? 아 원숭이.
1: 기린 기린 원숭이 원숭이 독수리 독수리.
2: 어떻게 다 맞춘 거야?
0: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 빙고.
1: 만세! 그레이하운드 그레이하운드 이겼다.
2: 아.
0: 됐다. 깨끗하네. 블루이.
1: 왜요?
0: 방금 다 정리했는데 이건 또 뭐야?
1: 반다 퍼즐이요.
0: 아빠가 곧 트램폴린 놀이터에 데려가실 텐데.
1: 오래 안 걸려요. 조각이 크니까요. 봐요.
0: 알았어. 하지만 다 하면 정리한다고 약속해줘.
1: 약속할게요.
2: 그럼 이제 트램폴린 놀이터 갈까?
1: 우와!

0: 아니, 지금 트램펄린 놀이터 가요.
1: 끝나고는요?
2: 그래, 좋아.
0: 끝나고 가면 돼.
1: 약속하시는 거죠?
0: 그래, 약속해.
1: 만세!
3: 갈 시간이다, 얘들아.
1: 만세!
3: 어서, 저녁 먹을 시간이야.
1: 1분만 더 놀래요!
3: 벌써 21분이나 더 놀았어.
1: 도망가
3: 있나? 알았어, 잡으러 간다. 이리 와. 그만해.
1: 지금 도서관에 갈 수 있어요?
0: 아니, 이미 문 닫았어.
1: 그렇지만 트램펄린 다 끝나고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0: 근데 트램펄린 놀이터에서 오래 놀았어.
1: 약속하셨잖아요.
0: 아유, 이런.
1: 네, 이번 이야기는 약속.
0: 잘 자, 얘들아.
4: 안녕히 주무세요.
0: 아직도 아빠한테 화난 거야?
1: 아빠가 도서관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0: 문 닫았잖아.
1: 약속하셨어요. 약속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0: 알아, 우리 딸. 근데
5: 이 판다 퍼즐이 왜 정리가 안 되어 있지?
0: 빨리 숨어.
6: 어디로 숨었어?
0: 숨다니, 누가?
6: 판다 퍼즐 정리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친구 말하는 거야.
0: 그런 일이 있었어? 블루이가 약속한 걸 어긴 거야?
1: 아빠가 약속 어겼으니까 저도 그럴 수 있어요.
6: 뭐야?
4: 맞아요. 아빠가 약속을 어겼어요.
0: 도서관이 문을 닫았다고.
6: 그러고 보니 약속을 지키는데 문제가 있네.
4: 네.
0: 좋아. 그럼 이제부터 아무도 아무런 약속하게 없기다.
4: 아빠가 우리를 항상 사랑한다는 약속은요?
0: 우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
6: 좋아. 모두들 약속은 해도 좋지만 서로 지킬 수 있어야 해.
7: 좋아요. 맞는 말씀이네요.
4: 휴.
0: 블루이, 그럼 이제부터 우리 약속 지키기다.
1: 어떤 일이 있어도?
0: 어떤 일이 있어도.
1: 그럼 모두 다 잘 자요.
6: 판다 퍼즐.
2: 어서. 얘들아, 빨리 해.
6: 오늘 아침에 내가 빙고에게 빨리 해라고 했더니 빨리 해 중이에요 하는 거 있지?
1: 아빠, 도서관에서 꼬꼬마 놀이 같이 할 수 있죠?
0: 서두르면 어떤 놀이라도 같이 할 수 있어, 약속해.
1: 약속하는 거예요?
0: 약속할 게 됐지, 가자.
1: 근데
0: 잠깐만, 꼬꼬마 놀이가 뭐야? 꼬꼬마 놀이가 이거야?
1: 네, 계속 무릎으로 걸어다니셔야 해요.
0: 말도 안 돼.
1: 그렇지만 약속은 약속이에요.
0: 알았어. 안녕하세요. 여기 아래요.
6: 안녕하세요.
0: 저는 어른 책을 찾아요.
6: 잡지 옆이에요.
0: 고마워요. 너무 높잖아.
1: 여기 작은 친구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6: 그래, 여기 있어 꼬마야.
0: 읽어주세요.
4: 진짜 웃겼다.
0: 그래, 그래.
6: 약속 지켜준 거 정말 잘했어.
0: 고마워. 그래서 말인데, 블루이, 혹시 아빠 책을 네 책가방에 넣어도 될까?
1: 그럼요.
0: 그럴 거라고 약속한 거지? 두 권밖에 안 돼.
1: 네, 약속해요.
0: 좋아, 여기 있지.
1: 뭐예요?
0: 블루이, 너무 멋져.
6: 그만, 내 말 좀 들어봐. 서로 속이기 위해서 약속하는 건 안 돼. 약속이라는 건 서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야. 믿음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해.
1: 모든 세상 말이에요?
6: 아무것도. 도서관도 없고, 길도 없고, 전기줄까지도.
4: 전기줄까지도요?
1: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기줄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6: 아니, 상관 있어.
0: 엄마 말이 맞아. 속이면서 약속하기 없기.
1: 좋아요.
4: 저기 놀이터에서 놀아도 돼요?
1: 네, 제발요. 안 돼요?
6: 그래, 하지만 곧 점심시간이니까 엄마가 가자고 하면 진짜 가는 거야.
1: 알았어요.
6: 약속하지?
1: 약속해요. 내 차례인데.
4: 내 차례야. 우와. 블루이한테 도와줘.
1: 괜찮은 거야, 빙고?
4: 빙고 못 내려가겠어.
1: 올라간 대로 내려오면 되잖아.
4: 너무 높아.
0: 오늘 아침에 빙고한테 징징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빙고가 이제 막 시작한 거래.
1: 엄마, 빙고 좀 가보세요.
6: 오, 이럴 수가. 내려와, 빙고. 점프해봐.
4: 그렇기 싫어요.
6: 괜찮아, 우리 딸. 엄마가 잡을게.
4: 약속한

0: 물론이지. 약속할게.
1: 세상에나, 잘했어.
2: 이제 타볼까?
3: 블루이, 점심시간 이제 가야 돼.

0: 여보, 오늘 내가 빙고한테 구슬을 정리하라고 했더니 글쎄, 구슬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1: 우리가 잠자는 동안 우리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2: 어서 침대로 가.
3: 아빠가 항상 사랑할 거라고 약속해. 소파에서 쉬어 정리님 얘기신문 읽으며 어우 무슨 일을 하셨나.
1: 아빠 휴대폰에 있는 노래 틀어주실래요?
2: 아 그래 알았어. 시끄러운 노래만 아니면 괜찮아.
1: 아니요 시끄러운 거 아니에요.
2: 무슨 노래야?
1: 버거도그.
2: 버거도그 됐다 틀었어.

0: 아, 미안해 얘들아.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됐거든.
1: 그럴 리 없어요. 뭐? 보여주세요.
0: 안 돼.
1: 거짓말이잖아요. 화면이
0: 떨어졌다고
1: 해도 배터리가 다 된 거니까.
0: 블루이.
1: 아니,
0: 잠깐. 아빠도 햄버거 도그 노래 같이 듣고 싶어. 완전 끔찍하게 아름다운 노래야. 근데 요즘 나온 휴대폰들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배터리가 빨리 나가. 반짝거리는 새 휴대폰 사도록 만드는 건데 난 필요 없거든. 아, 진짜 배터리가 나갔어. 정말이야. 절대 거짓말 아니라니까. 여보세요?
2: 아이들한테 또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1: 네.
0: 어, 좋았어. 새로운 빙고 3000 로봇. 어서 작동해보고 싶은데 이걸 내리면 될 거야. 아니, 뭐야? 에? 뭔가 잘못됐는데? 그래, 이제 됐어. 아, 안 돼! 어, 이런. 이건 문제가 있어. 여기 어디가 전화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 있다. 333-444-533. 평범하네. 기술 지원팀 부탁해요. 아, 네. 여보세요? 네, 좋아요. 아, 저기 빙고 3000을 지금 방금 구매했는데요. 다리 쪽에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다리를 쭉 펴도 다시 올라와요. 네, 해봤어요. 그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를 잡고, 예, 다음은요? 그냥 흔들어요? 그럴게요. 흔들, 흔들, 흔들, 흔들. 네, 계속 흔들었어요. 다시 해보라고요? 아니, 이것도 안 되네요. 다른 방법 없어요? 네, 알았어요. 아래쪽도 보고 있어요. 그냥 찔러보라고요? 좋아요. 할 수 있죠. 아니, 안 돼요. 이 방법도 안 되네요. 이제 어쩌죠? 앞을 찔러보라고요? 알았어요. 아니, 안 되겠어요. 그냥 환불할래요. 네? 저기요, 제가 그쪽까지 다시 운전해서 갈 수는 없고요. 오늘 중요한 결승 경기가 있거든요. 물건 찾으러 와주세요. 모르겠으니까 택시 보내줘요. 아니, 못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유, 됐어요. 모르겠다. 되잖아! 된다고! 야!
2: 빙고 삼촌, 잡지 좀 갖다줘. 저것보다는 빠른 줄 알았는데.
0: 난 이제 모르겠어.

0: 전염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이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탄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1: 안돼!
2: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0: 불장난을 하던 피터. 저런, 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는다. 2번, 불이 났을 때 곧바로 신고한다. 정답은 2번. 불이 났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야 해요.
0: 비닐, 종이, 휴지, 나무 등은 아주 잘 타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가족이 틀림없어. 나만 믿으라고.
1: 역시 써니야. 달도 안 보이는데 길을 찾다니.
2: 달님의 목소리가 들려. 그냥 달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까?
1: 누나, 지금 써니를 못 믿는 거야?
2: 난 그냥 걱정이 돼서.
0: 걱정 마. 느낌이 온다니까. 가자!
1: 오늘 불나방 파티다. 얘들아, 가지!
3: 으아! 박쥐다! 얘들아, 도망쳐!
4: 순찰해 보니까 불이 날 것 같지는 않아.
1: 좋아, 비키, 너희 쪽은 어때?
5: 응? 우리 쪽도 불조심 100점이야.
1: 그래도 오늘 밤은 건조하니까 조심해야 해.
5: 알았어, 이따 봐.
6: 습석은 거요, 스톰은 무료.
5: 스톰, 안전에 있어서는 심심한 게 좋은 거야.
3: 도와줘!
7: 불나방이잖아.
6: 무슨 일이지?
1: 거기 서라!
7: 불나방들이 위험해. 얘들아,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8: 알았어. 고고다이너 레스큐팀 레벨업.
9: 고고레스큐

0: 놀라방들을 해치지 마.
1: 에이, 쟤는 뭐야? 얘들아, 혼 좀 내줘라.
0: 야, 안 보여.
1: 맛이 어떠냐? 공격하자.
0: 또 당할 줄 알고? 워터캐논. 자, 이건 어때? 모인 김에 사진이나 찍을까? 김치.
2: 불나방들아, 저건 누구지?
3: 우린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야.
2: 위험하니까 어서 도망치자.
4: 우리를 구하러 온 티사발인가 봐.
5: 고고다이노라면 들어본 적 있어. 좋아, 가자.
6: 나도 같이 가.
2: 레스큐 킹, 먼 곳으로 유인해줘.
0: 남겨둬. 이제 좀 보여. 그러면 나 잡아봐라.
1: 당장 잡아.
0: 레스큐 킹, 고고 부스터.
2: 여기라면 안전해.
7: 우와, 여기가 고고다이노의 기지구나.
2: 어?
7: 오, 다리다.
1: 맞아, 큰 다리야.
4: 달림이 느껴져.
6: 근데 달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 없는데.
2: 가자. 야호.
3: 갑자기 왜 저러지?
2: 뭔가 이상해. 스캔해보자. 고고 스캔. 아, 불나방은 달을 기준으로 날아갈 방향을 정한대. 전등에 불빛이 밝아서 달이라고 착각한 거야.
6: 맞아. 손은 빛을 보면 달로 착각하거든. 얘들아, 도와줘.
3: 그럼 불 꺼야겠는걸?
4: 아! 달님이 사라졌어!
2: 얘들아, 진짜 달이 아니야.
7: 달이 아니라고? 어, 정말이네?
6: 네가 아니라고 했잖아.
1: 그래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6: 아니, 그게 아니라 나는...
2: 그만해. 너희가 걱정돼서 그런 거지.
4: 어, 그나저나 어쩐지. 다리 없이 길 찾기가 쉽지 않네.
3: 달로 길을 찾는다라.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짜잔! 날씨 기계! 구름을 빨아들이면 달이 보일 거야.
2: 우와, 토모, 좋은 생각인데?
7: 그런 것도 할 수 있어?
3: 물론이지.
1: 얼른 해봐, 얼른.
3: 날씨기계 작동.
7: 우와, 정말 달이 나왔어.
1: 얘들아, 가자.
6: 날씨기계야!
7: 뭐라고?
1: 으악!

0: 몸을 뱉어내게 하자.
1: 어?
2: 기가 멈췄어.
1: 살았다. 기계를 한번 살펴보자.
3: 저건 다리다. 이번엔 진짜야.
4: 잠깐만, 불빛이 일렁거리잖아.
5: 비가 왔으니까 그렇지. 넌 겁이 너무 많아. 가자.
0: 불나방들이 어딜 가지?
1: 저쪽에 불이 났어. 설마
0: 또 달로 착각했나 봐. 토모, 날씨 기계를 고쳐줘. 난 불나방들을 말릴게.
6: 좀 더워진 것 같지 않아?
5: 열심히 날아왔으니까 그렇지.
4: 아니야, 공기가 탁해지고 있어. 돌아가자.
7: 겁먹지 마. 다리 틀림없다고. 봐봐.

0: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1: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2: 지당하신 말씀.
1: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3: 여행을 떠나볼까?

0: 해드려.
1: 뭘 먹고 사나?
2: 뭘 먹고

산하, 지은이 윤동주,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산골의 사람, 감자 구워 먹고 살고. 별나라 사람, 무얼 먹고 사나?

0: 떠오른 다시.
1: 오늘 우리가 만난 시의 제목은 무얼 먹고 사나야.
2: 댕구는 맛있는 뼈다귀 먹고 살지.
3: 샤샤는 물고기 먹고 살지. 냠냠냠.
4: 난
5: 어?
4: 뭐든 잘 먹지.
6: 댕동쌤. 뭐해 먹고 사나는 누가 썼어요?
1: 오, 궁금하지. 바로바로 짜잔. 윤동주라는 시인이 쓴 거야.
6: 시인? 시인이 뭐예요?
1: 시인은 시를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야.
7: 저는요, 꽉 놀러 가고 싶어졌어요. 바다랑 그리고 산이랑.
1: 역시. 얘들아, 그러면 우리 무얼 먹고 사나에 나오는 바닷가 사람 만나볼까?

0: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1: 아, 바다는 아는데, 바닷가는 뭐지?
2: 고래 살고 거북이 살고? 그런 데가 바닷가 아니야?
3: 땡! 거기는 바닷속이지.
4: 아, 그렇구나.
5: 동동아, 바닷가는 어떤 곳을 말하는 걸까? 한번 떠올려봐.
2: 이렇게 막 파도도 오고 모래밭도 있고 그런데?
5: 와, 딩동대!
6: 바닷물과 땅이 서로 닿아 있는 곳. 그 부분을 바닷가라고 해.
7: 아, 바닷가!
8: 이야, 물고기다. 진짜 많다.
6: 바다엔 물고기가 이렇게나 많으니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물고기를 더 많이 먹고 살았겠지?
5: 그래서 바닷가 사람
7: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5: 그렇지.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2: 딩동쌤 저기
5: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이 물고기 내 물고기 어이야디야 어이야디야. 아유, 오늘도 이렇게 많이 잡았네. 아유, 벌써 배가 불러.
9: 누구세요?
5: 어머머머머. 아유, 친구들 안녕.
10: 안녕하세요.
5: 그래, 나는 바닷가 사람이야. 이렇게 물고기 잡는 일을 하지. 또 다른 말로는 푸라고도 해. 나 이거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어떡하냐. 아, 그래. 산에 사는 내 친구랑 나눠 먹어야겠다.

0: 친구들 그럼 나는 이만
1: 어이리야 어이리야 어이리야 어이리야 어이리야 이물고기네 물고기
2: 얘들아
3: 네?
2: 그럼 우리도 저 어부 따라 산골 사람 만나러 가보자
4: 감자 구워 먹고 살고
3: 산골? 산골이 뭐지?
2: 산골은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산골 산골짜기라고 불러
5: 아 산골짜기 다람쥐 이럴 때 산골짜기인가요?
2: 오, 맞아! 얘들아, 불러보자.
6: 네.
2: 하나, 둘, 셋, 넷!

0: 와, 저기 골짜기 물이 흘러요.
1: 저렇게 물이 흐르는 골짜기 주변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지.
2: 논도 있고 밭도 있어.
0: 우와, 감자다. 감자튀김 먹고 싶다.
1: 얘들아, 그럼 산골에 사는 사람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고 살았을까?
3: 쌀, 감자, 고구마. 논이랑 밭에서 나는 음식이요.
1: 맞아. 그래서 산골의 사람?
4: 감자 구워 먹고 살고.
1: 와우, 좋아.
3: 딩동쌤, 산골의 사람은 또 뭐라고 불러요?
1: 아, 뭐라고 부르냐면?
5: 야. 아이고, 올해도 감자 농사가 참 잘 됐구만. 아이고, 이놈 참 잘생겼다. 이것을 혼자 구워 먹을까? 아니, 볶아 먹을까? 아니면 삶아 먹을까? 오, 아이고, 친구들 안녕. 나는 산골의 사람이야. 농사 짓는 일을 하지. 또 다른 말로는 농부라고도 해.
4: 농부.
5: 그렇지, 그렇지. 농사를 너무 열심히 지었더니 배가 다 고프구만. 얼른 감자 요리 해먹으러 가야겠다. 어? 친구들, 그러면 다음에 봐.
1: 얘들아, 바닷가 사람 물고기 먹고 산골의 사람 감자 먹고, 그러면 별나라 사람은 뭘 먹고 사나? 윤동주.
6: 바닷가 사람 물고기 잡아먹고 살고,
7: 산골의 사람 감자 구워먹고 살고,
3: 별나라 사람 뭘 먹고 사나? 우와, 별나라다. 어? 근데 별나라에 아무도 없어.
8: 우와, 사람이다. 안녕, 난 별나라 왕자야.
7: 안녕.
8: 우리 별에 누가 찾아온 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아무튼 오랜만이야. 아차차, 내

0: 정신 좀 봐. 손님에게 먹을 걸 대접해야지. 어? 자.
1: 어?
2: 사탕이다. 우와. 별나라에서는 이걸 먹어?
0: 아, 달콤해. 응, 별나라에 사는 사람은 별사탕을 먹어.
2: 그렇구나. 또?
0: 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 친구가 한번 상상해봐.
2: 별나라에서 토끼가 먹는 떡. 무지개, 구름, 은하수.
0: 맞아, 그거야. 잘 안 해. 어? 이런, 다 먹어버렸네. 자, 다음에 만나면 맛있는 걸 꼭 대접할게. 그럼 안녕.
2: 안녕.
3: 별나라 음식은 못 먹었지만 그래도 뭘 먹는진 알았네.
2: 네, 별나라 사람이 뭘 먹는지 상상해보니 너무 재밌었어요.
3: 어, 맞아. 그러면 우리도 시인이 되어볼까?
2: 좋아요.
3: 좋아. 와우, 떠오른다 시. 별나라 사람.
2: 무지개 먹고 살고.
3: 구름나라 사람.
2: 솜사탕 먹고 살고. 좋아, 이제 내 시를 써볼래. 무얼 먹고 사나 지은이 똥똥. 구름나라 사람 솜사탕 먹고 살고. 반짝이 나라 사람 반짝 수프 먹고 살고. 바람나라 사람 헐헐 나비 먹고 살지. 친구들, 나는 이렇게 바꿨는데 너희는 어떤 시를 써보고 싶어?
4: 뭘 먹고 사나? 우리 가족. 뭘 먹고 사나? 우리 엄마는 건강해지려고 영양제 먹고, 우리 아빠는 시원한 콜라 먹고, 나는 달콤한 아이스크림 먹고, 우리 집 강아지 보리는 사료 먹지요. 뭘 먹고 사나?

0: 가서 대답해요. 뭘 먹고 사나? 아침은 시디엘, 점심은 짜장면, 저녁은 게살볶음밥. 윤동주 아저씨는 뭘 먹고 사나?
1: 자, 우리 윤동주 시인의 동시 무얼 먹고 사나를 노래로 다 함께 불러볼까?

0: 어린이의 어른 여러분, 안녕!
1: 안녕!
0: 우리 아이의 첫 시각, 윤동주의 작품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1: 사랑해요, 윤동주!
0: 이 시를 읽을 때는 산촌,
2: 산촌,
0: 어촌,

0: 이렇게 많은 공간을 상상하게 도와주세요. 산이 등장하는 자연관찰책이나 배가 나오는 동화책을 가져다가 이런 곳이야 손가락으로 짚어주세요.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주세요. 와! 떠오른다 시!
1: 바다로 떠나야 해요.
2: 산도 좋고 물도 좋다.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드립니다.
1: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방송됩니다.
2: 혜민이랑 바꾸기 싫은데
3: 엄마 내 마음도 모르면서

0: 동생이야? 아기 고양이야.
1: 너무 좋다는 아기 고양이? 냥이.
0: 귀여워. 공주 같아.
1: 머리를 빗어주면?
0: 기분이 좋은가 봐.
2: 나도 밀어볼게. 나도.
1: 유모차 타는 아기 고양이?
0: 냥이.
1: 아기 강아지도 있네.
0: 교감 장군과
3: 부교감 장군.
0: 뚝뚝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3: 누나 들어와.
0: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3: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진다고? 또 쭈글쭈글해.
0: 어?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 봐.
3: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0: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3: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왜?

0: 입만 쪼글쪼글해지는 거냐고.
1: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교감신경.
1: 어? 교감신경 따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교감장군님이 교감신경인가?
0: 우리 교감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1: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자.
0: 응.

0: 여기가 어디지?
1: 어? 항상 성나봐.
0: 응?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야?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냐고. 왜?
2: 항상 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주 위험한 스트레스가 들어왔구나. 스트레스 싸우자. 아니면 도망친다. 응.
0: 교감 장군님이시다.
2: 스트레스. 가 아니라
1: 호빵인데요.
0: 호떡인데요.
2: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1: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이신가요?
2: 딩동댕. 내가 바로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0: 맞아.
3: 나마스테.
1: 응?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2: 아, 이분은
3: 부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0: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1: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 성에 계시는 거예요?
2: 왜긴 항상 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3: 내 일이기도 하지. 나마스테.
0: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3: 항상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킨다.
2: 어떻게? 이렇게!
4: 1등은 나야, 나!
5: 나라지!
4: 나라고!
0: 난 1등은 못해. 옳자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6: 비상 위험 상황 발생.
7: 아오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2: 떨려 스트레스. 어떡한다. 싸울까 도망칠까 둘 중 하나 골라.

0: 좋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죠. 팬님, 스트레스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1: 네, 교감장군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거야. 후하.
2: 미상이요!
0: 아, 위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2: 에? 아유, 그럼 여기 위산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0: 아니, 소화 분량은 감소해야죠.
2: 아니, 그럼 영양분은?
0: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2: 에?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3: 쿵쾅, 쿵쾅.
0: 아유, 심장님, 스트레스.
3: 교감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0: 네, 그래서 말인데.
3: 빨리 뛰어야겠네.

0: 차려주지. 비둘기 좀 펴져라.
1: 자자자 국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쿵쾅
0: 빨려 빨려.
2: 빈질이 주문이 엄청 빨리 오네.
3: 다리 근육맨 영양분 왔어요.
4: 산소도 왔어요.
1: 고마워요. 교감장군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0: 아,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5: 준비됐어.
0: 좋아.
1: 나마스테.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6: 어? 어떻게 되는데요? 우와! 항상성이 흔들린다!
0: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균형이 깨진 건가?
7: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빨리 숨을 쉬느라 힘들어.
1: 쿵쾅 쿵쾅. 교감 신경이 시키는 대로 빨리 뛰느라 너무 힘들어.
2: 기사총사도 힘들어요.
1: 자자자 쿵쾅. 쿵쾅 쿵쾅 쿵쾅.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4: 아휴, 교감 장군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휴, 소화시키고 싶어.
1: 교감 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피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쉬세요.
7: 네, 부교감 장군님!

0: 심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피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1: 네? 네, 네 두루두루 장군님!
0: 자, 자.
2: 천천히 가자.
0: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3: 네! 부드러운 장군님!
0: 살았다.
4: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산이요! 위산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4: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1: 항상성을 지키지.
5: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4: 오!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0: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우, 나마스테.
6: 물고기다! 잡아라! 부르가! 부르가! 부르가! 부르가! 잡았다! 미끄러졌다! 으가! 으가!
4: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6: 잡았다! 으가! 으가! 으가! 미끄러졌다! 놓쳤다!

0: 발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예요.
1: 배고프다.
2: 배고프다. 우가 우가.
0: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2: 오 쪼글쪼글
0: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1: 잡았다 으가 으가 잡았다 으가 으가 안 미끄러진다.
0: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할 수 있지. 쇼감감감.
2: 아 배부르다 으가 으가.
3: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예요.
0: 그렇다.
3: 교감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4: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5: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4: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6: 오! 교감신경 최고 딱지!
3: 구 교감신경 최고!

0: 성신경 최고 최고.
1: 나마스테.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 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이어서 최고다 호기심 딱지가.

0: 말해줄까? 물속에 들어가며?
1: 머리색이 변해.
0: 와, 꼬리색도 핑크.
1: 인어공주 미미.
0: 어? 반지색도 변하네. 나도 인어공주.
1: 인어공주 미미.
0: 말랑물질 팩 메이커. 말랑재를 넣고 쉐이커로 쉐킷. 몰드에 붓고 꺼낸 뒤 콕! 모찌 팩이 와글와글. 말랑 말랑 쫀득 쫀득. 모찌 팩 하우스에 쏙! 말랑모찌 팩 메이커.
2: 고약한 방귀 냄새의 정체.
3: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4: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근데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갑자기 배가. 누나! 누나! 누나!
2: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냄새! 고약해!
4: 고약하네!
2: 고약하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야?
4: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냐고? 왜?
2: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
4: 응? 누나도 모르지?
2: 어? 모르긴 뭘 몰라. 잠깐만 기다려봐.

0: 엄청 많다.
1: 이 정도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디 있더라. 아, 여기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이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1: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2: 쉬이. 나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1: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2: 나은이,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은이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을에 잠입한 암행어사가 아니십니까?
1: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2: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1: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3: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4: 알아내랍신다!
3: 당장 추포해 대장마을에 평화를 되찾도록 하라!
4: 평화를 되찾으랍신다!
5: 네! 누님! 명! 받잡겠습니다!
1: 그러니까 대장마을의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2: 이렇게 고기로 변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6: 범인을 잡기 위해서.
1: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냐?
2: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1: 이게 호떡이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갈 수가 없네.
3: 이건 안개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1: 대장마을에 가스라면
2: 방자!
1: 뭐?
2: 는 나고? 응. 그, 아니 방귀 아닙니까?
3: 맞아, 방귀야.
7: 누구십니까?
3: 나는 이 대장마을에서 똥을 만들고 있는 대장세포요. 내가 똥을 만들면서 이 고약한 방귀가 생기는 걸 직접 보았어.
2: 오, 목격자.
1: 목격자? 아, 그럼 뇌님이 말씀하신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가 맞았어.
8: 당장 고약한 방귀를 추포하라!
1: 뭐해?
2: 라고 명령 안 하십니까?
1: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3: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기

0: 당장 연락!
1: 이러지도 마시오!
2: 포약한 방귀들이 활약금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3: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이리 숨어 있었어.
4: 대장 세포님도요?
2: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체포하여 주세요.
4: 내가? 무서운데?
2: 예?
0: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
5: 그대가 학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무척 났어.
3: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시오!
0: 허? 사방...

0: 황제대장 나가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바비큐!
1: 안돼!
2: 이 고약한 방귀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학문을 열어줄 순 없어!
0: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 마을을 숙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3: 네! 방귀대장님!
4: 방귀들이 날뛰기 시작했어!
2: 제발 멈추시오!
5: 아이고 배야!
4: 그럼 배가 빵빵해지면 다 불 것이오.
6: 어떻게 좀 해보세요.
7: 내가? 나 무서운데.
6: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응?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7: 뭐하는데?
2: 아메고사 출두요.
5: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6: 아메고사?
4: 갑자기?
0: 어디?
2: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5: 봐봐, 방귀들은! 들어라! 뇌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6: 초포하라! 어.
5: 초포하라!
0: 에고, 잡혔다!
5: 방귀들, 왜 이렇게 고약한 것이냐?
0: 이야, 너 연기 잘한다!
6: 소름!
4: 진짜 암행어사인 줄 알았습니다!
7: 어, 나 암행어사 맞는데, 그치, 맞잖아!
6: 암행어사.
0: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6: 고기잖아.
7: 어?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뭐 어떻게 된 거지?
6: 아 맞다.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7: 아 맞네. 아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6: 아맹어사인데.
2: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4: 맞소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 마을은 고약한 방위로 가득 찬 거 아니오.
7: 네?
8: 야호! 위님 소화시켜주세요!
2: 어?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고기.

0: 아니 위산을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휴,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가거라.
1: 네, 부인님!
0: 어서, 자자. 아이고. 조심조심.
2: 어서들 오시오.

0: 아이,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가.
1: 왜요? 대장 세포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0: 고비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서 똥을 비줄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2: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0: 아이,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삐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2: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0: 아이, 그러면 또 수분을 때려야 돼.

0: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1: 걱정 마셔. 내가 먹어줄게.
0: 어이, 유해균이다.

0: 부르니까 이제 팡!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는 뿡뿡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너무 고약하오.
0: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2: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3: 맞지 맞지.
0: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삐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최고 탓이다.
5: 고기가
2: 사라졌다.
5: 나으리, 이 방자만 두고 어딜 가셨습니까?
1: 진짜 암행어사였어?
2: 헐.

0: 이어서 지구 영웅 번개맨이 방송됩니다.
1: 안녕, 난 메일리야. 내가 누굴 만났는지 알아? 이 이상하게 생긴 털복숭이 애들이 바로 아이돌을 만들어주는 요정 몽글리래. 으아, 어쩌지? 거대 망글리로 변해버렸어. 어? 이 사람은 또 누구야? 멋진 가디언이 나를 도와주잖아. 이 가디언이 누군지 궁금하지? 소망요정 몽글리 매주 금요일 오전 7시 귀여운 몽글리들 만나러 와줄 거지쇼.
2: 레오미, 네, 주인님.
3: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레오미.
2: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3: 똑똑한 AI 로봇 레오미. 코딩 로봇 사이언, 오토로봇 파릴라. 로봇 사이언, 원앤원.
2: 피니팅 노트북. 피니팅과 함께 다양한 놀이를 시작해요. 영상 편지 좋죠. 생일 축하해 쥬. 더 샘플 쓴 해보고 노래도 불러요. 나만의 피니팅 노트북. 내일도 같이 놀자 쥬.
4: 버스들 출발 시간이에요. 라니 출발, 강이 출발, 룩이 출발, 타요. 차고 문이 열리면 슝. 꼬마 버스 타요. 중앙 차고지 놀이 타요와 친구들.
5: 눈만 바쁜 요즘 교육 어떻게 생각해요?
6: 연필을 굴려야 머리도 잘 굴러가죠.
7: 지당하신 말씀.
6: 아소비 키즈 특허받은 교재와 대면 교육으로 생각의 깊이가 다르다. 유치초이 전문 아소비.

0: 공기 소리만 나면 내가 밤새 울었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시는 건
1: 번개구나.
2: 응, 맞아.
3: 잘 돼가. 어? 우와, 뭐가 완성될지 정말 기대되는걸.
1: 태평아, 그럼 너 지금도 울어? 번개 치면?
2: 아니, 안 울어. 번개는 번개인이 나타나는 신호잖아.
1: 말씀은 드렸어? 지금도 걱정하시면 어떡해?
2: 말할 거야, 이렇게.
1: 우와! 너 수화하니까 좀. 멋지다.
3: 오, 태평아!
2: 홍몽개쌤?
3: 뭐가 그렇게 좋아? 번개맨이?
2: 번개맨도 좋은데 또...
3: 또?
2: 엄마가 주차장을 기다리세요. 안녕히 계세요.
3: 어, 아이. 그래, 지구도 좋지?
4: 어제도 지구를 구한 번개맨. 그런 번개맨이 오늘 특별한 공연을 펼칩니다.
2: 나도 보러 간다. 번개 파워.
4: 다음 소식입니다.

0: 윤수, 별빛, 그리고 반짝이는 번개도.
1: 우리 열차는 현재 구동장치 고장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아, 늦겠네. 아, 뭐라고 하는 거지?
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구동장치 고장으로 현재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수호로 뭐지? 아, 어떡해.
3: 무슨 일이에요? 아, 여기 구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싹 다 내리래요. 아이고, 참.
2: 저기요!
3: 아이고, 엄마가 농인이시구나.
4: 야, 어린데 되게 기특하네.
5: 어, 잘한다.
3: 어, 그저께 언제부터 배웠어? 이렇게. 어? 아이고, 애기가 수어를 배우느라 고생이었겠네.
6: 태평이 맞구나! 너 지난번에 놀러 왔잖아. 어머니는 처음 뵙네요. 인사해야지.

0: 괜찮아?
1: 지구한테 들었어요. 번개맨 공연 보러 가신다고.
2: 방송 들으셨죠? 이번에 내려서 같이 택시 타고 가시죠. 아, 어째 시간이 아슬아슬하다.
1: 괜찮으시죠?
2: 아, 왜 그래?
1: 어머니 뭐라고?
0: 아니.
1: 아, 안 들려. 크게 말해봐.
0: 아니, 노민이

공개맨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알려지지 않으면 하나도 모르면서

0: 야, 김태평. 어제 번개맹공이 재미있었어? 지구랑 데이트는 잘했냐?
1: 김태평, 이거.
2: 아, 그림책 두고 왔다.
1: 김태평!
3: 어제 왜 번개맹 보러 안 갔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태평이가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2: 저도 답답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단어도 많고요. 수어도 어렵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지구가 다 봤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막 과한

0: 혹시 이야기 소리 들리니?
1: 네? 아니요.
0: 선생님도 안 들려. 근데 봐봐. 저기 신호등이랑 자동차 깜빡이. 이렇게 소리 없이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 복잡한 단어가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
1: 엄마, 아빠도 가끔 불 깜빡이면서 부릴 때 있어요.
0: 오, 그렇게도 대화하신다니. 멋진데?
1: 맞아요.
0: 아, 그리고 짠! 편지도 한 방법이지.
2: 태평아, 말로 하긴 어려워서 편지를 써. 다음 번개맨 공연은 꼭 내 옆에서 보고 싶어. 기린은 내 마음.
0: 어, 태평아, 저기.

0: 엄마! 엄마, 밥 먹재요.
1: 오, 그래?
2: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외출은 자제하시고 주변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0: 나처럼 엄마도 편지 보면 기뻐하겠지?
1: 어?
0: 언제?

0: 냠냠시티 외곽에서 레시피스톤이 발견됐어요. 악당은 시민들 틈에 숨어 레시피스톤을 노릴 수 있으니 조심해요.
1: 맡겨주세요. 그동안 냠냠 카드도 잔뜩 모았거든요. 슈퍼젯 메카탄타 미라클 루나. 냠냠시티의 위기가 오면 영웅이 나타난다.
2: 이제 레시피스톤만 있으면 악당의 왕이 될 수 있다. 뚱뚱치킨 슈퍼젯을 잡아! 빨리 레시피스톤 내놔!
1: 메카탄탄! 레시피스톤을 가져와야 해! 어떤 악당도 우리한테는 어림없다! 슈퍼히어로는 어떤 상황에도 겁먹지 않아! 어서 출동하자! 히앗!
3: 빠르게 달리는 슈퍼젯.
4: 빠르게 달리는 속도보다 빠르게 나아가는 방향. 빠르게 앞서는 요령보다 빠르게 함께 타는 문화를.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 빠르게 달립니다. 스위스 테크놀로지 마이크로 킥보드.
5: 옥스포드 타운 스와트.
6: 성공이다.
7: 사건 발생.
6: 도망쳐. 나도 봐봐라.
5: 보드로 확인. 스와트 출동. 기동 전투차 진입. 야후! 꼼짝마! 사건 종료! 스왓 옥스포드!
8: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 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원!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9: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10: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11: 네, 조그마원.
12: 자. 오. 아.
11: 오.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8: 당장 진행시키지.
13: 암흑보석의 주인.

0: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1: 어, 신기록이네,
2: 번개맨.
3: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2: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3: 찾았어?
2: 드디어!
3: 어디? 어디? 어디? 찾았어? 어디?
2: 아니, 두쩡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3: 두쩡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0: 나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3: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0: 질문이지.
1: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2: 야,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치.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맛있어?
1: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맛있다. 거야.
1: 맛있어?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면 먹을 방법 있어?
4: 언니도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어?
1: 어이가 없네.
0: 뭐가?
1: 아니, 어차피 들킬 거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야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내놔.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1: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5: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병만 들고.
5: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5: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거 먹어야 돼.
6: 빨리 와.
7: 아,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7: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쫑쿠 꼭 드셔야겠어요?
7: 유행 다 지난 두쫑쿠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7: 어,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8: 어,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이제 이사 왔거든요.
8: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7: 네. 어,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8: 흥! 아니, 저.
7: 아, 계산해주세요.
8: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7: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아.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7: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9: 하얀 노란 자기
4: 원정
0: 한지구
9: 모범
0: 연아를
10: 김대표
0: 난 노랑이도 사과해서 호랑이랑 고사양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4: 네 좋습니다 번개울촌에 서러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번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번개쌤
11: 자 친구들 오늘은 어? 저 친구는?
0: 어?
11: 어제 그 두쫑크? 새로 전화 건 친구가 너구나 사랑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네네 선생님
11: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12: 번개요
11: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13: 화장실이요
11: 아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13: 똥이라서
0: 까똥
1: 우와 멋지다
0: 근데 왜 반반 달라?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12: 아
1: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0: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1: 응 뭔데? 아 이게 뭐야
0: 아바타잖아 몰라?
1: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14: 아 나 괴물 싫은데
0: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1: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14: 귀엽다 나 이게 뭐야
0: 좀 아쉬워 붙여봐
1: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0: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1: 네가?
12: 야 이게 뭐야
0: 뭐긴 넌 무서운 북극곰
1: 북극곰이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0: 넌 10년 후에 네 모습
1: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0: 다시 그려줄게 누구한테 해줄까? 너?
1: 잘가!
0: 너? 너? 이리 와봐
1: 가만히 있으라고
0: 사랑아 북극곰은 무섭지 않아 오히려 지켜줘야 돼
1: 진짜 잘 그려줄게
11: 오! 자, 그만. 자, 뚝!
14: 선생님, 두 사람이 얼굴 망쳐놨어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14: 뭐가 아니야? 너 아빠 미워해.
11: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자. 괜찮아.
1: 대박.
14: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2: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14: 나쁘게 운 거 아니야.
2: 노사랑!
14: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 사회에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겠어.
2: 야, 사랑아. 아, 노사랑!
15: 조그마왕님!
16: 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0: 지구? 왜지?
15: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6: 그럼